0: 팔팔 반 추워 보이네요. 모자도 목도리도 장갑도 안 했군요.
1: 왜 모자도 안 쓰고 목도리도 안 하고 장갑도 안 끼셨어요?
2: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있어야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
3: 난 그게 모두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은데요.
0: 눈사람이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아빠 거였죠.
2: 어우.

0: 비밀 속에 번개맨.
1: 마음대로 변신왕국.
2: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마음대로 변신왕국. 시장도 됐다가 기찻길도 됐다가 코끼리도 됐다가 귀족도 됐다가 발바닥도 됐다가 우주도 됐다가.
3: 와우, 그렇게 신기한 왕국이 있다고? 그 왕국 내 거야.
4: 안 돼, 우리 왕국을 지켜줘.
5: 도와줘.
4: 번개맨.
1: 걱정 마, 세계의 친구들, 번개맨이 지켜줄게. 번개아이, 마음대로 변신왕국이 어디지?
2: 마음대로 변신왕국 말씀이십니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마법사 오즈의 나라, 그리고 태국. 태국이 검색되었습니다.
1: 아, 태국. 그래, 바로 거기야. 태국으로 번개 이동!
2: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 반도 중앙에 있는 태국. 태국엔 아름다운 황금빛 사원들이 많아요. 왓 프라케우에요. 에메랄드 사원이라고 불리운답니다. 황금빛으로 번쩍이지만 안에는 에메랄드빛 불상이 있어서 에메랄드 사원이란 이름이 붙었어요. 열대의 더운 날씨 덕분에 달콤한 열대과일의 왕국. 온갖 군침 도는 먹거리들이 가득. 요리의 왕국. 물 위에 집을 짓고 사는 물의 왕국. 그리고 마음대로 변신하는 변신 왕국이랍니다. 여기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아찔한 시장이라 불리는 매끌렁 시장이에요. 시끌벅적 물건을 사고 팔다가 어? 갑자기 하늘을 가렸던 천막이 사라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모두 한 곳을 보며 사진을 찍고 있네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칙칙폭폭, 칙칙폭폭. 시장 한복판에 기차가 달려오고 있어요. 이 시장은 하루에도 여러 번 기차가 지나가는 시장이에요. 물건을 사고 팔다가도 기차 시간이 되면 서둘러 물건을 치우고 기차를 반갑게 맞이한답니다. 기찻길이 장터가 되고 장터가 기찻길이 되는 마음대로 변신 시장. 정말 신기하죠? 태국에는 재미있는 시장이 또 있어요. 배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수상시장이에요. 물 위의 집, 물 위의 시장 모두 태국의 자랑거리랍니다.
3: 변신왕국, 오늘부터 내꺼, 내꺼 할래? 그렇다면 여기 사람들부터 모두 나같은 이빨 해적으로 바꿔버려야지. 슈바 슈바라.
1: 멈춰 이빨해져.
3: 네, 번개맨 또 따라왔구나. 하지만 이번에는 쉽게 안 될걸. 이빨 해적 변신.
1: 이럴 수가. 진짜 이빨 해줬다니 누구지?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번개 파워!
3: 안녕 번개맨, 또 만나지 말자고.
1: 놓치다니. 하지만 다음은 태국의 비밀 수호대와 차례지. 기대해라, 이빨 해적.
3: 나 잡아봐라, 번개맨.
6: 걱정 마, 번개맨. 황금용의 불꽃 파워, 받아라!
3: 마치가! 왜 이렇게 나가! 마치가! 황금용 슈링! 아, 뜨거!
1: 와, 태국의 비밀 수호대원은 황금용? 역시 변신왕국다운 마법의 비밀 대원이군. 번개토?
2: 황금용님께서 기프티콘을 보냈습니다.
1: 어? 선물이 황금 수염 한 가닥? 고맙습니다만 황금 수염은 나한테 안 어울릴 것 같은데.
2: 황금 수염은 태국에선 행운의 상징이에요. 태국의 새해날 좋은 일에 기부를 한 사람에게 황금용의 수염을 한 올 떼주기도 하는데 그걸 잘 간직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네요.
1: 아, 황금 수염엔 그런 뜻이 숨어 있었군요. 잘 간직할게요. 아, 그런데 변신 왕국에 대한 비밀이 아직 다 안 풀렸는데. 난 코끼리가 귀족이 된다는 변신 마법, 그게 제일 궁금해.
7: 그건 제가 알려줄게요. 우리 코끼리들은 태국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늘 함께해왔어요. 태국이 미얀마와의 전투에서 승리할 때 호위무사처럼 함께 싸웠던 것도 우리 코끼리들이었어요. 그 당시 전투에 나간 코끼리는 최고의 귀족 차기를 받기도 했답니다.
1: 아, 그래서 코끼리가 귀족으로 변신했다는 뜻이었군. 특히 이렇게 하얀 코끼리는 태국 왕실의 상징으로 매우 소중하다는 사실. 이빨 스타그램?
3: 변신 왕국의 비밀은 이빨 해적님이 알아냈다. 그래서 지금 막 결심했지. 발바닥, 아니 우주를 내가 다 차지하겠다고?
1: 어? 발바닥의 비밀? 어디지?
2: 태국 솜대 사원에 있는 거대한 와불이에요. 와불은 누워있는 부처님이란 뜻이랍니다. 부처님 발바닥에 비밀이 숨어 있다는데 과연 그 비밀이 뭘까요? 발바닥에 사람들뿐 아니라 코끼리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말과 오리도 보여요. 한마디로 발바닥 안에 온 우주가 표현되어 있다는 뜻이래요.
3: 이 황금 발바닥, 아니 황금 우주는 내가 가져간다?
1: 아니, 그렇게는 안 되지.
3: 또 따라왔어. 이번에도 안 될걸? 이빨 해적 변신!
1: 어? 이빨 해적, 또 이럴 줄 알았지.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3: 으악! 어서 도망가자! 번개맨 리워!
1: 기대해라 이빨 해적. 태국의 비밀 대원 우끼끼 우끼끼 분들 엄청 세다고. 준비됐나요?
8: 다들 준비됐지? 예스! 자, 원숭이 공격!

0: 웃기기 이빨에 저 겁쟁이네.
1: 귀 살려줘.
0: 비밀소대 연합작전 성공. 웃기기기기.
2: 대국에 오면 코끼리와 원숭이도 좋지만
3: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들의 성원들을

I say what, you say pratat, what, pratat, what, pratat. 황금의 사원, 찬란하게 빛나네.

0: 번개민과 함께하는 번개 퀴즈.
1: 태국의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태국에는 나이든 코끼리들이 가는 코끼리 양로원이 있다?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태국의 코끼리 보호센터예요. 나이든 코끼리들을 돌봐주는 곳이랍니다. 코끼리들이 제일 좋아하는 목욕 시간. 긴 코로 물을 뿌려가며 혼자 씻기도 하지만 코끼리 코가 닿지 않는 곳은 사람들이 함께 씻겨주기도 해요. 상처가 있는 코끼리는 치료를 받기도 하고 나이가 많아 이가 빠진 코끼리들에게는 동글동글 맛있는 코끼리 도시락을 준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동글동글 코끼리 도시락을 만들면서 코끼리에 대한 사랑을 함께 나누는 곳이에요. 태국의 마법 같은 이야기 두 번째. 과연 진짜 가짜? 태국에는 원숭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답니다. 에이,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원숭이 학교예요. 수업 시작 신호와 함께 원숭이들이 나무 위로 빠르게 올라가요. 야자수 열매를 따서 땅으로 떨어뜨려준답니다. 신기한 건 원숭이들이 따주는 야자수 열매는 모두 맛있게 잘 익었다네요.
2: 태국에서의 모험 정말 굉장했어.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또 만나요, 태국.

0: 박지원의 번개맨.
1: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3: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1: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0: 비밀 소재 번개맨.
1: 하늘을 나는 사람들.
2: 땅에선 해골이 춤을 추고 하늘에선 사람이 날아다니고 바다에선 산호초 인간이 피어나고 거인나무가 하늘까지 자라는 전설의 땅. 그곳에서 들려오는 의문의 비명소리.
3: 아, 갇혔어. 미로를 탈출해야 돼.
2: 탈출해도 또 다른 미로가 끝없이 펼쳐지는데.
3: 아, 너무 지쳤어. 목이 너무 말라. 아.
2: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처음으로 돌아가보자. 사건의 시작.
4: 응? 이 뉴스 뭐지?
5: 지하도시를 가다 유적 발굴팀 현장 조사 중.
4: 지하도시라면 보물도 막 숨겨놓고 그렇겠네? 보물이 있는 곳에 이빨 해적이 간다!
6: 이빨 해적이 온다고?
7: 어, 안 돼!
8: 번개맨!
9: 걱정 말아요. 아즈텍 제국의 보물, 번개맨이 지켜줄게요. 그런데 아즈텍 제국이 어디죠?
10: 선인장 위에 독수리가 앉아 뱀을 물고 있는 곳.
9: 선인장 위에 독수리가 앉아 뱀을 물고 있다고? 번개아이, 선인장, 독수리, 뱀, 이곳이 어딘지 알려줘.
11: 검색 중, 검색 중. 이 나라입니다.
9: 오호, 선인장 위에 독수리가 뱀을 물고 있는 그림이 그려진 국기? 세계의 국기 검색. 아, 멕시코. 좋아, 멕시코로 번개 이동.
11: 멕시코는 북아메리카 남쪽에 위치한 나라예요. 밀림, 사막, 화산, 끝도 없이 펼쳐진 산호초 등 다양한 볼거리들이 가득하죠. 여기는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 거리엔 디에고 리베라의 벽화들이 금방이라도 말을 걸 듯 펼쳐져 있고 광장엔 해골 가면을 쓴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어요. 천년도 넘은 아즈텍 제국에서부터 내려온 전통의식이에요. 아즈텍 제국의 전설에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10: 아즈텍이여, 신의 계시를 받으라. 고수 위에 선, 그 위에 선인장이, 선인장 위에 뱀을 물고 있는 독수리.

0: 비가 보이면 그곳에 왕국을 세우거라.
1: 신의 계시에 따라 멕시코가 세워졌다는데 멕시코 국기에 바로 이 아즈텍의 신비한 전설이 숨어있답니다. 멕시코 시티 지하에는 아즈텍의 지하 도시들이 숨겨져 있다고 해요. 아즈텍의 신전 템플로 마요르, 신들의 동상, 수많은 해골들이 탑을 이루고 보기만 해도 왠지 으스스하고 소름이 돋아요.
2: 으아! 이빨 해적 취향 저격! 저 해골탑은 내가 가져간다!
3: 잠깐만!
2: 말 시키지 마! 나 지금 바쁘거든!
3: 이빨 해적!
2: 번개맨!
3: 못된 짓은 그만둬! 아즈텍의 유적은 소중한 보물이라고 절대 사라져선 안 돼! 용기!
2: 아, 잠깐! 그러다 소중한 보물 망가뜨리면 어쩌려고?
3: 그것도 그렇군.
2: 에, 그럼 우린 이만 쉴래?
3: 잠깐 기다려, 이빨 해적! 널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2: 날 기다리는 친구? 좀비 악당? 좀비 마법사?
3: 글쎄, 직접 만나보는 게 어때? 멕시코의 비밀 수호대원에게로 번개 파워!
2: 뭐지? 거인 나무들은? 카시 몬스터? 다시 몬스터들에게 참여하다니! 죽어보자!
3: 다시 몬스터가 아니라 선인장. 멕시코의 비밀수호대원은 바로 선인장이었어. 선인장 대원과의 합동작전 정말 멋졌어. 어? 좀 따갑겠지? 파이팅!
2: 날 완전히 물리친 줄 알겠지? 이번엔 번개맨 네가 당할 차례야. 길을 잃고 헤매도록 미로에 가둬버려야겠어. 맛 좀 봐라.
3: 하, 이빨 해적도 무찔렀으니 이제 돌아가 볼까? 어? 이빨 스타그램?
2: 나 사막 위에 세워진 고대 도시에 있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3: 사막 위 고대 도시? 여기인 것 같은데 이빨 해적은 왜 안 보이지? 이쪽인가? 저쪽인가? 너무 지쳤어. 목이 너무 말라. 이빨 스타그램?
2: 번개맨, 속았지? 나 사막 아니라 바다에 왔거든. 여기도 보물 많네. 메롱.
3: 산호초 인간을 찾아서? 이빨 해적에게 속았군. 목이 너무 말라. 사막엔 물이 없어.
4: 번개맨, 내가 도와줄게요. 선인장 속엔 수분이 많아요. 이걸 먹으면 기운이 날 거예요.
3: 아, 시원하다. 선인장 속에 물이 가득 들어있다니 고마워요. 기다려라, 이빨 해적. 바다로 번개 이륙!
1: 마치 고대 도시가 바다에 가라앉은 듯한 이곳은 바닷속 박물관이에요. 친환경 재료로 만들어 산호초가 자랄 수 있도록 만든 작품들이에요. 이 작품들 속엔 환경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답니다. 바닷속 산호초가 점점 사라져가자 바다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산호초를 보호하기 위해 말이죠.
2: 어허, 산호초 인간? 얘네들 데려가서 좀비 청원사로 만들어야겠어.

0: 맛 좀 볼쳐?
1: 살려!
2: 번개맨, 멕시코를 구해줘서 고마워. 자, 오늘의 뮤지컬 시작해볼까?

멕시코의 화가 디에고 아세이 디 유세이 에고 디 에고 디 에고 디 에고 리베라 태양빛 색채 거대한

0: 번개맨과 함께하는 번개 퀴즈.
1: 멕시코의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멕시코에는 하늘을 나는 사람이 있다? 에이, 장난해?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볼라도레스. 하늘을 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생명의 나무를 뜻하는 저 기둥에 매달려 새처럼 하늘을 날아요. 빙글빙글 돌면서 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오래된 전통의식이에요.
2: 멕시코는 모험이 가득한 정말 멋진 나라고, 사막, 바다, 아름다운 역사가 살아 숨쉬는 멕시코. 꼭 다시 만나길.

번개별의 전설. 별을 모험하며 소중한 가치를 찾아낼 때 꿈은 이루어진다. 우주 탐험대는 과연 꿈을 이룰 것인가?

0: 여기는 번개별. 모두 함께 번개맨을 불러볼까요? 어린이의 영웅 번개맨.
1: 친구들이 부르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2: 나는 번개맨 번개 충전. 번개
3: 번개
2: 번개
3: 번개
2: 번개 파워. 친구들 안녕. 우와, 우리 친구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오늘 우주 탐험대는 어떤 소중한 가치를 찾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의 응원의 힘을 모아 우주 탐험대 출발 준비됐나요? 좋아, 그럼 꿈을 찾아서 모두 다 같이 5, 4, 3, 2, 1, 출발! 파티별 모험.
4: 신난다! 우와! 친구들, 안녕! 여기는 신나고 즐거운 파티별! 자, 모두 나만의 고깔 모자를 써주세요! 오, 저 친구 너무 모자를 잘 만들었는걸? 와, 이 친구도 멋지네! 오, 저 친구 정말 멋있는 모자를 썼는걸? 자, 그러면 대망의 파티별 여왕님을 소개합니다!
5: 이쪽에는 박수 소리가 안 나는데. 어머,

0: 먹었습니다.
1: 끝났어. 난 파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유 잠깐. 아 이제 보니까 아니 번개별에서 우주 탐험대가 올 때가 됐는데 왜 아직 안 오는 거야?
2: 어 여왕님 옵니다.
1: 친구들 박수로 우주 탐험대를 맞이해 주세요. 세상에 어 저게 누구야? 번개 멍하니야? 뚝딱이도 없고
3: 네.
1: 별별 박사님 오늘 우리까지
3: 여자 멋지죠. 와하 우주 탐험대 나가신다. 기름 비켜라.
1: 오, 본 도습 탐험도 같이 하기 딱이야. 정말 멋지네요. 친구들이 이렇게 모였으니까 지금부터 파티를 시작해 볼까요?
4: 좋아요.
1: 좋아요. 저 파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5: 선물.
1: 자, 우리 친구들은 하나, 둘, 셋 하면 파티, 파티 뾰로롱 하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할 수 있어요? 좋았어. 그럼 첫 번째 선물 하나, 둘, 셋.
4: 파티! 파티!
6: 뾰로롱!
7: 와!
6: 와!
7: 최고 최고!
1: 네! 자, 그럼 두 번째 선물도 갑니다. 자, 친구들 더 큰 목소리로 하나, 둘, 셋!
4: 파티! 파티!
1: 뾰로롱! 하이라이트가 남았어요. 파티에선 이게 빠지면 안 되죠. 후, 촛불도 불 수 있고 먹으면 달콤한 이거 이게 뭔지 알죠? 이게 뭐예요? 엄마 너무너무 똑똑하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4: 파티 파티
1: 뾰로롱.
2: 최고 파티별 최고의 케이크 대령이요.
1: 멋지죠.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우주 탐험대가 촛불을 후 하고 꺼주세요.
3: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촛불 꺼요.
1: 하나,
3: 하나,
1: 둘,
5: 정말. 어? 느껴진다. 느껴. 신호가 느껴진다.
1: 왜 신호야?

0: 늑동별?
1: 활동별?
0: 아, 빨리 가서 봐야겠어요!
1: 대체 박사님!
2: 박사님!
1: 이거 풀어야 하는데.
2: 에이, 모르겠다.
1: 아니, 뚝딱아 혼자.
3: 야, 이거 다 하지, 해야지.
1: 같이. 너 혼자만 끄냐, 뭐?
2: 아니, 뭐, 빨리 끄고 싶어서 그랬지, 뭐.
3: 아, 나도 끄고 싶었단 말이야, 뭐.
2: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
3: 그래, 이거 다 끄면 어떡해. 다 같이 끄는 건데.
2: 아이,
3: 어때?
2: 얘야, 그만. 야,
1: 그만.
4: 아, 촛불은 다시 켜면 되지.
1: 그래. 우리 친구들이 다시 촛불을 켜줄 거야, 그죠? 자, 그럼 다시. 하나, 둘, 셋,
5: 파티, 뾰로로로!
1: 켜졌다! 켜졌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촛불을 꺼볼까요?
2: 그래!
6: 네!
2: 네네!
3: 자, 그럼, 하나, 둘, 셋!
2: 안 돼! 잠깐! 내가 끌 거야! 내가! 후!
1: 버렸네. 친구들이 없는데 어떻게 파티를 나왔나? 아, 그럼 우린 친구들 오면 다시 와야겠다. 케이크도 더 멋있게 만들었어. 가자, 신나. 파티 뾰로롱. 준비 캐릭터. 아니, 더 멋있게 만들어 올게. 가자.
2: 파티 한 대 놓고 파티. 아, 참.
7: 아, 뭐야, 치. 좋아, 파티. 나 혼자 하면 되지, 뭐. 치.
2: 파티 나 혼자 하면 되지. 파티 뭘까? 파티 선물. 그래 파티라면 역시 풍선이죠. 파티.
7: 아, 참, 왜 신나지 않지? 마음이 이상해.

0: 아깐 다 같이 있어서 재밌었는데 지금은... 아, 그래! 친구들이 없어서야! 얼른 친구들을 찾아와야겠어! 번개멍! 루리야! 번개멍! 루리!
1: 뚝딱이 나빴어! 내가 촛불 꺼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뚝딱이 진짜

0: 어디 간 거야? 참나.
1: 우리 뚝딱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0: 아빠, 케이크 촛불을 나 혼자 훅 꺼버려서 친구들이 화가 나서 가버렸거든요.
1: 아유, 그랬구나. 그럼 아빠랑 같이 찾아볼까?
0: 네.
1: 그래 그래, 가만 가만, 어디에 있을까?
0: 어디지?
1: 친구들이
0: 어디에
1: 있을까? 어, 저기에 있다. 모자가 보이는데?
0: 모자?
1: 잠깐,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0: 어? 알록달록한 풍선 모자?
1: 저건 누구의 모자일까? 요!
0: 어? 루리하고?
1: 루리? 아, 루리가 맞을까? 힘차게 외쳐오세요!
0: 루리야! 루리 여기 있지!
2: 우와!
0: 루리다! 루리야!
1: 루리야! 자, 뚝딱아, 또 찾아볼까?
0: 아, 맞아, 맞아.
1: 자, 어디에 있을까? 오? 어? 저기,
0: 어디? 어디?
1: 저, 뚝딱아! 저기 있다! 저기!

0: 친구들한테 물어볼까?
1: 어? 모자가 헬리콥터 날개처럼 생겼어요.
0: 자, 저건 누구의 모자일까요? 번개멍? 자, 어? 맞을까요? 힘차게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2: 번개멍!
3: 우와!
1: 내가 미안했어. 사과할게.
2: 그래, 번개멍. 아이, 이제 마음 풀어.
4: 그럼 이제 뭐든지 같이 하는 거야, 뭐?
1: 알았어. 꾹꾹 약속. 자, 약속 도장 꾹.
0: 그래, 그래. 사이좋게 행복한 파티 하렴.
2: 네.
0: 자, 이렇게 해서 재미있는 발송 퀴즈!

0: 이럴 때가 아니지. 어? 우주 탐험대가 행복한 건 절대 못 참아. 파티를 망치자.
1: 근데 어떻게 망치지?
0: 가시별 대장님

0: 연결 대장님 최고!
1: 자자자! 어? 모두 모이세요!
2: 숨어!
0: 숨어, 숨어!
1: 자, 지금부터 행복한 파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촛불을 꺼볼까요?
0: 야, 야, 야, 우리 같이 촛불 끄자.
1: 그래, 그래.
0: 하나, 둘. 어. 뚝딱이 너 또?
1: 뚝딱아.
0: 아니야, 아니야. 나 진짜 안 부렸어.
3: 그럼 아니야? 누구야?
1: 누구야, 누구야?
4: 아니, 아우, 정말 누구긴 누구야? 우리 지롱.
1: 아차, 아차, 아차.
4: 아니. 우리가 빠지면 안 되지.
5: 내가 이 파티를 아주 시끄럽게 만들어줄게.
4: 아차차. 아,
0: 시끄러워.
4: 우리는 하나도 안 시끄러운데.
5: 안 되지로.
1: 키가 너무 아파.
6: 번개맨이 간다!

0: 차차차! 누리를 풀어주지 못해?
1: 안 돼! 절대 안 돼!
0: 여기 잠시만 기다려.
1: 네.
0: 아차차차. 그거 일이네.
1: 안 돼.
0: 일이네.
1: 아차차 지금이야. 빨리 크게 야. 불어.
2: 알았어.
1: 가만히 있다.
0: 보여라. 즐거운 파티를 망치는 시별 나팔은 사라져라.
1: 안 돼.
0: 번개.
1: 지금 어떡해.
3: 괜찮아.
0: 아차, 아차차.
3: 좋아, 이럴 때.
1: 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갈 거야.
3: 안녕히 계세요.
1: 버킷맨이 악당들을 물리쳤다. 역시 버킷맨. 버킷맨 정말 고마워요.
4: 고마워요.
1: 잠깐만. 그런데 누구 한 명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4: 어? 어? 누가 없지? 아! 맞다! 별별 박사님!
0: 친구들, 우리 다 같이 별별 박사님을 한번 불러볼까요? 자, 모두 힘차게. 하나, 둘, 셋! 별별 박사님!

0: 역시 개똥배 최고.
1: 갑니다 가요. 크다 크다 정말 크다. 파티별 최고에서 가장 큰 케이크 등장이요.
2: 신나는 파티를 시작해보면 되겠네요.
3: 좋아.
4: 아, 잠깐 잠깐. 번개멍, 우리 같이 촛불 끌까?
5: 어, 좋아 좋아.
4: 어,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함께 촛불을 꺼볼까요? 좋아요. 하나 둘 셋 하면 후 하고 부는 거예요.
6: 하나, 하나
4: 둘 셋.
6: 후.
4: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0: 맞아. 그게 바로 너희들이 찾은 두 번째 소중한 가치이지.
1: 아,

0: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행복이 쏙 하고 들어왔나요?
1: 네!
0: 좋아요. 그럼 이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씩씩하게 파워체조 함께해요!
1: 예! 좋아!

0: 아이, 형아, 빨리 와! 아, 빨리 와!
1: 아, 근데 이게 오늘은 될까? 어제 그렇게 해도 안 됐는데?
2: 게임을 하루에 한 번밖에 못 하는 거 아닐까?
1: 어, 그럼 오늘은 날이 벗겼으니까 되겠네.
2: 빨리 해봐.
1: 그러면 조지 워싱턴 다시 도전.
3: 우와, 됐다.
2: 시간을 달린 조지 워싱턴 이야기. 1781년.

0: 정말로 또 오셨다.
1: 네가 여기 또 온다고 그랬잖아.
2: 아니 진짜로 또 올 줄 몰랐지.
3: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쇼 쇼쇼. 오늘도 열심히 달려볼까요?
1: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게임 잘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지?
4: 네.
3: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4: 네, 도전!
3: 추사위를 던져주세요.
2: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자,
4: 야! 우와! 11칸! 우와!
5: 11칸, 11칸.
0: 우와. 진짜 많이 갔지? 우와.
3: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4: 조지 워싱턴 사령관입니다!
5: 잘생겼다.
3: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대륙군 사령관 워싱턴은 전쟁이 완전히 끝난 뒤 대륙회의에 가서 무엇을 반납할까요?
0: 반납? 사령관이 될 때 뭘 받았지?
1: 일단 내 얘기를 들어봐.
6: 조지 워싱턴이 대륙군, 그러니까 미국 독립군의 사령관이었던 거 기억나지?
4: 알아요, 알아요.
6: 워싱턴은 독립전쟁이 터지자 대륙군의 사령관이 되어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영국군에게 항복을 받아내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지.
2: 그런데 전쟁은 끝났는데 1년이 지나도록 독립은 안 된 거야.
0: 네? 독립전쟁을 이기면 독립이 되는 거 아니에요?
6: 그게
1: 영국 정부가 미국과 조약을 맺어야 독립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미국과 영국은 파리에서 만나 몇 달 동안 협상을 했어.
6: 그동안 워싱턴 장군은 여전히 수만 명의 군사들을 이끄는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식민지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 그러던 어느 날.
7: 장군, 저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0: 왕? 내가?
8: 예, 이제 영국의 왕은 저희의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에게도 왕이 있어야죠.
9: 사령관님께는 영국과의 전쟁에서 이긴 강한 우리 군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7: 왕이 되어주십시오.
4: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6: 전쟁에서 이긴 군대는 힘도 막강하고 국민들한테 인기도 많았기 때문에 군사들이 다른 마음을 먹었던 거지. 그러나 워싱턴이 불같이 화를 냈어.
0: 대체 왜? 목숨을 걸고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 그 힘든 전쟁을 치렀냔 말이야.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싸운 거 아닌가? 대체 독립을 한 이유가 뭐야? 왕이라니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건가?
6: 군사들이 도와준대도 워싱턴은 거절을 했지.
7: 잘못했습니다.
6: 그리고 몇 달 뒤 영국은 미국과 파리에서 조약을 맺고 미국의 독립을 정식으로 인정했어. 그러자 워싱턴은 바로 대륙 회의를 찾아갔지.
4: 여러분, 조지 워싱턴 사령관입니다.

0: 그러더니 칼을 의장 속에 턱 올려놓는 거야.
1: 나 조지 워싱턴은 독립전쟁이 끝났으므로 이 칼을 반납하고 대륙군 총사령관직에서 사퇴하겠소.
2: 아니, 그게 무슨...

0: 워싱턴은 대륙회의에 가서 무엇을 반납했을까요?
1: 칼!
0: 네, 맞습니다. 예! 사령군의 칼은 군대를 지휘할 자격을 갖는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칼을 돌려준다는 건 아무런 권력을 갖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독립군 사령관직을 스스로 내려놓은 워싱턴은 고향인 버지니아의 농장으로 내려갑니다.
2: 우와, 멋지다!
0: 자, 그럼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우와! 자, 그럼 주사위 굴려주세요!
3: 이번엔 내가...
0: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4: 우리 주 대표가 뽑는 걸로 합시다.
0: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뒤 미국이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정치 제도는 무엇일까요?
5: 세계 최초? 정치 제도?
6: 우리가 처음으로 하기 전에는 그게 없었거든.
2: 뭐가요?
6: 자, 들어봐. 우리 미국이 독립을 했기 때문에 지도자를 뽑아야 하잖아.
7: 지도자가 세 명은 돼야 해요. 한 명이면 왕이지.
8: 나라에 급한 일이 생길 때 세 명 다 의견이 다 다르면 빨리 결정을 못 하잖아요. 한 명이면 돼요, 한 명이면.
7: 그럼 왕이랑 뭐가 달라요?
6: 워싱턴은 이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이었어.
9: 자, 진정들 하시고 자신의 의견만 내세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도 좀 들어보세요.
10: 의장님도 의견을 내보시죠.
9: 난 의장이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걸로 하겠소.
11: 일단 지도자는 국민 모두가 투표해서 뽑읍시다.
4: 어허, 그럼 투표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우리 주 대표가 뽑는 걸로 합시다.
6: 석 달 동안의 긴 회의 끝에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미국은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를 실시하기로 했어. 정부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한 명 뽑고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로 했지. 그리고 법을 만드는 입법부인 국회, 대통령이 있는 행정부, 법을 판결하는 대법원이 서로 권력을 나눠 갖고 견제하는 삼권 분립을 시행하기로 해. 그리고 1년 뒤에 세계 최초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11: 국민의 투표로 왕을 뽑다니.
12: 왕이라뇨? 대통령이죠.
13: 야, 옷도 우리 집처럼 입었네요.
12: 그러니까. 왕이랑은 달라요. 임기도 4년이고.
14: 그래도 우리나라 지도자인데 왕이나 마찬가지죠.
6: 국민들은 대통령과 왕이 어떻게 다른지 잘 몰랐어. 사실 조지 워싱턴도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지. 모두가 대통령제는 처음이었으니까.
9: 나도 대통령은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왕이 아니니까 너무 근엄해도 안 되고 너무 가벼워도 안 되고. 그래, 먼저 나라의 빚부터 갚아야겠군.
6: 그러면서도 워싱턴은 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한 덕분에 4년 뒤 또 한 번 대통령에 당선이 돼.
14: 워싱턴!
11: 오, 일을 잘하셔. 아유, 이렇게 잘할 거면 저것 말고 평생을 쭉 했으면 좋겠네, 그냥. 좋아요.
6: 그렇게 왕처럼 평생 대통령 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었지.
15: 이 국민들도 원하는데 이번에 또 대통령에 출마하시는 게.
9: 그렇게 한 사람이 쭉 대통령을 하면 왕처럼 절대 권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16: 즉, 그래도 국민들의 뜻인데.
6: 그런데 두 번째 대통령을 그만두기 6개월 전!
17: 대통령이 뭘 발표했는데?
14: 모르겠어요. 다음 대통령 선거 때도 나온다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9: 저는 이번 임기를 끝으로 더 이상 대통령이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14: 뭐?
7: 아니, 대통령 더해주세요!
14: 맞아요!
9: 우리 미국에는 더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14: 마지막까지 감동이야. 워싱턴!
18: 워싱턴! 워싱턴! 워싱턴! 워싱턴! 워싱턴! 워싱턴!
0: 자, 미국이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정치 제도는
5: 대통령제
0: 정답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조지 워싱턴은 세계 최초의 대통령이 됩니다.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쳐 많은 나라들이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 오, 이때까지 그럼 대통령이 없었구나.
1: 우리 미국이 처음으로 만든 거야. 오.
0: 자, 그럼 보너스 이동 들어갑니다. 자, 이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3: 우리 열렸다!
18: 얘들아, 할게!
19: 재밌었어!
3: 아이고, 아이고, 저쪽!
0: 자, 오늘은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20: 네!
0: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알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
21: 우와, 대통령을 미국에서 처음 만든 거구나.
22: 어, 그런가 봐.
19: 영기라, 승환아, 너희들이 좋아하는 피자 사왔다. 피자 먹자.
22: 야, 우와, 어디 먹을 거야?
21: 영기, 같이 가!
22: 싫어.
21: 같이 가! 아, 정말.
0: 시간을 달려 알게 된 조지 워싱턴 이야기.
23: 미국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조지 워싱턴은 전쟁이 끝난 뒤 군사권을 스스로 내려놓는다.
0: 미국은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를 실시하는데 이때 조지 워싱턴은 선거를 통해 뽑힌 세계 최초의 대통령이 된다. 친구들,

0: 오늘은 누구를 알아볼까?
1: 글쎄, 찾아보자.
0: 어? 이사벨 1세? 왕인가?
1: 왕인지 확인해보면 되지. 와, 된다. 오늘부터 제가 카스티아의 왕입니다. 시간을 달리는 이사벨 1세 이야기. 1468년.
2: 아니, 여기가 어디야? 너희들은 누구야?
0: 안녕하세요. 전 영길인데요.
1: 전 승환인데요.
2: 우리가 어떻게 여길 왔지?
3: 그러게요.
1: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쇼 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 시간을 달려?
1: 우리가? 네, 이제 게임이 시작될 건데요. 이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4: 어머, 신기해라.
1: 네, 맞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5: 네, 도전!
1: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0: 야, 많이 나와라. 야!
6: 우와, 8탄!
2: 이야! 우와! 이야, 그게 이 시작 때 많이 가야 우리가 빨리 집에 갈 수 있는 거잖아.
0: 네, 그리고 저희가 문제를 맞히면요. 보너스 이동도 할 수 있어요.
2: 보너스 이동.
1: 네,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전 안 할 거예요.
7: 해! 그래야 우리나라가 강해져.
1: 우리나라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당시 유럽에서는 이것을 해서 나라를 강하게 하려고 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7: 오? 나라를 강하게 하는 방법?
0: 많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2: 일단 우리 이사벨 공주님이 살던 나라는 이베리아 반도에 있던 카스티아라는 나라였는데 주변 나라보다 컸지만은 왕이 무능해서 귀족들끼리 전쟁도 많았고 나라 힘이 약했어.
1: 우리나라도 빨리 강한 나라가 돼야 할 텐데.
4: 아유, 공주님은 맨날 나라 걱정만 하시고.
2: 그러던 어느 날 일부 귀족들이 왕을 몰아내고 이사벨 공주님을 왕위에 올리려고 했어.
1: 왕이요? 싫어요.
3: 아니, 공주님, 지금 왕이 공주님과 어머니가 다르고 궁에서 공주님을 쫓아내려 하던 걸 잊으셨습니까?
1: 잊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8: 공주님,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1: 저는 지금 폐하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왕의 자리에 오르지 않겠어요.
5: 공주님!
2: 이사벨 공주님은 귀족들의 청을 거절하고 오빠이자 왕인 엘리케 4세와 협상을 하자고 했지.
1: 잊지 마세요. 저는 폐하의 편을 확실하게 들었어요.
7: 잊을 리가 있겠니.
1: 폐하가 살아계신 동안엔 그 누구도 왕을 넘보지 못하게 만들겠어요.
7: 아이고 내 동생.
1: 하지만 저를 지지하는 귀족들을 달래야 하잖아요. 저를 왕위 후계자 1순위라고 발표해 주세요.
7: 오, 그게 좋겠구나.
2: 요거 봐라. 왕위를 포기 안 했다 이거지?
1: 지금은 내가 힘이 없어서 왕이 될 순 없으니까요.
7: 대신 조건이 있다.
1: 뭔데요?
7: 결혼할 때 꼭 내 허락을 받아야 해.
1: 그렇다면 남편은 제가 선택하겠어요.
7: 내 허락은 꼭 받아야 해.
2: 협상을 무사히 마쳤지만 엘리케 4세는 꿍꿍이가 있었어.
7: 왕위에 눈이 멀어서 협상을 덜컥하다니.
9: 아니, 그래도 그 왕위 계승 1순위라뇨.
7: 걱정하지 마. 내가 다른 나라로 시집 보내서 이 카스티엘은 끼어들지 못하게 할 거니까.
2: 저 때는 왕이 누구와 결혼을 해라 하면 그대로 따라야 했어. 특히 공주들은 싫어.

0: 있어도 가야만 했지. 하지만
1: 다른 나라로 시집 가면 내가 왕위를 포기할 줄 알고 나는 내 남편도 내가 선택할 거야.
2: 공주님! 공주님.
0: 이사벨 공주는 스스로 남편을 정하겠다고 우리 수도사들에게 청혼한 사람들의 정보를 알아오라고 한 거야.
1: 그래서 정보를 알아오셨어요?
2: 네. 네. 아, 맨 먼저 이 프랑스는요. 나라가 아주 강해서 좋긴 좋은데 이 청혼한 왕의 조카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1: 됐고요. 다음.
3: 아, 네, 저기 그리고 포르투갈인데요. 포르투갈은 대서양 쪽으로 무역을 많이 해가지고 나라가 부자거든요. 근데 거기는 왕자가 아니라 왕이 청혼했네요.
0: 어머. 도둑.
1: 됐고 다음이요.
2: 아, 네네. 다음은요. 이 아라곤이란 나라인데 이 나라는 이 나라 자체가 힘이 좀 약하긴 약하지만은 이 프랑스와는 가깝고 시칠리아 같이 지중해 쪽에 영토가 있습니다.
1: 오, 그러면은 지중해 쪽 상권을 가져오면 우리 카스티아가 더 강해지겠네요?
2: 그렇죠. 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왕자님이 아주 잘생기셨어요.
3: 근데 공주님보다 한 살 어려요.
1: 딴 나라는 됐고 아라곤의 왕자랑 결혼한다고 얘기하겠어.
0: 그런데 얼마 뒤
4: 공주님!
2: 아니 무슨 일이시죠?
4: 태아께서 포르투갈 왕이랑 결혼하시래요.
2: 뭐?
4: 공주님!
1: 전 안 할 거예요.
0: 해! 그래야 우리나라가 강해져.
1: 우리나라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0: 포르투갈같이 부자 나라랑 결혼하는 거 그거 결혼 동맹만큼 빠른 방법이 어딨어?
1: 그렇다면 아라곤도 나쁘지 않아요. 지중해랑 무역도 할 수 있고요. 저는 아라곤의 페르난도 왕자랑 결혼하겠어요.
0: 아라곤은 반대야. 넌 내 허락 없이는 결혼 못해!
1: 선택은 제가 한다 그랬잖아요. 저 분명히 싫다고 말했어요.
5: 아, 정답!
6: 네, 당시 유럽에서 나라를 강하게 하려고 했던 방법은
5: 결혼 동맹!
6: 정답 맞습니다. 엔리케 4세뿐만 아니라 유럽의 대부분의 왕들은 대대로 다른 나라와 결혼 동맹을 맺고 나라의 힘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0: 맞아. 이 왕자와 공주들을 결혼시켜가지고 사돈이 되고 사촌이 되니까 그냥 서로 돕고 전쟁도 안 하고 잘 살았던 거지.
6: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0: 아이, 그래도 좀 보너스 줄 거면 좀 더 주지.
4: 에이, 그래도 많이 갔잖아요.
0: 그렇긴 한데.
6: 자, 다음 문제를 계속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7: 이번엔 제가.
0: 그래.
1: 오, 8칸.
6: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1: 아라곤으로 가서 페르난도 왕자님께 전해주세요. 제가 왕이 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6: 공주인 이사벨 1세가 왕이 되기 위해 최초로 제안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3: 어렵다. 뭘 제안했지?
0: 일단 들어봐봐. 이사벨 공주님은 포르투갈 왕과 결혼하면 왕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했어.
8: 내가 네 남편이니까 네 나라도 내 거야.
1: 안 되겠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
0: 공주님은 결국 몰래 궁을 빠져나와 도망쳤고
1: 아라곤으로 가서 페르난도 왕자님께 전해주세요. 제가 왕이 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2: 알겠습니다.
0: 그리고는 아라곤의 페르난도 왕자님께 편지를 보냈어.
9: 결혼서야? 결혼을 한 뒤에 아라곤과 카스티아를 공동 통치한다. 이 약속을 지킨다고 하면 저랑 결혼을 하시겠다.
2: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폐하께서 포르투갈 왕과 결혼을 시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카스티아로 직접 오셔서 결혼식을 하시면 어떻겠냐고 하십니다.

0: 우리 백년해로 합시다.
1: 몰래 결혼을 해버렸지. 이 사실을 알게 된 엔리케 4세는 당장 살아가도 공주님을 가둬버리고 말았어.
2: 배야, 배야.
1: 이제 이사벨은 공주도 아니고 왕위 계승도 탈락이야.
3: 배야, 그럼 다음 왕위는 누구로?
1: 내 딸 후아나 있잖아. 그러니까 포르투갈로 시집 보내고 왕위 계승도 물려줄 거야.
4: 결혼했다는 이유로 왕의 자격을 박탈하시다뇨. 이사벨 공주님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5: 예, 후아나 공주님은 안 됩니다.
6: 에헤이, 폐하 게임 무슨? 후아나 공주님이 어때서요?
4: 둘 다 이대로 물러날 것 같아요.
1: 이 일로 이사벨 공주님을 지지하는 세력과 후아나 공주님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나뉘어 왕위 계승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야. 근데 지긋지긋한 귀족들, 내가 이것들을 그냥... 전쟁을 하고 있는 도중에 엘리케 4세가 돌아가시고 말았어. 이사벨 공주님은 얼른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선포를 했지.
7: 오늘부터 제가 카스티아의 왕입니다.
4: 축하드립니다.
1: 그러자
2: 이사벨은 왕이라니. 대한국국을 만들어 지금부터 전쟁이야!
1: 포르투갈에 아폰소 5세까지 참전하면서 전쟁은 끝이 날지 몰랐어. 긴 싸움 끝에 아라곤에서 페르난도 왕자가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포르투갈에 항복을 받아내고 전쟁이 끝이 났지. 2년 뒤 페르난도가 왕위에 오르자
8: 계속되기 틀리지 않았어요.
9: 남편도 고르는 이사벨은 귀암둥이.
1: 둘은 결혼 전 약속한 대로 카스티아와 아라곤을 공동 통치로 하기로 하고 에스파냐 연합 왕국을 만들어.
8: 아, 정답!
7: 네, 그럼 정답을 알아볼까요? 이사벨 1세가 왕이 되기 위해 최초로 제안하는 방법은
10: 공동 통치!
7: 정답입니다. 네! 이사벨 1세는 에스파냐 연합 왕국을 만든 뒤 그라나다까지 통일해 지금의 스페인 영토를 만들어냈습니다.
11: 우와. 우리 공주님, 아니, 이사벨 1세, 대단하지?
10: 네.
7: 자, 그럼 보너스 이동 들어갑니다. 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1: 알겠어. 얘들아, 잘 있어.
12: 안녕하세요.
11: 안녕하세요. 네. 괜찮으세요?
1: 아유, 얘는 수도사가 이렇게 침착지 못해.
7: 네, 오늘 어땠나요?
10: 재밌었어요!
7: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알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
10: 쭉!
8: 와, 이사벨 1세 진짜 멋있다.
10: 맞아, 진짜 멋있어.
11: 영기라, 승환아, 저녁 먹어야지.
10: 네. 나 잘 먹어.
1: 아니, 같이 가. 울지 마. 아이, 형 같이 가.

0: 이 노란 꽃 이름은 뭘까?
1: 개나리잖아!
0: 아닌 것 같은데?
2: 내가 이럴 줄 알고 식물도감을 가져왔지.
0: 어? 안 가져왔네.
1: 아! 그럼 검색해볼게.
0: 근데 이름을 모르는데 뭐라고 검색하지?
2: 색깔이 노란색이니까 노란색 꽃?
1: 오, 너무 많이 나오는데?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오, 핸드폰 배터리도 없어. 내일까지 숙제를 해야 하는데 어떡하지?
3: 아, 방법이 없네.

0: 우리 이제 뭐 하고 놀까? 태풍아, 뭐 깜빡한 거 없어? 자연 관찰일지 숙제부터 해야지.
1: 아, 맞다.
0: 여기 있는 꽃 이름 다 알아가야 한다고? 완전 쉽네.

0: 오늘은 꽃 이름이 궁금한 거야?
1: 응, 맞아!
2: 찾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워.
0: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게. 아이 준비됐지? 그럼! 궁금한 꽃을 카메라로 찍어봐.
2: 우와, 사진만 찍었는데 이름이 나왔어. 이것도 해보자. 우와, 바로 알려주네. 그럼 이 꽃은? 카메라 안에 식물 박사님이 살고 있나? 어떻게 다 알지? 꽃 말고 곤충도 알아?
0: 물론이지, 뭐든 물어봐.
2: 우주야, 저기 기어가는 것도 찍어줘.
1: 우와, 얘도 나왔어.
2: 다 저 어떻게 아는 거지?
0: 인공지능 스마트렌즈 덕분이야.
1: 스마트렌즈?
0: 스마트렌즈의 비밀을 알려줄게. 먼저 궁금한 것을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카메라는 사람의 눈처럼 사물을 보는 역할을 하거든.
1: 아하.
0: 두 번째, 인공지능은 카메라가 찍은 것이 무엇인지 분석해서 알아내.
2: 어떻게 아는 거지?
0: 인공지능은 꽃, 곤충, 물건의 생김새와 이름을 엄청나게 공부해서 기억해 두거든. 세 번째, 찾은 이름을 글자나 소리로 알려줘. 배추인나비!
2: 그럼 꽃이랑 곤충 말고 다른 것도 알 수 있어?
0: 물론이지! 더 신나는 곳으로 가볼까?

0: 찾아? 여기가 어디야?
1: 아프리카에 온 걸 환영해!
0: 뭐? 우와, 기린이다! 코끼리도 있어! 와...
1: 친구들, 저 동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0: 우와... 뿔이 꼭 소처럼 생겼는데? 소! 뛰어가는 게 말이잖아, 말!
2: 소랑 말이랑 합친 건가?
0: 스마트렌즈로 사진을 찍어보자!
1: 이름은 누?
0: 누?
1: 누는 수천 마리가 다 함께 초원을 여행한대.
3: 누! 반가워!
0: 왜 우리 쪽으로 달려오지? 도망쳐!
1: 얘, 여기로 들어가!
0: 설마 바닷속?
1: 스마트렌즈로 바닷속 친구들도 알 수 있는지 알아봐야지.

0: 이름이 뭐더라?
1: 흰 동가리.
2: 아, 맞아. 고마워.
0: 우와, 진짜 화려하다. 이 물고기 이름은 뭐지?
1: 이건 솔베간팽. 솔베간팽이야.
0: 솔베간팽? 이름 되게 특이하다. 인공지능은 물고기 이름도 아는구나.
1: 당연하지.
0: 가시가 진짜 멋져. 한번 만져볼까?
1: 잠깐! 솔베간팽은 독이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 물고기라고 나와 있어.
0: 정말? 큰일 날 뻔했네. 고마워.
3: 어? 뭐지?
0: 얘들아, 저게 뭐야?
1: 여기서 문제! 이 상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0: 그래, AI 얼른 가야 해!
1: 고래상어? 지금까지 발견된 상어 중에서 제일 크대!
0: 애들아, 우리 도망가야 할 것 같은데?
1: 몸집은 아주 크지만 사람을 잡아먹는 상어는 아니래!
0: 그래도 무섭단 말이야! 얘들아, 얼른 도망쳐! 큰일 날 뻔했네. 그래도 스마트렌즈 인공지능 덕분에 동물이랑 물고기 이름을 많이 배웠어. 아, 맞다! 우리 하던 숙제 마저 해야지! 꽃 이름 알아오기?
4: 좋아!

0: 일어나 자격 제비꾼 야 됐다
1: 잠깐 꽃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꽃입니다.
1: 뭐? 이상한 꽃이라니? 너무해!
0: 오늘도 A랑 I랑 같이 문제 해결!
1: 별 저장 완료!
0: A랑 I랑 파이팅! 파이팅!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2: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얘들아, 우리 7반 대표로 우주해나 태풍이가 연극 대회에 나가게 됐어요. 우와. 우와. 1등하면 전국 연극 대회에도 나갈 수 있대요.
1: 무슨 이야기로 연극을 해야 재밌을까?
2: 생각났다. 우리 할머니가 해주는 도깨비 이야기 진짜 재밌는데?
1: 도깨비?
2: 오, 진짜 재밌어!
3: 할머니한테 당장 가보자! 할머니! 안녕하세요!
0: 호호, 근케 연극을 하는데 할머니 도깨비 이야기로 하고 싶다고?
3: 응!
0: 우리 강아지 친구들도 왔으게 더 재밌게 들려줄게?
3: 네!
0: 옛날 옛적 단풍이 울긋불긋 물든 산속에 도깨비가 살았더랬지?
3: 잠깐만요. 울긋불긋 받침이 뭐예요? 저한텐 어려워서요.
0: 아따,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근데 그 도깨비한테 비밀이 있었던겨? 하루에도 12번씩 방고를 뻥뻥뻥 끼는겨. 그런데 방고 색깔이 알록달록한겨.
3: 방고를 뺑뺑뺑. 울긋 알록 받침 너무 어려워.
0: 그때 아이고, 목이 타네. 할머니 물 마시고 올 테니까 기다려, 인.
3: 미안해, 얘들아. 할머니 말도 빠르고 받침도 어려워서 못 받아줬겠어. 말하는 걸 글자로 써주는 요술연필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어디 있냐.

0: 할머니의 이야기를 글자로 적고 싶은 거지?
1: 응! 어? 스마트폰?
2: 어디까지 했더라?
1: 할머니! 너무 재밌어요! 처음부터 다시 해주세요!
2: 그렇게 재밌었냐? 좋아, 다시 간다잉!
0: 할머니 목소리, 글자로 바꾸기 시작!
2: 옛날 옛적, 단풍이 울긋불긋 물든 산 속에 도깨비가 살았더랬지!
1: 진짜 글자가 됐어.
2: 하루에도 12번씩 방고를 뻥뻥뻥 끼는겨. 그런데 방고 색깔이 알록달록한겨. 그리하여 도깨비가 방고를 멈췄대요. 끝.
1: 우와, 할머니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혔어. 이제 연습만 잘하면 되겠다.
3: 에이, 아이 고마워.
1: 여기서 도깨비가 랩을 하면 어떨까? 오, 재밌겠는데? 나는야 배고픈 도깨비. 치킨도 먹고 싶고 피자도 먹고 싶고 돈가스도 먹고 싶어. 짜장면, 김밥, 햄버거, 떡볶이 다 먹고 싶어!
3: 너무 빨라. 빨라서 못 쓰겠다고.
0: 말하는 걸 글자로 바꿔주는 메모장이 있잖아!
1: 아, 맞다!
3: 나느냐 배고픈 도깨비 치킨도 먹고 싶고 나느냐 배고픈 도깨비 치킨도 먹고 싶고
1: 쟤네 3반 아니야? 야 7반 연극에서 랩을 한다고?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뭐라고? 전국대회는 우리 거라고! 진짜 얄미워. 어? 민우잖아. 민우야, 너도 연극 보러 와. 어, 맞다. 민우는 소리를 못 듣지.
0: 우리가 있잖아.
1: 민우야, 연극 꼭 보러 와야 해. 알았지?
3: 그래, 바로 이거야. 옛날 옛적 산속에 도깨비가 살았대요.
1: 어이, 7반 도깨비들, 대본은 다 외웠냐?
3: 야, 그만해!

0: 혜나야, 참아. 근데 태풍이는 왜 안 오지? 태풍아, 괜찮아?
1: 어젯밤에 감기에 걸렸어. 목소리가 크게 안 나와.
0: 어떡하지? 사람들한테 작게 들릴 것 같은데.
2: 7반, 준비하세요.
0: 미안해. 나 때문에 연극을 망칠 것 같지.
3: 아니야, 방법이 있어. 에이, 아이, 준비 완료.
4: 옛날 옛적 단풍이 울긋불긋 물든 산 속에 도깨비가 살았대요.
3: 태풍 도깨비, 배고프지? 뭐 먹고 싶어?
1: 나는야, 랩하는 도깨비. 먹고 싶은 걸 랩으로 말해볼게.
3: 뭐라고 하는 거야? 목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려. 뭐지? 꼭 스마트폰처럼 생겼네.
1: 나는야, 랩하는 도깨비. 먹고 싶은 걸 랩으로 말해볼게.
3: 글자로 나온다. 이제 뭐라고 하는지 알겠다.
0: 떡볶이 먹고 싶어? 치킨도 좋아. 오늘은 맛있는 거 전부 다 줘!
5: 오늘 본 연극 중에 가장 재미있었던 연극을 투표로 정할게요. 이번 연극 대회 1등은 7반!
0: 와!
3: 어? 민우야!
0: 고마워, 민우야.
3: 어? 이건 우주가 얘기 안 했는데?
4: 속마음까지 읽는 건가? 오늘도 A랑 I랑 같이 문제 해결!
5: 별 저장 완료!
6: A랑

0: 유치원대 소동.
1: 오늘은 소란스러운 냠냠시티.
0: 비상사고! 비상사고!
2: 대체 누가 아기를 올린 거야?
0: 둘이서 그런 거잖아요.
3: 아기가 너무 귀여워서.
2: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4: 울음소리 80dB, 눈물의 지름은 0.5cm, 초당 약 3회 8흔들기. 아기가 지금 원하는 건? 응? 이거예요!
5: 오! 그걸로 아기를 달랠 수 있는 거야?
4: 아기들은 제가 잘 알아요.
6: 으아! 그거 내가 할게! 내가 할게!
4: 좋아. 그런데 탄탄, 아기에게 이쪽 조기를 줄 땐 꼭 비행기 흉내를 내면서 줘야 해. 슈! 이렇게. 알았지?
6: 아가야! 슈!
5: 저거 저렇게 하는 거 맞아?
4: 그럼요. 맞아요. 아, 맞을걸요? 탄탄이 아기랑 잘 놀아주네. 어? 효루 옆에? 탄탄 잘하고 있어. 슉 알지? 슉.

자, 한번 들어봐요. 그러니까. 코코는 거인의 코수염을 잡아당기기 시작했어요. 어?

0: 상황 끝! 자장가 작전 완료!
1: 하하하! 훌륭하군! 다음 작전은 뭔가?
0: 네, 대장님! 다음 작전은 레시피 스톤 탐색 작전입니다!
1: 좋다! 잘 들어라, 토키즈군! 그 돌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그럼 그 힘을 사용해 우리만의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 세계를 정복하는 거다!
0: 시간 끝났어? 이제 내가 대장이야!
1: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
2: 대왕에게 경례 안 하나?
1: 죄송합니다!
2: 경례가 너무 늦었다! PT 1번 10회 실시!
1: 앞! 10회 실시!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어?
0: 아기가 레시피 스톤을 갖고 있다!
1: 추격! 추격해!

0: 진짜 찌개!
1: 이 완두콩 말한데!
2: 오케이! 데프콘 모두다! 데프콘!

0: 슈퍼잭, 어린이집에 도착했나요?
1: 네, 도착했습니다.
0: 그런데 탄탄은 어디에 있죠?
1: 탄탄은 위험한 사건을 해결하느라 조금 뒤에 올 거예요.
0: 그렇군요. 그럼 슈퍼잭은 서둘러서 레시피 스톤을 찾아주세요.
1: 네, 맡겨주세요. 슈퍼히어로가 왔다고 아기들이 사인해달라고 하면 어쩌지?
2: 슈퍼잭, 이번엔 아기들을 울리면 안 돼?
1: 아,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2: 소리는? 슈퍼잭, 비명 소리야. 악당들이 먼저 왔나 봐.
1: 아기들이 위험해. 이 비겁한 악당 녀석들, 아기를 괴롭히다니. 어?
3: 누가 괴롭힌다는 거야?
1: 아가야,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어디가 아가야?
4: 이 도시에 멍청한 히어로가 있다더니 그게 너냐?
1: 뭐? 멍청?
5: 오키, 어서 조그만 적군을 찾아라.
4: 네, 대장님.
1: 절대 못 가.
6: 저런 허술한 악당들한테 당하고 있던 거야?
4: 허술하다니! 우린 세계 최고의 악당! 워키토키 군단이다!
1: 군단? 둘밖에 없잖아.
4: 어쨌든 우린 군단이다!
2: 가만히 있어봐.
1: 이거 안 떨어져. 오, 신기해.
6: 감탄할 때야. 어서 따라와.
4: 돌격! 레시피 스토리 과피다! 돌격!
1: 어서 아기를 데리고 와. 가라야, 슝 하고 내려오면 재밌겠다. 그치? 어서 슝.
4: 목표물 확보.
5: 히어로들이 또 방해하기 전에 작전지역 변경. 후퇴, 후퇴.

0: 걸 숨겨놨던 거야? 아기를 어서 구해야 해!
1: 우리 워키토키군의 가능한 대가를 실게 해주마!

0: 대장님, 저 녀석들이 다가옵니다.
1: 워키, 무차별 발사 작전이다.

0: 드디어 잡았다. 귀찮은 히어로 녀석들. 이제 마지막 한 발을. 시간 끝났어. 이제 내가 대장이야.
1: 에? 지금 그게 중요해?
0: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1: 이 바보야! 지금 히어로들부터 처리해야지!
0: 뭐? 대장님한테 바보? 불법 회의에 가고 싶어?
2: 안돼! 도망쳤지!

0: 슈퍼잭 레벨업!
1: 아기가 있으면 우리를 공격할 수 없을 거. 빨리 미사일 장착해!
0: 잘 가요, 워키토 피군단!
2: 아가야, 우리가 데려다 줄게. 제발 얌전히 있어줘.
3: 아기! 귀여운 아기들은 괜찮아? 너무 귀엽다!
1: 둥실둥실 열기구를 잡아라!
0: 오늘도 평화로운 냠냠시티!
2: 드디어 구했다! 스페셜 냠냠 카드!
1: 내가 싫어하는 당근 카드긴 하지만.
4: 우와! 꿈만 들어주세요!
5: 저는 푸들이요!
2: 우와! 풍선 마술이다!
6: 우와! 강아지! 꽃! 칼! 짜잔! 신기한 풍선의 세계! 만들어볼 사롱!
2: 기대하세요. 이렇게? 아니, 요렇게? 됐다! 왜 이렇게 어려워?
7: 슈퍼잭 냠냠시티 외곽에서 레시피 스톤이 발견됐어요.
2: 풍선 축제를 하는 곳이잖아.
7: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 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2: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오이, 시금치, 호밀, 맛은 없지만 몸에 좋은 당근까지.

0: 키어로 녀석들! 설마 여기까지 나타나서 레시피 스톤 찾는 걸 방해하진 않겠지? 뭐, 그래도 상관없어. 이번엔 어렵게 빌린 이 초강력 악당 슈트가 있으니까. 아유, 저렴한 슈트라서 그런가? 그냥 귀여운 인형 같잖아. 초강력 파워, 자동 충전 기능, 악당을 위한 목소리 변조 기능, 그리고 주의, 다소 귀여울 수 있어. 음? 채, 품이 떨어지기야. 뭐, 성능은 무시무시하다고 했으니까 어디 한번.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럼 이제 돌파와라! 뭐야, 자동 충전이 왜 이렇게 느려? 발사! 발사!
1: 저기 좀 봐, 마스코트나 봐!
2: 와, 너무 귀여워!
1: 꼬리 잡아!
0: 뭐야, 왜 이래? 저리 가! 저리 가! 정신없어!
3: 곰돌이 안녕!
0: 나쁘지 않은데? 우와! 냠냠 카드가 도대체 몇 장이야? 하나, 둘, 셋!
1: 찾았다!
0: 이 기분 나쁜 목소리는? 슈퍼잭? 아자, 냠냠 카드에 정신이 팔려서 그만 레시피 스톤 찾는 걸 깜빡했네.
1: 이번엔 히어로 포인트가 많이 오르겠지.
0: 레시피 스톤을 당장 내놔.
1: 어? 마스코트?
0: 안 내놓으면 이걸 쏜다.
1: 뭐? 안아달라고?
0: 아니 뭐야? 아니 안 주면 쏜다니까.

0: 아우 힘들어. 이거 놔. 뭐야? 발사! 발사!
1: 어? 아? 아! 춤추자고! 좋아!
0: 에이? 드디어 내 손에!
1: 아야. 어? 어? 너는 미치?
0: 아이고 머리야. 이렇게 직접 갖다 바치다니 고맙다 바보 히어로.

0: 거기서!
1: 여기까지는 못 쫓아오지.
2: 만세! 난 부자다!
1: 이참에 악당 장비를 몽땅 사버릴까? 귀찮은 히어로!

0: 슈퍼지, 어? 풍선기구들을 차례대로 밟고 쫓아가봐.
1: 오, 좋은 생각이에요. 지금 지막은 점프를 보여주마. 이앗도 이앗도 이앗도 이앗 따라잡았어.
2: 어? 이앗 포기를 모르는군. 어린다.

0: 내 거야. 안 돼. 이거 빡다. 어? 안 돼.
1: 어? 어? 어?
0: 하지마. 놓치면

0: 드디어 우승자가 도착했습니다. 우승을 축하합니다.
1: 야! 레시피스톤을 놓쳤잖아. 전부 니 녀석들 때문이야. 이 방해꾼들아.

0: 좀 더 비싼 걸로 빌릴걸. 두고 보자, 슈퍼잭!
1: 잘했어, 슈퍼잭. 시민들을 구했어.
2: 예!
3: 오, 드디어 성공했다.
4: 우와, 잭 대단하다. 난 아직 공룡은 못 만드는데. 대신 비행기랑 꽃, 우주선, 또...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2: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3: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2: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3: 지우개 있었어요.
2: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3: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2: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3: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3: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2: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3: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2: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3: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2: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3: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2: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3: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죠.

0: 피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은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0: 그건 말도 안 돼. 메일리가 세상을 구할 세이버라니. 그리고 내가 세이버를 보호하는 가디언? 달몽은 에테로 링크 시스템으로 나랑 메일리를 연결시켰다는데 난 솔직히 메일리랑 아무 상관도 없잖아. 왜 나를 메일리랑 연결시키는 건데? 어? 잠깐만! 메일리가 벌들한테 공격받고 있어! 나같이 평범한 애가 어떻게 메일리를 보호하냐고. 뭐, 멋진 무기라도 주든지. 무기도 없는데 무슨 전사! 걱정된다. 달몽과 몽글단이란 저 조그만 털뭉치들이 대체 날 어떻게 돕겠다는 건지.
1: 진짜 안 좋은 느낌이 든다쇼.
2: 아니, 그것도 장난치네.
1: 진짜라니까.
2: 그래봤자 이 케이크는 안 돼.
3: 근데 카일은 음료수 준다더니 뭐 하는 거야?

0: 베일리?
1: 세이버를 구하자! 구하자! 몽글단! 출동이다! 출동!
2: 성공이지!
0: 다음 작전 준비해.

0: 준비!
1: 전부 설수한다! 따끔! 따끔한 맛!
2: 어? 따끔멍?
1: 오랜만이야? 왕왕멍.
2: 안 봐주겠다!
1: 오, 합! 야!
3: 몽글담.

0: 망글 타임이 시작된다. 자, 망글리의 힘을 보여줘!
1: 몽글리로 돌아와! 난 따끔 망글리가 좋아!
2: 정신 차려!
1: 돌아와! 내가 왜? 난 너희처럼 약하지 않아!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야 당연하지, 따끈몸. 이젠 돌아와. 나는 몽글리일까, 망글리일까? 망글 우표들이 이런. 따끔따끔 따끔 막걸리 학생 꿈들의

0: 내 망치를 견뎌내다니. 어?
1: 넌 우리가 상대한다. 응?
0: 다이몬? 그리고 넌?
2: 어? 난 신경 쓰지 마.
1: 얘가 바로 가디언이야. 최강의 가디언.
0: 제가?
1: 그러니까 당장 잘못했다고 빌어. 그럼 용서해 주겠다.
0: 웃겨. 진짜 웃겨. 저런 평범한 어린애가 무슨 가디언이야.
1: 내 말 기억나?
2: 그거? 비욘더 블루?
1: 맞아. 가디언 변신.

0: 그래, 너희도 아주 잘했어.
1: 가디언!
2: 동작 그만! 가디언이군.

0: 님의 힘을 보여주겠다!
1: 이제 시작해볼까?
2: 비욘더 블루 가디언!
0: 난 가디언 떨이 겁내지 않아!
3: 멋지다!
1: 따끔한 글리, 널 받아주지?
0: 제껴든! 난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잖아!
1: 미션 카드 소환!
0: 안 돌아갈 거야!
1: 비욘드 선!
0: 이 떨이 카드! 마법의 카드 전부 부숴주마! 야굴라! 화나! 화난다! 화나!
1: 플라잉 소울.
0: 이건 또 뭐야?
1: 마무리는?
2: 마무리는 몽글단이지.
1: 좋았어.
2: 미션
1: 성공.
2: 아니야.
4: 우리의 가디언.
1: 마무리를 부탁해, 몽글단.
4: 당연하지!
0: 신속하게!

0: 괜찮아?
1: 응, 근데 카일은 없다숑.
0: 치, 카일 겁쟁이.
1: 맞아, 혼자만 도망쳤다숑.
0: 비겁해.
2: 그럼 안 되지. 카일, 너 진짜 나빴어. 비겁한 녀석.
1: 조금만 참아보름.

0: 새로운 구조대의 등장.
1: 소방 구조대가 펜트와 자동차 구조센터에 가고 있어요.
0: 자동차 구조센터는 어떤 곳일까?
2: 나도 궁금해. 분명
0: 별거 없겠지. 우리 센터가 더 멋질걸. 당연하지. 자동차 구조대라고?
3: 소개할게. 앞으로 같이 일할 자동차 구조대야.
4: 내 이름은 칸.
5: 난 리키.
0: 난 레키야.
4: 이제 우리가 왔으니까 안심해.
5: 특히 자동차 구조는 우리가 전문이야.
0: 언제든 맡겨마죠. 우리도 소개를.
4: 네가 제시지? 패트한테 들어서 다 알고 있어.
0: 그렇구나. 다 알고 있다고? 과연 그럴까? 어? 저기인가 봐.
2: 우와, 멋지다.
0: 우와. 역시 별거 없고. 우리 센터에 비하면 평범하네.
6: 어, 얘들아, 모두 모여 있었구나.
0: 바쁜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와야 하는 건데?
5: 딱히 바빠 보이진 않는데.
6: 자자, 너희 앞으로 구조 활동을 함께 하게 될 테니까 사이좋게 지내야지.
4: 그럼 함께 센터를 둘러볼까요?
6: 좋아, 부탁할게.
2: 우와, 신난다.
7: 너희를.
0: 자동차 구조대
2: 집중 준비 완료.
5: 난 이쪽으로 나왔지롱.
4: 출동 게이트는 1층과 2층에 있어요. 옥상에는 헬기가 착륙할 수 있고 슬라이드를 타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죠. 다친 차를 긴급 수리할 수 있는 정비소도 있어요.
0: 어디 한번.
8: 휠 교체 필요. 정비 프로세스 분석 중. 정비를 시작합니다.
0: 와, 이거 최고인데.
2: 생체가 된 거 같아요.
9: 자동차 구조대 도심 사거리로 출동하세요.
4: 얘들아.

0: 자동차 구조대
1: 출동 준비 완료.
0: 서두르자.
2: 우리도 출동하자.
3: 어? 어 잠깐. 어? 너흰 출동하지 않아도 돼.
2: 네?
3: 구조활동은 자동차 구조대가 맡을 테니 너희는 앞으로 사고 처리만 하면 돼. 각자 잘할 수 있는 역할을 나눠서 맡는 거지.
4: 네.
0: 이런. 리키, 다친 차들을 정비소로 견인해줘. 그리고 리키는
5: 다른 차들이 지나가게 교통정리를 하면 되지.
0: 부탁할게.
2: 어? 어? 고양이잖아.
5: 나한테 맡겨. 야옹아 이리 와.

0: 어디 간 거야?
1: 잠시 후 하이와트 위시 소방구조센터로 돌아가고 있어요.
2: 자동차 구조센터 멋지더라.
3: 응, 새 구조대 친구들도 응? 재밌는 것 같아.
4: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3: 어?
4: 야옹아,
0: 이제 그만 나와줘.
2: 저건 자동차 구조대잖아.
5: 칸, 리키, 무슨 일이야?
6: 도로 위에 아기 고양이가 있어서 자동차 구조는 아직 시작도 못했어.
5: 큰일이네.
3: 고양이라고? 칸,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타요.
2: 어?
3: 다시 처리하면
2: 응, 알았어.

0: 고양이를 쫓아다녀도 못 잡았는데.
1: 고양이는 겁이 많아서 쫓아가면 더 도망치거든.
2: 덕분에 한 시름 놓았어. 정말 고마워.
1: 피할 일이 있을 뿐인걸.
3: 다음 날 아침 긴급구조대와 소방구조대가 모여있네요.
4: 오늘은 마술쇼가 있어서 공연장에 자동차들이 많이 모이게 될 거야.
5: 제시, 노아, 탱커는 공연 전에 안전점검을 위해 우리와 함께 지금 출발하자.
6: 네!
7: 타요랑 트윗은 공연장 교통정리를 위해 공연 시간에 맞춰서 와줘.
6: 알겠어요.
5: 아 참, 트윗, 자동차 구조대에게 큰 도움을 줬다면서?
7: 오늘도 멋진 활약 기대할게.
1: 네, 맡겨주세요. 처음으로 구조대로서 인정받았어. 더 열심히 하면 나도 타요처럼.
2: 어떡하지?
0: 깜짝도 안 해.
8: 무슨 일이지? 한, 무슨 일이야?
2: 타요! 트럭에 타이어가 펑크 났는데 무거워서 그런지 꼼짝을 안 해.
8: 어떡해.
9: 아직 멀었어요?
10: 빨리 타야 한다고요.
8: 누가 터널 안에서 조금만 밀어주면 될 것 같은데.
2: 그렇긴 한데 저길 들어가기엔 틈이 너무 좁아.
1: 저 정도 틈이라면. 저기
8: 내가 한번 해볼게. 나가면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몰라.
11: 트윗, 곧 마술쇼가 시작될 시간이야. 우리 일은 어쩌고.
1: 타요, 먼저 가있어. 난 이것만 도와주고 금방 따라갈게.
11: 그치만 알겠어. 대신 빨리 와야 해. 조금만 더.
2: 조이.
12: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11: 천천히 이동해주세요. 채찍이는 안 돼요.
0: 저기요, 제가 먼저 왔어요.
2: 괜찮아요.
9: 지나갑시다.
11: 트윗은 대체 언제 오는 거야?
1: 타요.
11: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1: 잠깐, 트윗은?
11: 그게 그러니까.
9: 일단 교통정리가 먼저야. 얘긴 나중에 하자.
11: 고마워.
9: 모두 차례를 지켜주세요.
2: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았어. 한 번만 더 밀면 될 것 같아.
11: 트윗, 부탁할게.
1: 문제 없어.
2: 하나, 둘, 셋.
10: 야호, 성공이다.
2: 이번에도 트윗 덕분에 해결했어.
8: 무대를 어떻게 갚지?
1: 아니야, 구조대끼리 당연히 도와야지.

0: 그런데 아까 어디 간다고 하지 않았어?
1: 아, 일단 먼저 가볼게. 미바. 큰일 났다. 어떡해. 다들 어딨지? 다유, 다유.
2: 교회. 여태 뭐라다 이제 온 거야?
1: 오다가 자동차 구조대를 만났는데 트럭이 터널을 막고 있었거든.
2: 뭐? 그건 우리 일이 아니잖아.
1: 그렇긴 한데 왠지 내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
2: 자동차 구조대 일이 우리 일보다 먼저라는 거야?
1: 아니야. 난 그런 게 아니라.
3: 제시, 너무 그러지 마.
4: 저희 또 속상할 거야.
2: 속상한 거 나라고. 이렇게 제멋대로인 대원을 어떻게 믿고 인물을 맡겨?
1: 날 믿지 못한다고? 난 그냥 날 인정해준 이들이 고맙고 그래서 돕고 싶었던 것뿐인데. 다들 너무해!
5: 두웨!
6: 다요, 정말 멋진 추리였어. 다요 덕분에 진짜 범인을 찾을 수 있었어.
1: 투비 대단해.
7: 이번에도 투비 덕분에 해결했어.
1: 인내를 어떻게 갚지?

0: 어? 장갑 무섭단 말이에요.
1: 아유, 봉봉. 무서워도 전기장갑은 받아야지.
2: 봉봉. 어?
3: 기다리고 있어.
2: 어? 자, 끝났어. 이제 리프트 내릴 준비를 해야 돼.
0: 하나 누나.
2: 괜찮아, 괜찮아.
4: 정기점검 기간이라 하나가 많이 바쁘구나.
0: 이럴 때 하나 누나도 조수가 있으면 편할 텐데.
4: 뭐?
0: 마술사 조이한테 조수가 있는 것처럼요.
5: 짜잔!
4: 바로 그거야.
0: 어?
4: 고마워, 타요.
0: 어? 시투!
2: 정리 끝.
0: 하나 누나!
2: 어?
0: 창고에 부품 상자 다 갖다 놨어요.
2: 고마워.
4: 하나야!
2: 어? 아, 시투, 무슨 일이야?
4: 너한테 줄 선물이 있어서.
2: 나한테?
4: 자.
2: 자. 이게 뭐야?
4: 정비를 도와주는 AI 로봇이야.
2: 정비를 도와준다고?
4: 어.
0: 얼른 작동시켜봐요, 어? 하나 누나.
2: 그럼 어디?
6: 안녕하세요. AI 정비 로봇입니다.
2: 우와!
6: 2층 버스.
2: 어?
6: 고장 없음.
0: 이렇게 빨리 알아내다니 완전 신기하다.
6: 도마 버스. 뒤쪽에 알 수 없는 물체 발견.
0: 어? 뭐지?
2: 어? 자석이잖아. 이것 때문이었어.
0: 아까 창고에서 붙었나 봐요.
2: 이 로봇 대단한데. 고마워, 시트.
7: 다음 날 아침 꼬마 버스들이 정비를 받고 있네요.
2: 끝났어, 가니.
8: 그런데 이 로봇은 뭐예요?
0: 이 로봇 되게 신기하다. 하나 누나, 얼른 보여줘요.
2: 그래. 자, 봐.
6: 안녕하세요. AI 정비 로봇입니다.
2: 우와! 뭐 하는 거야?
6: 엔진 세척 필요.
9: 뭐? 무슨 소리야? 이게 이상해요. 저 진짜 괜찮은데? 엔진 세척은 안 해도 된다고.
0: 럭키, 엔진 세척해야 되는 것도 다 들통났네.
2: 어떻게 알았지?
10: 정리해주세요.
2: 자, 오늘도 시작해볼까?
6: 제게 맡겨주세요. 고장 발견.
2: 좋았어. 조금만 더.
6: 제게 맡겨주세요.
2: 고마워.
0: 저 요새 기운이 좀 없는데 어떤가요?
2: 별 이상은 없어. 다 정상인데? 어?
6: 엔진 오일 문제 발견.
2: 엔진 오일? 어디? 이건 엔진 오일이 새고 있었네.
0: 우와, AI 로봇이 알아냈어.
11: 대단해.
2: 내가 얼른 고쳐줄게.
6: 정비 완료.
0: 우와, 한결 나아진 것 같아요.
2: 다행이다.
12: 고마워요, 하나 누나.
2: 잘 가. 자, 다음.
13: 드디어 우리 차례네.
14: 자, 그럼.
13: 뭐야, 내가 아폈잖아. 같이 왔으면서 그런 게 어딨어.
2: 아이, 그만, 그만. 동시에 봐줄 테니까 스피드는 나한테 오고 샤이는 로봇한테 가.
13: 정말이야? 야호! 나도 로봇한테 정비받고 싶었는데.
2: 뭐? 자, 다 됐어. 아주 튼튼한걸.
14: 당연하죠.
13: 뭐야, 이거 왜 이래요?
6: 점화 플러그 교체 필요.
2: 점화 플러그라고? 어디? 부품이 다 떨어졌잖아. 지금 주문하면 내일이나 받을 수 있을 텐데.
13: 네?
2: 어쩔 수 없네. 내일 다시 와야겠는걸?
13: 안 돼요!

0: 내일 아침에 같이 달리기 경주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1: 오늘 점검 받을 방법은 정말 없어요.
2: 내가 직접 가는 방법 말고는 없는데.
3: 그럼 누나가 빨리 다녀와 주시면 안 돼요?
2: 그렇지만 그 사이에 누가 오면.
4: 로봇이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 아까 보니까 로봇이 다 해도 되겠던데요?
2: 뭐? 그럼 내가 지금 빨리 갔다 올게.
1: 우와, 정말 고마워요.

0: 보스 타이어.
1: 간다 누나. 얘들아, 하나 누나는?
2: 지금 하나 누나 없는데.
1: 뭐?
0: 잠시 부품을 가지러 갔거든. 방향 지시등 수리와 타이어 교체 필요.
1: 이 로봇은 뭐야?
0: 오늘부터 하나 누나 조수가 된 AI 전기 로봇이야. 타이어 교체. 정리 완료.
3: 우와, 고마워.
0: 정말 빠르다.
1: 그럼 나도 가볼게.
4: 잘가.
0: 혼자서 정리를 다 했어.
2: 하나 누나가 들으면 깜짝 놀라겠는걸. 아이, 그래서 하나 누나 어디 오는 거야?
5: 빨리 정비바다에 연습도 하는데.
2: 어? 아, 뭐야? 어때? 하나 누나 올 때까지 타이어 주고받기. 그래? 내 솜씨 어때? 내 실력을 보여주지. 또 간다. 가다라. 야요. 어떠냐? 로봇이 켜졌다.
6: 근데 뭔가 좀 이상해 보여.
0: 재장착 필요.
7: 뭐야?
0: 제거 완료.
2: 뭐 하는 거야? 내 소중한 빈이라고 다시 장착해.
0: 장착 완료.
2: 이걸 왜 여기다 붙여? 스피드, 너 되게 웃긴다. 오지 마.
0: 전체 수리 필요. 전체 수리라니
2: 무슨 소리야?
0: 전체 수리
2: 도와줘. 스피드, 뭐야? 이쪽 오지 마.
1: 안전하게 배터리도 빼자. 근데 로봇이 왜 이러니?
0: 뭐 있냐?
1: 자, 정리도 끝났고.
7: 하나 누나, 죄송해요.
5: 기다리는 게 지루해서 놀다가 그만.
0: 이제 로봇은 어떻게?

0: 아무래도 수리센터에 보내야 할 것 같아. 당분간은 못 쓰겠는걸?
1: 그럼 하나 누나 또 바빠지는 거 아니에요?
0: 에이, 걱정 마. 나 혼자도 끄떡없다고. 자, 샤인. 그럼 이제 리프트로 올라와.
2: 네? 리프트로요?
0: 부품 가져왔으니까 얼른. 샤인 다 고치면 스피디의 윙도 봐줄게.
3: 정말요? 우와, 역시 하나 누나가 최고라니까.
0: 아까는 나 없이 로봇만 있어도 된다더니. 로봇한테 정비를 맡길까?
3: 안 돼요. 전 하나 누나가 훨씬 더 좋아요.
4: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가 와서 다행이에요. 역시 정비소엔 하나가 없으면 안 되겠네요.
1: 우리 아빠가 악당?
4: 화창한 아침, 저기 유치원 버스 킨더가 보이네요.
5: 안녕, 킨더.
6: 안녕.
7: 가요, 가위. 안녕.
1: 다 같이 어디 가는 거야?
8: 가디언엑스 촬영장에 견학 가는 중이야.
1: 가디언엑스?
9: 지훈이 아빠가 특별히 초대해 주셨거든.
1: 지훈이 아빠가 가디언엑스에 나오는 영화 배우래.
10: 지훈이랑
1: 좋겠다. 우와, 나도 가디언엑스 좋아하는데.
10: 지훈아, 우리도 같이 구경 가면 안 될까?
11: 너희들도 같이 가자.
1: 정말? 예호!
4: 친구들이 가디언엑스 촬영장에 도착했어요. 우와!
1: 도착했습니다.
9: 자, 조심해서 내리세요.
1: 네. 우와, 저기! 가디언엑스다!
7: 우와! 가디언엑스!
12: 안녕?
1: 우와, 멋지다! 팬이에요!
10: 저도 가디언엑스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저기요!
12: 모두 멋진데?
11: 가디언엑스, 우리 아빠는 어딨어요?
12: 아, 네가 지훈이구나. 아빠는 지금 연습 중이셔.
10: 지훈이네 아빠 가디언엑스랑도 친한가 봐.
1: 진짜 부럽다.
12: 그럼 재밌게 구경하렴.
1: 가디언엑스!
10: 지훈아, 그런데 너희 아빠 무슨 역할이야?
11: 우리 아빠 뭐였더라?
13: 자, 이제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준비해 주세요.
9: 자, 선생님을 따라오세요.
7: 네!
4: 영화 촬영이 시작됐어요.
12: 빅베어, 붙잡아간 사람들을 당장 풀어줘! 어디 직접 데려가 보시지. 가디언 X도 별것 아니군. 이 뜻대로 되진 않을 거다, 빅베어.
7: 우와, 가디언 X.
12: 파이어버드, 트럭 뒤로 바짝 붙어. 알았어. 어림없이.
7: 어떡해.
12: 이날만을 기다렸다. 잘 가라, 가디언 X.
7: 안 돼!
14: 실감나는 연기 아주 좋았어요. 자,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죠.
15: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1: 직접 보니까 더 재밌어.
10: 맞아, 꼭 진짜 같아. 가디언 X가 무사해야 할 텐데.
11: 빅베어만 없었으면.
1: 맞아.
11: 지훈아, 근데 너네 아빠 언제 나와? 원래 멋진 역할은 맨 나중에 나오잖아.
1: 빅베어잖아.

0: 왔구나. 저기.
1: 와, 지훈이가 어디 가는 거지?
2: 따라가 보자.
0: 지훈아, 지훈아, 지훈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빠 연기는 봤니? 네가 온다고 해서 여.
3: 왜 아빠가 빅베어예요? 왜 아빠가 하필 악당이냐고요?
0: 그건.
2: 지훈아.
3: 창피해서 친구들한테 어떻게 말해요? 아빠 삐와! 아빠!
0: 지훈아, 그건...
4: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3: 지훈아! 가요! 라니!
2: 지훈이네 아빠가 빅베어였다니! 나는 빅베어도 멋있더라고. 힘도 세고 발톱도 뾰족하더라.
3: 맞아.
2: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3: 안 돼. 친구들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 알겠지?
5: 지훈아, 여기 썼구나.
3: 선생님.
5: 가자. 친구들이랑 구경해야지.
3: 네. 집에 꼭 지켜.
2: 알겠어.
4: 자, 카메라는 이쪽이요.
2: 우와!
4: 네, 마이크 좋습니다.
2: 진짜 크다. 이번엔 컨테이너 위에서 찍나 봐.
3: 꼼짝 말아 빅베어. 요넥스 빔.
2: 내가 왜 빅베어야? 빅베어 싫어.
3: 나도 빅베어는 싫거든.
6: 얘들아, 혹시 너희 중에 연기해본 친구 있니?
7: 네.
5: 무슨 일이시죠?
6: 오늘 오기로 한 아역 배우가 갑자기 못 오게 돼서요. 출연을 부탁해도 될까요?
5: 너무 갑작스럽긴 한데.
6: 짧은 장면이라 금방 끝날 거예요.
2: 그럼 영화에 나오는 거예요?
3: 정말 가요, 넥스가?
6: 물론이지.
3: 저요.
6: 이 슬픔에 찬 표정과 눈빛 아주 딱이야. 네가 한번 해보겠니?
3: 제가요?
2: 맞다, 지훈이 아빠 영화 배우예요.
3: 이 영화에도 나온댔어요. 맞지?
6: 그래? 아, 그럼 혹시 네가
3: 할게요! 할게요! 제가 할게요!
6: 그래? 잘됐다. 자, 그럼 이쪽으로.
2: 괜찮을까? 그러게.
4: 아, 카메라 준비됐죠?
5: 다시 촬영이 시작됐어요.
6: 아까 설명한 대로만 해주면 돼. 할 수 있겠지?
3: 네.
4: 빅베어도 준비 끝났습니다.
6: 오케이, 촬영 들어갑니다.
8: 자, 레디, 액션! 이 가면을 쓰고 위대한 빅베어의 부하가 되어라.
9: 어서!
3: 살려주세요!
8: 어서 나의 부하가 되어라! 당장 아이를 풀어줘! 가디언 엑스, 이제 그만 포기하시지! 그럴 순 없다! 컵!
6: 오케이!
10: 수고했어. 아, 잠시만. 금방 열어줄게.

0: 아빠가 금방 구해줄게.
1: 아빠! 빅매요! 빅매요! 빅매요! 빅매요! 빅매요! 빅매요! 빅매요!
0: 이만하길 정말 다행이에요.
1: 아빠! 많이 다쳤어요?
2: 아니야, 많이 놀랐지?
3: 지훈아! 괜찮아?
1: 우리 아빠가 구해줘서 하나도 안 다쳤어.
4: 지훈아, 너희 아빠 엄청 멋지더라.
1: 그럼 우리 아빠는 힘센 빅베어잖아.
5: 맞아, 빅베어. 진짜 멋있었어.
1: 역시 우리 아빠가 최고야.
2: 지훈아.
1: 아빠
4: 잘됐다. 빅베어, 저랑 사진 찍어요.
5: 저도요.
2: 그럼 다 같이 찍을까?
6: 모두 빅베어를 좋아하게 됐네요. 지훈이에게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영웅이랍니다.

0: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1: 아들!
2: 어, 위험해!
0: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 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 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3: 아빠,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1: 잠깐만!
0: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주세요.
4: 괜찮아?
1: 괜찮아?
4: 응, 괜찮아.

AI를 잘 활용하는 아이는 프롬프트만 잘 쓰는 아이가 아닙니다. AI를 잘 쓰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 집에서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물어보면 될까요? 오늘 저녁 아이가 AI로 만든 결과물을 가져오면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조코딩입니다. 요즘 SNS에서는 AI 프롬프트를 공유하는 게시물을 상당히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보며 AI를 잘 쓰려면 프롬프트부터 배워야 하나? 라고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관심은 아이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교육에서도 프롬프트를 잘 쓰는 방법부터 배워야 하는 것 아닐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AI를 잘 활용하는 아이는 프롬프트만 잘 쓰는 아이가 아닙니다. 자기 질문을 먼저 만들고 AI에게 여러 역할을 시키고 결과를 근거로 검증하고 마지막 선택과 책임을 스스로 지는 AI 리터러시를 갖춘 아이입니다. 오늘은 AI를 진정으로 잘 활용하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불편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아이가 AI로 과제를 했는데 결과물이 좋아요. 그러면 아이도 잘 배운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과가 좋다고 학습이 잘 일어난 건 아닙니다. 부모님 입장에선 헷갈립니다. 결과물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으니까요. 그래서 결과물의 완성도와 학습 과정은 따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AI를 사용하지 않는 시험에서 점수가 낮아진 집단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각하는 일부 과정을 도구에게 맡기는 현상을 인지적 외주화라고 부릅니다. 또 자신의 이해를 점검하는 노력이 줄어드는 현상을 메타인지적 게으름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답이 바로 나오면 나 이거 모르네 라고 느낄 틈이 없습니다. 스스로 시도하고 막힌 지점을 확인하는 과정은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AI를 쓰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막히는 구간을 남겨두느냐입니다. 창의성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단편 소설 실험 결과입니다. AI 아이디어를 받은 사람의 작품은 창의성 평가가 올라갔습니다. 특히 처음에 점수가 낮았던 참가자에게 효과가 컸습니다. 그런데 AI 도움을 받은 이야기들끼리는 서로 더 비슷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의 첫 걸음을 돕는 것과 모두의 아이디어를 풍부하게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AI 아이디어를 사용하면 결과물의 다양성이 줄어들 가능성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믿을수록 덜 따져보게 됩니다. 지식 노동자 319명 조사에서 AI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에 들이는 노력을 덜 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따져보는 습관을 어릴 때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연구들을 바탕으로 집에서 이렇게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성과와 학습은 다르다. AI를 쓴 다음 도구 없이 설명하는 단계를 꼭 둡니다. 결과가 비슷해질 수 있다. AI를 쓰기 전에 자기 아이디어를 먼저 만듭니다. 믿을수록 덜 따진다. 이건 틀릴 수도 있어 를 적는 칸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오늘 강연의 핵심입니다. 앞은 아이의 재료로, 뒤는 아이의 판단으로, 가운데만 AI에게 맡깁니다. 일률적으로 못 쓰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그냥 못 쓰게 하는 게 낫지 않나? 하지만 일률적인 금지만으로는 올바른 사용법을 배우기 어렵습니다. 학교와 일상에서 AI를 접할 기회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과정을 함께 봐야 검증과 수정 방법도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원문과 계산으로 확인하는 아이. 학습 단계에서는 도구 없으면 못하는 아이와 도구 없이도 설명 가능한 아이. 책임 단계에서는 AI를 쓴 걸 숨기는 아이와 사용 범위를 공개하는 아이. 네,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이 나쁜 아이라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면 AI를 잘 쓰는 방법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자기 질문과 성공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 포스터를 만드는 상황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그냥 환경 포스터 만들어줘 라고 하는 아이보다는 이렇게 우리 학교 5학년이 점심시간에 실천할 수 있는 물 절약 행동 3개, 과장 없는 수치로 5초 안에 읽히는 문장으로. 네, 이렇게 두 개의 차이가 뭔가요? 누구를 위한 건지, 뭐가 성공인지가 들어있습니다. 부모님이 물어보실 질문은 이겁니다. 이거 누가 볼 거야? 어떻게 되면 잘 된 거야? 두 번째로 자기 재료를 먼저 만듭니다. AI에게 물어보기 전에 관찰 메모, 직접 잰 값, 읽은 글의 요점, 자기 초안을 먼저 남깁니다.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AI의 첫 답이 생각의 기준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내 생각을 먼저 남기면 AI 답과 비교하기 쉬워집니다. 세 번째, 큰 일을 작은 역할로 나눕니다. AI를 한 번의 완성자로 두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질문 코치, 아이디어 확장자, 반대 토론자, 문장 편집자 등 이런 역할을 만들고 하나씩 일을 진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역할과 역할 사이마다 사람이 판단합니다. 한 번의 완성품을 요청하면 아이가 중간에 판단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과정을 나누면 역할 사이에 아이가 판단할 기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서로 다른 대안을 요구합니다. AI에게 하나의 답변만 받으면 선택의 폭을 넓히기 어렵습니다. 원리, 대상, 형식이 서로 다른 다양한 선택지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대상, 원리, 매체, 감정, 톤이 다른 방향 다섯 개로 확장해줘. 아직 하나를 고르지 말고 각각의 장점과 위험을 써줘. 이렇게 하면 가장 그럴듯한 답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의심하고 검증한다. AI 답변을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출처 링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숫자가 원문과 일치하는지, 또 반대 근거는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짚겠습니다. AI에게 출처 달아줘 라고 요청한 것만으로 검증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출처를 요청하는 건 시작이고 그 링크를 열어서 직접 확인하는 게 검증입니다. 우리 동네 여름 그늘지도 캠페인 기획하기를 예시로 어떻게 다른 사용을 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요청을 구체화해서 여러 단계를 잘 수행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일곱 번째, 자기 목소리와 책임을 남깁니다. 최종 결과에 이런 걸 남겨줍니다. 아이디어 확장과 문장 교정에 AI를 사용했습니다. 현장 관찰, 출처 확인, 최종 선택은 제가 했습니다. 네, 이렇게 남기는 게 왜 중요할까요? 사용 범위를 공개하면 사람과 AI가 각각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기 쉬워집니다. 공개하는 순간 아이는 자기 기여가 뭔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은 사람이 책임을 집니다. 이건 아이 때부터 배워야 하는 감각입니다. AI를 잘 쓰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 집에서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물어보면 될까요? 창의적인 활용을 위한 6단계 루프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목표. 누구를 위해 뭘 바꿀지 성공 기준 정하기. 두 번째, 내 재료. 관찰, 메모, 초안 먼저 만들기. 세 번째, 여러 갈래. 서로 다른 접근 넓게 탐색하기. 네 번째, 선택. 기준에 따라 고르고 버린 이유 말하기. 다섯 번째, 검증. 사실, 논리, 편향, 안전, 출처 확인하기. 여섯 번째, 재창작. 자기 목소리로 다시 쓰고 공개하기. 오늘 강연의 핵심은 AI가 첫 번째 저자이자 마지막 저자가 되게 하지 않는다. 시작에는 나의 질문과 재료를, 끝에는 나의 판단과 책임을 둔다. 입니다. 이것은 꼭 기억해 두세요. AI를 못 쓰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과 끝을 아이가 갖게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피드백을 반영해 반복 수정한다. 무엇을 왜 바꿨는지 기록합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나 잡자면 프롬프트를 길게 쓰는 게 실력이 아닙니다. 결과를 기준에 따라 비교하고 다음

AI를 잘 쓰는 아이가 되는 데 도움이 되는 집에서 쓰는 프롬프트 세 가지를 제안해 드립니다. 첫 번째, 소크라테스식 튜터. 정답을 바로 주지 말고 내가 스스로 풀 수 있게 질문을 하나씩만 해줘. 막히면 작은 힌트를 주고 마지막엔 내가 원리를 설명하게 해줘. 두 번째, 다양성 확장 파트너. 대상, 원리, 매체, 톤이 다른 방향 다섯 개로 확장해줘. 아직 고르지 말고 각각의 장점과 위험을 써줘. 세 번째, 비판자 검증 도우미. 이 초안의 숨은 가정, 확인이 필요한 사실, 발레, 편향, 안전 위험을 표시해줘. 출처를 지어내지 말고 내가 원문에서 확인할 검색어를 제안해줘. 다음으로 부모님이 아이에게 던질 질문은 이겁니다. 이거 누구를 위해 만든 거야? AI 보기 전에 네가 먼저 쓴 거는 뭐야? 왜 이걸 고르고 저거는 버렸어? AI 없이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 특히 마지막 질문이 강력합니다.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는지는 이해 정도를 살펴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 혼내는 말투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궁금해하는 말투로 하셔야 아이가 잘 답변을 합니다. 이미 AI로 과제를 완성하는 습관이 생긴 경우에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혼내는 대화만 반복되면 아이가 사용 과정을 공유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과제에서는 한 단계만 같이 해보자. AI 보기 전에 짧게 내 생각 먼저 쓰기. 처음부터 6단계를 모두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단계가 익숙해지면 그 다음 단계를 차례로 더해보세요. 한 번 더 정리하면 첫 번째, 결과가 좋아 보이는 것과 아이가 배운 것은 다릅니다. 두 번째, AI를 잘 쓰는 아이는 비법이 아니라 주도권을 가진 아이입니다. 세 번째,

처음과 끝을 아이에게 남겨주세요. AI를 금지하는 부모와 방치하는 부모 사이에 같이 들여다보는 부모가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권합니다. 지금까지 AI를 잘 쓰는 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아이가 AI 시대에 잘 적응해서 AI와 함께 더 크게 성장하려면 단순히 답을 빨리 받고 프롬프트를 잘 쓴다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목적에 맞게 묻고 답을 의심하고 자기 생각으로 바꾸어서 주도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 아이가 AI로 만든 결과물을 가져오면 단순히 잘했네 보다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이거 나한테 AI 없이 설명해 줄 수 있어? 그 질문은 아이가 무엇을 이해했는지 함께 살펴보는 출발점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AI는 어떻게 그림과 글과 음악을 만들까? 생성 AI의 원리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써먹는 유쾌한 AI 도전기 AI 진짜 이게 되네의 서경석입니다. 여러분, 깨톡 단톡방에서 이런 경험 없으셨어요? 누군가 좋은 글이라고 보내줬는데 스크롤이 끝이 안 납니다. 읽어야 할 것 같긴 한데 나중에 읽자 하고 미루다 보면 결국 끝까지 안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모티콘 하나 보내고 끝낼 때가 많았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닐걸요. 실제로 비슷한 고민을 겪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보고 올게요.

0: 됩니다. 단톡방에 소소해내기 싫어가지고 좋은 글 감사해요 하고 영혼 없는 복붙 답장 많이들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고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AI융합교육과 홍재원입니다.
0: 방금 영상 공감하세요?
1: 그럼요. 지금 긴 글 앞에서 다들 비슷비슷한 고민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루에도 근데 이런 카톡 정말 많이 옵니다. 문장이 너무 길고 또 장황하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읽다가 지쳐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결론, 그 결론을 놓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정보가 사실 또 너무 많아서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하거든요.
0: 자, 그렇다면 AI가 이런 긴 글의 핵심만을 알려줄 수도 있습니까?
1: 네, 가능합니다. 인공지능은 아무리 긴 글이라도요, 순식간에 읽고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거든요. 오늘 저희가 배워볼 인공지능의 기술이 바로 긴 글의 알맹이만 쏙 발라내고 내가 원하는 말투로 새 옷을 입혀주는 맥락 요약 및 관점별 정보 재가공입니다.
0: 요약이라는 단어 들으니까 바로 그 텍스트 요약했었던 복잡한 영양제 설명서 마스터편 생각이 납니다. 그때 네. 배운 텍스트 요약하고 오늘 배우는 요약이 뭐가 다른 겁니까? 같은 거를 또 배우는 거 아닌 거죠, 지금?
1: 네. 네, 비슷하기는 한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지난번에는 또 빽빽한 의학 용어들 사이에서 내가 뭐 당장 아침에 먹어야 돼, 점심에 먹어야 돼, 하루에 몇 번 먹어야 돼라든지 또는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나 약과 같은 그런 조금 정확한 사실, 그런 핵심 정보들을 쏙쏙 골라내는 게 또 관건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이미지로 보기 좋게 정돈하는 정보 구조화였고요. 반면에 오늘 배울 기술은 뭐 비슷한 면도 있기는 하지만 그냥 단순히 그 정확한 사실들을 뽑아내서 분류하는 수준을 조금 또 넘어섭니다. 긴 호흡의 줄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요. 전체적인 흐름과 그 긴 글 속에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결론, 그 결론을 스스로 파악해내는 맥락에 대한 이해가 중심입니다.
0: 그러면 관점별 정보 재가공은 무슨 뜻입니까?
1: 이게 바로 오늘 사실 하이라이트인데요. AI가 이제 전체적인 의미, 맥락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요약된 내용을요.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과 상황에 맞게끔 새 옷을 입혀가지고 다시 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요약본을 바탕으로 깨똑 친구들에게 공유할 뭐 깨똑 문구를 작성해줘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말투는 얘들아로 시작해주고 위트 있게 작성해줘 라고 하면 AI가 전체적인 의미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그 소통용 문장으로 완벽하게 다시 바꿔주는 거죠.
0: 아, 그러니까 긴 글을 요약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깨톡방에 답장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멘트까지 나의 말투로 새롭게 지어낼 수 있다는 얘기네요.
1: 그렇죠. 정확합니다. 특히 또 뭐 예를 들어서 어린 손자에게 설명을 해주듯이 쉬운 말투로도 바꿀 수가 있고요. 친구들과 수다 떨기 좋은, 좋은 친구, 친근한 어떤 말투로도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정보를 좀 주무르는 소통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상당히 좋은 기술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도구입니까?
1: 복잡한 영양제 설명서 마스터편에서 중요한 핵심 요약만 추출해서 요약을 아주 잘해주던 클로드를 이번에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0: 친구가 단톡방에 보낸 시니어 취업 트렌드라는 아주 기나긴 칼럼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저 손가락으로 세 번 올려도 끝이
1: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다 읽기가 힘들었습니다. 네,
0: 진짜 이런 거 올 때 있거든요. 가끔 친구들이 좋은 거라고 한번 읽어보라고 할 때. 자, 이거 돋보기 없이 단숨에 마스터하는 방법 단계별로 알려주십시오.
1: 네, 먼저 깨톡 단톡방에서 친구가 보낸 긴 글을요. 지금 있죠?
0: 네.
1: 여기서 한번 그 1초 동안 한번 꾹 길게 눌러보시겠어요? 여기 화면에 대고 손을.
0: 네.
1: 그러면 뭐가 보이시죠?
0: 복사, 모두 선택, 공유 뭐 이런 게 뜹니다.
1: 네, 워낙 기니까 네. 모두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0: 모두 선택. 색깔이 다 바뀌었고요.
1: 네.
2: 그리고 얘를
1: 복사. 네. 긴 그림 모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복사하기를 하시면 전체가 다 복사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클릭하고 반드시 들어가셔서 전체 선택한 후에

0: 복사하기를 하시면 전체 글이 빠짐없이 완전하게 복사가 됩니다. 이제 클로드 AI 앱을 열고요. 아래 대화창, 방금 복사한 그 대화 내용들을 똑같이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붙여넣기 팝업이 뜰 거예요.
1: 떴습니다.
0: 네, 좋습니다. 그걸 누르면 이제 붙여넣기 하시면 대화창에 그대로 착 들어가죠.
1: 올라갔네요.
0: 자, 이번에도 그러면 경석 씨가 직접 해보시겠는데요.
1: 이 글을 바쁜 현대인이 핵심만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세 가지만 번호표를 붙여서 세 줄로 요약해줘. 대박입니다. 진짜 번호표 붙였고요. 세 번을 올려도 끝이 안 나던 긴 문장이었는데 세상에 간단하게.
0: 그 긴 글에서 사실 말하고자 하는 핵심,
1: 네.
0: 핵심이 잘 드러나 있지 않나요?
1: 그러겠네요. 이게 아니 바로 그냥 저도 외워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수요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일자리의 질은 아직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 글의 핵심입니다.
0: 그렇습니다. 와.
1: 이거 정말 신기한데요. 이 정도 내용이면은 깨톡방에다 이렇게 공유를 하고 싶어질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번에도 요거 꼬리 질문 추가해서 원하는 형태로 바꾸는 그 정보 재가공 그게 가능한 건가요?
0: 그럼요.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단톡방에 공유할 목적의 글로 다시 재가공해달라고 좀 프롬프트를 작성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자, 이 칼럼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세 줄로 요약하는 걸 좀 제시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거다라고 한 줄도 또 작성해줘, 핵심.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도 유익한 하루 보내세요라는 친근한 인사말을 넣어주겠니?
0: 거의 뭐 프롬프트 전문가가 다 되신 것 같아요.
1: 괜찮아요?
0: 그럼요.
1: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느는 것 같긴 해요. 네. 자, 방금 제가 요청한 대로 재가공했네. 핵심 요약 세 줄 했고요. 그리고 핵심 한 줄. 시니어 취업은 양쪽으로는 성장했지만 질적으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오늘도 유익한 하루 보내세요. 와, 대박입니다.
0: 사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마지막에 그래서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거야 라면서 전체 칼럼의 진짜 숨은 결론을 지금 명쾌하게 짚어준 부분이거든요. 칼럼 속에 우리 시니어들의 어떤 일하고자 하는 마음은 큰데 이 일자리의 어떤 질이 그에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핵심 맥락을 완전하게 깨뜨려본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배운 관점별 정보 재가공의 진가입니다. 자, 긴 글 읽기가 부담스러워서 눈치만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단톡방 친구들에게 가장 먼저 고급 정보를 핵심만 요약해주는 멋진 정보대장이 될 수 있는 거죠.
1: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이 돼요. 문해력 기본은 읽기인데, 읽기가 정말 중요한데요. 긴 글이라고 괜찮다고 읽지 않고 인공지능으로 핵심만 쏙 요약을 한다면 우리 많은 분들의 문해력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0: 네, 또 경석 씨 말씀이 또 많기도 합니다. 사실 긴 글을 아예 안 읽는 버릇하면 뭐 독해력, 문해력이 떨어질 수 있겠죠. 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걱정이고요. 하지만 우리 많은 분들에게 요즘 진짜 장벽은 이런 어떤 읽기 능력이라기보다는 이런 작은 글씨, 너무 긴 호흡이 주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사실 더 크거든요. AI 요약은요, 그래서 글을 안 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닫혀있던 정보의 문을 열어주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을 먼저 파악하고 나면 이게 무슨 뜻이지? 진짜 이거 사실이야? 하고 오히려 원문을 또 찾아 읽는 능동적인 독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술을 통해서 이런 중요한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고 세상과 계속 연결되는 것 그 자체가 사실 이 시대에 필요한 더 큰 문해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일리가 있네요, 들어보니까. 정말 인공지능 도움 없이 직접 읽고 해결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네. 도저히 내가 그렇게 못하겠다. 그리고 아예 그냥 시작도 하고 싶지 않다, 부담된다 이런 분들은 인공지능 도움을 받아서 일단 간단한 요약을 들어보신 다음에 그게 마음에 드시면 제대로 원문을 정독해 보시는 거.
2: 네.

0: 그렇습니다.
1: 와. 자, 이제 요약도 잘 됐어요. 단톡방에 보낼 문구 완벽합니다. 그런데 화면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요약본 내지는 원본 내용 중에 경제활동인구, 뭐 계속고용, 재고용제도 이런 조금 어려운 경제 용어들이 섞여 있거든요. 이런 어려운 용어도 쉽게 설명해 줍니까?
0: 당연하죠. 이럴 때도 따로 포털 검색창을 찾아다니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클로드가 이미 또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연속해서 질문을 던져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경숙 씨가 추가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겠어요?
1: 좋습니다. 이제 뭐 질문 기계가 됐어요. 네. 질문 머신입니다. 요약본이나 원본 칼럼 내용 중에서 우리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단어 두 개만 뽑아서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쉽게 설명해 줘. 오, 너무 좋은데요? 액티브 시니어하고 계속 고용 딱 두 개만 쉽게 설명해 드린다고. 은퇴를 하고도 유튜브를 찍거나 카페를 차리는 것처럼 나이는 숫자일 뿐 하며 활발하게 사는 어르신이 바로 액티브 시니어.
0: 멋있는 용어인데요? 그럼 이번에는 한번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가 꼭 손주한테 알려주듯이 한번 요청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1: 그것도 해줘요?
0: 당연하죠.
1: 이런 건 사실 또 어린 친구들에게 이렇게 할아버님이 구수하게 설명해 주는 게 좋을 수도 있잖아요.
0: 네.
1: 야, 이거. 자꾸 부탁해서 미안한데, 이번에 다정한 할아버지 말투로 한 번만 더 작성해 주겠니? 아니, 이럴 때 보면 감정이 있는 것 같다. 미안하긴, 얼마든지 물어봐도 돼. 할아버지가 쉽게 설명해 줄게. 어머, 우리 손주야 이렇게 시작했어요. 계속 고용이라는 건 말이다. 회사에서 정년이 됐다고 무조건 내보내는 게 아니라 계속 일하셔도 됩니다 하고 붙잡아두는 제도야. 진짜. 정말 할아버지가 초등학생 손자 앞에서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서 더 좋습니다.
0: 네.
1: 진짜 신기해.
0: 네, 맞아요. 이렇게 인공지능은요,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뭐, 친구 단톡방의 눈높이든, 이렇게 초등학생 손자의 눈높이든, 사용자가 원하는 관점, 그리고 목적에 맞게 정보를 완전히 또 새롭게 디자인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배운 맥락적 요약과 정보 재가공의 진짜 가치라 볼 수 있겠죠.
1: 인공지능을 딱딱한 기계, 로봇, 처럼만 생각했었는데 이 공부하면 할수록 인간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0: 하지만 실제 인공지능은 감정이나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쓴 글을 학습해서요. 사람처럼 보이도록 굉장히 정교하게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를 진짜 사람이나 인간으로 착각해서 좀 과도하게 몰입하거나 마음을 다 주는 것은 좀 경계해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AI는 우리 삶을 돕는 도구일 뿐이니까요. 우리가 보통 미래 인재상을 얘기할 때 호모 심비우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1: 호모 심비우스요? 그건 또 뭡니까?
0: 쉽게 말하면 공생하는 인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자연과 인간의 어떤 공생을 뜻하는 말이었다가 지금은 인공지능과 공생하는 인간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앞으로의 우리 시대가 인공지능과 경쟁해서 이기려는 사람보다 인공지능을 똑똑한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얘랑 협업해서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진 거죠.
1: 주체는 어디까지나 인간이고 인공지능은 협업의 대상이니 잘 함께 살아가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0: 맞습니다.
1: 호모 심비우스, 오늘도 새로운 거 하나 배웁니다. 제 중심 딱 잡고요. 멋진 호모 심비우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 짚어주십시오.
0: 네, 오늘의 대내 포인트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긴 글은 복사해서 핵심 내용을 물어봐라, 이고요. 두 번째는 듣는 사람에 맞게 다시 설명해달라, 즉 정보를 재가공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1: 이제는 단톡방에 긴 글 올라와도 기죽거나 소외당할 일 없으실 겁니다. 오늘 집에서 바로

0: 긴 글 이제 미루지 마시고 바로바로 AI에게 물어보십시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AI 앞에서 당당해지는 그날까지 AI 진짜 이게 되네는 계속됩니다.
1: 네, 홍지영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2: 이야, 이거 아내가 긴 글을 보냈네.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거. 이 글을 세 줄로 요약해줘. 부부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잔소리와 무관심. 남편이 잔소리를 줄일수록 부부 만족도가 크게 상승. 작은 칭찬 한마디가 큰 효과를 낸다. 그래도 좋은 점도 있다고 좀 적어줘. 나도 나름 괜찮은 남편이잖아. 아내 문자가 바로 오네요. 네. 어디서 뭐 하냐고 빨리 들어오라네요. 하여튼 뭐 AI 진짜 이게 되네. 금방 갈게.

0: 스타 셰프 이재훈의 손을 거치면 밋밋했던 집밥도 특별해진다. 찬바람이 솔솔 불어올 땐 너도 나도 찾게 되는 얼큰하고 개운한 찌개 요리. 김치찌개보다 더 매력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마성의 레시피. 담백한 목살을 듬뿍 넣고 고추장 국물 제대로 낸 목살 고추장찌개부터 추워지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시금치. 면역력 떨어지기 쉬운 환절기 건강은 영양만점 시금치로 챙기자. 언제 식탁에 올려도 반가운 고소하고 향긋한 시금치 무침까지. 감각적인 손맛이 돋보이는 스타셰프 이재훈의 최고의 요리비결.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아들 광입니다.
2: 안녕하세요. 이재훈 셰프입니다.
1: 네, 셰프님 반갑습니다.
2: 아, 반갑습니다.
1: 자, 날씨가 서늘해진 이런 날에는 뭔가 이 뜨끈하고 얼큰한 국물이 생각이 나는데요. 목살 고추장찌개를 셰프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자, 재료는 오늘 일단 기본적으로 목살이 준비가 되었고 네. 그리고 감자, 네. 애호박, 그리고 양파, 대파, 그리고 고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호박 같은 경우는 없으시면 또 생략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한쪽에서는 고춧가루, 네. 고추장, 간마늘, 간장, 그리고 까나리 액젓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볼에 쌀뜨물까지 준비했습니다.
1: 자, 이렇게 푹 끓여서 고소한 고기 맛이 녹아든 찌개 국물 맛은 정말 대박인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목살 고추장찌개 시작해볼 텐데요.
2: 네.
1: 자, 일단 재료부터 손질하겠죠?
2: 네, 재료 먼저 그러면은 앞에 있는 채소부터 네. 먹기 좋게 한번 손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야. 감자 같은 경우도 예. 이렇게 살짝 껍질을 벗겨낸 다음에 네. 좀 먹기 좋게 좀 썰어내 보겠습니다. 좀 듬성듬성 썰어주시고.

0: 근데요, 오늘 고추장찌개에
1: 네.
0: 이첫 번째 재료, 이 감자를 썰고 계신데,
1: 네.
0: 첫 번째 재료 썰때 이렇게 보면은 그 크기를 짐작할 수 있거든요. 다른
1: 네네네.
0: 재료들도. 오늘 약간 큼직큼직하게 써시는 이유가 뭔가요?
1: 너무 작으면은 감자 같은 경우는 또 익히다 보면은 금방 또
0: 네.
1: 바스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0: 맞아요.
1: 좀 덩어리를 좀 크게
0: 네.
1: 좀 해주시고요.
0: 바스러질 수
1: 네.
0: 있으니.
1: 근데 또 바스러지면 바스러진 또 나름대로 또 맛이 또 있어요.
0: 맞아요.
1: 훨씬 더 감자가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더 되직해지고 그리고 더 찐득해지는 맛이 있겠죠?
0: 맞아요. 고추장찌개는 약간 그 찐득한 맛이 또그 많은 분들이 찾는 이유죠.
1: 맞아요. 그리고 애호박도
0: 그래요?
1: 이렇게 좀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0: 맞아요. 이게 굉장히 또 익었을 때는 부들부들하면서
1: 맞아요.
0: 달큰한 맛도 나고, 그리고 이제 사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뭔가 서늘할 때도 있고 쌀쌀할 때도 있어요.
1: 맞아요. 지금 이제 온도차가
0: 예.
1: 일교차가 굉장히 좀 커진 것 같아요.
0: 고를 때는 진짜로 이렇게 약간 찐득하면서 걸쭉하면서 진한 얼큰한 국물이 생각이 나거든요.
1: 이 감자도 들어갔고 애호박도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0: 예.
1: 약간 좀 감자엔 전분기가 좀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대파도 약간 끓어지면서 농도가 조금 더 되직하게 되는데 굉장히 아마 지금 같은 날씨에는 굉장히 잘 어울릴 겁니다.
0: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감자를 요리에 사용하실 때
1: 네.
0: 물로 헹궈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헹구지 않네요.
1: 헹구지 않고 오늘은 약간 좀 제가 쌀뜨물도 준비했고 그리고
0: 예.
1: 감자가 들어가는 게좀 녹진하고 좀 진한 느낌의 찌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감자 전분을 이용해서
1: 네.
0: 감자에
1: 자, 이렇게
0: 들어있는
1: 대파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고추, 고춧가지도 한번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이렇게.
0: 아니, 사실은 이제 새우비에서도 고추장찌개가 종종 나와요. 근데
1: 네.
0: 여러 가지 스타일로 나오거든요.
1: 네.
0: 근데 많이 나오는 이유는
1: 네.
0: 많은 분들이 그만큼 좋아하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1: 아,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지금 같은 날씨. 특히 그리고 이런
0: 예.
1: 찌개 같은 경우는,
0: 네.
1: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캠핑이나 이런 데또 많이
0: 맞아요.
1: 가잖아요. 네,
0: 가을철에.
1: 가시면,
0: 네.
1: 이 야외에 가가지고, 이 코펠 같은 데다가
0: 예.
1: 이렇게 끓여가지고 먹으면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냥 다른 반찬 필요 없이 이 고추장찌개 밥만 말아 먹어도 맛있잖아요.
1: 맞아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른 반찬 필요가 없고.
0: 네.
1: 자, 이제 그럼 목살을 한번 좀 썰어 보도록 할까요?
0: 그럴까요?
1: 네.
0: 자, 오늘 목살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1: 네.
0: 목살은 이제 기름기가 많지는 않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잘 어울릴 것 같기는 해요, 오늘.
1: 맞아요. 그런데 목살이어도 좋고
0: 네.
1: 아니면은 약간 나는 좀 기름기가 있는 것들이
0: 네.
1: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삼겹살 같은 거 넣으셔도 좋고 나는 고기 좀 별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0: 네.
1: 참치 같은 거 넣어서 만드셔도 돼요.
0: 본인 기호에 맞게끔.
1: 맞게끔.
0: 자.
1: 그리고
0: 예.
1: 이렇게 넣어서 한입 크기로 좀 썰어 놨습니다.
0: 저는 집에 다리살이 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다리살
1: 네.
0: 넣어도 되나요?
1: 좋죠. 다리살도 너무 좋고
0: 예.
1: 고기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 다 넣으셔도 좋습니다.
0: 네.
1: 자, 이렇게 이제 재료 손질은 끝이 난것 같고요.
0: 네.
1: 일단 그 다음에는 이제 양념을 한번 제가
0: 네.
1: 살짝 한번 볶아 보도록 할게요.
0: 양념을 볶는다고요? 자,
1: 네.
0: 그럼 한번 볶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을 볶아서.
1: 네. 자, 제가 일단
0: 네.
1: 불 살짝 좀 줄여준 다음에
0: 네.
1: 기름을 살짝 두르고.
0: 양념을 볶는 과정은 몇번 봤지만,
1: 네.
0: 양념을 볶게 되면 어떤 점부터 더 맛있어지나요?
1: 일단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볶을 건데,
0: 네.
1: 고춧가루하고 고추장을 볶을 거예요.
0: 네.
1: 고춧가루하고 고추장이, 좀 칼칼한 맛은 있지만, 그냥 또 쓰게 되는 것보다 볶게 되면은,
0: 네.
1: 볶지 않을 땐 약간 좀 텁텁한 맛이 있거든요.
0: 맞아, 고춧가루는 약간 날래도 있어요, 가끔. 그쵸?
1: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0: 예.
1: 이렇게 살짝 고추장, 고춧가루를 볶게 되면 훨씬 더 개운하고,
0: 예.
1: 또, 그리고 텁텁한 맛을 많이 사라지게 할수 있습니다.
0: 오.
1: 자, 요렇게 해서 고추장, 고춧가루를 살짝 좀 맛있게 볶아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돼지고기를 살짝 한번 볶아줄게요.
0: 아, 이 상태에서?
1: 네, 살짝만 조금만 더 볶다 보면
0: 예.
1: 고추장도 볶다 보면은 고춧가루랑 볶아주다 보면 훨씬 더 풍미도 좋아지고 텁텁한 맛도 사라지고.
0: 그래서 왜 그냥 고추장도 맛있긴 하지만 볶음 고추장이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뭔가 이제 같은 재료도 어떤 조리 과정을 통하냐에 따라서 맛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1: 이렇게 볶다 보면은 약간이 이제 아까 들어갔던 기름이 살짝 있는데 이 기름에 고기를 볶게 되면
0: 네.
1: 이제 그냥 볶았을 때보다 훨씬 더 맛있게 되는 거죠.
0: 그러게요. 혹시나 모르겠어도 고기에 누린내도 잡아줄 것 같고요.
1: 맞아요. 광희 씨가 이제 선수 다 되셨네요.
0: 진짜로요?
1: 맞아요.
0: 아니, 근데 이제 다 셰프님들이 알려주신 거죠.
1: 네.
0: 우리 요리 선생님들께서.
1: 네. 이렇게 네. 이제 고기가 준비가 조금만 더 볶아볼게요. 왜냐하면 네. 고기도 완전히 다 볶지 않은 상태에서 네. 넣게 되면은 고기 약간 누린내가 날 수 있어서 되도록이면은 고기는 완벽하게 다 볶아준 상태에서 나머지 재료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지금 불 세기는 어느 정도로 하셨죠?
1: 지금 저는 한 중불 정도로 너무 센 불로 하다 보면
0: 탈 수 있으니
1: 탈 수도 있고 고춧가루하고 고추장이 탈 수 있으니까 예. 중불 정도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0: 확실히 이제 고추장, 고춧가루를 한번 볶으니까 네. 뭔가 말씀해주신 어떤 고추장에 고춧가루의 풍미가 확 느껴지는 네. 것 같아요.
1: 바로 앞에 있는데도 향이 충분히 지금 나기 시작하죠?
0: 맞아요.
1: 자 이제 어느 정도 네. 고기도 다 익었고 네. 이제 여기다가 저희 아까 준비해놨던 야채를 한번 좀 넣어보도록 할까요?
0: 아, 채소를 넣어볼 건데 네. 다 한꺼번에 넣나요?
1: 다 한꺼번에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0: 자, 감자부터 먼저 넣고요.
1: 감자도 넣고 그리고 양파도 넣어주고 오늘 찌개 재료가 많아가지고 예. 벌써부터 맛있어질 것 같은데요?
0: 확실히 이 찌개는 재료가 푸짐해야 돼요. 그렇죠?
1: 맞아요. 맞아요.
0: 이 건더기 건져 먹는 재미가 또 찌개인데
1: 네. 요렇게 지금 됐고 예. 지금 고추는 지금도 한번 넣고 마지막에 한번 더 넣을게요.
0: 네. 반반 해서
1: 잠깐만 넣어. 초반대도 좀 살짝 넣었고 네. 이렇게 살짝 한 번만 또 볶아준 상태에서 예.
0: 다른 채소들도 한번 볶아주네요. 이렇게
1: 가볍게 한번 볶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희 준비되어진 오늘 물이 아니라 네. 오늘은 제가 쌀뜨물을 준비했거든요.
0: 네.
1: 쌀뜨물을
0: 선생님 쌀뜨물을 준비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1: 일반 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수하고 그리고 농도도 더 되직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0: 그러게요. 선생님 몇 번째로 네. 걸러진 쌀뜨물인가요?
1: 첫 번째는 약간 먼지 같은 거라든지 불순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첫 번째 쌀은 가볍게 한번 씻어주시고 한 두 번째, 세 번째 네. 물 사용하시면 맛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네. 넣으시면 이제 자박자박하게 될 것 같고 자 이제 여기서 네. 처음에는 센 불로 한번 좀 끓여주세요.
0: 처음에는 네. 센 불로 푸르르
1: 한번 끓고 끓기 시작하면은 네. 불을 줄여가지고 10분 정도 더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간을 네. 또 한국 사람들 마늘 빠지면 섭섭하니까
0: 그렇죠.
1: 마늘 좀 넣어주시고 그리고 간장도 살짝 좀 넣어주시고 간장 두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네. 그리고 약간의 까나리 액젓을 넣어가지고 감칠맛을 만들어내겠습니다.
0: 까나리 액젓이 들어감으로써
1: 네네네.
0: 감칠맛이 더 배가 되겠어요.
1: 그렇죠. 자, 요렇게 해서 네. 저희 한번 팍 한번 끓을 때까지 한번 끓여줘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한번 맛있게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근데 셰프님, 지금 네. 맛있게 이 고추장찌개가 네. 끓고 있는데요.
1: 네.
0: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날씨가 이렇게 조금 쌀쌀해질 때 이런 찌개가 맛있잖아요.
1: 맞아요.
0: 셰프님은 언제 이렇게 고추장찌개 많이 드셨어요? 저는 예전에 고추장찌개 있는 거를 언제 알았냐면 고추장찌개가 있다는 거를 한 20살 때쯤에 고추장찌개가 있다는 거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예전에 그냥 어렸을 때 엄마가 해주셔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뭐 된장찌개는 아닌데 고추장찌개라는 거는 좀 생소했었거든요. 초반에는.
1: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고추장찌개의 매력이 뭘까요?
1: 일단은 뭐 고추장 하나만 있고 돼지고기만 있다면 네. 그리고 부가적인 반찬들이 있으면 정말 맛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0: 예?
1: 저는 옛날에 이탈리아에서 이제 유학 생활할 때 다른 한국 재료들을 살갈 수가 없잖아요.
0: 예.
1: 그래서 고추장만 하나 큰 걸 사가지고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0: 예?
1: 그래서 물 넣고 돼지고기하고 감자 같은 건 있으니까 그거 끓여가지고 먹으면서 약간 향수를 달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쉬워요. 그리고
0: 그쵸. 사실 다른 채소는 구할 수 있으니까.
1: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고추장만 넣고 끓여도 그냥 뭐 기본적인 맛은 나오니까.
0: 맞아요. 근데 지금 조금 제가 평소에 먹던 고추장찌개랑 조금 다른 느낌이 드는 게 향이 조금 더 깊은 느낌이 들어요.
1: 맞아요.
0: 그 이유는 아무래도 액젓도 들어갔고 그리고 한번 저희가 볶았잖아요.
1: 살짝 그래서 풍미도 훨씬 더 좋아졌을 네. 거고 그리고 액젓이 들어가가지고 감칠맛 같은
0: 맞아요.
1: 훨씬 더 많이 느껴질 겁니다.
0: 향부터 정말 진한데 자 지금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자 한번 뚜껑을 열어볼까요?
1: 열어볼까요 그럼요? 그럼 뚜껑을 네. 조심해서 한번 살짝 불을 줄이고 살짝 이렇게 한번 열어주고
0: 이야 평소보다 정말 향이 진하네요 선생님.
1: 네네. 자 이렇게 나왔고
0: 예.
1: 그럼 접시에 한번 제가 옮겨 담아볼까요?
0: 그럴까요? 자 그럼 한번 옮겨 담아볼게요.
1: 고추는 이따 옮겨 담고 살짝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0: 네.
1: 자 이렇게 한번 올려주고
0: 야 정말 건더기가 푸짐하네요 선생님.
1: 아까 제가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0: 예.
1: 야, 이게 너무 맛있겠네요.
0: 그러게요.
1: 네.
0: 사실 이 고추장찌개 하나면 다른 반찬 필요 없이 밥 네. 한 공기만 있으면 되거든요.
1: 사람분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먹을 수도 있으니까.

0: 그리고 목살이 들어가서 국물도 굉장히 또 고소하고 진하겠어요.
1: 맞아요.
0: 그리고 이 들어간 채소에 어떤 정도는 본인이 원하는 만큼 익혀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 그렇죠. 여기다 버섯 같은 거 넣으셔도 좋고
0: 예?
1: 뭐 냉장고에 있는 뭐 어떤 재료들 다 넣으셔가지고
0: 맞아요.
1: 넣으시면 훨씬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추 같은 것들이 몇 개 좀 있어서
0: 예.
1: 조금 이렇게 토핑으로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올려만 주면 맛있는
0: 네. 완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목살 고추장찌개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목살 고추장찌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감자는 한입 크기로 썰고 애호박은 길게 4등분한 뒤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양파도 한입 크기로 썰고 대파, 풋고추, 홍고추는 송송 썰어줍니다. 돼지고기는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냄비에 식용유를 두른 뒤 고춧가루와 고추장을 넣어 볶다가 돼지고기를 넣어 볶아줍니다. 이렇게 고춧가루와 고추장을 먼저 볶아주면 텁텁함이 없어져서 국물 맛이 개운해져요. 손질한 채소를 넣어 볶다가 쌀뜨물, 다진 마늘, 국간장, 까나리 액젓을 넣어 끓어오르면 10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뚝배기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남은 풋고추와 홍고추를 올려주면 목살 고추장찌개가 완성됩니다.
0: 셰프님,
1: 네네.
0: 요즘 상차림에 빠지지 않는 이 시금치인데요. 시금치를 먹으면 먹을수록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고 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자, 그 정도로 영양이 풍부한데 오늘 재료를 한번 볼게요.
1: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금치를 제가 준비했고요.
0: 네.
1: 그리고 간마늘, 그리고 간장,
0: 네.
1: 참기름, 깨소금이 들어갔는데 오늘은 또 특이하게 제가 네. 꿀을 살짝 준비했습니다.
0: 네. 셰프님, 이 시금치는 날씨가 추워질수록 영양이 풍부해지나요?
1: 지금 먹기에 딱 가장 좋고요.
0: 예.
1: 그리고 이럴 때 가을 이럴 때 약간 좀 뭐 음식 같은 것도 입에 좀 안 맞고 그럴 때
0: 예?
1: 이 나물 같은 거 들어가면은
0: 맞아요.
1: 여러 가지 것들 뭐 철분이라든지
0: 예?
1: 칼슘이라 너무 많으니까
0: 예.
1: 너무 좋은 채소 중에 하나죠.
0: 자, 뭔가 심플하지만 꿀이 들어가서 평범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번 요리도 시작해 볼게요. 자, 이렇게 또 우리에게 익숙한 시금치가 왔어요.
1: 네.
0: 항상 예전에 엄마가 이 시금치 먹으면
1: 네.
0: 이 뽀빠이처럼
1: 맞아요,
0: 흔들린다
1: 맞아요.
0: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거든요.
1: 저도 되게 그 집에서 밥을 먹을 때
0: 네.
1: 항상 많이 먹는 채소류 중에 하나인데 왠지 또 초록색만 보면 괜히 또 건강해지는 것 같기도
0: 맞아요,
1: 하고
0: 맞아요.
1: 오늘 또 색깔도 또 맞추셨네요.
0: 아, 그러게요 또.
1: 네.
0: 자, 이제 시금치가 있는데 이거 이제 손질이 안 된 것 같아요.
1: 맞아요. 시금치가 보통 이제 뿌리 채소기 때문에 이렇게 그 밑부분에
0: 예.
1: 이렇게 그 먼지들이라든지
0: 예.
1: 흙 같은 경우가 많이 묻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0: 네.
1: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줄기 한 줄기 정도 이렇게 좀 따주시고
0: 예.
1: 그리고 깨끗하게 한번 물로
0: 네.
1: 세척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0: 그러게요.
1: 네. 이렇게. 이렇게.
0: 이 시금치는 우리가 뭐 김밥에도 늘 들어가고 뭐 시금치 반찬 항상 먹잖아요.
1: 네.
0: 근데 이 시금치는 저도 처음 먹어봤을 때부터 뭔가 이렇게 이질감이 없고 거부감이 없었던 게 약간 달큰한 맛도 나요. 그렇죠?
1: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그렇게 먹지만
0: 예.
1: 외국에서 그 양식당에서는 주로
0: 예.
1: 이제 그 시금치를 볶아가지고 스테이크 가니쉬로
0: 맞아요, 맞아요.
1: 먹거나 아니면은 크림 같은 거랑 섞어가지고
0: 네.
1: 크림 시금치 같은 것도 만들기도 하기도 하고.
0: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찌개나 국에도 넣잖아요.
1: 그렇죠. 정말 활용도가 많은
0: 예.
1: 채소 중에 하나죠.
0: 맞아요.
1: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0: 네 아주 신선하네요, 그렇죠?
1: 그렇죠.
0: 오늘 아래 밑둥은 사용 안 하나요?
1: 네, 밑둥은 사용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0: 네.
1: 이렇게
0: 손질을 하시고
1: 깨끗하게 한번 손질을 한번 해주시고
0: 네. 자, 이렇게 해서
1: 네. 시금치는 깨끗하게 씻어서 혹시 물을 그 먼지라든지
0: 네.
1: 아니면은 그 모래 같은 것들을 다 세척해 주시고 난 다음에
0: 네.
1: 그 다음에 저희 조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0: 네.
1: 깨끗하게 손질이 됐네요.
0: 그러게요. 요즘은 이렇게 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정도만 헹구셔도 될 것 같아요.
1: 네네네.
0: 자, 이렇게 시금치 손질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 뭐 하면 될까요, 셰프님?
1: 자, 이제 그러면은 손질된 시금치를
0: 네.
1: 옆으로 갖고 와가지고, 끓는 물에다가
0: 데쳐볼까요?
1: 살짝 한번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살짝 한번 놓고 한 30초만 한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그리고 여기다가 소금을 제가 살짝만 조금만 넣어보도록 할게요.
0: 네.
1: 그 채소 같은 거를 그 데칠 때 네. 약간의 소금을 넣게 되면은 네. 색상도 훨씬 더 선명해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간도 살짝 배이게 돼가지고
0: 맞아.
1: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살짝의 소금물을 넣고
0: 네.
1: 그리고 한번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0: 이제 끓일 때는 이런 거 데칠 때는
1: 네.
0: 데칠 물을 좀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재료보다.
1: 재료보다는 좀 넉넉하게 해야지
0: 예.
1: 너무 적게 하다 보면 또 조리하다가 보면은
0: 물이 부족해서
1: 부족할 수도 예. 있고 잘 데쳐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0: 예.
1: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데쳐야 되냐 뭐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해서 뭐 사골 끓이듯이 오래 끓이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0: 예.
1: 한 30초 정도만
0: 30초 정도?
1: 네. 너무 오래 데치게 되면은
0: 예.
1: 그 채소의 그 맛이라든지 향 같은 것들도 마냥 다 빠지게 되고
0: 네.
1: 식감 같은 것도 완전히 다 뭉개질 수 있으니까 대략 한 30초 정도만
0: 30초 정도만
1: 이제 살짝 한번 저희가 얘기한 동안 3초가 됐으니까
0: 예.
1: 살짝 한번 빼볼까요?
0: 우리가 좋아하는 그 이제 시금치의 향이
1: 네.
0: 올라와요.
1: 저는 집에서 이렇게 이거 시금치 같은 거 데친 물 같은 거 있잖아요.
0: 네.
1: 저는 이런 거 집에서 마시기도 해요.
0: 네. 아무래도 또 몸에 좋으니까요. 그렇죠?
1: 그렇죠. 이렇게 채소 같은 거 데친 물 같은 것도 저는 네. 그 식당에서는 이런 채소 같은 것도
0: 쓰죠, 그렇죠.
1: 레스토랑에서 밀국물로 쓰게 되니까
0: 예.
1: 이렇게 쓰게 됐고 이걸 한번 씻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을 주시고 아, 감사합니다. 네. 채소를 한번 살짝 물기를 좀 짜줄게요.
0: 예. 근데 저는 살짝 걱정인 게 이제 저희가 무침을 할 거잖아요.
1: 네.
0: 무침할 때는 이런 재료들에 있는데 물기를 완벽하게 좀 떴던 걸로 기억나는데 시금치는 네. 어떻게 되죠?
1: 너무 꽉 짜게 되는 것보다는 예. 살짝 이렇게 물기만 가볍게 좀 걷어낸다는 느낌으로 짜주시는 예.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너무 꽉 쪼이게 되면은 뭐 시금치 즙까지 다 빠지게 될 수 있으니까
0: 예.
1: 이렇게 해서 가볍게 물기만 살짝 제거하는 정도
0: 네.
1: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맛있게 무침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0: 네.
1: 처음에는 볼륨감이 되게 많았는데
0: 예.
1: 거의 한 단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거의 확 줄었죠?
0: 그러게요. 딱 한번 먹을 수 있을 정도, 한 두 끼 정도 먹을 수 있을 정도 나왔는데요.
1: 여기다가 이제 한번 네. 양념장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까요?
0: 자, 그러면은
1: 사실 이제 나물 같은 거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0: 네.
1: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나물로
0: 네.
1: 그 뭐 콩나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방풍나물이라든지
0: 예.
1: 뭐 고추잎 나물 이런 것들 똑같이 양념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0: 다른 그 나물 무침에 활용해도 네. 좋다는 거죠.
1: 네. 한 스푼
0: 마늘 넣고요.
1: 그리고 참기름 살짝 넣어주시고
0: 네.
1: 그리고 간장도 살짝 넣어주시고
0: 간장 넣으시고
1: 그리고 꿀 한 스푼.
0: 오, 맞아요. 아까 꿀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1: 네.
0: 확실히 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1: 훨씬 더 나물에 일단은 단맛과 쓴맛 짠맛과
0: 예?
1: 고소한 맛 세 가지가 다 어우러져가지고 훨씬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0: 맞아요.
1: 이렇게 해서
0: 네.
1: 한번 주시고
0: 물론 이 나물은 그 채소 본연의 맛과 그리고 뭐 약간 담백한 맛으로 많이 먹기도 하고
1: 네.
0: 그렇게 하지만 약간 단맛이 또 가미가 되면
1: 훨씬 더 예. 입에 더 쫙쫙 달라붙죠.
0: 맞아요.
1: 자, 이렇게 해서
0: 네.
1: 이제 무조건 맛있을 거니까.
0: 그러게요.
1: 이제 과감하게 이렇게 버무려 주시면, 자, 이렇게 완성이 됐고.
0: 야, 진짜 금세, 아, 그 향이 진짜
1: 네.
0: 고소하면서 뭔가 다크한, 약간 달큰한 향도 나는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마지막에 또 깨소금 있으니까.
0: 예?
1: 깨소금까지 더 뿌려가지고 더 맛있어지려고.
0: 야. 야, 이러면 시금치 반찬 하나만 있어도 밥은 먹기 뚝딱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그쵸.
0: 자, 그러면 셰프님.
1: 네.
0: 저도 워낙에 이 시금치를 좋아해서.
1: 네.
0: 한번 먹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제가 또 요즘 기력이 없거든요.
1: 그러니까 한번 크게 뜨셔가지고 한번 예. 드셔보세요.
0: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야. 자, 먹어볼게요. 오. 이야. 선생님. 뭔가가, 저도 평소에 시금치 나물 많이 먹어봤었는데, 이번에는 이 마늘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참기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꿀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 단짠, 그 다음에 고소하면서도 속 서는 맛까지 있어서 너무
1: 맞아요,
0: 맛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나물 같은 거 무칠 때 왜 꿀을 넣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음식의 맛이 훨씬 더 배가 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꿀 넣어서 나물 한번 버무려 보세요.
0: 예, 너무 잘 어울립니다.

0: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시금치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1: 시금치 무침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시금치의 끝부분을 제거한 뒤 물에 헹궈주세요. 끓는 물에 소금과 시금치를 넣어 30초 정도 데치고 찬물에 담근 뒤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시금치는 30초 정도만 데쳐줘야 영양 성분과 맛이 빠지지 않아요. 데친 시금치에 다진 마늘, 참기름, 진간장, 꿀, 깨소금을 넣어 버무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을 만큼 담고 깨소금을 뿌리면 시금치 무침이 완성됩니다. 우리 가족이 열광한 그 맛! 이재훈 셰프의 화제의 레시피! 따뜻한 집밥이 그리울 때 구수한 찌개 하나면 집안 가득 온기가 스며든다. 고소한 차돌박이로 진한 풍미를 더한 차돌 된장찌개부터 배추가 맛있어지면 꼭 해먹어야 할 국민 반찬, 금세 만들어 바로 먹는 새콤매콤 배추 겉절이까지 감각적인 손맛이 돋보이는 스타셰프 이재훈의 최고의 요리비결 지금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최유비의 아들 광희고요.
2: 안녕하세요. 이재훈 셰프입니다.
0: 네. 셰프님, 네. 이 된장찌개에 차돌박이를 넣으면 이 평범했던 된장찌개도 품격이 더해지잖아요.
2: 맞아요.
0: 자, 진한 육수는 물론 씹는 맛까지 살아나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자, 일단 재료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육수를 먼저 만들 거거든요.
0: 네.
2: 다시마, 그리고 메인 재료가 될 오늘 차돌박이.
0: 네, 보기만 해도 고소한 맛이 그냥 느껴지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그리고 차돌박이뿐만 아니라 오늘은 네. 그 바지락을 좀 더 준비했어요. 그래서 좀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예? 바지락 준비했고요. 그리고 애호박, 그리고 대파, 양파, 고추, 그리고 두부.
0: 네.
2: 그리고 된장찌개니까 바로 들어가야 될 된장과
0: 네.
2: 고추장, 고춧가루,
0: 네.
2: 그리고 간마늘. 그리고 참치 액젓 들어갔습니다.
0: 네. 자, 맛있는 된장과 고소한 차돌박이의 만남, 진정한 된장찌개의 맛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차돌 된장찌개 시작해보겠습니다. 셰프님, 어떤 것부터 먼저 할까요?
2: 저는 좀 된장찌개 같은 경우는 된장이 좀 텁텁할 수 있어가지고
0: 네.
2: 국물이 좀 더 시원한 느낌이 나게끔 하는 걸 저는 좋아하거든요, 집에서.
0: 네.
2: 그럴 때 기본적으로 저는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다시마 육수를 좀 먼저 내볼게요.
0: 사실은 이 된장찌개는 국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2: 맞아요. 국물이 맛있으면은 거의 다 맛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0: 네.
2: 이렇게 다시마 한 두어 조각 넣고 한번 끓기 시작하면은 불을 줄여가지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네. 끓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자, 그럼 저희가 맛있게 또 국물이 끓이는 동안
2: 네.
0: 저희는 다른 재료 손질 한번 해볼까요?
2: 네, 한번 재료 옆으로 와서 한번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일단 뭐 채소부터 손질해야겠죠?
2: 네, 채소부터 한번 손질 한번 해볼까요?
0: 네.
2: 자,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양파도
0: 네.
2: 좀 끝에 부분 좀 마른 거는 좀 잘라버려 주시고.
0: 네. 확실히.
2: 네.
0: 가을은.
2: 네.
0: 뭔가 찌개가 땡기는 계절인 것 같긴 해요.
2: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예. 또 그 대한민국의 그 쌍벽을 이루는.
0: 맞아요.
2: 된장찌개하고 또 고추장찌개 또 이렇게 나왔는데.
0: 예.
2: 오늘도 아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사실은 어제 사용했던 재료들.
2: 네.
0: 비슷하게 가서 그것도 좋더라고요.
2: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한 번 장봐가지고.
0: 예.
2: 두 번의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0: 예.
2: 좋을 것 같아요.
0: 셰프님, 이런 찌개는
2: 네.
0: 한 번 이제 끓여서 먹고
2: 네.
0: 다시 끓여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2: 사실 이제 그 김치찌개라든지
0: 네.
2: 이런 찌개 같은 것들은 그 다음날 끓여 먹으면은 더 맛있는 게 뭐냐면 재료들이 양념이 더 많이 배어 있고
0: 네.
2: 그리고 더 많이 이제 우러나 있으니까 그 다음날 먹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 있죠. 바로 먹어도 좋고
0: 네.
2: 그 다음날 먹어도 좋고.
0: 네. 네.
2: 자, 이렇게. 준비가 됐고, 자, 그리고 대파도 이렇게 좀 썰어주시고.
0: 대파도 썰어보고요.
2: 네.
0: 확실히 대파가 들어가면
2: 네.
0: 국물 맛이
2: 네.
0: 좀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2: 기본적으로 대파하고 간마늘하고 양파는
0: 네.
2: 뭐 어떤 찌개라든지 국물 낼 때는 거의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맑은 국 제외.

0: 물을 많이 넣으셔가지고 네. 밥 대신에 그냥 이 두부만 드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1: 다이어트 예, 하실 예. 때 보면은 탄수화물 같은 거 안 드시고 예. 그 두부로 단백질을 더 섭취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0: 맞아요.
1: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신 그렇게 하시려면은 국물의 염도 같은 걸 너무 짜지 않게 네. 된장의 양이라든지 고추장의 양을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네. 자, 이렇게 채소 손질이 됐는데요. 이 다음은 네. 어떤 거 손질해볼까요?
1: 그러면은 저희 그럼 한쪽에서 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고춧가루하고 고추장을 살짝 한번 볶아봤잖아요.
0: 맞아요.
1: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더 풍미를 내기 위해서 네.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를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럴까요? 네. 자, 여기는 맛있게 이제 저희가 끓였던 육수가 끓고 있는데 네. 이거 다시마는 일단 건져내야 되는 건가요?
1: 그렇죠. 다시마는 네. 살짝 한번 건져내주면 이렇게 풍미가 이제 많이 우러났어요. 다시마. 여기다가 더 많은 풍미를 내기 위해서는 뭐 볶은 멸치, 큰 멸치 같은 거라든지 건새우 같은 거 넣어주시면은 훨씬 더 또 이제 맛있는 육수를 낼 수가 있겠죠.
0: 그러네요.
1: 옆으로 잠깐만 빼놓고 네. 이쪽으로 살짝 옮겨서 제가 한번 재료를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러게요.
1: 불은 너무 센 불이 아니고 중간 불 정도에서 네. 살짝 기름은 너무 많이 누르지 마시고 조금만 눌러주신 상태에서
0: 어제 확실히 이 양념 재료를 한번 볶으니까 뭔가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맛도 좋아졌던 것 같고
1: 맞아요. 풍미도 훨씬 더 많이 살아나고
0: 예.
1: 자, 훨씬 더 이제 깊은 맛이 난다.
0: 아, 네, 확실히 달랐어요.
1: 네, 이렇게 그리고 고춧가루까지 살짝 넣고 네. 한번 살짝 제가 볶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0: 오늘 이제 된장찌개에도 고추장이 조금 들어가네요.
1: 된장만 내면은 저는 약간 조금 그 구수한 맛은 있는데
0: 맞아요.
1: 저는 약간 또 칼칼한 걸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고추장을 약간 조금 넣었습니다.
0: 그러네요, 진짜.
1: 이렇게 넣게 되면 예. 훨씬 더 풍미도 좋아지고 그리고 서양 요리의 고추장하고 된장처럼 이 토마토를 이렇게 장처럼 만드는 토마토 페이스트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0: 네.
1: 그런 것들도 이제 토마토 소스라든지 여러 가지 소스에 많이 쓰이는데 네. 그런 것도 이렇게 한번 볶아서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맛이 좋아집니다. 네, 이렇게 맛있게 볶아졌고요. 이제 볶아졌으면은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고기를 한번 볶아볼까요?
0: 자, 차돌박이를 준비해주셨는데
1: 네.
0: 확실히 이 차돌박이에 들어가면 왜 차돌박이는 고소하다고 하잖아요. 차돌박이 기름은 네. 그래서 많은 분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너무 맛있겠네요, 이거 오늘도.
0: 그러니까 차돌 된장찌개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1: 맞아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라면은 뭐 거부감 없이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없는 맛.
0: 예.
1: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마찬가지로 그 고기는 완벽하게 볶은 상태에서 넣어줘야지 더 맛있게 준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0: 맞아요.
1: 차돌박이도 완벽하게 익힌 다음에 혹시모를 노린 내가 이렇게 살짝 한번 볶이면서 예. 많이 다 날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고기 같은 거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나 이런 거 들어갈 때 고기를 넣는다 그러면은 그냥 넣는 것보다 예. 이렇게 살짝 한번 볶아서 넣으시면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
0: 네. 차돌박이는 사실 금세 익어서 그렇죠.
1: 뭐 삼겹살이나 이런 목살 같은 거보다는 예. 그냥 뭐 사실 뭐 불만 스치면 익으니까.
0: 그러게요. 저 정말 차돌박이 너무 좋아했었는데 지금도 좋아하고요.
1: 네.
0: 이 차돌박이 그냥 구워서 먹어도 맛있고 이렇게 국에 넣어서 먹어도 맛있고 찌개 넣어서 먹어도 맛있고
1: 지금 그런 사이에 지금 노릇노릇하게 벌써 익었죠?
0: 예, 아주 고소한 기름 나온 것 같은데요.
1: 네, 여기다가 다른

0: 거야. 고추도 조금만 남겨놓고 넣어주고. 두부는 좀 깨질 수 있으니까 조금만 이따 넣을게요.
1: 좀 이따 넣을게요.
0: 네. 그리고 살짝 넣어주고.
1: 살짝, 여기 살짝 볶아주죠.
0: 살짝만 볶아주고. 그리고 아까 또 준비했던 요 바지락.
1: 바지락.
0: 바지락이 들어가면 예. 사실 이제 더 깊은 풍미도 나고.
1: 예.
0: 근데 또 여러분들이 또 바지락 그 해감하는 요령 또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1: 예, 알려주세요, 셰프님.
0: 요즘에 보통 바지락 같은 경우로 봉지 바지락으로 해감되어져 있는, 해감되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1: 네.
0: 그냥 시장이라든지 마트 가서 이게 바지락을 사오시면, 소금물을 좀, 바닷물 정도의 소금물을 만들어주세요.
1: 네, 염도를. 네,
0: 만들어주시고, 거기다가, 스푼이라든지 포크나 아니 젓가락 같은 세로 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1: 네네.
0: 한 30분 정도만 있으면 빨 같은 거 다 뱉어나게 됩니다.
1: 오.
0: 훨씬 더
1: 깔끔하게.
0: 깔끔한 바지락이라든지 조개류를 드실 수 있고.
1: 예.

0: 지금 살짝 볶이니까.
1: 예?
0: 풍미가 더 좋아지는
2: 그러게요.
0: 것 같아요.
2: 사실은 원래 된장찌개도 뭐, 육고기가 들어가면 육고기가 들어간 된장찌개를 먹거나, 아니면 네. 해물이 들어가면 해물 된장찌개를 먹는데, 네. 오늘 함께 들어가서. 네. 맛이 더 풍부하겠어요.
0: 자, 요렇게 이제 살짝 한번 볶였으니까. 예. 이제 아까 저희 준비했던, 깊은 맛을 더 내기 위해서 준비했던 이 육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육수까지 쭉 한번 넣어주시고. 아, 너무 맛있겠네.
2: 그러게요. 사실 이제 볶을 때부터 맛있는 향이 올라와서.
0: 네. 자, 여기다가 예. 저희 아까 준비했던 이제 간 할 거, 예. 간 마늘하고 그리고 참치액젓을
2: 참치액젓. 네. 어제도 참치액젓 들어가고 오늘 들어가는데 네. 확실히 참치액젓 들어가면 맛이 좀 더 깊어져요.
0: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2: 네.
0: 오늘은 어제 같은 경우는 감자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오랜 시간 끓였었어야 되는데
2: 네.
0: 한 5분 정도만 끓이면 정말 맛있는 찌개 나올 겁니다.
2: 금세 만들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네. 채소가 익을 때까지 한번 부르르 끓여볼게요.
0: 살짝 한번만 끓여보도록 할게요.
2: 혹시 여기다 이제 짜글이처럼 하려면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요? 짜글이처럼.
0: 일단은 국물이 좀 적어야 되니까
2: 예.
0: 재료의 양을 좀 많이 넣으시고 짜글이 같은 경우는 이제 밥 같은 거 많이 비벼 먹어야 되잖아요.
2: 예.
0: 그럴 때는 이제 감자라든지 호박 같은 거 양을 좀 적게 썰어가지고 볶으신 예. 다음에 차박차박 오랜 시간 끓이시면
2: 오랜 시간 네.
0: 지금 보통 저희 찌개 끓이는 것보다 조금만 더 끓이면 훨씬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2: 그러게요. 네. 활용도가 높은데요.
0: 네.
2: 자 이렇게 지금 맛있게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0: 벌써부터 자 이걸 한번 이제 와. 한번
2: 아주 그냥 건더기가 풍성한데요. 이제 네. 옮겨 담아볼까요?
0: 제가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끄고.
0: 이쪽으로 와서.
2: 네. 참, 일하고 일 마치고 집에 가서 이렇게 뜨끈한 차돌 된장찌개.
0: 네.
2: 맛있게 먹고 나면 속도 든든하고, 속도 편하면서.
0: 그냥 뭐 행복하죠. 이게 네. 사실.
2: 뭔가 가장... 든든하게 이렇게 먹은 기분일 것 같아요.
0: 네.
2: 그리고 이렇게 해산물하고 이제 사실 바지락하고 이 차돌을 함께 넣을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0: 네. 이렇게 고기까지 볶아가지고
2: 예.
0: 지금 굉장히 그 구수하면서 맛있을 거예요.
2: 맞아요.
0: 이렇게 차돌까지 잔뜩 이렇게 올려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맛있는 차돌 튀김까지 완성됐습니다.
2: 예, 정말 푸짐한데요. 자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차돌 된장찌개가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차돌 된장찌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냄비에 물과 다시마를 넣어 끓어오르면 20분 정도 끓여주세요. 양파와 애호박을 한입 크기로 썬 뒤 대파, 홍고추를 송송 썰고 두부를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다시마를 건져주세요. 냄비에 식용유,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를 넣어 볶다가 차돌박이를 넣어 볶아줍니다. 차돌박이는 완벽하게 익혀야 찌개에서 고기의 잡내가 나지 않아요. 그런 다음 애호박, 양파, 대파, 홍고추, 바지락을 넣어 볶다가 밑국물, 다진 마늘, 참치액을 넣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차돌 된장찌개가 완성됩니다.
2: 셰프님, 이번에 단맛이 오르는 이 가을 배추로 입에 착 감기게 이 갓 버무린 겉절이를 만들어 볼 텐데요.
0: 네.
2: 재료를 한번 볼까요?
0: 네, 뭐 겉절이라고 하면 일단 겁부터 날 것 같아요. 아, 이거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2: 약간 세미 김장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0: 아, 맞아요. 예. 그런데 한 번만 숙제하시면은 예? 앞으로 이제는 겉절이는 너무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2: 네.
0: 일단은 제일 먼저 알이 지금 통통하게 오른 가을 배추 하나 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좀 특별하게
2: 예.
0: 옆에 고춧잎을 제가 좀 준비했어요.
2: 저는 사실 처음 보긴 하는데.
0: 네, 고춧잎 이렇게 준비했고요.
2: 자, 그리고 셰프님.
0: 네.
2: 이 겉절이 양념이 늘 보던 양념만 있는 줄 알았는데.
0: 네.
2: 이렇게 보니까 약간 새로운 게 있어요. 이 미숫가루는 좀 특별한데요?
0: 맞아요.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면.
2: 네.
0: 고춧가루, 그리고 꿀, 그리고 참기름, 그리고 뭐 매실청, 간마늘, 대파.
2: 네.
0: 뭐 이렇게 액젓 이렇게 있는데. 특이하게도 오늘은 미숫가루가 들어갔는데.
2: 네.
0: 미숫가루가 들어 하게 되면 훨씬 더 고소한 맛을 더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2: 오.
0: 그래서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2: 오.

0: 미숫가루는 우유에만 타먹는 줄 알았는데 새로운 김치 양념이 되네요. 자, 맛보장 100%인 오늘의 음식, 오늘의 요리 지금 시작해볼게요. 자, 일단 가을 하면 또 이 배추를 빼놓을 수 없죠.
1: 네. 지금이 어떻게 보면 또 가장 배추가 또 맛있을 시기, 그리고 많이 살 시기가 됐는데 네. 오늘 또 간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아까 또 오늘 저희 찌개 만들었으니까 네. 찌개랑 어울릴 수 있게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진짜 많은 분들이 이제 김치 우리는 늘 이제 먹잖아요.
1: 네네네.
0: 근데 또 저도 이제 겉절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겉절이는 네. 이제 갓 만들어서 먹는 게 맛있다고 하잖아요.
1: 네네.
0: 아, 매번 만들 때마다 손이 많이 갈 것 같기도 하고
1: 네.
0: 정확한 레시피도 저는 잘 몰라가지고
1: 네.
0: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1: 네.
0: 오늘 셰프님이 알려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했다가
1: 네.
0: 먹고 싶을 때 해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금세 만드니까.
1: 너무 좋아요.
0: 아, 이렇게 버무리실 거.
1: 이렇게 아까 저희가 지금 방금 배추를 이렇게 썰었는데
0: 예.
1: 조금 버리고 이렇게 지금 배추는 한 반 포기 정도 하셨는데 이렇게 지금 충분히 나왔어요.
0: 아주 그냥 색감도 예쁘고 그냥
1: 원래는 이제 그 겉절이 같은 경우는 배추만 하거나 무만 하기도 하는데
0: 예.
1: 오늘 저는 약간 좀 특이하게
0: 네?
1: 여기 한쪽에 보면은 나물 아까 전에 좀 새로운 나물인데 고추잎이거든요.
0: 이 고추잎은 어디서 구매할 수 있나요? 조금 처음 보는 것 같은데.
1: 요즘엔 인터넷에서도 잘 구매할 수 있고
0: 예.
1: 그리고 뭐 재래시장이라든지 그리고 대형 마트 같은 데서도 보면 아마 자세히 보시면 나물 같은 거 파는 데 아마 있으실 거예요. 꼭 한번 해보시면 지금이 또 가장 철이거든요.
0: 예.
1: 맛있게 즐길 수 있고 그리고 고추님 보면 이렇게 좀 줄기가 이렇게 좀 길게 나오는데
0: 예?
1: 이런 줄기는 사실 좀 나물로 드시기엔 좀 억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살짝 이렇게 좀 손질을 해주시면
0: 네.
1: 이 부분은 버리고
0: 네.
1: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손질하고 요거를 또 그냥 쓰는 건 아니고 요거를 한번 데쳐야 되거든요.
0: 네.
1: 제가 한번 데쳐보도록 할게요.
0: 저도 다음번에 시장 볼 때는 고추잎 꼭 한번 구매해보려고 합니다.
1: 네, 약간의 소금만 살짝 좀 넣고
0: 고추
1: 살짝 넣어주고
0: 고추잎 맛은 살짝 어때요?
1: 약간 씁쓸한 느낌이 있는데 시금치랑 그런 느낌과는 또 다르고 한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지금 기대됩니다.
1: 그리고 한번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0: 이것도 한 30초 정도면 되는 건가요?
1: 네,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되게 고추향 같은 게 살짝
0: 올라와요. 맞아요.
1: 그렇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30초 정도만 살짝만 자 됐어요. 이걸 한번
0: 예.
1: 건져보도록 할게요. 고추 30초 정도만 됐습니다. 그래서 살짝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0: 네. 살짝 그 약간 고추의 향이 살짝씩 나긴 하네요.
1: 그렇죠.
0: 예.
1: 네. 다른 나물과는 좀 다르게
0: 그래요.
1: 좀 약간 그 칼칼한 향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고추 또 이렇게 해서 살짝
0: 데쳐봤습니다.
1: 살짝 데친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물기를 제거하면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0: 일단 향이 좋네요.
1: 네. 요만큼 나오지만
0: 예.
1: 지금 요걸 또 이제 프로에 치면 굉장히 또 많이 나오거든요.
0: 예.
1: 요건 이렇게 살짝 재료를 준비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재료 준비해 주시고 자, 이러면 배추 겉절이를 할 재료들이 다 준비가 된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다음 이제 저희 양념장을 한번 저희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0: 네.
1: 자 일단 뭐 기본적으로 뭐 겉절이니까
0: 네.
1: 그 고춧가루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나물 무칠 때 약간 좀 꿀을 넣었잖아요.
0: 네.
1: 저는 약간의 이런 나물 같은 거 할 때 단맛이 살짝 들어가는 게 좋더라고요. 꿀도 살짝 넣어주시고.
0: 요즘 많은 분들이 진짜 요리하실 때 꿀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1: 네. 그리고 약간의 액젓과
0: 네.
1: 그리고 요거는 매실청.
0: 아, 매실청.
1: 매실청 살짝 넣어주시고요.
0: 매실청 들어가도 확실히 양념 맛이 달라지더라고요.
1: 맞아요. 단맛도 훨씬 더 나고,
0: 예.
1: 또 약간 좀 개운한 맛도 날 거고요.
0: 예.
1: 그리고 약간의 물을 살짝 넣어주시고, 그리고 간마늘과,
0: 네.
1: 그리고 다진 대파.
0: 다진 대파도.
1: 자, 그리고 고소함을 줄 참기름 살짝
0: 참기름도
1: 넣어주시고
0: 일단 양념이 지금 감칠맛이 날 것 같은 게 매실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1: 그렇죠.
0: 근데 마지막에 또 오늘의 요리 비결이 또 있죠.
1: 그리고 여기다가
0: 예.
1: 제가 이제 미숫가루 네. 미숫가루까지 이렇게 넣게 되면 네. 미숫가루가 원래 또 고소하잖아요.
0: 그럼요. 네.
1: 그래서 이렇게 살짝 섞어주면 네. 일단은 오늘의 양념 맛있는 양념 재료는 다 된 거예요.
0: 아 근데요 이 미숫가루가 들어가긴 했는데 적당량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미숫가루 너무 좋아한다, 고소한 맛을 너무 좋아하신다 한다고 생각하면 네. 양을 많이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너무 많이 넣게 되면은 너무 나물이 좀 뻑뻑해질 수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한두 스푼 정도까지만
0: 한두 스푼 네. 적당하게.
1: 적당하게. 뭐든지 너무 많으면 좀 안 좋으니까.
0: 맞아요, 맞아요.
1: 자 이제 주시고 저 비닐 장갑 두 개만 주시겠습니까?
0: 네.
1: 이렇게 한번.
0: 아, 저는 사실 고기 먹을 때도 겉절이를 너무 좋아하고 그냥 밥 먹을 때도 네. 그냥 국하고 찌개랑 먹을 때도 겉절이를 이렇게 좋아해요. 물론 익은 김치도 좋아하긴 하지만 네. 겉절이만의 특별한 맛이 있거든요.
1: 그렇죠. 익은 김치보다 더 이제 식감도 살아있고
0: 아, 맞아요.
1: 그리고 아삭아삭한 느낌도 있고 자 이렇게 지금 아까 양이 적었는데 이렇게 또 풀어헤치니까 이렇게 많이 넣었죠. 고추잎이 자 여기다가 양념 재료를 넣고 한번 제가 과감하게 한번 예. 섞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0: 양념장 향이 너무 좋아요. 향긋해요.
1: 네.
0: 뭔가가 예전에 이제 사실 배추 겉절이 하면은 너무 짜거나 네. 약간 간이 너무 세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요즘은 이제 그렇게 짜게 먹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안
1: 맞아요,
0: 드시고.
1: 맞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예. 사실은 오늘 지금 짠 거는 별로 들어간 게 별로 없죠. 액젓이 살짝 조금만 들어갔을 뿐이죠.
0: 네.
1: 그리고 약간 좀 젊은이들이 그 약간 MZ세대들이 요즘에 약간 샐러드 같은 느낌으로도 약간 좀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꿀도 살짝 들어갔고 단짠단짠에 네. 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0: 근데 지금 무칠 때 고소한 향이 올라와서 좀 놀랐어요.
1: 그렇죠?
0: 아니 사실은 이 겉절이는 그냥 액젓 향이 강했었거든요.
1: 네네.
0: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가 고소하면서 달큰할 것 같으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 겉절이의 그 양념 향도 나고.
1: 네. 이렇게 잘 느끼신 게. 네. 보통 이제 너무 쎄한 느낌 있으면 그냥 네. 안 먹게 되는데, 요거는 아마 그런 느낌이 전혀 없죠.
0: 예, 그런 게 없어요. 정말 조금 편안하게 다가오는 것 같고.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그 나물 같은 거 싫어하는 아이들도 예. 너무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이제 버무려졌고요.
0: 네.
1: 한번.
0: 무엇보다 간이 세지 않아서 이렇게 큰 볼에 있어도 거의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리고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고추 잎이 훨씬 더 이제 식감 같은 거라든지 네. 가을을 느끼게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고추잎이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0: 아마 저도 먹어보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깻잎순이라고 했나요? 깻잎순 처음 먹어봤을 때 그런 느낌일까요?
1: 그런 느낌도 있고
0: 네.
1: 아, 왜 이걸 내가 지금까지 몰랐을까라는 생각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0: 아니, 그 체육이 덕분에 저도
1: 네.
0: 자, 고추잎 알게 됐습니다.
1: 맛있는?
0: 네. 향이 정말 좋은데요.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바로 먹을 수 있는 배추 겉절이가 완성됐습니다.
2: 배추 겉절이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알배추는 한입 크기로 썰고 고추잎은 줄기를 제거해주세요. 끓는 물에 소금과 고추잎을 넣어 30초 정도 데치고 찬물에 담근 뒤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고춧가루, 꿀, 까나리 액젓, 매실청, 식초, 다진 마늘, 다진 대파, 참기름, 깨소금, 미숫가루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 알배추와 고추잎에 양념을 넣어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을 만큼 담으면 배추 겉절이가 완성됩니다. 몇 번이고 해먹고 싶은 이재훈 셰프의 맛있는 한식 레시피. 그냥 김치론 부족하다. 맛이 풍성해지는 새콤한 묵은지 활용 반찬. 고등어와 묵은지를 칼칼한 양념에 푹 졸여낸 묵은지 고등어 조림부터 이보다 쉽고 맛있는 반찬은 없다. 5분 순삭 후다닥 레시피. 이 레시피만 있으면 요리 초보자도 맛있게 만드는 김, 두부, 무침까지. 감각적인 손맛이 돋보이는 스타 셰프 이재훈의 최고의 요리 비결. 지금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체육비의 단짝 광이고요.
1: 안녕하세요. 이재훈 셰프입니다.
0: 네. 이 묵은지 고등어 조림, 타이치종을 불허하는 밥도둑 메뉴인데요. 입맛 없을 때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재료.

0: 내용을 볼까요?
1: 네. 일단 오늘의 주재료인 고등어. 네. 그리고 묵은지.
0: 네. 아, 잘 익었네요. 새콤달콤하게. 네.
1: 그리고 맛있는 국물을 낼 수 있는 쌀뜨물 준비했고요.
0: 예.
1: 그리고 무하고 네. 양파 그리고 대파 그리고 고추가 좀 들어갔습니다.
0: 자, 근데요 셰프님, 네. 이 김치가 들어가면 이 양념도 그만큼 양이 좀 적어질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 김치에는 기본적으로 염도가 있기 때문에 예? 고등어가 기본적으로 간이 좀 되어 있어서
0: 네.
1: 간장 양이 조금 적을 겁니다. 그래서 간장 준비되어 있고요.
0: 네.
1: 김치 국물, 다진 생강, 간마늘, 그리고 고춧가루, 맛술과 그리고 약간의 좀 구수한 맛을 내기 위해서 들기름까지 들어갔습니다.
0: 네. 네. 이 밥맛 살려주는 묵은지와 고등어의 조합은 이 밥 한 공기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1: 네.
0: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묵은지 고등어 조림 해볼 텐데요. 고등어 정말 신선해요.
1: 오늘은 정말. 예. 신선한 고등어를 준비했는데
0: 네?
1: 일단은 고등어에 약간 좀 먹을 수 없는 부분
0: 네.
1: 이런
0: 좀 정리해야 될 부분
1: 이 아래쪽에 이런 날개 부분이나 가시 이런 데들을 살짝 좀 한번 잘라주시고요.
0: 근데 셰프님
1: 네?
0: 사실 이제 제가 고등어 조림할 때
1: 네.
0: 저는 이렇게 토막난
1: 네.
0: 고등어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조림용으로
1: 네.
0: 근데 오늘은 이렇게 구이용으로 준비해 주셨네요.
1: 사실 이렇게 제가 오늘 필렛, 서양 요리에서는 이렇게 필렛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오늘 제가 그 고등어가 사실 등푸른 생선이 약간 좀 비린내가 나잖아요.
0: 아, 맞아요.
1: 그래서 이 쌀뜨물 이렇게 살짝만 제가 좀 담가 놓을게요.
0: 오, 조림장, 양념장, 양념할 때 들어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1: 네.
0: 비린내를 날리는데
1: 네, 이렇게 조금만 좀 담가 놓으시고 요리하기 재료 준비하는 동안 이렇게 좀 그 쌀뜨물을 좀 그 생선에다 좀 뿌려놔 주면은
0: 네.
1: 훨씬 더 담백하고 비린내 정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0: 한 몇 분 정도 담가 놓으면 될까요?
1: 이렇게 한 5분 10분 정도만 담가놔도 충분할 것 같고요.
0: 다른 재료 준비하는 동안
1: 네.
0: 자 그러면 들어가는 부재료들 한번 손질해 볼까요?
1: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무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0: 네
1: 무는 뭐 이런 고등어 조림 같은 데는 큼직큼직하게 있어야 되니까
0: 네.
1: 저는 요 정도만 크게 썰게요.
0: 사실은 저는 네. 이제 고등어 조림 이런 거 생선 조림 먹을 때
1: 네.
0: 생선도 먹지만 이 무를 더 많이 넣어서 먹을 때도 있어요.
1: 저도 그래요.
0: 너무 맛있잖아요.
1: 네. 그리고 이 무가 또 이제 양념이 절여졌을 때가 굉장히 맛있으니까
0: 밥에 비볐을 때 정말 네. 맛있고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1: 자 이렇게 좀 큼직하게 대파도 좀 썰어주고
0: 네.
1: 대파 역시 이렇게 큼직하게 썰어주고요.
0: 정말 많은 분들이 생선조림 좋아하시는데 또
1: 네.
0: 오늘 요리 비결에 나온 만큼 또 해서 함께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지난 시간들에 이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 반찬들은 다 나오는 거예요.
0: 그러게요. 그렇죠? 인기 있는 반찬 다 해주시면서
1: 이렇게
0: 또 요리 비결을 하나씩 알려주셔가지고
1: 네.
0: 조금 더 맛있게 했던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썰어서
0: 네 청국고추도
1: 이렇게 고추까지 이렇게 다 준비가 됐고요.
0: 네.
1: 자, 재료는 다 손질이 됐어요.
0: 네.
1: 재료는 다 손질이 됐고,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양념장을 한번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0: 그럴게요. 자, 양념장 만들어 볼 텐데요. 시켜드리겠습니다.
1: 네.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은 제가 간장이나 이런 것들, 소금 같은 거를 넣지 않는 대신
0: 네.
1: 김치 국물을 좀 넣을 거예요.
0: 맞아요. 사실 김치 들어가면 다른 재료들, 뭐 양념 재료들이 조금 덜 들어가도 되더라고요.
1: 복합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0: 네.
1: 충분히 맛을 낼 수 있고 거기다 고춧가루 한 두 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0: 네.
1: 그리고 간장도 좀 이렇게 넣어주시고
0: 넣어주시고
1: 그리고 조금 맛술.
0: 맛술.
1: 맛술이 들어가면
0: 네.
1: 또 생선의 비린내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잡아낼 수 있거든요.
0: 네.
1: 그리고 매실청.
0: 매실청. 어제도 넣으시고. 그랬지만 오늘도 참 큰 역할 해주겠네요.
1: 네. 그리고 약간의 들기름이 들어가요.
0: 약간의 들기름.
1: 한 스푼 정도를 살짝 넣어주는데
0: 예.
1: 이 들기름이 들어가면은 훨씬 더 그 음식이 좀 고급스러워진다고 할까요?
0: 네.
1: 참기름이 들어가게 되면 참기름은 향이 좀 진한데
0: 네.
1: 들기름은 좀 더 연하게 더 맛있게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선 요리에 항상 들어가는 간마늘 넣어주고요.
0: 간마늘.
1: 그리고 이 등푸른 생선에는 이 생강 같은 것도
0: 맞아요.
1: 넣어주셔야지 좀 비린내를 많이 좀 잡아낼 수 있어요.
0: 맞아요.
1: 이렇게 해서 양념장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0: 맛도 중요.

0: 하지만 사실은 또 이 비린내를 잡는 것도 중요한데 이 양념장에 그런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1: 한 가지 또 팁을 또 드리자면 이 양념장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한 반나절 정도, 3, 4시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드시면은 훨씬 더 풍미가 더 좋아져요.
0: 아, 그렇군요. 살짝 숙성시키는 게 좋다.
1: 맞아요.
0: 자, 이렇게 모든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1: 네, 이렇게 준비가 됐고 자, 그럼 이제 저희는 이제 뭐 어렵게 하지 않고 이제 조립만 하면 돼요.
0: 네.
1: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2: 자,
1: 오늘은 제가 조금 큰 이런 냄비를 가져왔습니다.
0: 그렇죠.
1: 바닥에는 이렇게 지금 큰 덩어리에 지금 물을 살짝 이렇게 한번 올려주세요.
0: 물을 깔아주네요.
1: 네, 물을 한번 깔아주고 그리고 김치 같은 것도 잘라서 넣는 것보다 이렇게 큰 덩어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해서 반 포기 정도 넣으시면 나중에 훨씬 더 먹음직스럽게 즐길 수 있습니다.
0: 맞아. 때에 따라 다 이렇게 뭐 썰어 쓰는 때도 있고 하지만 확실히 이렇게 다 익은 다음에 찢어 먹는 그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1: 맞아요. 그 다음에 이 고등어를 살짝 한번 또 뺀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고등어를 김치 위에다 살짝 올려줄게요. 자,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고등어로 했는데 집에 있는 뭐 고등어 손질 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아니면 구매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요즘 편의점만 가도 손질한 고등어 캔이 있잖아요.
0: 아, 맞아요.
1: 고등어 맞아요. 캔을 이용하셔서 요리하셔도 좋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오늘 만들어낸 양념장. 자, 이렇게 고등어 올려주시고.
0: 예. 아니, 뭔가 집에서 이렇게 뭔가 켜켜 이렇게 올려서 하면. 네. 밖에서 먹는, 외식하는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아까 쓰고 남았던 쌀뜨물도 살짝 올려가지고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0: 따로 밑국물 낼 필요도 없이.
1: 네, 살짝만 좀 빼놓고 옆에다가 한쪽에다가 조르륵 한번 넣고 살짝 잠길 정도로 자, 이렇게 해서 자, 됐어요. 이렇게만 넣고 요거를 이 양파하고 대파하고 고추는 지금 넣지 않고 한번 끓은 다음에 마지막에 한번 더 넣겠습니다.
0: 자, 그럴까요? 그럼 조리하러 가보겠습니다.
1: 네.
0: 아주 먹음직스럽게 냄비에 저희 올렸고요.
1: 네. 요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만 한번 끓여보도록 할게요.
0: 아주 무에서 맛있는 맛이 위로 쭉 올라오겠어요.
1: 맞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10분 정도 끓여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재료들을 넣고 다시 한번 살짝 한번 약불로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맛있게 끓여볼게요. 셰프님.
1: 네.
0: 아, 진짜 맛있게 지금 끓고 있는데요.
1: 네.
0: 감칠맛 나는 향이 올라오고 있어요.
1: 지금 스튜디오를 가득 찼는데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자, 요렇게.
0: 와.
1: 지금 덩어리가 김치하고 고등어가 이렇게 잘 익어가지고
0: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묵은지의 향과 이 생선 조림의 향이
1: 너무 좋네요.
0: 예.
1: 자, 여기다가 이제 양파도 이렇게 넣어주고 대파도 살짝 넣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고추까지 넣어주면
0: 자, 마지막에 양파와 고추 그다음에 대파 넣고.
1: 이렇게 해서 이제 양파하고 대파 그리고 고추가 약간 숨이 죽을 정도로 약불로 살짝만 더 끓여주시면 됩니다. 살짝만 더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0: 셰프님, 묵은지는 뭐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이렇게 고등어랑 함께 조리니까 별미 중에 별미가 된 것 같아요.
1: 뭐 김치랑 뭐 돼지고기랑 뭐 항상 뭐 많이 먹기도 하는데 이렇게 뭐 묵은지 김치찜 같은 걸로 하시면 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익은 것 같은데 한번 옮겨보도록 할까요?
0: 네. 그러면 하겠습니다.
1: 네,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 이쪽으로 한번 살짝.
0: 네. 아우, 푸짐하네요, 그냥 오늘.
1: 접시부터가 너무 오늘, 야, 이렇게.
0: 야, 정말 생선의 감칠맛 나는 향하고 묵은지의 감칠맛 나는 향이 그리고 무에서 맛있는 맛이 올라왔나 봐요.
1: 맞아요. 자, 이렇게 김치도 오늘 이렇게
0: 쫙 찢어서요.
1: 조금 크니까 이거를 살짝 한 번만. 아유, 이렇게.
0: 와.
1: 기본적으로 이걸 바닥에 하나 살짝
0: 깔아볼게요.
1: 깔아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깔아주시고.
0: 얼마나 부들부들하겠어요, 셰프님.
1: 지금 많이 익어가지고 너무나 지금 맛있게 됐고 국물 살짝 좀 올려주고.
0: 무, 아래 바닥에 깔려있던 무가
1: 무도 한번 지금 살펴볼까요?
0: 네.
1: 무도 한번 여기 안쪽에 있을 거예요, 아마. 무도 이렇게
0: 참 먹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1: 무도 이렇게 잘 익었어요.
0: 그러게요.
1: 잘 익었고
0: 맛있는 맛이 싹 됐는데요.
1: 그리고 국물 좀 올려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저희가 이제 고등어.
0: 자, 비린내를 거의 완벽하게 잡은 고등어까지 올려볼게요.
1: 고등어를 한 반토막 정도만 살짝만 자른 다음에 자, 한번 올려볼까요?
0: 저도 앞으로 이렇게 조림할 때 네. 구이용으로 네.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자, 이렇게 해서 고등어도 이렇게 너무 맛있게
0: 양념이 잘 배운 것 같아요, 셰프님.
1: 너무 잘 뵀죠?
0: 네.
1: 이렇게 살짝
0: 정말 군침이 도네요.
1: 이렇게 그리고 고등어를 살짝 가운데를 좀 물어볼까요?
0: 볼까요?
1: 이렇게 야 완성을 해보도록
0: 하겠습니다. 물론 조림이지만 이렇게 국물을 떠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1: 네, 이렇게
0: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묵은지 고등어 조림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묵은지 고등어 조림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고등어는 지느러미를 제거한 뒤 쌀뜨물에 10분 정도 담가주세요. 이렇게 고등어를 쌀뜨물에 10분 정도 담가 놓으면 비린내가 제거돼요. 무와 양파를 큼직하게 썬 뒤 대파, 풋고추, 홍고추를 굵게 송송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김치 국물, 고춧가루, 진간장, 맛술, 매실청, 들기름, 다진 마늘, 다진 생강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냄비에 무, 묵은지, 고등어, 양념을 순서대로 넣고 쌀뜨물을 부어 끓어오르면 10분 정도 끓여줍니다. 그런 다음 양파, 대파, 풋고추, 홍고추를 넣어 약불에 한 소끔만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묵은지 고등어 조림이 완성됩니다.
0: 셰프님, 대표적인 국민식 재료 두부와 김이 만났는데요. 비주얼만 봐도 밥에 비벼 먹기 딱 좋은 조합인 것 같습니다. 재료를 한번 볼까요?
1: 네. 일단 재료는 기본적으로 이제 두부가 한 모 있을 거고요.
0: 네.
1: 그리고 김인데 조미가 되지 않는 김입니다.
0: 네.
1: 그리고 다진 쇠고기,
0: 네.
1: 그리고 양념으로 할 약간의 설탕과 그리고 간마늘, 참기름,
0: 네.
1: 그리고 간장과 깨소금이 들어가겠습니다.
0: 아주 간단한데요.
1: 네.
0: 이 눅눅한 김에 두부만 더해도 입맛 당기는 별미 반찬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요리도 시작해볼게요. 자, 셰프님.
1: 네.
0: 지금 뭐 김하고 두부랑 다진 육이에요.
1: 네.
0: 어떤 것부터 저희가 손질해볼까요?
1: 일단은 기본적으로 두부를 오늘의 주재료가 두부니까
0: 네.
1: 제가 두부를 한번 살짝 한번 데칠게요.
0: 자, 그럼 이동해서
1: 두부를 살짝 요거를 살짝 한번 데친 다음에
0: 네.
1: 살짝 어느 정도 한 30초 정도만 살짝 데친 다음에 요거를 얇게 썰어서
0: 네.
1: 제가 물기를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포로 네. 이렇게 해서 살짝만 한번 데쳐 보도록 할게요.
0: 두부도 제가 최고 요리비결하면서 거의 빠지지 않는 식재료인 것 같아요.
1: 네.
0: 그만큼 또 몸에도 좋고
1: 네.
0: 또 맛도 좋으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것 같은데요.
1: 네. 두부 같은 경우는
0: 네.
1: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오늘 일반 두부로 했는데
0: 네.
1: 오늘 순두부 같은 걸로 하셔가지고 해도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0: 오,
1: 네, 어떤 두부도
0: 식감에 따라
1: 상관없어요. 그리고 두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유통기한이 금방 또 짧거든요.
0: 예.
1: 짧은데 저는 그때 냉동실에 넣어놔요.
0: 오.
1: 냉동실에 넣어놓는데
0: 네.
1: 그럴 때 이렇게 한번 삶아가지고 이렇게 반찬 만들면 정말 정말 너무 맛있게 즐길 수 있거든요.
0: 그렇군요.
1: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0: 항상 원 플러스 원으로 해줘가지고
1: 맞아요, 맞아요.
0: 예.
1: 이렇게 지금 두부를 살짝 한번 찬물에 한번 살짝 담가놔주시고
0: 30초 정도 데쳤어요.
1: 네, 데쳐놨고
0: 네.
1: 요거를 살짝
0: 건져서
1: 다시 한번 건지고 네, 너무 뜨겁지만 않을 정도면 됩니다.
0: 예.
1: 자, 이렇게
0: 썰어보겠습니다.
1: 물기 살짝 있는 거 물기만 살짝 좀 빼주시고
0: 네.
1: 오늘은 좀 무침이기 때문에 무침에 물기가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고
0: 네.
1: 이걸 살짝 한번 제가 면포로 한번 지금도 바닥에 물기가 좀 있잖아요.
0: 워낙에 또 두부가 수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1: 네, 이거를 살짝 이 면포로 이렇게
0: 얼마 전에 있었던 엄마가 이제 면포 심부름 하라고 했거든요.
1: 면포요?
0: 네, 들어오는 게 면포 좀 사오라고.
1: 아 진짜요?
0: 요리할 때 면포가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1: 맞아요. 이렇게 있으면 지금 보면 보세요. 제가 살짝 가볍게 힘만 줘도 이렇게 수분기가 빠집니다.

0: 이렇게.
1: 어느 정도까지 빼주면 되는 거예요?
0: 그냥 너무 어차피 오늘 두부는 저희가 좀 진익일 거라 가지고 두부가 조금 수분기가 좀 없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또 면포 너무 세게 하면은 예. 면포도 찢어질 수 있으니까 가볍게 이렇게 말아주는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물기가 흐르지 않을 정도로 그렇죠.
0: 네, 그 정도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래도 이렇게 지금 거의 뭐 100ml 정도로 나오네요. 그죠?
1: 그러게요. 워낙에 두부가 물이 많아서 수분이 많아서
0: 자 이렇게 면포가 준비가 됐고 네. 자 그럼 조금만 볼을 하나 주시겠습니까?
1: 그럴까요? 자
0: 이렇게 물기가 없어진 두부를 이렇게 살짝 두부가 마치 약간 그 이탈리아 치즈 중에 리코타 치즈 같은
1: 예, 예. 약간 그런 꼬들꼬들한 치즈처럼 됐어요. 네,
0: 그렇게 좀 된 것 같고
1: 자, 두부 이렇게 두면 되는 건가요?
0: 네, 두부 이렇게 좀 준비하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두 가지 재료를 한번 저희가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한번 볶으러 가볼게요. 네,
0: 제일 먼저 노릇하게 한번 구워줘 볼게요.
1: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처치곤란처럼 돼 있었는데 네. 오늘 참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0: 일단 뭐 기름 같은 건 두르지 마시고 네. 이렇게 노릇하게 한번 구워보도록 할게요.
1: 노릇하게
0: 이렇게만 먹어도 김을 훨씬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1: 사실 입맛 없을 때는 그렇게 양념장 조금 만들어가지고 김에서 밥 싸서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0: 맞아요. 오늘은 그 양념장이 모두 그냥 김하고 섞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네. 구워볼게요. 이게 김 같은 경우가 이렇게 노릇하게 구워지지 않으면은 약간 더 비릴 수가 있거든요.
1: 그런 것 같아요.
0: 그래서 김을 좀 바짝 구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1: 색이 조금 더 약간 푸릇한 색이 나요. 초록색으로 그렇죠?
0: 예리하신데요.
1: 그런가요?
0: 네. 자 이렇게 노릇하게 구워졌어요. 예. 첫 번째 김이 완성됐으면 이게 김을 예. 바짝 구워내지 않으면. 이게 김이
1: 잘 안 부스러지죠.
0: 안 부스러져요. 그래서 김을 이렇게 봉지에 살짝 넣어주시고.
1: 그러니까 봉지를 준비하실 때는 김을 부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리고 이렇게 다 넣어주시고.
1: 네. 굉장히 조금 지금 바삭바삭할 정도로.
0: 네.
1: 보세요. 이렇게.
0: 맞아요.
1: 네. 오 소리 보세요.
0: 지금 아주 잘하고 계세요.
1: 그런가요?
0: 그렇게 제 지금 보조를 너무 잘해주시고 계셔가지고.
1: 셰프님 확실히 이렇게 네. 김을 한번 구워낸다고 해야 되나요?
0: 네.
1: 이렇게 하니까 향도 좀 더해진 것 같아요.
0: 고소함도 훨씬 더 강하고 예. 지금 김 같은 경우가 바삭하게 구워지고 식히게 되면 예. 금방 바삭해집니다.
1: 예, 선생님 이제 이렇게 비닐봉지에 넣어봤는데
0: 이 상태로 예. 완전히 좀 식은 다음에 네? 김을 그냥 이렇게 봉지처럼 주물럭주물럭 해주시면 돼요.
1: 아,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0: 이렇게 해주시면 벌써부터 이제 고소한 향이 막 이렇게
1: 엄청나죠.
0: 나기 시작하거든요.
1: 예. 우와.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 정도로.
0: 네.
1: 이렇게 한번 저희가 김을 부셔봤습니다. 자, 이제는 이 다짐육이 있는데요. 소고기 다짐육을
0: 저희가 그러면 네.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을.
1: 따로 밑간을 하시지 않네요.
0: 밑간을 오늘 저는 안 하고요. 네. 지금 어차피 지금 다 한꺼번에 재료들을 섞어가지고 볶아낼 거기 때문에 네. 지금은 밑간은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요거를 팬이 좀 달가졌다 싶으시면 네. 노릇하게, 고기도 마찬가지로 노릇하게 좀 볶아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1: 2스푼 정도. 저는 이렇게 요리했을 때 고기 중에서 다짐육이 가장 조리하기 쉬웠던 것 같아요.
0: 뭐 금방 요리 네. 시간도 네. 너무 짧아지고 네.

0: 큰 볼에다가 그냥
1: 될까요?
0: 한꺼번에
1: 아예.
0: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꺼번에
1: 네.
0: 제일 먼저 방금 전에 이 볶아놨던 이 다짐육을
1: 다짐육, 아구소고기.
0: 살짝 이렇게 넣어보도록 할게요. 다짐육 같은 경우가 이제 양념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 네.
0: 바짝 볶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더 맛있게 즐길 수 있고. 이렇게.
1: 다짐육은 항상 이렇게 많은 양이 들어가지 않아도
0: 네.
1: 제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1: 네.
0: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물기를 제거했던
1: 네, 한번 데쳤던.
0: 네. 두부, 그 치즈 같은
1: 예.
0: 두부 이렇게 넣어주시고.
1: 물기를 좀잘 짜봤습니다.
0: 자, 이렇게 넣었고. 그리고 김가루.
1: 네.
0: 한번
1: 김가루
0: 섞어
1: 넣을까요?
0: 넣어볼까요? 조금 더. 이렇게 넣어주시고.
1: 김가루는 역시 어린 친구들도 진짜 김 정말 좋아해요.
0: 이렇게 됐죠?
1: 예.
0: 이렇게 넣었고.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간장.
1: 예.
0: 그리고 약간의 설탕. 설탕은 한반 스푼 정도만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단맛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넣으셔도 될것 같고.
1: 과감하시고요.
0: 그리고 간마늘.
1: 네.
0: 그리고 고소하게 참기름.
1: 네.
0: 마지막으로 깨소금. 제가 이거는 수저로 할게 아니라
1: 네.
0: 제가 장갑을 하나 주시면 제가
1: 될까요?
0: 버무리겠습니다. 맛있게 버무려야 되니까.
1: 정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좋아하는 밥도둑이 될것 같은데요. 이 무칠 때는 어떻게 무쳐야 될까요?
0: 어차피 지금 두부 같은 게
1: 네.
0: 잘 으깨져야지 맛있으니까 요거는 좀 과감하게
1: 네.
0: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셰프님 진짜로
0: 네.
1: 고소함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이 고소한 향 정말 대단하네요.
0: 그렇죠.
1: 이야.
0: 이렇게 요거에다가
1: 예.
0: 밥한 숟갈하고 그리고 고추장 같은 거 넣어가지고 비벼만 먹어도 그날은 뭐 너무 쉽게 반찬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1: 만약에 탄수화물 좀 줄이시고 싶으시면 두부
0: 네.
1: 양좀 늘리셔가지고.
0: 이거만 드셔도
1: 예.
0: 상관없고요.
1: 이야, 너무 맛있겠는데요? 단백질이 정말 많이 섭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요거는 정말 저도 지금 체중 조절을 하고 있는데
1: 예.
0: 요거를 하면은 더 건강하고 맛있게
1: 예.
0: 드실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깨소금만 살짝 한번 더 뿌려서 드리기로
1: 참, 이
0: 하죠.
1: 고소한 향이 정말 입맛을 당기게 하는 것 같아요.
0: 네.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김 두부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김 두부 무침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끓는 물에 두부를 넣어 30초 정도 데친 뒤 찬물에 담가주세요. 데친 두부는 한입 크기로 썰고 면포에 넣어 물기를 짜줍니다. 팬에 김을 한 장씩 올려 앞뒤로 노릇하게 구운 뒤 비닐봉지에 넣어 부숴주세요. 그런 다음 팬에 식용유를 둘러 달구고 다진 소고기를 넣어 볶아줍니다. 볶은 고기, 두부, 김에 진간장,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 깨소금을 넣어 버무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남은 깨소금을 올리면 김 두부 무침이 완성됩니다. 손님 초대상에 안성맞춤인 레스토랑 오너셰프 이재훈의 스페셜한 한상. 국물 요리에만 넣어 먹던 청경채의 완벽 변신. 삼겹살만 돌돌 말았을 뿐인데 단번에 일품 요리로. 청경채 삼겹말이부터 서양에 트러플이 있다면 한국엔 들기름이 있다. 고소한 들기름에 감태 약간 곁들이면 풍미 가득 면 요리 탄생. 감태 들기름 스파게티까지. 감각적인 손맛이 돋보이는 스타 셰프 이재훈의 최고의 요리 비결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후비의 에너지 광이고요.
3: 안녕하세요. 이재훈 셰프입니다.
1: 네. 셰프님, 이
3: 네.
1: 청경채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고기와 유독 잘 어울리는데요. 이 짭짤한 양념을 배워 밥 반찬으로 제격인 청경채 삼겹살 말이 재료를 볼까요?
0: 네. 자, 제일 먼저 이 푸릇푸릇한 이 청경채가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삼겹살.
1: 네.
0: 그리고 양념장 오늘 굉장히 간단합니다.
1: 예.
0: 간장. 그리고 설탕,
1: 예.
0: 그리고 깨소금, 그리고 간마늘 되겠습니다.
1: 자, 삼겹살을 돌돌 말아 뭔가 이 스페셜한 요리 같은데요. 자, 손쉽고 특별한 요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청경채 삼겹살 말이 해볼 텐데요. 자, 이렇게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삼겹살과 그다음에 고기와 잘 어울리는 청경채가 올라왔어요.
0: 네. 일단은 청경채가 이 삼겹살을 말기에는 너무 좀 크니까 요거를 예. 한번 절반 정도를 그 살짝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자를 때도 뿌리 쪽은 살려주셔야지 이렇게 이 모양 그대로 살릴 수가 있거든요.
1: 예. 그리고 청경채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0: 중식 요리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네. 국물을 낼 때도 마지막에 이런 풍미 같은 것도 낼 수 있고. 여러모로 많이 사용할 수가 있죠.
1: 맞아요. 특히 고기와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자, 이렇게 썰어놔주고 네. 그리고 끝에 부분이 너무 너덜너덜 거리니까 끝에 부분만 제가 이렇게 맞출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접시에 담았을 때 조금 더 깔끔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1: 예.
0: 이 부분만 살짝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1: 하고 자,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우리 삼겹살을 한번 손질해 볼 텐데요. 네.
0: 장갑 하나 주시고요.
1: 네. 네. 자. 아, 진짜, 아, 삼겹살은 또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0: 네.
1: 사실 이제 돼지고기 중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삼겹살.
0: 네. 요렇게 한 절반 정도만 말 수 있게.
1: 예.
0: 네. 썰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자, 오늘은 뭐 삼겹살은 여러 가지 또 요리 방법이 있지만.
0: 네.
1: 오늘 말이로써.
0: 맞아요. 요렇게 해서. 예. 절반 정도만 썰어주시고. 자, 장갑을 하나 더 주시겠습니까?
1: 네.
0: 장갑을 하나 더 주신 다음에
1: 이제 돌돌 말아야 하기 때문에
0: 말아볼게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네. 청경채는 보통의 청경채보다는 조금 얇은 편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지금
1: 이렇게 가운데로 돌돌 말아주시네요.
0: 네. 말기 좀 편했던 것 같은데 너무 좀 두꺼우신 분들은 4등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아, 청경채를 보시고
0: 네, 이렇게 가볍게 말아주시고
1: 예.
0: 요건 반찬으로 해서 드셔도 좋고 뭐 간장이 양념으로 제가 한 번 더 만들어낼 거니까 이거를
1: 반찬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녁에 출출할 때
0: 네.
1: 방송에서 요즘 먹방 방송 많잖아요.
0: 네.
1: 갑자기 이제 저녁에 고기가 이렇게 땡길 때 있어요.
0: 네.
1: 근데 고기만 먹기에는 너무 양심의 가책이 들고 하니까
0: 그러니까.
1: 그때 이렇게 마리에서 먹으면
0: 네.
1: 청경채도 함께 먹게 되고 그리고 몸에도 좋고 술안주로도 좋을 것 같아요.
0: 술안주도 너무 좋고 그리고 요거 대신 또 대용품으로 베이컨 같은 걸로도 하셔도 뭐 무관합니다.
1: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0: 이렇게 해서 한번 조각은 다 이렇게 말아놨고요.
1: 근데 셰프님.
0: 네.
1: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건 저희가 고기를 사용하는데 지금 밑간을
0: 네.
1: 안 했어요.
0: 밑간은 저희 앞에 있는 이제 양념장으로 한번 한 다음에
1: 예.
0: 굽고 난 다음에 구워졌을 때쯤 한번 저희가 한번 덮어줄 거예요.
1: 아.
0: 그렇게 한번 그럼 양념장도 한번 만들어볼까요?
1: 아, 이유가 있으셨네요. 제가 그럼 네. 양념장 만들어볼게요.
0: 간장 두 스푼 정도. 그리고 맛술도 두 스푼.
1: 맛술도 고기 들어가니까.
0: 네. 그리고 설탕도 두 스푼.
1: 설탕도.
0: 동량으로 넣어주시고요.
1: 예.
0: 그리고 여기다가 간마늘.
1: 네.
0: 그리고
1: 확실히 마늘 들어가면 우리 입맛이 잘 맞는 것 같아요.
0: 깨소금까지 넣어주시고 요거 이제 저어주신 다음에 지금 처음부터 넣는 게 아니라
1: 네.
0: 그 삼겹살하고 그 청경채가 노릇하게 구워졌을 때 빼기 직전에 살짝 넣어가지고 간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설탕이 잘 녹아줘야겠죠?
0: 네, 설탕이 충분히 대용량으로 하실 때는
1: 네.
0: 이 한번 양을 한번 소스를 끓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쪽에서
1: 네.
0: 팬에다가 오늘 그리고 삼겹살에서 어느 정도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1: 네.
0: 기름은 아주 조금만 살짝만 두를게요.
1: 아주 조금만
0: 네. 팬에 살짝 정도 어느 정도만 이렇게 될 정도로 그리고 일단은 제가 한번
1: 네.
0: 넣고 살짝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너무 좋은 소리가 들리네요.
0: 기름은 최대한 조금씩만
1: 예.
0: 넣어주시고
1: 요즘에는 또 아침에도
0: 네.
1: 고기 드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0: 많아요, 많아요,
1: 예.
0: 많아요.
1: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아침에 또 고기 먹을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오늘 이제 최고 요리 비결 보시는 분들 아침부터 이렇게 또

0: 삼겹살 굽는 소리 들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1: 아침부터 뭐 고기 굽는 소리 뭐 들으시면은 뭐 그 고기 덕후 분들은 굉장히 또 행복하시겠네요. 그리고 또 예. 청경채가 들어가가지고 또 많은 부분은 또 양심의 가책도 좀 덜 느끼실 예. 것 같고.
0: 그리고 셰프님, 이 마리가 풀리지 않게 굽는 방법이 따로 있다면서요.
1: 사실 삼겹살이 너무 두꺼우면 예. 사실은 이제 말기가 너무 좀 힘들어요.
0: 네.
1: 그래서 두께를 썰 때 한 0.5cm 이하로 썰어주시는 게 좋고 너무 두껍다 싶으시면 이쑤시개 같은 걸로 한번 꽂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자, 이때 불색이는 어떻게 할까요?
1: 중간불 정도로 계속

0: 조금만 더 구워주고 그리고 예. 고기 같은 거에 양념을 넣을 때는 어느 정도 살짝 익은 상태에서 데워주는 게 더 좋습니다.
1: 셰프님 만약에 베이컨으로 할 때는 조리 시간도 굉장히 빨라지고 간도 딱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따로.
0: 그렇죠. 베이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간이 되어 있으니까 예. 지금 같은 거에 양념에 절반 정도 양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깨운듯이.
1: 깨운듯이 넣어주시고.
0: 확실히 불을 줄이길 잘했네요, 그쵸?
1: 네. 그리고 이렇게. 예.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고. 나머지까지.
0: 요런 불재들도 참 요리의 비결인 것 같아요, 그쵸?
1: 그렇죠. 너무 센 불로 막 하면 지금 팬이 달궈져 있는 상태에서 구워지면. 예.
0: 확 튀기고 막.
1: 그럴 수 있으니까. 예. 요렇게만 조금 이제. 팬에 어느 정도 이제 이 소스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 싶을 때 그때 불 살짝만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양념이 더 배이게 앞뒤로 한 번만 졸여주시면 정말 네. 맛있는 요리 끝납니다.
0: 지금 향이 네. 정말 맛있는 향이 나네요, 셰프님.
1: 맞아요.
0: 셰프님 진짜 밥 반찬도 되고 네. 술안주도 되고 네. 간식도 되고 할 것 같아요.
1: 이거는 뭐 모든 면에서 다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리니까 네.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경채나 이런 재료들이 사실은 오늘 재료가 양념을 제외하고 두 가지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사실은 삼겹살, 뭐 그냥 고기만 먹을 때도 맛있지만 네. 뭘 좀 싸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채소를. 네.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마리를 딱 말아서 네. 깔끔하게 먹는 것도.
1: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이 양념이 네. 오늘 완전히 좀 잘 배일 수 있게 약한 불로 충분히 잘 졸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거의 다 소스가 거기다 다 나갔죠?
0: 예, 이제 색도 나고 있고요.
1: 이 정도면은 거의 양념이 조리가 완전히 다 된 거예요. 이제 불을 한번 끄고 네. 저희 접시에다가 한번 옮겨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이쪽으로 뺀 다음에 예. 자, 한번 옮겨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향이 너무 좋습니다.
1: 자, 이렇게. 이렇게.
0: 네. 뭔가 외식해서 네. 밖에서 먹는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1: 굉장히 고급 예. 한정식이나 중식당에서 먹을 법한 예. 나왔고
0: 사실 별재료 안 들어갔는데 그렇죠?
1: 별재료 안 들어갔고 나머지로 소스 좀 남아있는 거를 여기다가 한 번 더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그러면
0: 잘 구워서 졸여진 청경채 향도 너무 좋고요. 삼겹살 향은 뭐 말할 것도 없지.
1: 이렇게 해서 정말 맛있는 조리 완성됐습니다.
0: 이야.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청경채 삼겹살 마리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청경채 삼겹마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청경채를 반으로 썰고 끝부분을 다듬어 주세요.

0: 삼겹살은 반으로 썬 뒤 위에 청경채를 올려 돌돌 말아줍니다. 진간장, 맛술, 설탕, 다진 마늘, 깨소금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청경채 삼겹마리를 올려 돌려가며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양념을 끼얹어가며 앞뒤로 구워주세요. 양념을 끼얹기 전에 불을 낮추면 양념이 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남은 양념을 끼얹으면 청경채 삼겹마리가 완성됩니다.
1: 들기름 국수가 인기였다면 이제 들기름 스파게티가 되실 것 같은데요. 이 감태 들기름 스파게티 재료를 한번 알아볼까요?
2: 네. 일단 기본적으로 스파게티니까 스파게티 면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1: 네.
2: 그리고 감칠맛을 더해줄 명란젓.
1: 네.
2: 그리고 김과 그리고 감태.
1: 네.
2: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갈아놓은 치즈가 있고요.
1: 네.
2: 대파와 마늘 그리고 고추, 토마토 그리고 잡내를 잡아낼 수 있는 화이트 와인.
1: 네.
2: 그리고 오늘은 제가 그 보통 들기름 같은 경우 한식에 많이 쓰이는데
1: 네.
2: 한국적인 느낌이 파스타에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꿀도 있고 그리고 간장, 들기름을 서양 요리에서 많이 쓰이는 엑스트라 버진과 함께 섞어가지고
1: 네.
2: 굉장히 다분히 한국적이면서 외국인들도 좋아할 수 있는 파스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뭔가 오일 파스타의 새로운 버전 같은데요. 구수한 들기름이 스파게티에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요리도 시작해볼게요. 정말 스파게티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우리의 입맛에 더 잘 맞는 스파게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스파게티 면을 이제 삶는 방법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2: 네.
1: 자, 셰프님 그러면 스파게티 면부터 한번 삶아볼까요?
2: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채소를 삶을 때처럼
1: 네.
2: 굵은 소금을 좀 넣어가지고 기본적으로 면에 간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트위스트를 해가지고
1: 네.
2: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1: 네.
2: 떨어지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1: 이렇게 넣는 거구나.
2: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되면
1: 네.
2: 면이 한쪽으로 다 쏠리지 않고
1: 네.
2: 잘 삶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1: 셰프님,
2: 네.
1: 그래서 저희가 미리 삶아둔 게 있는데요.
2: 네.
1: 그리고 또 궁금한 게
2: 네.
1: 이 면을 삶고 나서
2: 네.
1: 저희는 저는 이제 바로 찬물에 담갔던 적도 있었거든요.
2: 찬물에 담그실 필요는 없고,
1: 예.
2: 스파게티 면 같은 거는 불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1: 예.
2: 그대로 두시고, 그 대신 면을 삶고 난 다음에 면이 전분기가 막 생겨가지고 막 늘러붙을 수 있어요.
1: 네.
2: 이때 올리브유 한 두어 스푼 넣고, 그때 잠깐 섞어만 주시면 됩니다.
1: 이때?
2: 네, 이때 섞어주시면 되고, 처음부터 삶으실 때는 안 넣으셔도 됩니다.
1: 자, 이렇게 맛있게 삶아뒀고요.
2: 네.
1: 이제 다른 재료들을.
2: 한 가지 더.
1: 예.
2: 면수를, 지금 오늘은 버리지 말고 좀 모아주세요.
1: 네.
2: 면수를 제가 이렇게 살짝 준비해놨거든요.
1: 예.
2: 요거는 이따 제가 파스타 할 때 국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 면수까지 준비가 됐고,
2: 네.
1: 다른 재료들 한번 손질해볼게요.
2: 네. 자, 요렇게.
1: 네.
2: 이 감태와 김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면.
1: 네.
2: 여기다가. 소스를 만들어낼
1: 네.
2: 올리브 오일을 살짝 넣어주시고요. 올리브 오일의 절반 정도의 그 들기름 그리고 동량의 간장 그리고 약간의 단맛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1: 예.
2: 괜찮습니다. 꿀을 살짝 한번 이렇게 넣고
1: 꿀도 살짝
2: 한 스푼 정도 넣고 요거를 한번 제가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2: 이걸 한번 갈아보면

0: 해서.
1: 이야, 지금 와, 정말 이게 맛있는 향 있잖아요.
0: 고소한 향.
1: 이게 고소한 향. 김과 감태와 그리고 이 들기름. 이 들기름 향이 대단하게 정말 고소한데요.
0: 너무 좋죠?
1: 네.
0: 자, 이렇게 해서 네. 제가 준비가 됐고.
1: 와, 지금 이 고소한 향이 대단한데요. 한번 여기 덜어서 볼까요?
0: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소스가 이렇게.
1: 근데 셰프님, 네. 이 소스의 색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0: 뭐, 이탈리아 요리 중에 예. 바질 페스토라고 하는
1: 맞아요.
0: 그런 소스 같은 경우도 있고,

0: 무엇보다 기대가 돼요. 저도 스파게티 굉장히 좋아하는데 과연 이 감태랑 김이랑 소스는 어떤 맛이 날지.
1: 궁금하시죠?
0: 네.
1: 아마 한국에서 이런 파스타 감태 소스 같은 거 하는 파스타는 아마 거의 없을 텐데 아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늘을 살짝 한번 볶아 보도록 할게요.
0: 네.
1: 이렇게 해서 마늘 한번 살짝 한번 너무 센 불이 아니라
0: 네.
1: 충분히 향이 날수 있을 정도로.
0: 정말 이 파스타는 이 스파게티는 마늘 기름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1: 이렇게 마늘 기름이 충분히 나야지,
0: 예.
1: 풍미도 훨씬 좋아지고, 사실 그 서양에서 요리 중에, 이탈리아 요리 중에 가장 기본적인 파스타, 알리오올리오라는 파스타도
0: 예.
1: 우리나라는 마늘 막, 간마늘, 마늘 편, 마늘 튀김 막 넣고 막 그러는데,
0: 예.
1: 사실 이탈리아 현지에서는 그 마늘 향만 내고 마늘을 빼고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0: 예.
1: 그러니까 왜냐면 그 친구들은 마늘을 먹는 재료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늘은 향신료라고 생각하거든요.
0: 예.
1: 그래서 약간 저희랑 또 문화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1: 자, 이렇게 이제 마늘이 살짝 노릇하게 볶아지고 있으면
0: 네.
1: 여기서 향채소 중에 하나인 이 대파도
0: 네.
1: 살짝 한번 넣어볼게요.
0: 넣을게요.
1: 대파까지도 같이 한번 볶아주고 이렇게만 볶아서 먹어도 대파도 구우면 좀 단맛이 나잖아요.
0: 네.
1: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0: 그리고 마늘도 이렇게 잘 이렇게 볶잖아요.
1: 네.
0: 씹는 식감도 약간 나면서 약간 부드러울 때도 있고,
1: 맞아요.
0: 예, 포근포근할 때도 있어요. 이 다음은 어떤 거 들어가면 될까요?
1: 여기다가 이제 약간의 고추를 살짝 넣어보고, 잠깐만 조금만 마늘만 더 볶을게요.
0: 그럴까요?
1: 네. 여기다 마늘을 살짝 넣어주시고, 한두, 매운맛 싫어하시는 분들은 고추 안 넣으셔도 되고요.
0: 네.
1: 이렇게 해서 살짝 한번 더 볶아주시고, 이제 고추의 풍미까지도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신 다음에,
0: 네.
1: 여기다가 넣었던 이 명란젓, 명란젓을 볶을 건데,
0: 네.
1: 명란젓을 볶을 때도 이게 막튈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지금 잔열로 볶아질 수 있게 불은 살짝 좀 꺼, 제가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불을 끄신 상태고요.
1: 불은 살짝 좀 줄여주시거나 좀 살짝 꺼준 상태로
0: 네.
1: 살짝 이렇게 가볍게만 살짝 볶아주시면 돼요.
0: 야, 진짜 명란 많이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또 활용을 해보네요.
1: 이렇게 살짝 한 번만

0: 어떤 걸 넣으면 될까요?
1: 맛술 같은 거 넣으셔도 좋고요.
0: 네.
1: 이렇게 화이트 와인을 살짝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면수를 살짝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2: 아까 준비했던 면수를?
1: 면수 살짝 넣어주시고 이제 살짝 한번 끓여보도록 할게요.
2: 네. 셰프님, 그냥 맹물보다 면수가 들어가면 좋은 이유는 뭔가요?
1: 면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소스가 아무래도 조금 더 되직한 느낌이 될 수 있거든요.
2: 농도가 조금 잡히네요.
1: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살짝 한번 끓여보고 여기다가 이제 방울토마토하고 살짝 한번 넣어주시고 잠시 뒤에 이거를 면이랑 같이 끓이게 되면은 소스의 상태가 굉장히 조금 되직한 상태가 돼요.
2: 농도가 나는 거죠?
1: 농도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2: 그런 식으로 또 맛을 이제 입히면서 익혀주네요. 면을.
1: 그렇죠. 이렇게.
2: 아까 저희가 살짝 오일을 발라놨죠. 붙지 않게.
1: 스파게티 면 이렇게 살짝 넣어주시고.
2: 네.
1: 자,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아까는 조금 전에 묽은 상태였는데 소스가 이제 그 면의 전분기를 머금으면서 굉장히 좀 되직한 상태가 되고 맛있는 파스타의 상태로 완성될 겁니다.
2: 이 면이 들어가면 순식간에 국물들이 없어지더라고요.
1: 맞아요. 이제 시간이 조금 이제 2~3분 정도만 비벼주면 맛있는 파스타가 완성될 거예요.
2: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아까 맛있게 만들었던 이 소스는 언제 들어가나요?
1: 맨 마지막에 넣게 되면 파스타가 이제 더욱 훨씬 더 고급스러운 파스타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2: 그렇군요.
1: 이게 이제 1분 정도만 더 있다가 좀 비벼지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풍미를 더해줄 수 있는 이 치즈.
2: 스파게티 치즈 빠질 수 없죠.
1: 네, 파마산 치즈 같은 것도 이런 거.
2: 네.
1: 덩어리 치즈를 갈아 넣으시는 게 가장 좋지만 갈아져 있는 시판용 치즈 같은 거 넣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살짝 넣어주시고.
2: 향이 확실히 좋아지네요.
1: 이제 뭐 치즈가 좀 들어갔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맛도 더 풍미도 있어지고 맛이 있어지겠죠?
2: 명란젓 씹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아까 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예? 감태 오일 소스를 여기다가 한번 살짝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1: 여러 가지 또 활용도가 높은
0: 네 감태 오일 소스를 예. 한 두 스푼 정도만 넣어볼까요? 넣어보면
1: 네. 우와 향이 지금
0: 갑자기 이제 들기름 예. 색깔이 좀 약간 검게 변하면서 훨씬 더 맛있는 파스타를 완성이 될 겁니다. 이제 요거를 제가 접시에 한번 담아보도록 예. 할게요.
1: 우와
0: 자, 좀 가져와서
1: 네.
0: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향이 정말 좋네요, 셰프님.
0: 이렇게 파스타를
1: 또 감태랑 명란젓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0: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스를 한번
1: 예
0: 이야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맛있네요.
1: 오, 정말 촉촉하게 나왔네요 셰프님. 그래서
0: 감태 들기름 파스타도 완성됐습니다.
1: 자 이렇게 너무나 고급스러운 감태 들기름 스파게티가 완성됐습니다.
2: 감태 들기름 스파게티를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끓는 물에 소금과 스파게티 면을 넣어 5분에서 6분 정도 삶아주세요. 구운 김과 감태에 올리브유, 들기름, 진간장, 꿀을 넣어 갈아줍니다. 팬에 올리브유를 두른 뒤 마늘과 대파를 넣어 볶다가 청양고추를 넣어 볶아주세요. 불을 끄고 명란젓을 넣어 볶다가 화이트 와인, 면수, 방울토마토를 넣어 끓여줍니다. 이렇게 불을 끄고 명란젓을 넣어야 명란젓이 튀어오르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스파게티 면을 넣어 끓이다가 그라노 파다노 치즈를 넣어 섞어주세요. 여기에 감태 소스를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스파게티 소스를 부어주면 감태 들기름 스파게티가 완성됩니다. 오늘 하루가 행복해지는 이재훈 셰프의 침샘 폭발 레시피. 상상만 해도 맛있는 마늘종과 돼지고기의 궁합. 따뜻한 흰밥에 올려 슥슥 비벼 먹으면 그야말로 꿀맛. 마늘종 돼지고기 덮밥부터 오징어 볶음에 쫄깃한 당면을 넣어 먹는 즐거움이 두 배. 덮밥으로 먹어도 딱인 매콤 달달한 오징어 당면 볶음까지. 감각적인 손맛이 돋보이는 스타셰프 이재훈의 최고의 요리비결.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후비 기영종이 광이고요.
3: 안녕하세요. 이재훈 셰프입니다.
1: 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돼지고기. 덮밥으로 간편하게 즐겨볼 텐데요. 자, 재료부터 볼까요?
0: 네. 오늘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진 돼지고기,
1: 네.
0: 그리고 돼지고기에 너무 잘 어울리는 생강,
1: 예.
0: 대파,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 또 마늘종.
1: 예, 마늘종 네. 정말 맛있죠. 식감도 좋고. 네.
0: 그리고 계란하고 간마늘하고 그리고 굴소스,
1: 네.
0: 설탕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1: 자, 이건 정말 주말 메뉴로 딱인 것 같은데요. 한 그릇 밥으로 식사 준비하면 간편하고 먹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늘종 돼지고기 덮밥 시작해 볼 텐데요. 셰프님, 어떤 재료부터 손질할까요?
0: 일단 기본적으로 썰어야 될 것들 먼저 좀 썰고
1: 네.
0: 다질 것도 한번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파를
1: 네.
0: 이렇게 흰 부분만 이렇게 좀 썰어가지고 썰어주시고요.
1: 또 이런 덮밥에 또 대파 들어가야
0: 네.
1: 맛을 더해주죠.
0: 네, 이렇게 신선합니다. 대파가
1: 그렇죠.
0: 네, 튀어나가고 있어요.
1: 자,
0: 이렇게 대파 좀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 마늘종, 이 마늘종이 들어가는 이 볶음밥 같은 게
1: 예.
0: 우리나라보다 이 대만 요리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메뉴 중에 하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아마 드시면 대만 요리면 약간 좀 이국적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저도 이제 마늘도 굉장히 좋아하고 마늘종도 좋아하는데 네. 이제 저는 다음 날 방송에 있을 때 네. 너무 마늘을 많이 먹으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래도 이렇게 톡 쏘는 맛이 좀 원할 때가 있는데 그때 네. 이 마늘종을 좀 즐겨 먹거든요. 고기 먹을 때도 마늘종 넣어서 먹어요. 고기 쏨싸 먹을 때도.
0: 좋아요, 좋아요. 근데 오늘은 살짝 요걸 한번 볶을 거기 때문에
1: 예. 살짝의 그 마린 맛들이
0: 많이 사라지고 네. 뭐 풍미라든지 이런 것들도 괜찮아지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1: 네.
0: 그리고 한쪽에 나가는 요 생강을 제가 조금 다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강을 살짝 이 정도만.
1: 네. 자, 셰프님 이 생강도 이 고기와 정말 잘 어울리죠?
0: 그렇죠. 이 생강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랑 사실 제일 잘 어울리는 그 채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1: 예.
0: 이렇게 살짝 생강도 살짝만 좀 넣어줄게요.
1: 향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0: 네, 이렇게 해서 생강을 살짝 돼지고기 볶을 때 같이 볶아주면은
1: 네.
0: 훨씬 더 풍미도 맛도 누린내도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고. 이렇게 해서 이제
1: 예.
0: 재료 준비는 또 벌써 다 끝났어요.
1: 자, 이렇게 또 간편하게 또 네. 간단하게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이거는
0: 요거는
1: 베트남 고추인가요?
0: 베트남 고추인데
1: 예.
0: 베트남 고추 없으시면은 뭐 이탈리안 고추라든지 아니면 예. 청양고추라든지 건고추 같은 거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1: 이거는 구비해 드시면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0: 맞아요.
1: 자,
0: 이쪽을 한쪽으로 와서 한번 재료를 한번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제일 먼저 자 이렇게
1: 셰프님 근데 이제 요리를 할 때
0: 네.
1: 이런 요리 도구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깊이가 있는
0: 네.
1: 이거 웍이라고 하나요?
0: 지금 제 좌측에 있는 게 웍이고 예? 요거는 웍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게 예. 되는데
1: 이렇게 깊은 도구를 준비하신 이유가 뭔가요?
0: 일단은 재료들도 좀 많고
1: 예.
0: 충분히 좀 볶을 수 있고 좀 빠르게 볶을 수 있거든요. 고르게 볶을 수 있고
1: 예.
0: 네, 이렇게 해서 아니면은 뭐 일반 넓은 팬 사용하셔도 좋고요.
1: 네네.
0: 네. 자, 한번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 네.
0: 향채소인 대파 먼저 이렇게 살짝 한번 볶아주고
1: 먼저
0: 대파 먼저 한번 볶아주고요. 대파 볶아주고 대파 먼저 볶아주겠습니다.
1: 네.
0: 대파가 이제 향이 나면 그때 이제 마늘종과 고기 네. 순차적으로 넣어서 한번 볶겠습니다.
1: 확실히 이렇게 요리를 하다 보면
0: 네.
1: 향채소 기름을 먼저 내게 되면
0: 맞아요.
1: 맛이라든가 풍미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이렇게
1: 예.
0: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좀 볶아주시고
1: 대파 향이 맛있게 나왔어요.
0: 이제 마늘 정도 한번 넣어볼까요?
1: 네.
0: 마늘 정도 이렇게 살짝 한번 이렇게 좀 넣어줄게요. 자, 마늘 정도만 넣겠습니다.
1: 네.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마늘종에 있는 조금 아린 맛들을 알려주는 네. 거죠.
0: 이렇게 드시면 원래 마늘종 같은 경우도 약간 알싸하잖아요.
1: 네, 맞아요.
0: 이렇게

0: 이것도 저것도 만들어 먹기 싫을 때 헛밥 하나를 정말 촉촉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1: 정말 요 음식은 마늘종이 사실 굉장히 가격이 싼 재료 중에 하나거든요.
0: 예,
1: 대포도 마찬가지고
0: 예.
1: 저렴한 식재료 중에 그리고 눈에 잘 띄는 재료 중에 하나인데 드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고기를
0: 네.
1: 돼지고기도 듬성 넣어주고
0: 다짐육 준비해주셨죠?
1: 여기 넣어주고 그리고 약간의 고추까지
0: 네.
1: 같이 넣겠습니다. 그리고 생강을 조금 볶인 다음에 넣어줄게요.
0: 예.
1: 고추를 반으로 자르게 되면 훨씬 더 맵거든요.

0: 조금 더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생강까지도 넣어주시고.
1: 혹시나 모를 고기에 비린내, 누린내를 확실히 잡아주네요. 네,
0: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1: 네.
0: 이 양념이 제대로 잘 볶이지 않으면, 고기가 잘 볶이지 않으면은 제가 누린내 난다고 했잖아요.
1: 예.
0: 그래서 최대한 바짝 볶겠습니다.
1: 바짝.
0: 바짝 볶고 여기다가 바짝 볶이면은 저희가 설탕하고
1: 예.
0: 굴소스를 넣어가지고 한 번 더 볶아줄게요.
1: 선생님, 정말 이 굴소스는.
0: 네.
1: 이거는 뭐라 하지? 비장의 무기라고 해야 되나?
0: 뭐, 반칙이라고 볼 수 있죠.
1: 예, 끝판왕인데.
0: 네.
1: 들어가면 맛있는 것 같아요.
0: 들어가면 무조건 맛있고.
1: 예.
0: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다들 막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칠맛이니까.
1: 맞아요, 감칠맛.
0: 네. 예. 굴소스 대신 살짝의 약간

0: 뭐 양조 간장이라든지 이런 거 넣으셔가지고 하셔도 좋은데 네. 굴소스가 있으면 또 굴소스만의 매력이 있으니까 네. 꼭 한번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네. 이제 굴소스 넣어주시고요.
1: 굴소스 넣고요.
0: 약간의 설탕도 좀 넣어주시고.
1: 네. 단맛도 나고 약간 짭짤한 맛도 나고.
0: 단짠단.
1: 예예. 예.

0: 반찬이 될 것 같아요. 이 자체로도.
1: 요거만으로도 이제 굉장히 이국적인 느낌의 반찬이 되겠죠?
0: 예.
1: 자, 여기다가. 네. 아까 옆에 지금 보시면 물이 살짝 있거든요?
0: 예.
1: 물을 살짝만 넣고, 살짝만 적셔질 정도로만.
0: 약간의. 촉촉해질 정도?
1: 약간의 국물만 있을 정도로만.
0: 예.
1: 이렇게만 살짝 넣고, 끓여만 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한쪽에서. 네. 오늘 밥을 한번 살짝 한번 볶아볼게요.
0: 자, 그 팬을 잠깐 바꿔놓고. 네. 옆에서.
1: 제 웍이 또 준비가 됐네요.
0: 예. 근데 이것도 밥에도. 네. 오늘의 요리 비결이 있다고 하셨는데.
1: 자, 이렇게 해서.
0: 예.
1: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그 기름을 살짝 둘러주시고요.
0: 예, 오일 둘러주시고.
1: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면 가장 기본으로 먹는 계란볶음밥 할 거예요.
0: 어, 달걀을 넣어서 달걀볶음밥을.
1: 달걀볶음밥을 할 텐데.
0: 네.
1: 일단은. 간마늘 살짝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0: 네.
1: 너무 또 커서.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어느 정도.
0: 그러고 보니까 셰프님 요리가 일주일 동안 다 맛있었던 이유는 물론 제 취향이 또 맞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1: 네.
0: 이 마늘이, 간마늘이. 네. 늘 들어갔던 것 같아요.
1: 간마늘이. 네. 뭐 이제 볶음이든 찌개든 다. 네. 들어갔었던 게 이렇게 들어가야지 약간 한국 사람들 입맛에는 다 맞으니까.
0: 그런 것 같아요.
1: 여기다가 계란도 살짝 좀 넣어주고.
0: 사실은 이렇게 따로 스크램블을 해서. 네. 올려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볶음밥에도 올리고 뭐 덮밥에도 때에 따라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1: 네.
0: 오늘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1: 이렇게 해서. 예. 계란 정도를 살짝 스크램블을 한 다음에 밥 넣고 살짝 섞어줄 거예요.
0: 아, 밥에다가 아예. 네.
1: 밥에다가 가운데다가 살짝.
0: 예.
1: 네, 이렇게 해서 살짝
0: 다 넣어요?
1: 전부 다 이렇게 좀. 예? 넣겠습니다. 이것만 넣을까요? 좀 충분히. 네. 잘 볶이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계란 볶음밥을 살짝
0: 스크램블도 되고 이 밥알 쌀알 하나하나 이렇게 조금 묻네요 달걀이.
1: 그렇죠. 이렇게 충분히 잘 볶일 수 있도록.
0: 예.
1: 살짝 가볍게만 볶아주시면.
0: 예.
1: 촉촉한 계란 볶음밥이 완성이 돼요.
0: 그러게요. 여기다가 정말 촉촉해졌는데요.
1: 약간의 소금만 간만 살짝만 하고.
0: 예.
1: 떼내도 될 것 같습니다.
0: 달걀의 포근한 향이
1: 약간 후추까지만 소금 후추만.
0: 예.
1: 이렇구나. 폭신폭신한 이제 볶음밥이 완성이 됐고요.
0: 폭신폭신한. 이 밥에도 밑간을 해줬기 때문에. 네. 맛이 더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자,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약간의 오믈렛 같이 됐네요, 밥이.
0: 자.
1: 잠시만요. 불 옮긴 다음에 살짝의 밥을 한쪽에다 이렇게 살짝 올려주고.
0: 스크램블도 있고, 그리고 밥을 하나하나에도 이렇게 달걀이.
1: 촉촉하게 볶고.
0: 예, 예.
1: 이렇게 밥이. 아. 볶였고.
0: 향 정말 좋아요.
1: 기본적으로 이렇게 밥은 잘 볶였고요.
0: 예.
1: 여기다 두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만들었던 돼지고기.
0: 예.
1: 마늘종을 이렇게.
0: 평소에 먹던. 네. 덮밥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 좀 새로워요.
1: 이국적인 느낌이지만. 예. 보시면 정말 맛있을 겁니다.
0: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맛있게 먹는 마늘종 돼지고기 덮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마늘종 돼지고기 덮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대파와 마늘종은 송송 썰고 생강은 다져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0: 눌러 달군 뒤 대파를 넣어 볶다가 마늘종을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다진 돼지고기와 베트남 고추를 넣어 볶다가 다진 생강을 넣어 볶아주세요. 이렇게 다진 생강을 넣으면 돼지고기의 누린내를 잡을 수 있어요. 굴소스, 설탕을 넣어 볶다가 물을 넣고 끓여줍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다진 마늘을 넣어 볶다가 달걀을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밥, 소금, 후춧가루를 넣어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볶음밥을 담고 덮밥 소스를 올리면 마늘종 돼지고기 덮밥이 완성됩니다.
1: 쫀득한 오징어의 식감이 매력적인 오징어 당면 볶음 재료부터 볼까요?
2: 일단 오징어 준비했고요.
1: 네.
2: 그리고 당면.
1: 네.
2: 그리고 채소류는 당근하고 대파하고 고추, 양파 준비했는데 이건 또 얼마 전에 변할 수 있습니다.
1: 자, 그리고요 셰프님, 볶음 네. 양념은 너무 뻑뻑하지 않게 양념의 비율이 중요하잖아요.
2: 네, 맞아요. 그래서 고추장,
1: 네.
2: 그리고 고춧가루, 간장, 설탕, 그리고 올리고당, 물 이렇게 간만을 넣어가지고 촉촉하고 맛있는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밥맛이 절로 나는 오늘의 요리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 너무나 좋아하는 또 오징어가
2: 네.
1: 주인공으로 나왔어요.
2: 네.
1: 자, 오징어 한번 손질해 보겠습니다.
2: 네. 제가 껍질은 제가 손질을 해놨고요. 자,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요.
1: 이거는 뼈가 있어요.
2: 뼈를 하나 빼주시고.
1: 예.
2: 그리고 먹기 좋게 오징어는 썰어주세요.
1: 참, 오징어 손질은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오늘은 또 어떻게 손질할지.
2: 네, 이렇게 손질을 해주시고.
1: 예. 아, 동글동글하게.
2: 동글동글하게 손질해 주시고.
1: 네.
2: 그리고 이 오징어 머리 같은 경우도
1: 예.
2: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좀 썰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썰어 주시고.
1: 정말 오징어 볶음은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오징어 다리를 보시면
1: 예.
2: 보면 이런 빨판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1: 예.
2: 이런 빨판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약간 어느 정도 손질을 했는데 사실 이 빨판 같은 것들이 그 식감 자체가 좋지가 않거든요.
1: 예.
2: 빨판 같은 것들은 가위나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살짝 잘라주셔도 좋습니다.
1: 이렇게 깔끔하게.
2: 외국인들은 사실 이런 빨판 같은 것들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1: 예.
2: 이렇게 살짝 빨판 같은 거 제거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가위 같은 걸로 잘라주셔도 좋고요.
1: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2: 그리고 이렇게 한 입 크기로 또 오징어도 다리도 이렇게 좀 썰어주고 자 이렇게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끝에 부분은
1: 예. 이렇게 펼쳐서
2: 이렇게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네. 자,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1: 네.
2: 자, 이렇게 되었으면 이제 오징어는 다 손질이 끝났고요.
1: 오징어 손질 마무리가 됐고요.
2: 고마하고 이건 치워주시고 오징어는 한쪽으로 빼놓고
1: 예.
2: 그리고 오늘은 또 오징어 당면 볶음이기 때문에
1: 예.
2: 당면을 요거를 삶는 것보다는 이렇게 찬물에 제가 예. 지금 당면을 한 10분 정도 담가 놓으면 이렇게 좀 부들부들해졌어요.
1: 10분 정도요?
2: 네, 이렇게만 요거를 이따가 살짝 한번 제가 볶을 때
1: 예.
2: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당면까지 준비가 됐고 이제 채소를 한번 손질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 채소를 한번 손질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 네.
2: 조금만 볼 하나 주시고요.
1: 네.
2: 일단은 채소도 볶일 거니까 좀 큼직큼직하게 길쭉길쭉하게 한번 썰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좀 썰어 주시고요.
1: 네.
2: 썰어 주고 그리고 대파도 이렇게 해서 썰어 주고 그리고 고추도 저는 이제 이런 볶음 같은 거 할 때
1: 네.
2: 어떻게 하면 좀 깔끔하게 나오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1: 네.
2: 사이즈가 다 비슷하면 요리가 완성됐을 때 다 좀 비슷하게 나옵니다. 사이즈가 좀 깔끔하게 나와요.
1: 정갈해 보이고 그렇죠?
2: 네. 지금 보시면 제가 썰어놓은 게 정말 잘 오진 듯이 똑같이 사이즈가 똑같지 않나요?
1: 예. 확실히 또 어떻게 또 손질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이렇게 또 당근도 이렇게 이렇게 썰어주시고
1: 저는 당근을 평소에 이렇게 많이 먹진 않는데
2: 네.
1: 오징어 볶음에 들어가는 당근은 또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2: 또 그런 것 같아요.
1: 양념만으로도 많이 이제 먹기도 하는데
2: 맞아요. 오징어 볶음 먹을 때 당근 먹는 거죠.
1: 예. 빠지면 아쉬워요.
2: 이렇게 썰어주고 당근까지도 이렇게 이렇게 손질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채소류까지도 저희가 지금 준비가 다 끝났고요.
1: 네.

0: 그 다음엔 저희 이제 그 양념장을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에다가.
1: 그럴까요?
0: 자, 그러면 일단 고추장 넣어주시고요. 고추장.
1: 이 오징어 볶음은 양념장 정말 중요하잖아요.
0: 네, 그리고 고춧가루.
1: 네.
0: 그리고 간장.
1: 간장.
0: 그리고 설탕.
1: 네.
0: 그리고 간마늘.
1: 간마늘 넣고요.
0: 약간 좀 뻑뻑하면 안 되니까. 올리고당 네. 살짝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깨소금과 그리고 맛술을 살짝. 맛술.
1: 자, 이렇게 해서 또 이 오징어 볶음에 양념이 만들어졌어요.
0: 자, 이렇게 완성이 됐죠?
1: 예.
0: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모든 재료를 한번 볼에 넣고 한번 섞어볼까요?
1: 예. 자, 어떤 것부터 넣을까요?
0: 뭐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네. 오징어 다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1: 오징어 넣을까요?
0: 감사합니다.
1: 확실히 이 오징어 따로 비린내를 제거하지 않아도 이 양념 덕분에 비린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0: 이 양념이 이제 뭐 예. 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식재료가 들어가서 조미료들 들어가서 이제 버무려지는 거기 때문에
1: 예.
0: 이제 뭐 정말 맛있게만 볶을려면 남은 것 같아요.
1: 그쵸.
0: 자, 섞어볼까요? 이제 한번 여기 양파도 한번 넣고
1: 네.
0: 대파도 한번 넣고 고추, 그리고 당근까지. 당근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럴까요?
0: 이렇게 넣고 잘 한번 버무려볼게요.
1: 확실히 이렇게 버무리고 나서
0: 네.
1: 조리를 하면 네. 양념도 더 잘 배이고 하죠.
0: 잘 배이기도 하고 네. 조리 시간도 더 단축되기도 하니까.
1: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불 위에서 이런 재료들하고 양념을 하려고 하면
0: 네.
1: 막 타기도 하고 막 시간도 없고
0: 네, 네, 네.
1: 불도 세기도 하고 해서.
0: 자, 이제 이렇게 맛있게 소스가 완성됐으면 이제 한번 볶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1: 근데 셰프님 이렇게 양념을 좀 묻혀놓은 다음에
0: 네.
1: 시간을 조금 두면
0: 네.
1: 더 맛있어진다는 얘기 들었는데 혹시 맞나요?
0: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 예.
0: 냉장고에서 한두 시간 정도 휴지시킨 다음에 볶게 되면은
1: 예.
0: 훨씬 더 맛있게 볶음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맛있게 볶은 오징어를 싹 이렇게 볶아주시고
1: 셰프님 살짝 저는 이제 지금부터 긴장이 되는 게
0: 네.
1: 사실은 지금 오징어가 들어갔고
0: 네.
1: 그 오징어 같은 이런 해산물은 얼마나 이렇게 볶느냐, 얼마나 익히냐에 따라서
0: 네.
1: 좀 식감이 달라지잖아요.
0: 그 오징어 같은 경우는
1: 예.
0: 살짝만 익을 정도로만 볶아주시면 되고
1: 예.
0: 그리고 살짝만 익을 정도가 되고 나서 빼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1: 살짝만.
0: 채소가 약간 좀 솜이 좀 덜 죽어도
1: 예.
0: 약간 좀 사각거리는 느낌으로 볶아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약간의 물이 있는데
1: 네.
0: 이거는 저희 아까 저 양념장 했던 거 있죠. 거기다가 살짝
1: 흥분해서.
0: 부셔가지고 살짝 원래 오징어 볶음이 너무 약간 뻑뻑하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념장 살짝 이렇게 나머지 것들 이렇게 저어주신 다음에 요거 잠시 뒤에 살짝 한번 볶인 다음에 넣겠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양념이 돼 있기 때문에 금방 타버릴까봐 불재료도 쉽지 않은데 불 세기는 어떻게 할까요?
0: 지금은 그래도 센 불로 볶아주시는 게 좋아요.
1: 네.
0: 너무 약한 불로 볶게 되면은 좀 오징어도 좀 뻣뻣해질 수 있으니까
1: 네.
0: 되도록이면은 센 불로 빠른 시간 안에 예. 볶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1: 이 채소들이 갖고 있는 수분이 있기 때문에
0: 네.
1: 바로 타지는 않네요.
0: 그렇죠. 지금 맛있게 볶아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방금 전에 준비했던 물만 살짝만 한 번 더 넣고
1: 예.
0: 당면은 마지막에 살짝만 넣고 빼볼게요.
1: 당면은 마지막에 살짝만 들어가도
0: 네. 살짝만
1: 예.
0: 이제 양념을 쑥 넣어주고 오징어 국물이 들어가야 또 맛있으니까.
1: 그렇죠. 왜냐면 밥 비벼 먹어도 맛있거든요.
0: 자, 여기다가
1: 예.
0: 이제 준비했던 당면.
1: 예, 불려놨던 당면.
0: 당면 살짝만 넣고.
1: 그러니까 항상 이제 오징어 먹고 먹으면 마지막이 늘 아쉬웠어요. 물론 밥은 됐어요. 이제 비벼 먹기도 하고 하는데
0: 네.
1: 면이 땡기거든요.
0: 이제 이렇게 먹으면은 이제 뭐 너무 맛있는 한 끼가 완성되니까.
1: 예.
0: 이렇게 해서 살짝만 한번 당면이 살짝 익을 정도로만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당면은 조금만 열 가해도
0: 어차피 지금 저희가 찬물에서 좀 많이 이제
1: 불렸기 때문에
0: 불려놨기 때문에 너무 많은 뭐 익힐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1: 예.
0: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1: 정말 맛있겠어요, 셰프님.
0: 네, 이것만 벌써부터 이제 굉장히 맛있고 고소한 냄새가 막 진동을 하죠.
1: 네.
0: 드실 때는. 이 당면 같은 게 또 이제 금방 또 불 수 있으니까
1: 네.
0: 당면부터 호로록 드시고 같이 드시면 정말 맛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래서 식탁에 내기 직전에 당면을 넣으신 거구나.
0: 처음부터 볶게 되면 너무 많이 퍼지게 될 수 있으니까
1: 예.
0: 이 정도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1: 정말 맛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옮겨서 담아볼까요? 네.
0: 자,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볶아놨던 당면 볶음을 한쪽에다 여기 이렇게 예쁘게.
1: 저도 꼭 당면 넣어서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0: 오징어 양념 소스 그냥 내버려두긴 너무 아깝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서 당면만 이렇게 넣어주면.
1: 벌써 군침이 도네요.
0: 지금 오늘 한 주 동안 요리했는데 가장 군침을 많이 흘리시는 것 같은데요?
1: 아무래도 이 매콤한 게 가장 땡기는 것 같아서.
0: 네.
1: 자, 오늘 이제 내일이면 또 주말이니까 오늘 저녁에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려고요.
0: 이렇게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드시면 너무.
1: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는.
0: 자, 이렇게 오징어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올려주고.
1: 예, 채소도 듬뿍 들어가서 여러 가지로 고루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이렇게 됐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깨소금만 살짝 톡톡 물 뿌려주면. 자, 이렇게 해서 오징어 당면 볶음 정말 됐습니다.
1: 너무 먹음직스러운데요.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오징어 당면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오징어 당면 볶음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오징어의 몸통은 링 모양으로 썰고 지느러미는 한입 크기로 썬 뒤 다리는 빨판을 제거하고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양파는 길쭉하게 썰고 대파와 풋고추는 반 갈라 반으로 썬 뒤 당근은 큼직하게 채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고추장, 고춧가루, 진간장, 설탕, 다진 마늘, 올리고당, 깨소금, 맛술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양념에 오징어를 넣어 버무리다가 손질한 채소도 넣어 버무려줍니다. 양념을 먼저 버무린 뒤 볶아주면 양념도 잘 배고 볶는 시간도 단축돼요. 기름 두른 팬에 양념한 오징어와 채소를 넣어 볶다가 물과 불린 당면을 넣어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통깨를 뿌리면 오징어 당면 볶음이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가족 건강을 책임질 자연요리연구가 윤예신의 짭조름한 명란볶음밥부터 맛있는 가자미찜까지 매일매일 해먹고 싶은 인기 만점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3: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4: 이 분위기?
5: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4: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지난 여름 폭염 때문에 다들 정말 고생하셨죠. 지금 전 세계가 폭염, 또 집중호우와 가뭄, 산불 이런 이상기후에 매년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구와 세계인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변수가 바로 기후죠. 네. 자, 이런 시대에 청소년들과 함께 기후 관련 소송을 이끌

0: 하면서 환경정의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계신 활동가가 계십니다. 그 공을 인정받아서 환경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골드만 환경상도 수상을 했는데요. 네, 청소년 기후행동의 김보림 상임활동가를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네.

0: 청소년 기후 행동이란 이름의 단체가 있는 거죠,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0: 이게 몇 년도에 만들어졌죠?
1: 저희는 진짜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기후 행동을 하자라고 하면서 2018년에 작은 모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0: 2018년.
1: 네. 네.
0: 기후와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이 단체가 특별히 청소년들이 한다 이건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청소년들이 기후 관련된 단체를 만들었다는 것은?
1: 사실 올해 폭염이 역대 최대라고 예. 말은 하는데요.
0: 매년 그래요, 이제.
1: 네, 맞습니다. 그게 2018년에도 그 당시 그 시점에 역대 최대 폭염이 왔었고 동시에 전 세계 과학자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 온도 상승이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전 세계가 우리 1.5도 이내로 지구 온도 상승을 막자라고 약속을 한 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과학적으로도 기후위기가 지금 너무 심각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동시에 폭염 등을 보면서 이 문제가 지금 당장 닥친 위험이네라고 인식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늘어났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중에 한 명이었고 또 비슷한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근데 기존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 위험을 인지했을 때 그래서 난 뭘 할 수 있지?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우연히 만났고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서 뭘 할 수 있지? 라는 고민을 하면서 저희는 시작을 했습니다.
0: 청소년들끼리 한번 모여보자.
1: 네.
0: 그렇게 시작한 거야 이거죠?
1: 네.
0: 처음에는 아주 작게 출발했어요?
1: 거의 한 5명 정도로 시작했고
0: 예.
1: 뭐라도 해야 되는데 뭘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거리로 나가서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다라는 피켓이라도 들고 서 있거나 근데 저희끼리 거리에 서 있는다고 해서 변화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당시에 전 세계 청소년들이 똑같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좀 커지고 있는 흐름이 생기다 보니까
0: 그렇죠.
1: 저희도 그때 함께하면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라는 걸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막 정책 결정자들을 만나서 행동을 한다거나 하면서 우리가 이 운동을 계속 해야겠다라는 예. 마음을 가지고 청소년 기후 행동이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0: 그 김보림 활동가는 2018년 그때 몇 살이었어요?
1: 저는 청소년은 아니었고요.
0: 그러니까 몇 살이었어요?
1: 저는 20대 중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그런데 청소년들을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1: 사실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요.
0: 네, 네. 그 다섯 명을 어떻게 만난 거예요?
1: 그냥 고민을 하면서 찾아다녔어요.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딨지? 나 뭐 할 수 있지? 왜냐하면 전 환경에 관심이 원래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적인 실천을 되게 열심히 하고 그런 모임들도 많이 가긴 했었는데 네. 당장 제가 다시 정의하게 된 기후위기라는 위험이 이전과 다른 거예요. 개인적인 실천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진짜로 사회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데
0: 당연하죠.
1: 그래서 저는 사실 사회운동이나 이런 변화에는 너무 거리가 있던 사람이고
0: 그냥 개인적 실천만
1: 네.
0: 하던
1: 그래서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뭐라도 해야 되는데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한 6개월 정도 찾았나? 그런데 그렇게 계속 찾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만난 게 그냥 청소년이었어요.
0: 어찌 보면 우연한 거네요.
1: 네.
0: 그리고 조금 아까 소개한 그 결석 시위 이런 게 이제 세계적인 움직임 그레타 툰베리가 네. 출발한 거죠.
1: 네, 맞습니다.
0: 그죠? 그레타 툰베리가 활동을 시작하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좀 모아야 되겠다 이런 연결고리가 생긴 거네요.
1: 네, 사실 뭔가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걸 그레타나 전 세계에 있는 다른 청소년들을 보면서
0: 그렇죠.
1: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는구나를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시위가 약간 띠두르고 굉장히 투쟁하는 느낌을 넘어서 목소리

0: 소리를 낸다라는 걸로
1: 예.
0: 처음 인식을 하면서 그때 그 행동을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1: 청소년 기후 행동 5명으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회원이 몇 명입니까?
0: 1,000명 정도 됩니다.
1: 전부 청소년으로.
0: 지금은 연령대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초기에는 대다수가 다 10대, 20대였는데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한 60대까지도 함께하고
1: 그래요.
0: 계시고 10대 초반부터 60대까지 되게 고르지만 근데 10대, 20대가 가장 많긴 합니다.
1: 네. 60대가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 이름은 청소년 기후행동.
0: 네.
1: 네. 그리고 어찌 보면 청소년들은 바로 미래에 살아갈 주역이잖아요. 근데 지금 기후 위기라고 하는 건 바로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거잖아요. 당사자잖아, 어찌
0: 네,
1: 보면.
0: 맞습니다.
1: 뭐 저같이 60대가 훌쩍 넘은 사람은 얼마 안 남았는데 청소년들은 앞으로 긴 세월을 그 기후 위기를 몸소 겪어야 하잖아요. 훨씬 더 절박한 거죠, 어찌 보면.
0: 그런 게더 많았던 것 같아요. 기후위기라는 위험이 닥쳤을 때 사실 앞이 더 막막함이 더
1: 그렇죠.
0: 컸던 것 같긴 합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지금은 기후위기가 지금의 문제이고 지금 당장의 정책이 뭘 해야 되는지 얘기를 더 많이 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공포나 어떤 막막함으로 많이 다가오다 보니까 우리한테 미래가 있는 거야? 이런 식이면 망하는 거 아니야? 세상이 멸종하는 거 아니야? 같은 그런 공포로도 많이 인식이
1: 그렇죠.
0: 됐었던 것 같아요.
1: 네. 제가 그런 고등학생 같은 청소년 기후 활동 관련된 분들 저도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런 공포가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기성세대에 대한 일종의 적개심도 있더라고요. 기성세대들이 이 지구에 이만큼 망쳐놓고 자기들은 책임 안 지고 우리는 그 고통을 고스란히 살아야 되고 그런 마음들이 있죠.
0: 저희도 처음에는 왜안 변했지? 왜 지금까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 왜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항상 지구온난화 심각하다는 얘기만 들어봤는데 한 번도 해결됐다는 얘기를 안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인식했을 때 너무 심각하고 지금 시간이 정말 없다. 10년도 안 남았다라는 시점이 돼버리니까 그럼 그동안은 왜안된 거지?에
1: 그러니까.
0: 대해서 의문이 너무 많이 들 수밖에 없긴 했던 것 같아요.
1: 그래서 아무튼 그런 청소년들이 이제 기후 위기 뛰두르고 뭐 거리 시위도 하고 아까 그 결석 시위라는 거 학교 빠지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괜찮아요? 그렇게 학교 빠졌어.
0: 근데 그렇게라도 위기를 알려야 된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어요.
1: 지금도 이어집니까? 결석 시위는?
0: 지금은 좀 더, 꾸준히 하진 않고 있고, 좀더
1: 어떤
0: 고르고 골라서 하게 되는
1: 계기가
0: 것
1: 있을
0: 같아요.
1: 때,
0: 네.
1: 지금 그런 결석 시위 같은 거 하면 요즘은 몇명 정도 동참합니까?
0: 저희가 가장 최근에 했었던 게그 형태를 좀 다르게 하고 있는데 삼척에서 한국에서 마지막 석탄발전소가 지어질 때 거기에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 한 200명이 가서 결석을 하고 시위를 한 적도 있었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좀 앞두고 헌법재판소에게 이 결정을 촉구하는 결석 시위를 했을 때는
1: 예.
0: 그때는 한 50명 정도로 좀 작은 규모로 하기도 했었습니다.
1: 자, 그런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던 과정에 아마 가장 사회적 파장이 큰게 2020년에 시작한 청소년 기후 소송이죠.
0: 네.
1: 그 정확히 그게 어떤 소송이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0: 정확히는 그 당시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지금은 탄소중립 기본법이라는 이름의 국가에서 최상위에 있는 기후 대응에 관한 법이 있는데요. 그 법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기후위기 대응을 할지에 대한 그 목표가 담기고 그 목표에 따라서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바뀌어 나갈지가 다 결정이 납니다. 근데 그 목표가 사람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지 못할 정도로 너무 미흡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헌법재판소에게 국가의 그런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헌법 소원을 청구했었습니다.
1: 탄소 중립 기본법 안의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탄소를 더 줄여나갈지에 대한 목표치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너무 부족하다. 그걸 헌법재판소가 이건 위헌이다. 이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해 달라. 라는 소송을 냈다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근데 거기 원고 인단이 바로 다 청소년이었어요?
0: 처음 시작할 때는 19명의 청소년이 원고가 되었고 이게 저희가 한 4년 반 정도 소송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시민들도 참여하고 그리고 양육자들이 대리해서 아기들도 원고로 참여를 해서
1: 아기까지?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254명 정도가 최종적으로는 원고로 함께했습니다.

0: 그 청소년 기후 소송에 지금 이제 제가 간략히 그 법의 위헌성의 핵심만 말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핵심 쟁점은 뭐였습니까?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때 A, B, C, D 뭐뭐를 판단하는 겁니까?
1: 우선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곳입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탄소중립기본법에 있는 그 법이 그러니까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앞으로의 미래 시점에도 똑같이 보호할 수 있는가를 일단 먼저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최종적으로는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이 나왔고 그건 이 법이 헌법에 맞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는 결정인데 국가의 기후 목표가 미래 시점에도 국민의 삶을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도 없는 수준으로 지금 되어 있다라는 결정이 난 것입니다.
0: 외국에도 기후 관련된 국가를 상대로 한 많은 소송들이 있죠?
1: 네, 맞습니다.
0: 그런데 청소년들이 원고가 돼서 시작한 소송은 참 전례가 없는 거 아닌가요?
1: 아시아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시작을 하고 또 최초의 승소 사례이고 해외에서는 뭐 ICJ 같은 국제사법재판소에 태평양에 살고 있는 섬나라 학생들이 그런 인권침해에 대해서 그런 소를 제기하기도 하고 미국이나 뭐 포르투갈이나 다양한 곳에서 아동 청소년들이 그 권리침해를 이야기하면서 기후소송이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
0: 그런데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최초로 청소년들로 시작했다.
1: 네, 맞습니다.
0: 그런 의미가 더 큰 거네요.
1: 네.
0: 그리고 4년 반을 끌다가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린 거죠.
1: 네.
0: 문영배 전 재판관이 뭐 가장 자랑스러운 판결이라고 꼽았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0: 그 판결문의 취지가 뭐였습니까?
1: 사실 그 법적인 이 판결문을 보면 되게 어려운 용어들이 많기는 한데요. 이 헌법소원의 결정이 났다라는 것의 의미 중에 가장 큰 것은 지금까지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정책을 마련할 때 그 의사결정을 가진 사람들이 한없이 후퇴해도 또는 한없이 나아가도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죠. 그냥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선호에 따라서 기후 정책이 결정이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헌법소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이 기후 정책 안에서의 권리 보유자인가가 그 정부와 그리고 소송을 청구했던 원고 측의 가장 큰 대립 지점이었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권리를 마땅히 보호해야 하는데 부족하다라고 주장하고 정부에서는 국민은 그냥 정책의 수혜자일 뿐이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소송을 통해서 국민 모두는 기후위기라는 위험 안에서 모두가 존엄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종합적인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결정이 난 게 가장 큽니다. 그리고 원고가 저희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세대의 권리를 인정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만한 기후정책을 해야 한다라는 게 가장 큰 기준점이 된 것이고 그 내용을 앞으로 반영해서 국가의 기후정책을 만들 때는 일단은 어떤 세부적인 정책이 아직 나오진 않은 상황이지만 국가의 기후정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가가 가장 큰 판단 기준이 되고 그리고 과학적인 사실과 국제적으로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0: 그렇죠.
1: 그런 그 책임까지 반영을 해서 그 기후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같은 것들이 이제는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0: 네. 바로 이제 그 공로로 골드만 환경상을 수상하셨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 상이 어떤 상인지 좀 소개해 주시면.
1: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리처드 골드만 부부가 왜 환경 분야에는 노벨상이 없지? 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했던 상이었고 여러 가지 기후위기나 환경 문제 같은 문제들은 사실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뭔가 사람들이 대응을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거나 또는 지키려는 노력을 해도 그냥 흘러 지나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풀뿌리 운동이라고 소위 부르는 사람들을 함께 조직화하고 변화를 같이 만들기 위한 그 운동을 조명을 함으로써 그 변화를 우리가 좀 더 지지하자라면서 골드만 환경상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0: 그래서 매년 그 6개 대륙별로 수상자를 정한다면서요?
1: 네.
0: 아시아권에서 그러니까 매년 한 명씩이 나오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우리나라에서는
1: 환경재단 이사장님.
0: 이사장님이 네. 첫 번째 수상하셨고
1: 네.
0: 이번에 두 번째 수상하신 거라면서요.
1: 네, 맞습니다.
0: 그 수상 소식을 딱 듣고 느낌이 어땠습니까?
1: 사실 왜 이 상을 나한테 주는 거지라는 생각이 처음에 많이 들었고 왜냐하면 저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는 건 맞는데, 제가 하는 일이 그렇게 보이는 일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기후위기가 위험이고,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걸 계속 한다라는 측면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모으고, 뭔가 변화를 만드는 것을 계속 시도는 하지만, 그걸 뭔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건 사실 처음이다 보니까 어색하기도 했고, 이 상이 온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를 되게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0: 네. 아니, 그 헌법재판소 상대로 청소년들이 소송 제기해서 승소를 그 이끌어내고 한그 일련의 과정이 전 세계에 다 보도가 됐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왜그 사회적으로 공인 안 된다고 스스로 표현하십니까?
1: 사실 헌법소원의 결정도 났고, 권리가 인정되기도 했었고, 또 아시아에서 많은 나라들이 연달아서 기후소송을 진행을 하기도 했었는데, 막상 한국에서는 그래서 뭐가 바뀌었지? 그래서 우리가 지구 온도를 조금이라도 막았나? 라고 하면 그렇진 않다 보니까, 이상이 온다라는 게 실제로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오히려 이어졌었던 것 같아요.
0: 환경 분야 노벨상이라고 불리워진다. 노벨상은 상금도 꽤 많거든요.
1: 네.
0: 이것도 상금 많아요?
1: 이것도 상금 많습니다.
0: 어떻게 요긴하게 쓰셨어요?
1: 아직은 아니고, 저희도 활동을 하면서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0: 당연하죠.
1: 거기에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 골드만 환경상 각 대륙별로 수상자를 주는데 아시아에서 이제 김보림 활동가가 탔고 다른 대륙에서는 어떤 활동가가 어떤 활동을 그 계기로 타게 됐는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골드만 환경상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니까 좀
1: 네.
0: 다른 분들 좀 소개해 주시면요.
1: 여러 대륙에 있는 활동가들이 함께 수상을 했는데요. 나이지리아의 이로로탄 씨라는 그 수상자는 일단 과학자인데요. 나이지리아에서 멸종위기 박쥐를 계속 보존하고 그들의 서식지를 보존을 하는 활동을 하다가 이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연산불이 계속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0: 자연 산불.
1: 네, 산불이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나서 멸종위기 박쥐의 서식지가 다 사라지는 상황을 마주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그 산불을 줄이고 멸종위기 박쥐의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한 활동을 해서 실제로 올해는 아예 산불을 영권으로 만드는 식으로 그런 활동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0: 아니, 어떻게 하면 자연 산불을 막을 수 있어요? 간벌 같은 걸 많이 해주고 막 이러나 보죠? 그죠?
1: 그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이지리아 안에서 그 교육의 격차 같은 것들이나 일자리에 관련된 어떤 불평등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존재하는데, 그걸 함께 오히려 해소를 하는 방향으로 쓰자 해서 사람들을 교육하고, 아예 산불을 계속 감시하는 사람들을 배치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0: 일자리 창출도 하고.
1: 네, 동시에 그러면서 멸종위기 그 박쥐의 서식지를 보존을 하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동시에 지역사회 안에서도 산불의 위험이 확실히 줄어드는 활동을 한 케이스도 있고요.
0: 이야, 대단하네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1: 알래스카의 알라나라는 그 활동가는 그 연어떼가 사는 그 곳에 석유 시추를 하는 기업이 계속 들어오게 돼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그 원주민들을 함께 조직화해서 그걸 대응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콜롬비아에 있는 유베라는 활동가는 광산 개발을 막고 그 이후에 그런 거대한 개발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할때 지역사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실제로 만들기도 하고요. 사라 핀치라는 영국의 활동가는 이게 석유 개발을 계속 할때 환경 영향 평가를 계속 무시하고 계속 기업들이 진행하는 절차들이 있었는데 이걸 핀치 소송이라는 케이스를 통해서 실제로 환경 영향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걸 강제화하는 그런 결과를 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파푸아 뉴기니의 테오넬라 마포비라는 활동가는 그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 원주민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 광산 개발을 하면서 폐광을 계속 방치해서 사람들의 거주지를 망치고 기업들이 그냥 계속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응을 계속하면서 원상복구를 실제로 지키고 자연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조치를 실제로 지역을 조직화해서 만들어내기도 했었습니다.
0: 아주 다양하긴 한데 보니까 법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활동들이 참 많네요.
1: 네, 최근에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0: 그렇죠?
1: 같습니다.

0: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정까지 이끌어냈어. 또 다른 나라에도 많은 소송이 이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어. 그런데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면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1: 네.
0: 바뀌었나요?
1: 다행히 최근에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법 개정이 일어났습니다.
0: 그래도 그게 2024년에 판결이 났는데
1: 네.
0: 2년 걸렸네요.
1: 네. 헌법재판소가 여러 가지 그 법 개정을 위한 논의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2026년 2월 28일까지 만들으라고 명령을 했었는데
0: 그걸 어기고
1: 네, 시간이 훌쩍 지나서 이제 법 개정이 완료되었고
0: 그래도 그나마 됐군요.
1: 네. 근데 아직은 갈 길이 조금 먼 상황인 게
0: 그 개정된 법 내용을 보니까 흡족하세요? 어떠세요?
1: 이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라라는 결정이었는데 법에서는 그게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고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정해야 되는데 그게 한쪽은 범위로 결정이 났습니다. 한쪽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라서 우리나라가 과학적인 기후위기 어떤 위험 사실과 그리고 국제적인 책임 몫을 고려했을 때 61% 정도라는 그 2035년 목표의 그 수준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가 하나 그리고 또 한쪽은 산업계의 부담 같은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걸 고려해서 하한과 상한이 존재하는 범위가 국가의 장기적인 목표가 설정이 되었고 이걸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그럼 그 뒤에 목표가 어떻게 꾸려지고 이행될 것인가는 다시 정부 몫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0: 시행령으로?
1: 네. 근데 이 범위의 폭시 한국이 1년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훨씬 넘는 수준의 그 차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얼마만큼 진짜로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산업 에도 우리의 전환에 어떤 신호를 주면서 사람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가 다시 앞으로의 몫으로 넘겨진 거죠.
0: 그렇군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뭐 세계 10위 안에 들 정도로 많은데 감축 노력은 어느 정도 되나요?
1: CCPI라고 그 기후변화 대응 지수 같은 것들을 평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올해 기준에서는 여태까지는 계속 꼴찌를 하다가 최근에
0: 꼴찌?
1: 네, 계속 꼴찌를 했었는데 최근에 조금 온실가스 감축이 일어나긴 해서 67개국 중에서 63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하위에 있긴 합니다.
0: 조금 좋아진 게 67개국 중에 63위예요?
1: 네.
0: 아이고. 그만큼 우리 산업 구조가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이제 기본법이나 이런 데서도 뭐 2030년, 2035년 그때 지금 현재 배출량의 몇 프로까지 줄인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 다른 나라에도 그런 법들이 다 있죠?
1: 네, 다른 나라에도 있고 이게 파리 협정 이후에 전 세계의 정부 간 협의체 안에서 5년마다 국가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국제사회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한국의 국가 목표도 해외에 제출을 하는 그 목표랑 같이 이루어지게 되고 근데 그 2030년과 2035년까지의 국가 목표가 제출이 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클라이밋 액션 트래커라는 기관에서 평가를 하기에는 매우 불충분하고 한국대로 간다면 전 세계 온도가 3도에서 4도까지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0: 1.5도가 아니라.
1: 네.
0: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의 몇 프로까지 줄이겠다고 한 건데 다른 주요 국가들은 몇 프로씩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1: 이게 기준이 다 다르기는 한데요. 한국은 2035년까지 53%에서 61%까지 줄이겠다라고 또 범위로 그 목표가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0: 온실가스 배출량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그 이유가 정말로 우리 개개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서라기보다는 국가 산업 자체가 제조업 기반의
1: 그렇죠.
0: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을 하고, 사실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성장을 해온 나라이다 보니까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을 수밖에 없고, 동시에 산업들도 국가의 목표 같은 것들이 되게 불명확한 상황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해야 하는데, 이게 당장 부담으로 당장 느껴지다 보니까, 국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인 기후 대응을 하는 건좀 부담스럽다 같은 입장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1: 그렇죠. 참 중요한 쟁점인데 태양광이나 뭐 풍력 발전이나 뭐 이런 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급속도로 늘려가야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각종 뭐 석탄 뭐 이런 그 발전소는 거의 다 이제 없어져 가야 되는 것도 맞는 얘기고. 그런데 요새 뭐 AI 시대다 뭐 등등
0: 맞아요.
1: 해서 전기 수요는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을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이제 금지시키고 안 하는 쪽으로 가다가 좀 바뀌고 있어요, 인식이. 우리 김보림 활동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목에 대해서.
0: 지금 메가 프로젝트나 AI를 뭐 키우자, 반도체 클러스터를 늘리자 같은 이슈가 함께 나오면 사실 되게 막막해지는데요.
1: 그러니까요.
0: 왜냐하면 이런 계획들이 전부 다 새롭게 정말 막대한 전력 수요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저희 그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 그 이후에 목표 논의가 계속 범위형으로 등장을 하는 것도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선택지를 두는 거죠.
1: 그렇죠.
0: 하나의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진전된 기후위기 대응을 하겠다를 하면 이 지금 예상되는 막대한 전력 수요에 따라서 이걸 지키기가 어려워지니까
1: 어려워지니까.
0: 조금은 후퇴할 수 있는 선을 마련을 한다고 저는 많이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국가의 목표가 전력 수요에서 더 뒤처지게 될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거기에 먹히겠구나. 지금도 석탄발전소를, 노후된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전환을 하겠다는 계획이 나오다가 근데 좀더 연장하자. 원자력 발전소 좀더 늘리자. 뭐 이런 계획들이 당장 나오고 그리고 이게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에너지원을 전환할지에 대한 게 그냥 말만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다 보니까 그럼 당장 큰 전력 수요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당장 있는 걸 쓰게 되거든요. 앞으로 계획돼서 뭐 태양광을 얼마나 늘릴지, 풍력을 어떻게 얼마나 늘릴지 이런 고민들을 실행을 하기 전에 당장 있는 석탄발전소 쓰자. 그래서 화석연료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 전쟁과 관련된 에너지 수급 상황도 있다 보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기후위기라는 문제 안에서 너무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 원자력 발전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저는 전력 수요 측면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계속 고려가 되고 있긴 하지만 동시에 하나를 고려해야 되는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기후위기의 위험이 커지고 재난의 위험이 늘어났을 때이 발전원이 부가적으로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전뿐만 아니라 모든 기후 정책에서도 그러한데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책을 마련을 할때 또는 국가가 개발 산업을 앞으로 결정을 할때 실제로 이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또는 올해 폭염처럼 너무 막대하게 위험을 늘리는 결정이 아닌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사실 모든 1순위의 전력 수요를 얼마나 늘릴 수 있는가, 어떻게 늘릴 것인가만 초점이 있다 보니까 동시에 검토해야 되는 것들이 다 뒤로 밀려나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사실은 전력을 좀 적게 쓰는 방향으로의 정책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0: 전 그보다는 기후 목표가 분명하게 생기는 게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답을 내기가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역 균형 성장을 하자 같은
1: 정답.
0: 말들이 나오고 우리한테 지역 소멸도 인구 소멸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1: 과제죠.
0: 맞는데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그래서 많은 전력 수요가 들어 물이 너무 많이 소요돼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줄여야 되나로 가면 이 논의가 안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분명하게 우리는 국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기후위기의 위험 안에서도 사람들의 삶이 최소한으로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건 가장 1순위로 만약에 잡는다면 그걸 위한 기후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한다고 했을 때 그걸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얼마만큼 확장할 수 있는가를 판단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메가 프로젝트

0: 100%? 좋았어, 늘리자. 이런 식의 접근이다 보니까 오히려 답을 찾기가 좀 어려운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우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고 하는 것을 우선순위에서 먼저 둬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자꾸 뒤로 미뤄지다 보니까 논의가 꼬인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0: 네, 그래서 모든 게 그냥 그 당시에 정책의 선택에 그냥 따라서만 흘러가지 장기적인 계획이 마련이 안 되니까 이 문제가 더안 풀리는 거죠. 당장 전력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예측에 따라서 지금 당장에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장기 계획과 맞지 않고 우리가 사회가 꼭 지켜야 되는 어떤 안전망 같은 것들과도 안 맞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어그러지고 저것도 어그러지고 하는 상황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서 환경이나 기후 문제 관심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다가 기본적으로 환경 그 보호를 위해서 국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자라고 하는 헌법 1조 개정 모임 같은 것도 하고 있지
0: 네,
1: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적극 지금 동참하고 계신 거죠?
0: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진 않은데, 어쨌든 개헌이라는 흐름을 보면서 저희도 이 과정에서 국가의 기후 책임이라는 걸 어떻게 제시해야 되는지를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긴 합니다.
1: 네. 그리고 개헌이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네. 이게 우리가 그 했던 헌법 소원처럼 기후 관련된 소송으로 승소해서 기업들에게 강제하고 광산 같은 거 함부로 못하게 하고 뭐 환경 영향 평가 반드시 받도록 하고 이게 다 법과 제도를 바꾸는 거 아닙니까?
0: 네, 맞습니다.
1: 우리도 법과 제도 더 바꿔야 할게또 있죠. 더 있죠.
0: 아주 많습니다.
1: 그죠?
0: 사실 법을 바꾼다라는 건 단순히 행정제도에 그런 뭔가, 개입을 한다 또는 저지를 한다를 넘어서서 사회에 어떤 새로운 기준선을 세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1: 그렇죠.
0: 기존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던 방식을 더 이상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개입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헌법소원도 기후위기 대응 안에서 사람들의 삶이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를
1: 예.
0: 만든 것이다 보니까, 근데 제가 지금 한 8년 차 활동을 하면서 헌법소원 승소가 났을 때 느꼈던 게, 많은 활동을 하긴 했지만, 헌법소원 결정으로부터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1: 시작이죠.
0: 정말 많이 했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정책의 변화가 계속 후퇴해도 되는 식으로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도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고 전환하겠다라고 선언은 하지만 국회에서는 이게 가능하다, 아니다, 할수 있다, 없다, 또는 다른 걸로 해야 된다, 같은 식으로 계속 싸우고만 있지, 진짜로 그거 어떻게 할 건데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메가 프로젝트 같은 것들로 인해서 국가의 기후 목표를 연도별로 더 구체적으로 세우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지금 하면 메가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전력 수요를 또 나중에 반영을 하기 부담스러워지니까 이 기한을 미루겠다라고 입장을 표하고 있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정책이 단일하게도 뭐 석탄발전소를 끄고 사회가 어떻게 전환할지, 그게 지역 소멸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같은 식의 구체적인 어떤 전환의 계획들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등장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긴 합니다.
1: 그렇죠. 추상적 방향만 있고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 결정 안 된다. 그러면 헌법소원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소송, 좀더 세부적인 소송 계획하고 있는 건 혹시 없습니까?
0: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이번 기후 헌법소원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실제로 그게 국민의 삶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선이 된다면 두 번째 헌법소원을 진행을 할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마냥 소송을 남발을 하는 느낌은 아니고 실제로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기후위기 속에서 마주한 그런 위험에 대해서 국가에 제대로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런 후퇴를 막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헌법소원이 그 장치가 여전히 될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도 헌법소원 외에도 철강 기업에게 기후 책임을 요구하는 뭐 농부들이나 또는 포항에 있는 청소년들의 소송 같은 것들이 자잘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뭐 이런 활동하시면서 그 누구보다 기후 문제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실 테니까 청소년들이 가장 체감하는 기후 위기는 뭡니까?
0: 사실 늘어나는 재난 안에서 대응하지 않는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뭔가를 대응을 한다 또는 인식을 한다라는 건 이 위험이 우리 삶에 어떻게 닥칠지를 계속 체감하고 감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1: 예.
0: 근데 사실 요구하는 게 그렇게 막 크지 않거든요. 어떤 에너지원을 바란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회가 안전하길 바라고 기후위기 위험이 앞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데 재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그래도 똑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1: 네.
0: 근데 그 상황에서 오히려 위기라고 체감하는 건 미래 세대를 위하여 뭔가를 하겠다라고 외치지만 실제로 변화하지 않는 그래서 위험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방치하는 정치와 어떤 사회가 오히려 위기라고 인식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1: 안 달라지는 이 사회 정치가 그게 문제다.
0: 네.
1: 그런 거죠. 8년 차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우리 사회의 뭐 정치나 정책은 아직도 뭐 멀었지만 국민들의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좀 느껴집니까?
0: 네, 많이 느껴지고 사실 처음 활동 시작할 땐 기후 변화가 아닌 위기입니다라고 그 네 글자 들고 계속 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다양한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찾고 있는
1: 그렇죠.
0: 걸 매번 목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회에서 그 국민들을 모아서 국민 공론화를 진행을 했을 때 이전까지 기후위기에 관한 정책 의사결정장에서는 항상 어렵다, 부담스럽다, 산업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들 계속하면서 기후위기 대응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오히려 많이 했었는데 국민들을 모아놓고 제대로 된 정보를 주고 논의 테이블에 그냥 소수의 의사결정자 말고 사람들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을 앉혀놓으니까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대응해야지 뭐 하고 있어
1: 그렇죠.
0: 같은 말을 하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오히려 정치를 볼 때는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볼 때는 우리가 그래도 같이 힘을 모으면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1: 할 수 있다.
0: 그런 생각을 처음보다는 지금 훨씬 더 많이 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1: 국민이 바뀌면 안 바뀔 수 없어요. 정치도 정책도.
0: 네.
1: 그래도 그건 것들이 어찌 보면 가장 큰 보람이겠네요.
0: 뭐 보람이기도 하고 희망이기도 합니다. 희망이기도 합니다.
1: 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뭐 없습니까? 이렇게 활동에 오시면서.
0: 역시나 다시 사람과 정치로 가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힘을 모으지만 그럼에도 결정권은 소수에게 주어져 있는 사회에서 그런 목소리들이 아무리 모여도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해라고 하는 정치를 볼 때 솔직히 좀 막막한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너무 작고
1: 예.
0: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너무 큰데 그 결정으로 만들어지는 기후위기 위험이 너무 크다 보니까
1: 맞습니다.
0: 뭘 해야 되지? 라는 상황으로 오히려 이어지더라고요.
1: 국민이 바뀌는 거는 보람이고 희망인데 정치가 아직 안 바뀌는 게 가장 힘든 점이 결국은 성과를 내야 되니까 자, 뭐 일상에서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 기후 지키기 행동 뭐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0: 일상적으로는 사실 이미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텀블러를 쓴 거나
1: 예.
0: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좀 더 육류 소비를 좀 줄이거나 뭐 그런 일상적인 행동들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기후위기는 사회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좀 더 사회적으로 이 목소리를 내는 걸 더 많이 하는 것이 개인의 실천이라고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목소리를 더 내는 것.
0: 네.
1: 청소년 기후 행동 같은 데 참여하는 거 그런 거죠.
0: 네. 제가 사실 활동하다 보니까 정치가 왜 안 바뀔까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하는데 아, 기후 위기라는 문제를 그만큼 감각하지 못한다. 위험이라는 걸 알지 못하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포함하는 정치를 하지 못하는구나.
1: 예.
0: 그래서 안타깝게도 알아서 대변을 하면 좋겠지만 알아서 국민을 대변하지 않으니 우리가 마주한 기후위기를 계속 이야기를 해야만 우리의 삶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다는 걸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의 실천은 이제는 좀 더 사회적으로 목소리 내기,
1: 맞습니다.
0: 의사결정을 계속 지켜보고 감시하기 같은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자, 김보림 상임활동가, 나에게 기후행동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0: 내가 감각하고 있는 이 위기 속에서 나도 안전해지기 위한 행동이다 인 것 같습니다.
1: 나도 안전해지기 위한 행동이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0: 저는 여전히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모아서 우리가 마주한 기후위기가 이렇다라고 계속 드러내는 일들을 할 것
1: 그렇죠.
0: 같습니다. 지금은 국가가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말을 외치긴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그래서 우리는 기후위기를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데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를 모으고 그 바뀌어야 되는 사회를 그리면서 국가가 해야 되는 기후 대응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어떤 그림을 좀더 구체화해서 대안적인 모델을

네, 오늘 시작하면서 지난 여름 폭염 때문에 힘드셨죠?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은 분들도 참 많습니다. 방금 김보리 활동가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안전해지기 위해서, 즉 자칫하면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는 게 출발일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거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 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 다음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 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1: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그렇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 이만큼 더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1: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0: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1: 우주 발사체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0: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은하계획들에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그 다음에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0: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우선 제가 우주 마사지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꾸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며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뭐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 캠프나 그런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엄마란 감격을 안겨준 나은이. 작고 가냘픈 몸으로 힘든 치료들을 잘 견뎌내며 많은 행복을 전해준 사랑스러운 딸입니다.
1: 나은아, 정신 좀 차려봐. 아이고. 아이고, 나은이 몸도 아직도 뜨끈뜨끈하네. 갑자기 고열로 치솟으면서 열경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병원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0: 나은이는 말을 하지 못해 열이 날 때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애가 타곤 합니다.
1: 그런데 저도 모르게 한 번씩 눈물이 날 때가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얘는 말을 못하니까. 다른 애들은 뭐 엄마 나 어디가 아파 어디가 아파라고 하는데, 얘는 그런 말들을 못하니까 그냥 그럴 때 좀 속상하기도 하고. 야 엄마 얼굴 좀 놔줘.
0: 희소병으로 아직 걷지를 못해 8살이 되었지만 아직 안고 움직여야 하는데요. 열이 오르면 열경기를 해서 위험해지기 때문에 빨리 원인을 찾아 열을 내려줘야 합니다.
2: 힘을 넘어줘서 이쪽에 눌렀게 됐습니다.
1: 다 했어.
0: 희소병에 걸린 딸 나은이와 8년째 기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엄마 수경 씨의 이야기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나눔 0700 전재양입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채로 아이를 키운다는 건 눈이 아니라 손끝의 감각으로 아이를 알아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엄마 수경 씨는 점점 흐려지고 있는 눈으로 희소병을 지닌 딸 나은이를 홀로 키워왔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8년간의 기적을 일궈온 수경 씨의 이야기입니다.
0: 엄마와 나은이가 살고 있는 작은 빌라.
1: 아이고, 잘 됐죠? 응? 좋은 꿈 꿨어?
4: 오, 좋은 꿈 꿨어.
0: 8살이지만 아직 어린아이처럼 엄마한테 안겨 하루를 시작하는 나은이.
1: 우리 나은이 이제 핑크 분홍 옷 갈아입자. 만세. 어이.
0: 심한 척추측만으로 얼마 전 수술을 받았습니다.
1: 나은이 척추가 좀 많이 휘어 있었거든요. 수술하고 앉는 게 혹시 확실히 안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 철심은 아직 못 빼가지고, 이제 그거는 빼지는 못하고 수술도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라서. 나은이 보조기 신기 전에 그냥 바로 확신하면 아플까 봐 먼저 좀 주물러 주고 신발을 신기려고요.
0: 다리 근육이 경직되어 다리가 휘는 걸 막기 위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보조기를 신겨야 합니다.
1: 다 했다. 나니 잘했어. 아, 난 진짜 엄마 왜 이렇게 돕냐.
0: 남편과 이혼 후 혼자 아픈 아이를 키우다 보니 힘에 부칠 때가 많은데요.
1: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엄마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엄마 이게 되더라고요.
0: 사실 수경 씨에겐 시각장애가 있습니다. 한쪽 눈은 빛만 감지할 수 있고 다른 한쪽 눈도 시력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서 반창고 떼는 것도 한참이 걸립니다.
1: 오 마이 갓. 얌전히. 아니, 얌전히 나오네. 그렇지. 아,
5: 알지.
6: 그러니까 약간 다 흐리게 보이고 완전 가까이 있어야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볼 수 있고.
0: 망막 질환이 진행되고 있어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데요.
6: 저희 아빠가 시각장애인이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제 보였던 글씨들이 백내장 영향인지 어쩐지 갑자기 글씨가 조금씩 안 보여가지고.
0: 8해 전 엄마 품에 처음 안긴 나은이. 유난히 작게 태어난 딸을 보면서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주기를 바랐는데요. 바테르 증후군이라는 이름도 생소한 희소병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6: 첫 질문이 생명에 지장이 있나요? 였었거든요. 선생님이 이거는 수술하면 괜찮아진다라고 하셔서 그래도 치료는 되는구나라고 했는데 솔직히 마음이 솔직히 진정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계속 그 눈물을 참으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갑자기 확 이렇게 터져버리더라고요. 나은이 케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병원도 계속 다니고 해야 되는데 이제 내가 이제 몸이 안 좋아져 버리면 이 병원 치료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0: 요즘 나은이는 서기 훈련이 한창입니다. 8살이 되면서 몸무게가 20kg가 넘다 보니 안고 다니는 것도 점점 힘에 부칠 때가 많은데요.

0: 나은이가 땅을 딛고 서려면 힘들어도 꼭 해야 하는 훈련입니다.
1: 아니, 하나, 둘, 셋.
0: 누워만 있던 나은이가 서서 세상을 보는 시간.
1: 서 있고, 나와놔. 자, 한 발, 한 발, 한 발, 또, 한 발. 나은이가 아직 발 떼는 거 못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도와주는 거야. 나은이가 나중에는 나은이 스스로 해야지. 되게 신기한 게 이거 처음 할 때부터 너무 좋아했어요. 그동안엔 항상 누워있고 앉아서만 이렇게 보던 거를 딱 서서 보니까 눈높이가 달라져서 보는 게 다르잖아요, 시야가. 그래서 더 좋아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응. 잡고 있어. 아니, 잘하네. 너 머리로 버티고 있니, 지금? 야, 너 지금 꼼수 부리냐? 왜 땀은 제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0: 지난 8년간 나은이는 10번이 넘는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요. 수술 후 이어진 여러 재활 치료들. 나은이가 그 힘든 여정을 잘 견뎌줘 고맙습니다. 오늘은 나은이 언어 치료가 있는 날.
1: 톡톡톡톡 한번 안에
0: 입안 근육이 경직되어 있어서 막대로 입안 근육을 마사지해 주는데요.
2: 오, 잘 버텼다.
0: 이 치료를
1: 진짜.
0: 받으면서 나은이가 엄마란 말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1: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은이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제 침 조절이 조금 어려워서 이제 계속 흘리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이제 현재는 나은이가 스스로 침을 삼키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엄마를 보고 엄마라고 하는 소리도 이제 한 번씩 간헐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있고 뭐야?
0: 집에 있을 때보다 말문이 잘 트여서 마냥 신기하고 대견한데요.
3: 솔직히 집에서는 제가 하면은 거의 그냥 엄마는 엄마대로 해라, 나는 나대로 한다는데, 그래도 여기 와서는 선생님 말을 듣고 따라하는 것도 신기하고, 그래도 조금씩 변화하는 게 보여서 좀 대견하기는 해요.
1: 어머니 혼자서 나은이를 100%다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나은이의 장기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인 재활치료 그리고 이제 검진이나 아니면 척추 관련 수술 관련해서 비용적으로 조금 부담을 느끼시는 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안녕. 아유, 좋아. 가니까 좋아.
0: 노래보다 한참 뒤처지긴 했지만 나은이도 한발한발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1: 파랑색 미끄럼틀.
0: 집에 오는 길, 나은이가 좋아하는 놀이터에 들렀습니다.
1: 파랑색 미끄럼틀. 나뭇잎은 무슨 색? 나은이가 좀 답답해하고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좀 시원할 때 나은이 바람도 좀 쐬줄 겸 해서 잠깐씩 나오고 있어요.
0: 나은이를 위해 나오긴 했지만 사실 수경 씨 발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1: 여기는 다시 파란색.
0: 교통사고로 발목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요. 아직도 후유증으로 걷는 게좀 부자연스럽습니다.

0: 오래 서 있으면 바늘 같은 거 되게 뾰족한 걸로 막 찌르는 것처럼 막 그런 느낌이 있어서 또 한 곳에 오래 서 있지도 못하고. 근데 솔직히 안 힘들다면 거짓말이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마흔이한테는 그냥 어, 안 힘들어 안 힘들어 라고 하는데 속으로 힘들어 힘들어. 뺏어봐.
1: 엄마는 그래도 뺏어봐. 아직 눈이 보이고 체력이 버틸 때까진 최대한 나은이가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자.

0: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식사 준비를 서두릅니다.
1: 가리는 건 없이 거의 다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특히 뭐 나물 반찬, 그러니까 시골에서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것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좋아해요.

0: 그런데 오늘은 나은이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을 차렸는데 해도 어째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목이라도 아픈 걸까요?
1: 아이고. 난 뭐. 잠깐만, 나은아, 너 왜 이렇게 뜨끈하냐? 나은아, 너 아까 열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뜨끈해? 자꾸? 나은이, 이것 좀 붙이자. 아, 차가워, 차가워.
0: 열 때문에 입맛이 없나 봅니다.
1: 나은아, 나은이 지금 열나서 물 많이 먹어야 돼. 응, 열나서 물 좀 많이 먹어야 돼. 응? 귀찮아도 조금만 먹자. 아니, 엄마 이거 유리관으로 넣어야 돼. 나은이 지금 입이 다 말랐잖아.
0: 열을 빨리 내려야 해서 응급 상황에 쓰는 위로관을 엽니다.
1: 수분 보충을 좀 해줘야 되는데 나은이가 안 먹으니까 이렇게 넣어야 되잖아. 저 위로관으로 넣어줄게 너. 아우야, 아픔도 나오고. 나 천천히 넣어줄게.
0: 열이 나면 나은이가 많이 힘들어해서 너무 안쓰러운데요.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얼마나 지치고 힘들까 안쓰러운 마음에 눈물이 납니다.
1: 열 나고 하니까 얘 열 날 때는 뭘 먹으면 계속 헛구역질을 하거든요.

0: 여기서 열이 계속 안 떨어지고 그러면은 네, 일단 급한 대로 일단 병원을 가고. 그러니까 이 솔직히 이럴 때가 좀 제일 힘들기는 해요. 담아 볼까요? 잘 자고 예쁜 꿈 좋은 꿈꿔. 엄마 나은이 많이 많이 사랑해. 빨리 자.
1: 다행히 해열제로 열이 조금 떨어졌는데요. 밤새 열이 다시 오르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2: 나은이가 자야 아침이 오는 거야.
1: 밤새 39.6도까지 열이 올랐던 나은이. 땀에 젖은 옷만 갈아입혀서 얼른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합니다.
0: 나은이 얼른 옷 갈아입자.
2: 나은이 하야해서 옷 갈아입고 병원 좀 갔다 와야 돼, 나은아. 오늘 새벽 6시에 갑자기 고열로 치솟으면서 열경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병원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3: 얼른 병원 갔다 오자. 우쌰우쌰우쌰우쌰우쌰.

0: 밤새 나은이를 돌보느라 잠을 한숨도 못 잤는데요. 다행히 방송국차의 도움을 받아서 인근 아동병원에 빨리 갈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열 내리는 수액을 맞으며 바로 진료실로 향합니다.
1: 만약에 다시 또 열이 나면 또 열 때문에 경련하는 상황이 한 두세 번 정도 더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요.
2: 네.
1: 나은이 같은 경우 조금 그럴 위험성이 있는 친구니까.
2: 저도 그게 불안해서.
1: 그렇죠. 예.
2: 아, 그리고 나은이가 오늘은 그 유독 헛구역질 되게 많이 했거든요.
1: 그렇죠. 열 나면은 속도 좀 불편하고.
2: 네.
1: 열을 조금 떨어뜨리고 안정화시키는 방법으로 입원을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네. 정도.
0: 결국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3: 처음 나은이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아이가 왜소하고 그래서 병원도 정말 자주 다녔고,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아이가 크면서 잘 이겨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금만 더 이제 나은이한테 이제 힘이 좀 돼준다면은 앞으로 나은이가 더 이제 그 커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나은이 잘하고 있죠? 얼른 나와서 집에 가자.
4: 나은이가 잘 버텨줘서 엄마 항상 고맙고 힘이 나.
2: 고마워. 지금 제가 제일 바라는 거는 나은이한테 걱정 없이 치료해줄 수 있는 거. 제 눈이 여기서 더 안 좋아지기 전에 나은이가 좀 더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저 빨리 좋아지는 걸 보고 싶어요.
5: 어? 네, 빨리 나와서 집에 가자.
2: 알았지? 파이팅! 옳지! 나은아, 그동안 계속 힘들... 힘들었을 텐데 솔직히 어른들도 버티기 힘든 수술도 다 참아내고 이제 더 이상 치료를 안 받아도 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 그냥 엄마랑 둘이 힘내서 으쌰으쌰 잘 살자. 아니, 그리고 많이 사랑해.

힘든 치료 과정을 잘 견뎌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하며 눈물 흘리던 엄마 수경 씨가 안쓰러웠습니다. 나은이는 선천성 뇌성마비와 바테르 증후군으로 혼자 걷지도 마음을 말로 전하지도 못해 꾸준한 재활치료와 수술을 이어가야 하는 아이인데요. 촬영 기간 중 갑자기 고열이 나서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검사 결과 수족구로 인한 고열이었다는데요. 지금은 다행히 열이 내려 퇴원했지만 나은이는 수시로 병원에 입원하는 데다 앞으로도 2년에 한 번씩 척추 수술을 받아야 해서 병원비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지금 이 가정에게

도움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치가치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 계좌 06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우리 사회를 좀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고 있는 기부천사들을 만나는 희망 릴레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기부천사를 함께 만나볼까요?

안녕하십니까. 경등 거부를 떠나 현재 꿈을 키워가고 있는 32개국 98명의 유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카자흐스탄에서 온 아이가남입니다. 한국에서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 생활비와 등록금을 스스로 마련하며 공부했습니다. 저에게 이 장학금은 단순한 등록금 지원이 아니라 제가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0: 아니고 자그만치 98명의 유학생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는 모습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우리 사회에 희망의 물결이 가득 찰 때까지 희망 릴레이 계속 이어집니다. 희망 릴레이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나눔 0700 홈페이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8년 동안 희소병을 지닌 나은이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돌봐온 엄마 수경 씨.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은이가 나아질 거란 희망으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동안 쌓인 엄마의 수고와 눈물이 결실을 맺어 나은이가 걷고 말하게 되는 날이 빠르게 찾아오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오이, 오이, 다시 침 짓지, 침 꿀꺽 해야지. 또 뭐 잡을까? 예쁘게, 예쁘게. 오, 이거 뭐야? 어, 이건 뭐야? 어, 아, 네가 잘 집중해서. 집중해서 옳지.
2: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3: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4: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0: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1: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2: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0: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3: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4: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안녕하세요. 아이고, 지금 출근해가지고 이제 가격표 붙이는 거예요. 20원을 할인을 해주는 거야.
1: 할인도 해주시는 거예요?
0: 왜냐면 오늘 기름이 들어오는 날이야. 저 위에 보면은 이게 혈액막 걸려 있잖아요.
1: 기름값은 누가 정하는데요?
0: 기름값은 이제 내가 정하는 거지. 내 기름이니까.
1: 사장님이세요?
0: 그럼 사장이니까 여기서 그 번호 바꾸고 지금 사장도 아닌데 여기서 번호 바꾸면 그거 법적으로 이거 문제가 되는 거지, 그건. 마침 저 오네요, 저기. 오셨구만, 오셨어. 야. 아이고, 오셨어. 고생 많으셨어.
2: 네, 휘발유요?
0: 오늘 휘발유?
2: 휘발유, 32,000.
0: 아, 32,000. 고급 휘발유 아니고. 네. 일반 휘발유.
2: 일반 휘발유.
0: 자, 잘 넣어주시고.
2: 예.
0: 이렇게 탱크가 와가지고, 기름을 이렇게 싹 넣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기름이 무한이 아니라 여기 바닥에 딱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2: 자.
0: 예, 여기.
2: 예.
0: 고마워요, 고마워요.
2: 예.
0: 고생 많으셨어. 예. 오늘 또 몇 군데 가요?
2: 네, 막탕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0: 아우, 고생 많으셨어. 오늘 먹으면 끝나면은 저기 어디 가는데?
2: 인천.
0: 인천? 인천 가서 뭐 하려고?
2: 아, 인천 가서 자택으로 귀가야지. 새벽 2시에 나왔는데.
0: 아우, 새벽 2시 나오셨어. 고생 많으셨어. 집 가서 푹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벽 2시부터 나와가지고 기름 다 이렇게 전달해 주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감사한 마음으로다가 기름을 넣으시라고. 어휴. 아이고. 어휴. 여기 보시면 이제 기름을 넣었잖아요. 여기 게이지가 있어요.
1: 기름 부자시네요.
0: 제가 그래도 한때는 이제 기름 부자로서 만수르랑 제가 이렇게 기름도 주고받고 했었거든요.
1: 만수르랑 기름을 주고받으셨다고요?
0: 만수르. 그 김만수라고.
1: 근데 셀프 주유소로 바뀌고 나서 무슨 일을 하세요?
0: 그 셀프 주유소지만서도 이게 그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절대가 아닙니다.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이 봐봐요. 다 그 손님들이 놓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거는 언제 잃어버렸는지 기억도 아니야. 근데 버릴 수도 없어. 이거 또 찾을까 봐. 손님이 얼마나 올려나. 사랑은 꽃보다 아름다워. 뭐야? 어휴, 이거 저 바로 주면 간다. 어휴, 스탑. 이 총 그대로 들고 가려고. 어휴, 다 뜯길 뻔했네 이거. 와, 따네.

0: 됐으면은 한 400건은 돼야 돼요. 여기서 낙담하고 있을 시간도 없어요. 아, 또 이거 오늘 행사가 많네. 자, 지금부터 게임을 진행하겠습니다. 조합게임에서 이기실 경우 주유비가 공짜!
1: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근데 이게 보통 이제 게임을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한두 번씩 하는데 못 이기 아무도 그냥 오라고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게임 걸리면 다 더 좋아하고 내가 한 번도 그 져본 적이 없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자 기름 넣으십니까?
2: 네.
0: 그 얼마 넣으시려고 했어?
2: 저 5만 원이요.
0: 5만 원? 제가 오늘 지금 이벤트 진행하고 있거든요. 성공하시면은 공짜거든요.
2: 어? 그럼 더 넣을래요.
0: 얼마 넣으실래요?
2: 저 7만 원이요.
0: 좋아요. 그럼 7만 원 넣어서 딱 이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7만 원에 딱 멈추시면은 바로 공짜 드리겠습니다. 3원까지는 봐드릴게요.
2: 네.
0: 7만 3원. 어? 6만 9,997원.
2: 네, 알겠습니다.
0: 아니, 준비! 시작! 자, 3만 원 넘어왔고, 자, 7만 원이에요, 7만 원. 앞으로 만 원!

0: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1: 아유,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긴장하신 모습이 참 이렇게 좀 사랑스러우셔가지고 제가 웃었고. 아, 울지 말고.
2: 아, 섭섭해요. 뭐 어쩔 수 없죠.
1: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울지 마.
2: 아쉽다. 다음에 언제 오실 거예요?
1: 다음에 내가 오는 게 아니라 손님이 오셔야죠. 내가 여기 사장인 게.
2: 아, 사장이에요?
1: 그럼 사장이 게임하지 뭐 그러면.
2: 아, 여기 앞에 현수막 걸어주시면 그날 또 올게요.
1: 조심히 가.
2: 네.
1: 아,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제가 특별하게 좀 게임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좋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야, 우리 도련님 오셨네, 도련님. 제가 이제 우리 아빠가 게임을 할 거예요, 저랑. 동의하시겠어요?
3: 예.
4: 준비하시고 쏘세요! 자, 멈추면 끝이야! 간다, 간다, 간다! 우와! 자, 쫙! 해야 되나?
1: 아, 이거 아쉬워서 어때요? 어? 도련님, 아빠가 그 게임을 실패했어요. 그 앞으로도 게임 같은 거 하지 마시라고 전해줘. 그리고 제가 하나 팁 드릴게요. 이제 주유하실 때. 그냥 이제 그 많은 분들께서 끝까지 어떻게든 놀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여기서 끝내면 안 돼. 요 호스를 들어. 호스를 짜내, 이렇게. 요거 진짜 내가 아무한테도 안 말해주는 거야. 여기 안에 돈이 있다고, 돈. 아유,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또 오셔요.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네. 저 고급 넣으실 거요. 대여가 왔어요, 대여가 왔어요. 오늘 그 얼마 넣으실 거예요?
5: 오늘 가득 넣으려고 그랬는데.
1: 그럼 9만 원으로 하고, 그러니까 9만 50원이랑 89,950원까지 딱 맞추시면은 공짜.
5: 쉬운 거 아닌가?
1: 차도 크고, 예? 사장님 딱 이렇게 풍채도 좋으시고. 얼마나 좋아! 시작! 자, 9만 원 깁니다.
5: 거의 빡시겠는데, 이거?
1: 50원까지 오차범위. 이거 9만 원이면 세거든요. 어이구! 와!
6: 아! 대박! 성공! 성공 맞죠? 어디 가세요? 일로 오세요.
1: 잠깐만.
5: 9만 21원.
1: 아니, 꼭 그렇게 그 뭐. 네. 9만 원을 다 받으셔야겠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5: 네? 9만 21원 주셔야 됩니다.
1: 이거 이제 9만 원 이제 하셨으면은 이제 5만 원 후에부터는 저기 세차권이 나와요.
5: 네네.
1: 저희 가가지고 세차라도 하고 가도.
5: 세차권을 이제 다음에. 지금 깨끗해.

0: 해가지고. 다음에 꼭 와서 하겠습니다.
1: 아, 알겠어요. 예. 아무것도 남겨놓어. 아, 게임하네. 게임하네. 내가 이거 게임을 왜.
2: 나도 하고 싶다.
1: 감독님 게임하시고, 오차범위 없어요. 그딴 거 없어. 내가 굳이 그딴 거 만들어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딱 맞으면은 제가 해드릴게요. 가야. 오케이. 준비 됐습니까?
2: 준비 됐습니다.
1: 좋아요.
2: 이왕 하는 거 10만원 가겠습니다.
1: 좋아. 주유권 앞으로.
2: 아, 근데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사장님이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사장님이 정확하게 넣으면 내가 돈을 내고, 사장님이 틀리면 나 공짜.
1: 오차범위는?
2: 오차범위 없다고 하잖아, 나한테.
1: 오차범위 200원.
2: 150. 200원, 오케이. 200원.
3: 오차범위 더 줄이시는 게 어때요? 너무 와봐요. 쉬운 거 아니에요?
1: 아, 일로 와봐요.
3: 누구요?
1: 태길로 무엇이라고?
4: 네.
1: 방금 뭐라 하셨어? 어떻게 기름 맛 좀 보실래?
4: 아니요.
1: 어? 아니요. 손들어. 아니요. 손들어. 자기 돈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2: 도전 외쳐주세요.
1: 도지야!
2: 65,000원.

0: 10만 1000원.
1: 이겼다! 이겼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 오늘부터 관둘게. 이거 기름진 못 해먹겠고. 이거 목걸이 팔러 가.
0: 10만 1000원. 세차권도 있니? 나이스.
1: 아우, 참, 안 좋은 일은 겹겹이 쌓인다더니. 돈도 잃고 사람도 없니, 이거? 어휴, 아유, 오셨어. 아유, 잘 됐다. 아니, 나 지금 여기 그 방송국에서 사람들 나와가지고 찍고 있거든요. 나랑 같이 그 오래 일했던 그 민 선생님이라고.
2: 이름은 민복기. 나이는 77세.
1: 아, 더 뭐 자랑하셔야지 뭐.
2: 자랑 그것도 뭐 있어. 이제 가야지.
1: 아, 맞아. 그 저기 그 식당 있잖아. 거기서 먹자고. 더우니까는 그 민 선생님 차 타고 가자.
2: 캐시복 가야 되니까 걸어서 가자고.
1: 걸으면 돈 나오는 거? 아, 그 민 선생님 옛날부터 그거 엄청 하더라 그거. 아, 오늘 진짜 꽝 쳤어 실제로. 아니 그 캐시워크 아니 그거 해가지고 얼마나 모으셨어?
2: 한 6년 했어. 그래서 164만 원 정도 모았어.
1: 아유, 그러니까 164만 원?
2: 여기 있잖아, 164만 413 캐시야.
1: 이거 봐. 응? 이거 봐. 아, 이거 나 이거 응? 오늘 이거 해가지고 이거 메꿔야겠다 오늘 이거 돈 쓰고.
2: 열심히 모아야지.
1: 아, 오늘 게임하다가 쓴 돈 이거 제가 게임으로 벌어야지 이거.
3: 식당 멀었나요?
1: 아, 식당 여기.
2: 아, 식당 여기인데 어. 다 왔어 여기. 부정부.
1: 부정부.
3: 뷔페 이름이 부정부.
2: 부정부.
1: 부정부. 응? 이 근처 보면은 이 법원도 있고 검찰청도 있거든. 와, 제육에 돈가스라. 네. 아니 사장님, 이거 오늘 메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니 우동까지. 오늘 뭐 누구 생일이에요?
4: 제 생일이에요.
1: 아, 해피 바스데이 투유. 아이, 식사하십시다. 요즘에 관심 있는 게 뭐예요?
2: 아, 요새 관심 있는 부분은 이제 정치 쪽에.
1: 정치 쪽? 파란색이야? 빨간색이야? 뭐라고? 알겠어. 그러면은 저기 어떤 일 하다가 이렇게 오셨다고 했죠?
2: 옛날에 공무원 생활 35년 하다가.

0: 와, 이야.
1: 택시회사를 가가지고 거기서도 한 20여 년 근무를 하다가 마음은 젊고 건강한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주유소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0: 이야, 아니야, 움직이는 게 삶의 원동력이 되시는 분이야. 우리 본받아야 돼.
1: 고마워, 많이 탱수. 응?
0: 많이 드시. 자, 그럼 식사 마저 하시죠. 네. 예, 맛있게 드세요.
1: 이 물 생채도 먹어.
0: 드지 말어, 드지 말어. 아우, 이제 뭐, 그, 기름만으로는, 이거 이제, 감당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차를 하러 온 거예요, 세차.
2: 자,
0: 들어옵니다. 자,
2: 일로 오지.
0: 자, 여기 틈에다가, 일자로 잘 맞춰서 들어가셔야 돼. 자, 들어오시오. 브레이크 잡으면 안 되고.
3: 네,
0: 올라가. 잡고. 창문 닫아. 자꾸 자자! 빨리! 네. 가끔 그런 분도 계세요. 워터밤 못 갔다고 창문 열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그러면 큰일 나니까는, 제발 닫아주세요.
2: 오케이, 쑥! 자, 이제 내리세요!
3: 내리라고요?
2: 네.
3: 아, 제가 닦아요?
0: 아, 그럼요.
3: 아, 그렇죠.
0: 제가 이제 반대쪽은 제가 좀 닦아드릴 테니까.
3: 아, 예.
0: 끝! 다 했어. 달리면서 자연적으로 또 말리는 게 또 그 매력이 있는 거예요.
3: 하나도 안 닦였네.
0: 어머. 닦고 계셔요. 닦고 계세요. 내가 더 닦아드릴게요. 어떻게? 야, 이거. 야, 정말. 아니, 저기, 사장님, 일로 와보세요.
3: 네.
0: 보세요. 이게 제가 한 게 아니고, 장갑이 그랬어요. 자, 그럼 제가 서비스로 이거 트렁크 한번 청소해줄게요.
3: 아, 트렁크요?
0: 자, 어디 보자. 아우, 아니, 잠깐만, 가면서 봐. 삽에다가 장갑 지금 뭐 하셨어요? 이거 뭐 하시는 분이에요? 왜 삽이랑 장화랑 흙이 트렁크에 있어?
3: 뻘에 자주 가서.
0: 뻘에 왜 가?
3: 조개캐로.
0: 아, 조개캐시는구나. 아. 이건 이거 똥 아니에요? 아이, 똥이랑 휴지는 사람은 또 처음 보네. 엉덩이
3: 돼.
0: 엉덩이.
3: 아니,
0: 여기가 문제야, 여기가.
3: 아니에요.
0: 그 아니 게 아니라 똥을 왜 싸고 다녀, 트렁크에?
3: 장난감을 믿어. 어머.
0: 똥 잃어버렸다. 똥. 자, 똥은 이거 차 앞으로 빠지면 드릴 테니까.
3: 아, 예.
0: 아이, 똥 가져가! 아이, 똥 가져가!
4: 감사합니다.
0: 예, 잘 가세요. 거기 됐고, 저는 이제 가봐야 돼요.
5: 어디를요?
0: 이제 다른 지점이 있어가지고, 다른 지점으로 가봐야 돼.
5: 어떻게 가시는데요?
0: 이 걸어가야죠. 오늘 돈 많이 잃어가지고 워크캐시 그거 해가지고 오늘 돈 좀 벌어야 되니까는 좀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언제 가냐 이거. 다음 편.
6: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번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밭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번역 한 번만 해줘.
1: 아, 안녕하십니까. 자이언트 화이트 팬팬. 저 지금 뭐 같아요, 저 지금?
0: 원신.
1: 원신인 아니고 원신 팬입니다.
0: 왜 근데 그런 모습으로 왔어요, 펭수?
1: 국립중앙박물관 분산대회 왔습니다! 세상에 참, 너무 재밌어요, 지금.
0: 이야. 펭수, 근데 분장대회 참가 안 하지 않았어요?
1: 참가 안 했죠. 하지만 제가 온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올해 멕시콘 빠밤! 제가 오랜 시간 준비해온 유적을 공개하겠습니다! 저렇게 멋이 없게 하면 어떻게? 아, 좀 웅장하게 해야죠.
0: 저 옆에 두 명은 뭐예요?
1: 저 두 명은 저의 그 동료입니다. 제가 대장이거든요.
0: 펭수, 저거 어떻게 만들었어?
1: 어떻게 만들긴요? 의뢰했죠. 제가 만들었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이게 그 한국의 펭귄계의 제가 고인물 아닙니까?
2: 맞아요.
1: 그래서 제가 고인팽입니다. 아, 근데 고인팽이라니까 좀 그러네요.
3: 이걸 들어서 못하네.
1: 이제 저의 존재를 보여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어디가? 이거 봐. 나 리모컨 보라고.
4: 뭐야, 아, 리모컨이었어?
1: 어머, 저거 뭐야? 웃으시는 것 같은데요? 배가 꿀렁꿀렁거려요. 아니, 괜찮으세요?
5: 아니요, 지금 너무 더워요. 숨이 안 쉬어져요.
6: 답답하다가 좀 걱정돼요.
1: 이거 뭐예요?
5: 중흥 쌍사자 석등입니다.
6: 여기 올라가는 거 보여드릴까요?
1: 네! 근데 양말이 좀 오게 틀리네. 아, 제작비 이슈. 와, 오케이. 이야.
6: 이거 어떻게 만드셨어요?
1: 준비 많이 했죠.
5: 아, 설명 있다.
1: 그쵸? 네. 이거 움직여요. 그거는 계속 들어야 되잖아. 허리 조심하시고요.
5: 감사합니다.
1: 네, 잘, 스트레칭 잘 하시고요. 어머! 거북이다! 금거북이다! 안녕하세요!
7: 저희는 숨 고르는 거북이 팀입니다. 제가 사실 숨 고르는 청년이거든요.
1: 네.
7: 쉬었음 청년.
1: 근데 숨 어떻게 쉬어요? 괜찮아요?
7: 마음으로 쉬어요.
1: 근데 이거 칼은 뭐예요?
7: 조각칼이에요. 저희가 그 분장한 유물이 단종 어부랑 단종비 어부거든요.
1: 네.
7: 그래서 인장을 이렇게 파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거든요.
1: 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7: 이렇게 했습니다.
1: 이야, 되게 성이 없네요. 퍼포먼스는 그냥

0: 이게 인강이 있어야지 더.
1: 아! 아, 도장 위에?
2: 도장 위에 올라가서 저희가 손잡이에요.
1: 아!
2: 손잡이. 도장 이따 치고.
1: 이따 치고. 일단 퍼포먼스는 예스 마이너스야.
3: 일단 퍼포먼스는 예스 마이너스.
2: 퍼즈도 좀 하나 더?
1: 응.
2: 또 버려내요?
3: 머리
1: 지금 머리 빠.
0: 아, 멍청이.
1: 머리 빠졌어요.
0: 괜찮아요?
1: 괜찮아. 저 갈게요.
0: 네, 가세요.
1: 안녕. 일단 뭔지 몰라도 저 거북이는 이긴 것 같습니다. 뭐야? 오, 무서워. 야, 잠깐만, 이거 대박이다. 이거 뭐예요? 목 괜찮아요? 자, 그쪽으로 갈게요. 뭐야 이거? 간다. 야, 지금 움직인다. 아, 말 끝에는 꼭 방울방울을 해야 되는 거예요?
4: 내 방울 잘라.
1: 그 네 분은 무슨 사이세요?
4: 무용고라고 우리에서 연극 보는 모임이었어요.
1: 딸랑딸랑 해야죠.
4: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랬는데 이제 연극은 바빠서 못 보고 우리만 하고 있어요. 빵을
0: 빵을 떨어졌어요.
1: 안 돼. 빵을 짤랑짤랑. 안녕하세요. 대영아. 이해정 선배님 아니세요?
5: 아, 반대범 이해정입니다. 이런 돌을 만들어서 만든 범이에요. 이렇게.
1: 아니, 퀄리티가 너무 좋은데. 오호, 걸린다, 오호. 이야, 뱄어. 오! 선배님 약간 지금 오징어도 비슷해요.
5: 아, 준비한 거예요, 이거? 근데 이게 여기 있는 유물이에요?
1: 아니요, 저는 유적이에요.
5: 너무 주목이 잘 돼요.
1: 그죠?
5: 멀리서부터.
1: 그래서 내년에는 우승할 거예요.
5: 아까 참가자들 못 봤어요?
1: 봤어요.
5: 봤어요?
1: 다들 눈이 이상해요.
5: 눈이 너무 이상해.
1: 가보겠습니다, 선배님.
5: 아, 조심히 가요. 맞으면 못 나가요.
1: 아. 최대의 관문이 나왔다.
6: 잠깐만. 최대의 관문. 어떻게 가려고?
7: 자,
6: 예? 에스컬레이터 탄다고?
1: 자, 올라가라. 자, 갑시다.
6: 이거 어떻게 해요?
1: 빨리 갑시다.
8: 야, 이게 돼.
1: I love you.
6: 두고 봐.
1: 자, 메인 무대에 왔습니다. 여기서 촬영 완벽하게 각인시켜야 돼요. 올해 매치꾼은 내 거니까.
8: 아우,
1: 합체. 아. 삥! 지금 여기 사람이 너무 많고 지금 다들 나만 보러 여기 왔거든. 하지만 나는 오늘 참가자는 아니니까 주객증도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갈게요.
6: 야,
1: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9: 남편이 나와가지고.
1: 아, 남편이 대회 나갑니까?
9: 네네.
1: 남편이 뭘로 나가요?
9: 아, 수막스.
1: 간다. 이거 한다고 했을 때 어땠어요?
9: 아, 그냥 뭐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1: 어떻게 우승할 것 같습니까?
9: 우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우승 상금 얼마인지 알아요?
9: 3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1: 만족스러우십니까?
9: 어차피 응단을 대표해서 나간 거니까.
1: 응. 그럼 그 돈은 자기 돈이 아니라?
9: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1: 남편이다, 남편!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1: 남편!
11: 남편은 접니다.
1: 어머.
11: 저예요.
10: 여자친구 없어요.
1: 아니, 남편, 그 제가 아까 와이프분을 만났어요.
11: 이미 전에 들었습니다.
1: 소리 들었습니까?
11: 네.
1: 지금 좀 괜찮으세요? 자세가?
11: 뒷목이 좀 땡기긴 하는데 그 페리스킵이 나오는데 열심히 해야죠.
1: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금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11: 혜진이랑 맛있는 거 먹겠습니다.
12: 이거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아, 아직 얘기가 안 된 부분이군요. 그 작품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11: 얼굴 무늬 수막새라고 지붕에 이제 비바처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바람을 막아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저희 국민건강

0: 사람, 질병으로부터 지켜준다는
1: 사람 뭐 퍼포먼스 같은 거 있습니까?
0: 퍼포먼스 있죠.
1: 와. 와. 이따가 러닝, 근데 러닝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야. 오, 정신없어. 어, 여기 도대체, 여기. 어, 어.
2: 안녕하세요.
1: 뭐예요?
2: 잉어입니다.
1: 잉어.
3: 안녕하세요.
2: 아! 백자청화 이형 영적을 연기한 전은슬입니다.
1: 아니.
2: 예.
1: 야. 혹시 그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3: 간호학과 4학년입니다. 아,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졸업하기 전에 진짜 임팩트 강하게 남기고 싶어가지고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유물 모양을 한번.
1: 오오오, 좋아! 뭐야? 오! 오! 오! 오, 잠깐만! 저 이거 운동 되겠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야, 야, 야. 야. 아니, 이 작품을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3: 아, 제가 약간 비전공자라서 조금 쉬운 걸 해야 되는데, 찾아보는 와중에 되게 엄청 펭수 닮았어요. 펭수 닮은 캐릭터가 있는 거예요.
1: 어머니.
3: 그래서 제가 이거 약간 귀엽고 하기 쉽겠다 해가지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1: 하기 쉽겠다라고 하셨지만은 아까 자세히 보니까 전혀 쉬워 보이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후회 안 하십니까?
3: 후회합니다.
1: 결승까지 올라오셨는데 그 어떻게 그 기대가 좀 되십니까?
3: 너무 떨려요 진짜. 너무 떨려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듭니다 진짜.
1: 꼭 우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4: 안녕 펭수.
1: 잠깐만 저 너무 혼란스러워요 여기. 아니 눈만 돌리면은
4: 안녕하세요?
1: 아니 뭐예요?
4: 에밀라 종이에요.
1: 뭐라고요? 그분은 뭐예요?
5: 나무 막대기를 조종하는 스님.
6: 아, 저는 종치는 나무 당목입니다.
1: 혹시 그 역할 분담이 있어서 조금 트러블은 없었나요?
6: 많았어요. 당목을 하기 싫어해서.
1: 근데 누가 봐도 지금 하기 싫어하거든요.
6: 원래 모습을 보여줘.
1: 원래 모습이 뭡니까? 아, 이래서 하기 싫었구나. 와, 대박이다, 이거. 자, 됐습니다.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세요. 아이고. 야, 오늘 우승할 자신 있습니까?
4: 있어요.
1: 좋아요. 가장 견디는 분이 누굽니까?
4: 펭수예요.
1: 저는 대회에 안 나갑니다.
4: 그래요?

0: 생이여 보이실 때가 됐다. 보라! 보라! 보라! 보라!
1: 앞쪽에 있는 어린 친구들이 너무나도 좋아하고 있는데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펭수.
0: 그래, 얘들아. 너네 먹고 싶은 거 많이 먹고 엄마, 아빠한테 사달라는 거 다 사달라 그래.
1: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께는 할 말이 없을까요?
0: 아이들이...

0: 거 다 사주시고 열심히 좀 일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 아, 멋진 무대 펼쳐서 우리 팬들에게 여러분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고인돌 그 자체가 되어서

0: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출몰하고 있습니다.
1: 멧돼지는 도심 전철역에도 내려왔습니다.
2: 통계에 따르면 멧돼지 포획 건수는 10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늘어납니다. 왜 이 시기에 늘어나는 걸까요? 월동 개비와 번식기를 앞두고 지방을 쌓아야 해서 먹이를 적극적으로 찾기 때문입니다.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침착해야 합니다. 천천히 뒷걸음질하면서 거리를 벌리세요. 두 번째로 멧돼지는 도망가는 대상을 추격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절대 등을 보이고 뛰지 마세요. 세 번째, 주변에 큰 나무나 돌이 있다면 그 뒤로 몸을 숨기세요. 혹시라도 물건을 던지면 멧돼지를 더 흥분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112나 119에 즉시 신고해주세요. 안전한 일상을 위해 꼭 기억하세요.

0: 그 집에서 꿈꾸던 부부가 됐나요?
1: 시골집에 대한 로망이 있었거든요. 이런 공간에서 윤미랑 같이 이렇게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평화롭게 여생을 이제 그 끝까지.
2: 지금 저에게 집은 저와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1: 제가 있는 그 머물고 있는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렸으면 좋겠는 공간이에요.
2: 이것도 너무 다르지 않나요? 네.
0: 이 집 부부도 동상이몽 달라도 너무 다르답니다.
3: 거기서 오지 마. 피곤해.
4: 뭐 다를 게 없네.
3: 달러 칠해놓고 보면
5: 손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4: 안 맞아. 아, 왜 맞아야 돼 부부가.
0: 오늘은 안 맞아도 종일 붙어 살아야 하는 은퇴 부부들의 집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첫 번째 집인가요? 어우, 지붕 색깔 참 이쁘다. 엄마야, 결혼사진을 문에 걸어두고 사시는구나. 아직도 깨가 쏟아지시나 보네. 요리하는 남자라 깨소금 냄새 진동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1: 지금은 이별 연습 중입니다.
0: 이별 연습 중이라니 그게 뭔 소리래요? 응? 혼밥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내분은요? 아, 한마당 두째 집. 이 별채 아내분이 계시는군요. 아, 왜 신랑을 독수공방시켜요? 자고로 한솥밥을 먹어야 식구죠. 아니, 나는 솔로도 아니고 부부가 왜 세트로 혼밥이야, 이건?
2: 이게 음식이 남이 해주는 게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0: 남편이 계란말이 해놨던데 한 살에 마주 앉으면 될 것을. 이 부부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소장님, 빨리 좀 와보셔. 이 부부 두채 사리가 예사롭지 않아요. 얼른 와서 탐구해보자고요.
6: 아, 저기 건축탐구지 편말이 있네요. 아, 이 집인 것 같은데. 아, 본체랑 이 별채가 나뉘어 있는 거 보니까 부부유별. 저 계십니까?
0: 맞아요. 부부유별이에요. 내가 딴 채 사는 건 확인했거든요.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1: 아, 예, 예, 예. 오, 오, 집이 예뻐요.
0: 그런가요?
2: 자그마치 1886년에 지어진 집. 오래된 걸 좋아하는 부부가 5년 전에 고쳐서 이사왔대요.
1: 어, 근데 아까 나오실 때 보니까 두 분이 각각 다른 채에서 나오시더라고요?
3: 네, 따로 살고 있습니다.
1: 따로 살고 계시다고요?
3: 예.
4: 안녕하세요.
3: 본채에 사는 김주영입니다.
5: 별채에 사는 이은미입니다.
6: 부부 맞으신 거죠?
3: 아닙니다. 지금은 이혼했습니다.
6: 아니, 근데 도장까지 찍었는데 굳이 이 사실 이유가 어떻게 있나요?
3: 저도 이 관계가 되게 좀, 좀 이상한 관계 같긴 한데.
5: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천천히 서로가 지냈던 시간이 있던 만큼 누군가 같이 살다가도 떠나고 싶으면 그때는 그 마음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또 살다가 지금 형태가 뭐 괜찮다면은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고.
1: 제가 이제 각채 쓰시는 부분은 참 많이 소개를 했는데 서류 정리까지 하는 부분은 처음이라.
3: 네. 네.
1: 보통 서류 정리가 되면 이제 빠이빠이를 하는 게 보통인데.
5: 처음에는 본체에서 저희가 이사를 와서 본체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같이 지냈었어요. 근데 같이 네. 지내다가 별채가 있고 별채가 비어있는 시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비어있는 공간으로 나오게 되면서 혼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평화롭고 너무 자유롭고 너무 좋은 거죠.
1: 평화와 자유를 거기서 느끼셨구나. 네. 야, 상당히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부 관계로 들어와서 집을 이렇게 고치고 같이 살다가 집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관계를 살짝 바꾼 것 같거든요. 제가 받는 느낌은 두 분의 관계를 바꾼 집. 흥미진진한데요. 뒤에 있는 본체부터 한번 집중 탐구해볼까요?
3: 예예. 예.
1: 구조가 독특하네요.
3: 예, 한번 보시죠.
1: 아, 네네네. 어? 두 분이에요?
3: 네. 예, 맞습니다.
5: 저희 11년 전 사진입니다.
1: 이 사진 아직도 붙이고 계시는구나. 보통들 서류 정리하면 딱 되시던데.
3: 오늘 예쁘잖아요.
5: 붙이고 저도. 네.
1: 아, 그래요.
2: 쿨하다고 해야 하나, 할리우드 스타일이라고 해야 하나. 어쨌든 본체부터 구경해 봅시다.
1: 와, 내부는 완전히 현대식으로 싹 바꾸셨네요.
3: 네.
1: 와, 근데 이거 정말 석가래 보. 와, 완전 예술인데요?
2: 깜장 그을림이 남아있다는 건 부엌자리였다는 이야기인데 원래는 어떻게 생겼었어요?
3: 원래는 요 지금 석가래가 없는 그 공간이 뚫려 있었어요, 천정이. 그래서 그쪽으로 햇빛이 막 쏟아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였어요.
2: 아니, 천장이 훤히 뚫린 집을 사신 거예요? 이분들 이거 보통 분들은 아니다 했어, 내가.
1: 근데 이제 유독 또 펜던트 등들이 많아요. 선생님 댁에 뭔가 미녀와 야수 컨셉? 네, 촛불도 있고. 네, 혹시 뭐 선생님 취향이셨나요?
3: 아니, 여기 등은 다 아내가.
5: 그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조명들을 했는데 저는 뭔가 석가래에 이런 등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등으로 부엌에다가 달았습니다.
1: 그래요? 네. 남편은 동의하신?
5: 스타일은 거의 다 제 마음대로.
1: 하거나 말거나. 뭐 저쪽에 이렇게 사진도 하나 걸려있고 한 걸 보니까 혹시 아직 마음에서 못 떠나보내신 거 아니에요?
3: 그건 아니고 그 어쨌든 과거에 아름다웠던 순간이니까 그 순간을 그냥 간직하고 있는 거는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 과거.
2: 이젠 남남인데 집안 곳곳에는 미련이 한가득. 어떻게 만난 사이였길래 이래요?
3: 그러니까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 커뮤니티를 이루는 그런 그 모임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회장으로 있을 때 신입회원으로 들어왔었어요. 그때 들어왔을 때 제가 첫눈에 반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저는 그 캠핑 이런 거를 되게 좀 하는 걸 좀 그 무서워하는 편이었거든요. 해외여행 갈 때도 배낭여행으로 자유롭게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겁나서 그런 걸 잘 못하는데 저하고 다른 면이 발견돼서 좀 그런 거에 끌렸던 것 같아요.

0: 사람이 만나면은 본인이 원하는 상이 있기 때문에 그 원하는 상에 이 사람이 좀 변하거나 아니면 맞춰주기를 원하는데 저한테 그렇게 요구하는 것들이 없었어요. 그냥 저가 하는 대로 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냥 받아줘서 그 모습 때문에 아, 같이 살아도 되겠다.
1: 달라서 좋았던 둘은 사랑에 빠졌고 청주에서 신접살림을 차렸답니다. 주영 씨의 꿈은 윤미 씨랑 은퇴 후에 시골에서 사는 거였대요. 덕분에 주말마다 시골집 임장은 필수 데이트 코스. 그러다가 140살 다된이 집을 만났는데 이 퇴마루 풍경에 홀딱 반한 거죠. 딱 배가던데 뭐가 좋았대?
0: 제가 처음 이 집을 보러 왔을 때는 온갖 나무와 풀과 그리고 구멍난 지붕과 너무나 해야 될게 많은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집을 좀 둘러보고 여기 텐마루에서 그냥 앉아서 잠깐 앉아있는데 그런 일순간에 그런 어떤 걱정이든지 그런 산만함이 그냥 싹 사라지는 너무나 고요하고 너무나 평화롭고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이 텐마루에 앉아있을 때.
1: 윤미 씨도 주영 씨도 이집 텐마루에 앉아서 멍 때리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었답니다. 시공업자들이 그렇게 말렸는데 텐마루를 없애지 않은 것도 그 때문. 이 집이 마음에 들었던 이후에 발알은 바로 이 풍경이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봐도 좋긴 좋다. 나비야, 네 팔자가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상팔자란다. 그런데 시골집 노래를 부른 주영 씨는 이런 좋은 집이 좋았던 기억이라도 있었나 봐요.
2: 제가 이제 그 삼형제 중에 장남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두 동생을 제가 좀 돌보는 시간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뭐 밥하고 설거지하고 애들 챙겨, 동생들 챙겨주고 막그 행복한 기억은 많진 않아요.
3: 그럼 언제 처음으로 아, 집이라는 게 이런 공간처럼 참 좋은 공간이었구나 그걸 언제 느끼셨어요?
2: 아무래도 그 윤미랑 같이 동거하면서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기댈 수도 있고, 내가 도울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그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그 집을 더좀 안락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1: 첫 신혼집이 청주의 오래된 단독주택이었는데요. 둘이 취향껏 고친 집이 주영 씨한테 내내 꿈꿔왔던 그 집이었대요. 반백살이 오기 전까지는요.
0: 반백살을 딱 지나고 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몸으로도 많이 아프기도 하고.
2: 제가 3년을 더 버텼으면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 액수가 좀
0: 근데
2: 많아요.
0: 저는 그게 그 액수가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더 아파질 수 있고 내가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수도 있고 그거 맞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2: 전 되게 고마웠어요. 제가 이렇게 보통은 말릴걸요? 보통은 좀더 참아라. 뭐 정년까지 해야 된다. 뭐 이 좋은 직장을 왜 때려치우냐. 보통은 이렇게 말리잖아요. 근데 선뜻 동의해 주더라고요.

0: 이 자리가 여기가 딱 이번에
1: 지정석?
0: 네.
1: 제 하루 일과를 이 통창 앞에서 시작을 합니다.
2: 근데 사실 이 자리가 굉장히 가부장의 자리예요. 누가 돌아다니고 누가 오고 가는지가 다 보이기 때문에 거의 관제탁 같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는 사실 아내분이 움직이고 어딜 가고 하는 게 다 여기서 보이긴 하시는 거죠.
1: 네. 뭐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되네요, 이 장소가.
3: 이 집 가부장 주영 씨의 통창 전망은 더도 말고 돌도 말고 그녀가 있는 풍경. 이렇게 해바라기인데 유미 씨는 왜 별채로 간 거래요?
1: 자기 이제 평 읽던 책들을 딱 빼가지고 옮겨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눈치를 챘죠. 별채로 갈 모양이구나 라고 눈치를 챘죠.
4: 별채로 옮기신 이유는 뭐예요?
0: 일단 서로의 그 생활 리듬이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일찍

0: 잠이 들어야 되고.
1: 일찍 자는 율미 씨가 행여 화장실이라도 갈라치면은 주영 씨가 책 보는 거실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 공간에 대한 묘한 심리전이 시작된 거죠. 인꼬 부부도 밤낮으로 붙어 있으면 싸우게 돼 있어요. 은퇴가 문제였네.
0: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출퇴근 없이 서로가 같이 계속 있다 보니까 같은 공간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주영은 이제 본체에 있을 때 책을 보거나 글을 쓰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데 그럴 때는 나는 또 그거에 방해되고 싶지 않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좀 조심하게 되고.
1: 아, 그러다 윤미 씨가 별채로 아예 짐을 싸서 살림을 나신 거구나.
2: 그럼 여기가 우리 아내분이 쓰시는 별채인가요?
3: 네, 맞습니다.
2: 와, 여기 뭐 석가래 예술이네요.
3: 너무 아름답죠. 와,
2: 야, 근데 이건 정말 목수가 정말 솜씨를 많이 내셨다. 와, 이거 거의 아티스트 집인데요.
1: 주영 씨 사는 본체랑은 전혀 다른 분위기다. 뭔가 몽환적인 것 같으면서도 생명력이 있달까? 식물들이 이쁜 거 봐요. 본체는 꽃그림이 전부던데.
3: 이 공간은 제가 요가도 하고 명상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생활도 하는 저만의 우주입니다.
2: 와, 너무 밝아지신다. 아까 무슨 본체에서 이렇게 웃는 모습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와, 웃음이 끊이질 않네요.
4: 근데 여기도 처음에는 되게 좀 이렇게 굉장히 상황이 좀 심각했거든요.
1: 엄마야, 이건 구둘 침대 맞죠? 아니, 별채도 천장이 뚫린 거는 본체랑 마찬가지. 거기다가 성면 슬레이트가 지붕이었대요.
2: 그럼 여기가 혹시 화장실인가요?
3: 네, 화장실입니다.
2: 오, 눈치 한번 볼까요? 오, 깨끗하다, 예쁘고. 와, 잘 고치셨다.
1: 화장실도 없어서 새로 만들었대요.
2: 아, 그리고 여기는 부엌. 와, 혼자 지내시기 딱 좋네요.
3: 그런가요?
2: 부럽다. 나도 부럽네.
1: 저도요.
2: 야, 어떻게 보면 공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공간 같아요. 네. 보면 또 석가래도 이렇게 막 천장에 떠 있는 것도 있고.
3: 네, 맞아요.
2: 와, 마치 한국의 가우디가 지은 것 같은 곡선이 살아있는.
3: 천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원래 온통 다 황토색이었어요. 와서 한 일주일 동안 천장 작업만 했어요.
2: 아, 그래요?
3: 네네네.
2: 같이,
4: 네, 둘이 같이 사다리 놓고 천장 바라보면서 이렇게.
2: 그리고 같이 고치셨는데 이렇게 혼자 차지하신 건가요?
3: 차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뭔가 자연스럽게 공간 분리가 되었다.
0: 혼자 있으면 그냥 온전한 나의 것 그대로 그냥 자유로운 상태로 그냥 머무를 수 있다 보니까 그게 너무 자유로운 것 같아요.
4: 저도 혼자 있다 보니까 진짜 나 혼자와 대면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고 그리고 내가 정말 그 뭘 좋아하고 뭘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5: 그냥 포르종이까지 안 하고 그냥 따로 사셔도 되는 거 아니었나요?
0: 집안일을 전혀 내가 본체로 넘어가서 하지 않는 거죠. 스스로 이제 청소하고 뭐 집안일들을 다 먹고 치우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다 해야 되는 거죠. 부부라고 했을 때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아내로서의 그래도 해야 되는 역할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한 구석에는 그게 있었어요, 항상. 그리고 아내로서의 해야 될 거 하지 않는 거에 대한 그 서류 하나 때문에.
4: 이혼 얘기를 딱 꺼내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이제 되물었죠. 나를 이해하냐?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 혹시 다른 사람이 생겼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다 묵묵부답이었어요. 굉장히 좀 슬펐고 마음이 아팠고 굉장히 오랜 시간 그 몇 달 정도 굉장히 괴로웠어요.
2: 그리고 아까 보니까 마치 명언? 제가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0: 아, 네, 그럼요.
2: 나에게 필요한 건 보살핌이 아니라 진실이었다?
0: 이 공간에 오시는 분들이 또 특이하게 저 문장에 대해서 많이들 꽂혀하시더라고요.
4: 저도 여기 들어와서 저 문구를 볼 때마다 제가 괜히 뜨끔뜨끔 하고 있네요.
2: 그렇죠.
4: 저 나한테
2: 하는 얘기지.
4: 나 들으라고 하는.

0: 말인가?
1: 맞죠, 그게.
2: 결혼을 하는 거는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좋고 뭐 결혼하고 이거는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은데 왜 또 이혼하는 거는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0: 왜냐면은 그 켜켜이 쌓아온 세월과 그 감정과 온갖 것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죠, 이혼은 사실.
3: 함께 보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몇 해인데요. 그럴밖에요.
1: 와, 이 통장 뒤에 풍경이 너무 좋은데요?
2: 그쵸, 너무 좋죠. 오. 환기를 조금 포기하더라도 그냥 통창을 넓게 해서 밖에 하늘과 나무와 이런 꽃 같은 것들을 좀 더 온전히 더 느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 특이한 거는 이제 양쪽 본체 또 별채 각각 그 통창이 있잖아요. 네, 본체에서의 통창은 별채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별채에서의 통창은 전혀 본체가 보이지가 않아요. 네, 마치 없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0: 그래서 저쪽 그 본체 통장에서 이쪽을 예, 내다봐요, 이렇게 항상.
1: 잘 있나? 예.
3: 그러고 보니까 이 집 창은 집주인 마음의 방향으로 뚫려 있는 거였구만요. 집 탐구를 하고 있는데 부부 탐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이 느낌, 아유, 저만의 느낌인가요? 윤 씨는 결정적으로 안 되겠구나 마음이 돌아선 게 언제였어요?
2: 저희가 본체에서 같이 둘이 생활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삐삐라고 하는 친구가 뒤에 캣타워에 있었어요. 앉아 있었고 저희가 앞에 상에서 회를 먹고 있었어요. 회를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 있던 삐삐가 상으로 날아오면서 온통 난장판이 된 거죠. 빨간 초장에 막 여기저기 튀고, 그리고 주영은 기분이 그때 너무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막 회도 맛있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근데 그 분위기를 일순간에 탁 깨버린 거죠. 근데 저는 그 순간이 너무 재밌고 웃긴 거예요.
0: 근데 저는 기분이 확 상했죠. 그래가지고 전 기분이 상해가지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고 윤미는 계속 웃고 있고. 그러면서 아, 이게 같은 상황을 놓고도 이렇게 반응이 다르구나 하는 거를 그때 느꼈죠.
2: 저는 이제 온전히 그냥 뭐 짐이 그렇게 있다고도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짐을 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짐을 좀 내려놓은 기분이에요. 네.
3: 분명 달라서 좋았는데 그 다름이 불편해지는 순간.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이 힘들었겠어요. 아유.
2: 그렇습니다.
0: 서로 그 한 철을 잘 산다가 잘 떠나보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간에 딱 정리, 칼 자르듯이 정리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뭐 아쉬움, 뭐 그리움, 뭐 그리고 또 뭐 그 과거에 대한 어떤 그런 좋은 기억들 등등등 그런 것들이 그 앙금처럼 남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미련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뭐 서서히 빠지는 중인 것 같아요.
3: 두 분은 지금 헤어지는 중인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마지막 공간입니다.
1: 와, 여긴 또 완전히 황토로 딱 마감을 하셨네.
2: 이게 집이 섞여 있는 황토라서 또 옛날 틱하고 너무 좋아요.
1: 그렇네요. 야, 이게 사실은 예전에 이게 아마 사랑책 역할을 좀 하는 곳이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채에 딸린 이 퇴마루니까 항상 이제 길거리를 보게 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본체가 사실 안채니까 이제 마당하고 요 바깥채를 보게 돼 있고. 바꿔 사시니까. 우리 전 아내분이 세상을 보며 사시는 거고. 우리 전 남편분은 아내와 마당을 보며 지내시는 거죠.
3: 퇴마루는 그러니까 지금 윤미 씨 마음의 방향. 윤미 씨, 이곳에서는 좀 편안해지셨나요?
2: 과거에 저는 지금 현재 제 모습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고

0: 약간은 좀 자유를 갖고 각자의 삶도 영위하고 싶다. 그러면서 선택적으로 모이고 싶다고 했을 때 우리 미래의 어떤 가족 공동체 과연 어떻게 해체되고 어떻게 더 커지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집이 그거에 대한 좀 힌트를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집이 먹고 자는 공간만은 아닌 줄 알았죠. 그런데 공간과 부부의 세계가 이렇게 깊고 오묘하게 관계 맺고 있는 줄은 미처 몰랐네요.
2: 거기서 오지 마. 피곤해.
3: 뭐 다를 게 없네.
2: 달러 칠해놓고 보면 됐지, 연하게. 응?
1: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티키타카. 폭풍전야인 건가요?
2: 안 사람이 없어, 우리는. 다 바깥 사람이 안, 박, 다 해.
4: 두 분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3: 안 맞아. 아, 왜 맞아야 돼, 부부가.
1: 이분들도 심상치 않네. 오늘 집들 잘 골랐다. 심상치 않던 그분들 만나러 충남 보령으로 왔습니다. 소장님, 이번 집은 동상 이몽집이래요. 잘 찾으실 수 있겠어요? 아, 기억이랑 니은이 만나 미음이 됐네요.
0: 아, 미음자 한옥이 참 예쁘게 잘 지어졌네요. 건축당구집, 표말도 있고 이 집 맞네. 저, 계십니까?
5: 예, 어서오세요.
6: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활짝 열고 받아주시네요. 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오, 예쁘다. 와.
1: 나무대문 지나 왼편이 사랑채, 마당을 사이에 두고 안채까지 있는 미음자 집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 집도 한마당 두 채 집인데요?
0: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이고. 동상이몽 부부라고 들었거든요.
7: 우리도 몰랐어요.
0: 근데 바로 떨어지시네요?
8: 안녕하세요.
9: 저는 지중해시 2층 집을 짓고 싶었던 남편 안영기입니다.
8: 한옥에 반해서 땅부터 구입한 아내 김상경입니다.
9: 난 집 질라고 땅을 좀 사라고 그랬고.
8: 땅만 샀어요. 집은 그냥 생긴 거예요. 집값은 안 줬어요.
9: 황당했지.
8: 공짜 집이 생겼어.
9: 아, 황당했지. 난 집을 질라고 설계까지 다 빼고 다 했는데 이 집이 딱 있는데.
8: 얼마나 고마워.
9: 황당했다니까. 뭐가 고마워.
1: 이게 바로 이 집 허물고 짓고 싶었던 집. 근데 이미 아내 맘 사로잡은 115살 한옥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던 거죠.
9: 빨리 부셔야 되겠다 생각했죠.
8: 지저분하다 이런 낡음 같은 게
9: 엄청 낡았었어.
8: 근데 이제 내 눈에 볼 때는 안 그랬어요.
9: 이 사람은 오래 세월이 오래 묻은 그런 걸 좋아했고 나는 무조건 새 거가 좋아.
0: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선생님께서는 우리 아내분께 땅을 사라고 요청을 네. 하셨는데 땅이, 그러니까 땅에 집이 있는 땅을 사오신 거고.
8: 아니, 저도 그냥 땅 고른 건데 집이 있었어요.
0: 아, 땅을 골랐는데 그냥 우연히 집이 있었다?
8: 네. 아. 근데 그 집이 나한테 네. 너무 좋았던 거지.
9: 계속 그냥 뭐 다 포기하고 이 사람 말대로 이제 내려와서 이거를 수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삿짐을 싣고 딱 들어왔는데 막 우는 거야.
8: 조금 불편하다 그럴까?
0: 어디에요?
8: 저는 부엌.
0: 거기 가서 한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이쪽인가요?
8: 아, 옛날에는 여기 부엌 문이었고요.
9: 원래 부엌 문이었고
8: 지금은 저희가 좀
9: 막았어요.
0: 아, 이쪽이에요?
8: 네.
0: 오, 야, 이렇게 들어가는 한옥 부엌은 처음 봤다.
1: 한옥인데 부엌부터 구경해보긴 또 처음인데요. 영기 씨가 어떻게 고쳤길래 선경 씨가 눈물바람이었는지 한번 확인해봅시다.
9: 예, 원래 벽이었는데.
0: 오, 이걸 뚫어버리셨구나. 네. 와, 과감하시다.
1: 부엌은 부엌인데, 무언가 현대랑 과거가 묘하게 섞였다.
0: 아니, 근데 잘 고쳐진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불만이셨어요?
8: 남자분들 볼 땐 그럴 수 있는데, 여자가 네. 볼 땐 너무 작아요.
9: 콘도 부엌이라, 네. 실태.
8: 제가 그래서 여기 별명을 지어주게 콘도 네. 부엌이라고.
9: 제 무덤을 제가 팠어요.

0: 사람이 부엌이 이러니까 일을 안 해.
1: 그래서 부엌 일을 거의 안 해요.
2: 아까 정말 기세등등 하시던 우리 아내분의 표정이.
1: 변명의 여지가 없어.
2: 이 부엌 들어오자마자 가장 눈에 띄는 게 천장부터 봤어요. 와, 이 석가래가 너무 멋있고, 또 이 참 특이한 게 이 보도 멋있거든요. 이 보호의 제 오른편, 왼편이 너무 극과 극이에요.
0: 여기가 아궁이어서 불을 떼니까 끓음이 일로 다 올라 붙었는데 여기는 다락이라 천장에 있어갖고 끓음이 안 붙은 거예요. 그 여기는 이제 그대로 노출돼갖고 새큼했어요.
3: 지킬린 하이드도 아니고 완전 두 얼굴. 근데 이 석가래 보피 문양 같지 않아요? 이야, 멋지다.
0: 이거 까내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더 이상 안 까져요, 저게.
2: 그럼요. 근데 그 아내분이 힘든 거 알아주시던가요?
0: 모르죠. 서울이 있었으니까.
1: 인부가 있는데 뭐가 힘들어. 인부가 있는데.
0: 나도 깎거든.
1: 아유, 그 몇 개나 깎겠어, 아유. 아니,
0: 얼마나 목이 아픈데, 이거 깔라고.
1: 가끔 가다 CCTV를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은 그 비싼 인부님들을 모시고 계집을 짓고 있더라고. 아유.
0: 계집이 멋있었잖아, 그래서.
1: 아유. 계집을 2층으로.
0: 2층 집으로 내쳤거든. 2층 집을 쳐야지.
1: 창문도 달고.
0: 계집도 2층.
1: 시계도 달고.
0: 창문도 있었어.
3: 영규 씨는 2층 집이 좋고 선경 씨는 앤틱 가구가 좋고, 근데 그중 발굴은 천장에 달아놨답니다.
2: 아니, 펜던트 좀도 상당히 예쁘네요.
1: 예, 예쁘죠.
0: 나는 사실 이거 달기 전에 요새 왜 그 저 한지 공방으로 해서 둥그런 공같이 된 등
2: 달처럼
0: 그걸 달라 그랬거든.
1: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 집은 한옥이에요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고. 네. 저는 그냥
0: 한옥이니까 그것도 어울리잖아요. 대로.
2: 근데 아내분 자꾸 이쪽으로 오시면 저희가 부부로 나와요.
1: 아, 자꾸 가게 되네요. 젊으셔서.
2: 저랑 동상이몽 찍어야 돼요.
0: 그릇만 엔틱 이런 것만 좋아하지 말고 사람도 엔틱을 좋아해봐. 젊은 걸 자꾸 쓰지만.
3: 바리스타 1급 자격증을 가진 남자 영규 씨가 아내를 위해서 커피를 내리는 중입니다.
1: 오늘 왜 이렇게 소리가 나?
0: 높이 하니까. 높이 해야 좋거든.
1: 방송을 의식하시나 했어.
0: 아니거든요. 똑같거든요.
1: 사랑 내지 마. 그냥 내려. 아유.
0: 저 사람 사랑 싫어해.
1: 사랑 내지 말고 그냥 내려. 담백한 커피를 원해.
3: 사랑으로 내린 커피가요.
1: 잘 내렸네.
0: 맛있어?
1: 맛있네.
4: 커피 마실 때는 그래도 사이좋게 드시네요.
0: 아, 우리 사이 좋아. 뭐 커피 마실 때만이야. 우리 항상 좋아. 왜 그래요?
4: 두 분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1: 우리는 소개로 만났어요.
0: 그때는 너무 순진했고.
1: 지금도 순진해.
0: 착했고.
1: 착해.
0: 정말 내 앞에서 숨도 못 쉬었어.
1: 숨 쉬었어. 아니면 죽었게.
3: 소개팅하고 결혼할 때까지 매일 만났대요. 그럼 뭐 사랑이었네. 물론 사연이 없진 않죠.
1: 우리 시어머니한테 한 말이 있잖아. 어머니, 이 사람이 나한테 솔직히 말한 거는 나이하고 이름밖에 없다 그랬어.
0: 근데 속았어. 속았어. 엄청 착한 줄 알았는데. 별로 그렇게.
1: 서로 속였네.
0: 원래 결혼은 다 속여서 하는 거야, 이렇게.
2: 여기가 그럼 안방인가요?
0: 예, 여기가 안방이에요.
2: 와, 여기도 예쁘네.
3: 아궁이가 있던 부엌이라 단차가 있구나. 근데 여기도 침대가 두 개? 역시 동상이몽인 건가요?
0: 여긴 내 침대. 여기는 이 사람 침대.
2: 이야, 역시 우리 이제 남편분이 아내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가장 상석에 딱 아내분.
0: 아, 이게 상석이에요?
2: 이거 안
0: 내 착각했네. 내가 절로 가야 되는데. 어쩐지 여기 바람이 많이 들어오더라고. 원래 저희가 여기 올 때 우리 어머니가 이 킹사이즈 침대에 쓰시던 게 있어. 그거를 우리 보고 가져가서 쓰래는.

0: 나랑. 근데 또 거역할 수가 없어서
1: 거역하고 싶었어.
0: 한 4, 5년 썼어요. 쓰다가 어느 날이 사람이 우리 저기 각방 쓰는 건안 되고 한 방에서 침대를 따로따로 놓고 쓰자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처음에는 그게 되게 섭섭했어요.
2: 부부는 싸워도 한 침대에서 자야 한다는 게 영규 씨 지론. 근데 종일 붙어 있고 보니 잠잘 때만이라도 이별이 필요하더래요.
0: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완전히 별천지야. 이한 침대에서 이렇게 살부딪히고 이렇게 자다가 내 공간이 나 혼자 이렇게 자니까, 야, 그거 진짜 좋대.
3: 요 미닫이 문 열면 거실이겠네요?
1: 네.
3: 오! 와. 야, 다 예쁘네요, 뭐. 선생님 때. 와, 대청마루가 또 이렇게 아담할 수가 있구나. 와.
1: 아담하죠.
3: 에, 근데 너무 예쁜 가구처럼 잘 만들었다.
2: 원래는 안방에 대청, 그리고 건너방까지 이어지는 네칸 한옥이었답니다. 대청에 가구 놓고 입식으로 꾸미니까는 어머 이거 너무 괜찮다.
3: 이 특히나 이 마루의 대청이 이게 전통식은 아니에요. 전통은 저희가 이 판재들이 좀 작으니까 원목이
0: 아 원래
3: 뛰어갈 수 있는.
0: 전통이었는데 여기가 그막 밑에가 흙이었어요. 그게 보기 싫고 뭐 벌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여기를 공구리를 쳐갖고 엑셀을 깔았어요.
3: 아, 온돌
0: 예,
3: 때문에.
0: 여기다 번호 매겨서 그대로 붙이니까 이렇게 붙더라고.
2: 퇴마루랑 대청마루를 이어놓은 거실에서 가장 눈이 가는 거는, 어우, 나는 이 창호더라고요.
3: 창호가 이 목창호의 유리 이게 참 어렵거든요.
0: 아, 이거는 제가 그 논산에 가면 뭐 이런 문짝 짜는 그 무형문화재 분이 계시다 그래서 거기서 이걸 짜왔어요. 근데 이게 홍송이래요.
1: 비싸게 주고 했어요.
3: 이게 비싸요. 비싸고 이거 보면 아주 저또 색감도 좋잖아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아, 우리 또 아내분을 위해서 이거는 특별히 이렇게 또 창호 바꿔주신 거 아니에요?
0: 저를 위해서 바꿨어요.
3: 아니, 그래도 위한다고 해주시지.
4: 두 분은 원래 무슨 일 하셨어요?
1: 직장 생활이죠? 우리 사람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역삼동에서 고깃집 했죠? 그것, 고깃집만 해도 벌써 한 20년 했으니까.
0: 잘 됐어요. 너무 잘
1: 많이 잘
0: 됐는데,
1: 됐어.
0: 잘 됐는데, 사람이 그 일을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일에 치인 거야. 일에 치여갖고 일하다 죽을 것 같아.
2: 등갈비로 특허 낼 만큼 유명해져서 원 없이 돈을 번 영규 씨. 글을 멈춰서게 한 거는 아내 성경 씨였답니다.
1: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돈쓸 일이 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 어디 여행 가거나 아프거나. 근데 굳이 여행 가려고 돈 번다? 그거보다는 그냥 돈 벌지 말고 여행지 가서 살자. 그래서 내려온 거야,
0: 이 사람이
1: 내가.
0: 그
1: 그렇게
0: 얘기했어.
1: 설득을 했어.
4: 그렇게 안 맞는다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그런 마음은 좀 읽으셨나 봐요.
1: 마음을 항상 읽으니까 안 맞는 걸 알지. 저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모르면 안 맞을 것도 없지.
3: 근데 이거 뭐예요? 팁인가?
1: 아, 이거는 턴테이블.
3: 이게 턴테이블이에요?
0: 옛날 전축.
1: 옛날 전축.
0: 옛날 말로 전축.
3: 이쪽이 라디오고, 그다음에
1: 여기
3: LP.
1: 라디오고, 여기가 이제 LP.
3: 아, 여기 이렇게 달려있구나. 와.
2: 엄마야, 놀래라. 옛날 물건이 요새 말로 신박하네요.

0: 뭔가 LP를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1: 많이 좋아하죠.
0: 아, 그래요?
1: 그래갖고 지금은 그 포터블 움직일 수 있는 그걸로 네. 해서 턴테이블을 듣거든요. 근데 이것만 음질이 못해요.
2: 근데요, 원래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음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LP를 제가 많이 모았어요. 몇 천 장 모았는데.
0: 몇 천 장?
2: 그냥

0: 아주 헐값에
1: 200만 원.
0: 이 비싼 거를 봉고차로 한 차를 200에 다 팔아버렸어. 그건 난 그게 너무너무 지금 속상해요.
1: 그래도 그분은 행복하셨어요.
0: 그 사람 내가 행복해야지 그 사람이 행복한 게 뭔 상관이 있어.
1: 누구든 행복하면 됐어.
0: 수천장에 갔다가 전용록이. 전용록이하고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2: 가수자 배우?
0: 네. 근데 이제 부산에서 음악하다가 우리 이제 부친한테 붙잡혀갖고 부모로 인해가지고 못하게 됐기 때문에 그 한이라는 게 있어요. 한이라는 게. 그래서 젊었을 때는 TV 자체를 안 봤어. 고 여기 내려와서 어느 날 갑자기 기타를 봤는데 치고 싶더라고.
3: 그런 남편의 마음을 귀신같이 알아채린 선경 씨가 최근에는 아예 별채로 영규 씨 음악방을 내줬답니다. 젊은 날에는 가수 전용록 씨랑 듀엣으로 데뷔까지 했던 영규 씨는 군대도 군악대로 갔다 왔대요. 웬만한 악기는 다 다루는 천상 음악하는 남자지요.
2: 야, 역시 들어오니까 악기들이 꽤 있는데요? 아, 기타랑 피아노 혹시 다 하세요?
0: 네.
2: 아니, 근데 그럼 이 공간은 설마 직접 하셨어요? 아니면 두 분이 같이?
0: 벽돌 조족하는 것만 사람이 와서 했고, 나머지는 이제.
3: 특히 창에 공을 들였는데요. 창에는 영규 씨보다 한 수 위인 선경 씨의 남편 조유라는 내공이 담겨 있죠.
0: 여기 이제 집 드셨을 때 나온 창을 모아놨었어요. 모아놨다가 저거 하면서 다 이제 빼빠질하고 칠 새로 해가지고 재활용해서 쓰는 거죠.
1: 내가 여보 우리 창 이걸로 해서 이렇게 달자 그랬더니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래갖고 한번 해보기나 하자 그래갖고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게 다 안 돼야 안 돼! 그러면 기다려 그리고 조금씩 설득해.
3: 오래된 것을 좋아하는 아내가 새 것 좋아하는 남편을 설득해 만든 사방의 창. 고재창 버렸으면 아까워서 어쩔 뻔했어요.
2: 열리긴 하는 거예요?
1: 그럼요, 열리죠.
2: 안 열리게 생겼는데?
0: 열어볼까요? 예, 네, 기다려보세요.
2: 뭐 꽉 네, 열어드릴 것 같은 눈치인데.
3: 그런데 창이 열려면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0: 열리죠?
2: 우와, 약간 들창 같은 건데요?
1: 네, 야. 이렇게 열어놓으면 또 여름에 벌레도 안 들어오고 시원해요.
2: 오, 그렇네. 아니, 우리 조상들도 저런 들창을 많이 했잖아요.
1: 예.
2: 아, 이런 아이디어를 또 내니까 또 만들기도 좀 수월하고요.
1: 예. 봄, 가을로는 다 괜찮아요. 열어놓으면 시원하죠.
2: 요즘 같은 날씨 아주 정말 예, 너무 맞아요. 좋다.
3: 다시 돌아보면 도움으로 영규 씨 노래 한 곡까지 얹어주면은

0: 꿈은 접었는데 이제 여기 와서 다시 이제 기타 잡고 노래하고 하다 보니까 길거리 버스킹을 좀 하고 싶었어요, 내가. 근데 이제 대중음악은 아니고, 내가 이제 종교가 있으니까.
1: 말할 수 없어. 예배 시간에나 열심히 찬송하라 그랬어.
0: 내가 교회에 가면 찬송을 안 불러요. 왜냐면 목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 왜목 관리를 해야 되는데?
2: 테마로가 아주 기가 막힌 데 있긴 하네요. 아, 좋다.
3: 이야, 이 집은 마루가 다 예술이다.
2: 야, 이 툇마루 진짜 매력적인데요? 이야.
3: 퇴마루까지 달린 이 방은 뭐에 쓰는 방이에요?
2: 아, 여기가 소위 건넌방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방이거든요.
1: 아, 우리는 찜질방 이렇게 불러요. 왜냐면 밑에서 구조를 떼니까.
0: 근데 여기가 원래 한지 장판이었는데 불을 처음 떼 보니까 무식하게 떼 가지고 다 타는 거야. 몇 번을 깔았는데
1: 이불도
0: 타갖고
1: 태워먹고.
0: 내가 이 황토 대리석을 내가 직접 깔았어요. 근데 이거 깔고 이거 볼 때마다 욕먹어.
2: 왜요? 잘 타신 거
0: 편하게 못
2: 같은데?
0: 깔았다고.
1: 아니야, 이게 꿀렁꿀렁하고 일단은 기술이 필요한 거는 사람을 사서 해야 돼.
2: 아, 제일 중요한 건요. 아무리 좋은 집이어도 혼자는 의미가 없어요.
1: 요즘에 혼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말을 해. 혼자도 의미
0: 그래도 같이 살아야
1: 있어요.
0: 돼.
1: 혼자도 의미 있고, 둘도 의미 있고.
2: 아, 선생님, 이게 우리 남자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는 혼자 못 있거든요.
0: 맞아요.
2: 근데 여성분들은 진짜 별로 상관없나 봐요.
0: 그런 것 같아요.
2: 아, 여기 대화가 이룰 거면 안 되는데.
3: 안 되기는 뭘. 성경 씨가 한수위라니까는. 찜질방은 영규 씨가 아내를 위해 만들어준 취미방이래요. 서울에서 내려와 10년째 종일 붙어 있을 수 있는 비법은 적당한 거리 두기. 동굴방은 필수죠.
4: 다시 태어나도 아버지랑 결혼하실 거예요?
1: 요즘도 그런 촌스러운 질문을 해?
4: 다시 태어나면 엄마랑 결혼하실 거예요?
0: 당연히 하지. 이 사람은 안 한다고 그럴 걸 아마? 근데 난 해.
1: 자기가 한 짓이 있나 보네.
0: 아, 뭐라 그래도 그거 뭐 나쁜 소리 하는 거 아니니까.
1: 여보, 집게 좀 내려놔 주시면 안 돼요?
0: 이거요?
1: 예. 네.
0: 이것도 내 자존심이야. 이런 거를 자꾸.
1: 살아온 세월로 인해서 닮아진 것 같아. 닮아지다 보니까, 응.
0: 나는요, 이
1: 그냥,
0: 사람하고 완전
1: 나를 싫어할 수
0: 정반대의
1: 없으니까 상대를 좋아하는 것 같아.
0: 근데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3: 어느새 나랑 똑 닮아진 그를 미워할 수 없어 사랑하게 됐노라. 뜨겁게 불태워본 부부다운 인생 조언이네요.
2: 근데 부부의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전체 가족 중에서 이 서로 피가 그리고 DNA가 섞이지 않은 유일한 두 사람이긴 해요. 근데 오늘 본집 한옥은 참 재밌는 게 이게 전체적인 미음자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완전 닫힌 미음자는 아니에요. 여유가 있는 미음자죠. 기억과 니은이 만나서 틈이 있는 그리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가운데 또 하나의 마당을 두는 마치 부부를 닮아 있지 않나요?
3: 무천이라는 부부가 1년 365일 한 집에서 공존하는 밀당의 기술 제대로 배우고 갑니다.
5: 평생을 꾼것 같던 그 숲속의 동화 속 집을 짓자. 타지 생활도 오래 하고 하면서 어쩌면 가족 품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6: 꿈만 같죠? 이게 현실인가?
5: 제가 이제 나이 들고 보니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이더라고요.
6: 농부님들의 딸이다 보니 농부로 살 생각은 없었어요. 가끔 아버지 생각나면, 그걸 보셨어야 되는데. 나에게 질문을 했을 때, 농촌에 와서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은 없어.
7: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8: 이 분위기?
9: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8: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10: 이분 위기.
7: 뭐야 이거?
10: 접은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1: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2: 영어.
11: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2: 17점 수학.
11: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2: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1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2: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1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2: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1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2: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0: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0: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1: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0: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아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0: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0: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문해력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필리핀의 여름 수도라 불리는 바기오에는 꽃보다 예쁜 세자매가 살고 있답니다. 아빠 알버트 씨는 가족의 미래를 위해 홀로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매일같이 서로를 애타게 그리워하는 가족. 세자매와 엄마에게 특별한 선물이 전해졌습니다. 난생 처음 비행기에 탄 아이들. 과연 가족은 무사히 만날 수 있을까요? 필리핀 아빠와 꽃보다 예쁜 세자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충청남도 당진의 한 공장. 아침 7시가 되면 어김없이 알버트 씨가 들어서는데요. 아무도 없는 공장에 불을 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익숙하게 오르는 청소차. 벌써 4년째 계속해온 일과랍니다.
1: 샘플에 있는 우나 바랑 아까 봐고 있나만 pero pag nasanay na, araw-araw na ginagawa, hindi naman. Makita nila na itong mga foreign, mga Pilipino na to specific, eh, maglinis din kahit pa paano eh, maasahan sa paglilinis.
0: 오늘의 믿음직한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1: Pilipinas에서 온 세탈아빠 알버트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잠시 후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는데요. 커다란 기기 앞에서 밸브처럼 생긴 것을 조여주며 조립하는 알버트 씨. 그런데 이곳은 대체 언제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1: 또 용 넥스플라이 난 코리엔데 사 mga bahay-bahay, mga building, mga commercial. Depende sa pangangailangan, may sizes sila.
0: 아하, 전력이 끊겼을 때를 대비한 비상 발전기군요. 아파트부터 병원.

0: 병원, 공장 등 각종 건물에 꼭 들어가는 장치라네요. 이번엔 용접을 시작하는데요. 능숙한 손놀림에서 오랜 내공이 느껴집니다.
1: 컨스트럭션 마라미 may pwede rin akong ano sa masonry, sa carpentry pwede rin. Tapos sa tiles, nasubukan ko na rin nag-tiles. Kasi sa atin parang pinakamalaking nasahod ko doon is parang 800, 850. Parang manon lang 16 or 15,000 won.
0: 간호학과에 입학했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공부를 포기해야 했던 알버트 씨. 친구를 따라 시작한 건설 일이 어느덧 20년이 넘었고 20살 앳된 청년은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답니다.
1: Kung halimbawa yung mga iba, kung sa akin naman, yung pagpapaaral ko sa anak ko, at least, na safe na yun, okay na yun. Yun ang unang ano ko. Kasi nung una talaga, may trabaho naman. Kaso ang problema ay pag lumalaki sila, lumalaki na rin ang gastos. Kaya nung nakapunta ako dito, sobrang saya.
0: 필리핀의 바기오 시티. 이른 새벽 이 동네에서 가장 먼저 불이 켜지는 집이 바로 알버트 씨의 집이랍니다. 등교 준비에 한창인 첫째 엔젤. 딱 봐도 모범생 같죠? 둘째 엘리자는 새침대기고요. 엄마 루이자 씨가 조용히 일어나 이불을 덮어주는 막내 엘레나도 보이네요. 지금 시각은 놀랍게도 새벽 6시. 세 자매의 등교 시간이 7시 30분까지라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답니다.
2: Good morning. Okay ka na? Okay ka na inuubo?
0: 어구어구, 막내도 일어났네요.
2: 이토토피 namin yung kumot, lalagay namin dito. Kasi itong bed, ganun, itataas.
0: 먼저 담요를 가방에 넣고 아래 깔았던 매트리스를 척척 들어서 벽에 세워주면 짜잔! 변신 끝!
2: 나긴 아누나, 살아나. 더블 퍼포스. 사 가베, 쿼르토 나멘, 타보사 우마가, 살아.
0: 첫째와 둘째가 하나 있는 방을 사용하고 엄마와 막내는 거실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매일 반복되는 풍경이랍니다. 그나저나 엘레나는 밥도 참 열심히 잘 먹네요.
2: 바이바이, 잉앗.
0: 둘째 엘리자가 먼저 나서고
2: 아용 바운 뭐.
0: 막내 엘리나도 드디어 등교 준비 완료. 엄마가 챙겨주는 용돈을 받아들고
2: 바이바이.
0: 쭉 뽀뽀도 하고 발걸음도 가볍게 집을 나섭니다. 10살 많은 언니 엔젤이 엘레나의 손을 꼭 잡고 등교를 한대요. 참 예쁘죠? 해발 1500m의 고원에 위치한 바기오는 선선한 날씨 덕분에 필리핀에서도 피서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아이들은 태어나 한 번도 이곳을 떠나본 적이 없다는데요. 세 딸이 모두 학교에 가면 엄마 루이자 씨도 집을 나섭니다.
2: 안티, hello, good morning. 다시 deliver 건 오말람. 파랑 데티.
3: 오케이.
2: 바이. 땡큐.
0: 동네에서 빨랫감을 모아 집으로 가져가는 건데요. 남편이 한국에 가고 얼마 되지 않아 시작한 일이랍니다.
2: Naglo-laundry ako para may extra income, para makatulong sa expenses namin.
0: 가져온 빨랫감을 일단 세탁기에 넣어주고 호스가 연결되지 않은 탓에 바가지로 물을 퍼 담습니다. 이번엔 멀리서 전선을 가져와 세탁기 코드를 꽂아주는데요.
2: 아노, walang saksakan dito. Kung meron sana sila kay, pwede niyang gawin. Pero wala. Kailangan pa namin siyang antayin, makauwi bago namin maipagawa sa kanya.
0: 집안 곳곳에는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남편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무거운 옷더미를 들고 옥상에 오를 때가 가장 힘들다는 루이자 씨. 그럴 때면 홀로 한국에서 고생하는 남편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곤 한답니다.
2: 놈 마릴리잇 바 용 망아 안았고 may nagtanong sa akin kung gusto kong maglaundry na lalabhan dito sa bahay. Ipipick up ko sa dorm, tapos lalabhan ko dito sa bahay. Yun, pumayag ako. Nag-start ako sa dalawang estudyante.
0: 한 집의 빨래를 2주간 해주고 받는 돈은 12,000 페소. 한국 돈으로 3만 원 남짓. 큰 돈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39의 나이에 처음 한국 땅을 밟으며 두려움을 감출 길이 없었다는 알버트 씨. 하지만 한결같은 성실함과 필리핀에서부터 다져진 기술로 두터운 신임을 얻게 됐죠.
3: 올해까지 같이 있고 싶죠. 열심히 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 교육 기간을 거치긴 하지만 스킬업 되는 시간이 확실히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알버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것도 그전에 사전에 어떤 기술이나 교육 이런 것들을 좀 열심히 받아서 지금 이렇게 좀 급성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0: 도장은 물론 용접과 조립까지 무슨 일이든 척척인 알버트 씨. 잠시 일손을 멈추고 휴게실로 향합니다.
1: 카페. 언제나 등.
5: 카페.
1: 오, 땡큐.
5: 고스타 yung anak mo. Ilan taon na yung anak, pangalan mo?
1: 18 na.
5: 18 na? Yung pangalawa?
1: Asan na ba yun? 14?
5: 14.
1: 14.
5: High school
1: mo.
0: 자, 알버트 씨의 어깨가 으쓱해질 시간이 왔습니다.
1: 프라우드 ako sa anak ko kasi mula elementary, high school, lagi siyang nasa top 10 sa class. Kaya confident din ako na talagang gusto niya pumunta dito para mag-aral. Kaya approved naman ako kasi alam kong kaya niya.
5: Yung anak niya nagmana sa kanya kasi matalino din ito eh. Magaling sa trabaho dito, madiskarte. Kaya may pinagmanahan yung anak mo. Nagmana sa'yo.
0: 아빠 알버트 씨를 닮아 아주 똑똑하다는 엔젤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곳은 엔젤이 다니는 과학고등학교인데요. 졸업식을 앞두고 요즘엔 이렇게 연습이 한창인데요. 필리핀은 졸업시험 제도가 있는데 엔젤은 우수한 성적으로 시험을 치렀다고 하니 기쁜 마음으로 졸업식을 준비하고 있겠죠?

0: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엔젤이 곧바로 시작한 것은 바로 한국어 공부입니다.
1: 반 친구, 클래스메이트, 칠판, 화이트보드 or blackboard, 책상, 데스크.
2: Si Papa po kasi, nagkukwento po siya ng experiences niya and na-open niya po sa amin na how yung big ng gap po ng Philippines and Korea when it comes to opportunities. And ayun po, nasabi niya po sa akin and parang na-motivate po ako na I want to study there and I want to work there then for my career and for the opportunities na pwedeng i-offer po sa akin ng Korea na wala po sa Philippines.
3: 마스크.
0: 막연하게 꿈꿔왔던 한국에서의 대학 진학을 졸업을 앞두고 구체적으로 계획하게 된 건데요. 엔젤이라면 멋지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죠? 아빠 알버트 씨의 휴일은 영상통화로 시작됩니다.
4: 헬로, 꼬무스타.
5: Okay lang. Ito, nagpupupi. Ikaw?
4: Yung mga bata.
5: Ito, nanonood ng TV.
4: Kumusta?
5: Mansa.
6: Okay lang po.
4: Si ate. Si ate Angel.
5: Wait, nasa ano? Nasa kwarto. Kasi papa daw.
6: Bakit?
4: Kailan ang graduation nyo?
6: March 30.
4: Pero hindi na ako makakauwi ng ano graduation. Mag-aaral ka naman dito pag ano? Kung matuloy, dito na tayo magkita.
6: Tutuloy yan?
4: Oo. Pwede.
0: 졸업식에 함께하지 못하는 미안함에 언제가 될지 모르는 한국에서의 만남을 기약하며 머쓱한 웃음을 웃는 아빠입니다.
4: 이제 나만.
5: 잉앗.
4: 오케이, 잉앗. I love you.
0: 엔젤이 열심히 한국어를 익히는 동안 아빠 알버트 씨도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엔젤의 학자금인데요. 필리핀의 생활비를 보내면서도 3년 반 동안 아끼고 절약해 꾸

0: 한바탕 달리기를 마치고 늦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알버트 씨. 메뉴는 언제나 같습니다.
1: 그 pagminsan, pag hindi kami nakakain doon sa kantin, nagluluto na lang kami ng ganito, itlog, para mabilis maluto.
0: 가족과 함께라면 정말 맛있을 텐데, 혼자 먹는 밥은 왜 이렇게 쓸쓸하고 맛이 없는 걸까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저 음식 하나에 더없이 기쁘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하니 말이죠.
1: Ang nami-miss ko naman doon ay yung food. Food. Kasi iba eh. Marami tayong ano doon eh. Marami tayong pagpipilian na pagkain. Tapos yung sarili na ano, yung nakasanayan. Gaya ng ano, sinigang. Sinigang na bangus, yun ang gusto ko. Masarap siya. Yung may pagkaasim, tapos sabaw. Yung pagkaasim niya, masarap.
0: 가끔은 배고픔보다 쓸쓸함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는 법이죠. 그런 날은 기타를 연주하며 가족과의 추억을 떠올려 봅니다.
1: 나이집 ko sila pag ano, halimbawa, pag may okasyon, tapos mga birthdays, siyempre pag may kailangan sila na ano, pag may problema yung anak mo na gustong sabihin, eh, nanghihinayang ka rin kasi parang wala ka doon na di mo masabi sa personal yung payo mo sa kanya.
0: 기타 소리가 참 좋네요. 고등학교 때부터 독학으로 치기 시작했다는데 실력이 대단합니다. 그 시각, 필리핀의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몸살 기운이 있는 루이자 씨가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2: Wala nang tubig, mga anak. Pakiakyat yung mga tubig sa baba, please.
3: Ito sa kanila. So heavy.
0: 열악한 수도 시설 때문에 식수를 배달시키는데 아래층까지만 배달을 해준다네요. 엄마 말 한마디에 무거운 생수통을 위층까지 날라주는 착한 딸들. 하지만 심부름이 끝나면 TV 앞으로 직행하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아빠가 한국으로 가기 전까진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케이팝에 휴일이면 푹 빠져 산다는 세 자매인데요. 아픈 몸을 이끌고 식사 준비를 하는 루이자 씨. 이럴 땐 남편 생각이 정말 간절하답니다.
2: Kasi talagang may goal kami, may vision kami bago siya pumunta doon. Kasi, hirap. Grabe. Kahit na yung ano, yung pangarap mo para sa sarili mo, hindi mo magawa para sa mga anak mo. Ganun yung unconditional lang para sa kanila. Kasi, kaya mas lalo kong minamahal yung asawa ko kasi, nami-miss ko rin siya. Minsan umiiyak ako mag-isa. Kasi nahihirapan ako dito. Sa pagdidisiplina sa mga bata.
0: 감정 표현에는 서툴지만 늘 같은 자리에서 가족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던 알버트 씨. 그가 필리핀을 떠난 이후로 한시도 그리워하지 않은 날이 없다는데요.
4: 너 나이 아까 저 몸이 지다디 이겠냐고.
3: 와.
0: 이들 가족에게 특별한 선물이 전해졌습니다. 아빠를 만날 생각에 울음이 터지고만 엘레나. 들뜬 마음으로 짐을 싸는 엄마와 세 자매. 난생 처음 동네를 떠나는 가족을 배웅하기 위해 이웃들도 나왔습니다.
4: See you next week.
0: 바기오에서 공항이 있는 마닐라까지는 차로 7시간을 가야 합니다. 새벽 비행기를 타고 이른 아침 도착한 인천. 집에서 출발한 지 16시간 만에 한국에 왔습니다. 이제 미리 찾아놓은 노선대로만 가면 되는데요.
4: 안녕하세요. 아, 광명역 가는 버스 어디서 타요?
5: 여기서
6: 많이 불러요. 멀리서 와서 잘 몰라.
4: 아, 오케이.
0: 아, 쉽지 않네요. 그래도 또 도전해 봐야죠.
4: 안녕하세요. 아, 광명역 가는 버스 어디서 타요?
7: 광명?
4: 네, 광명역.
7: 광명?
4: 네.
7: 오. 들어가면 6이라고 써진 데세요. 6, 6.
4: What?
7: 지하로 내려가서.
4: Underground. Underground.
7: 네, 저 건물 밑에 가면은 있어요.
4: We'll cross there.
7: 어, 저 지금 이렇게 있는데.
4: 오, 네.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8: 감사합니다.
4: 예. Confirm underground. 잡아봐. 힌디 po masyado, pero parang nagkaroon po kami ng idea.
0: 엔젤 덕분에 마음이 놓이면서도 난생 처음 느껴본 꽃샘 추위에 어깨가 움츠려듭니다.
4: 난 멋있어, 뭔 얼음이.

0: 광명 버스 넘버 6770 게이트 넘버 45.
1: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2: 일단 티켓 구입은 성공. 이제 버스를 타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 사실 저기가 진짜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한 번에 찾아버린 엔젤. 아니 엔젤, 너란 아이 대체 얼마나 똑똑한 거니?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 버스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이 풍경이 낯설지 않은 가족.
3: 이토 yung sinend ni papa mo nung bagong dating niya sa dito. 'Di ba natandaan mo 'yan? Nakita rin natin yung mga nakita ni papa noon. Elena, ang swerte mo 9 years old ka pa lang nakapunta ka na sa Korea. Hello. Hi. I'm
2: stuck in the matrix. And I'm running out of patience. 일단 여기까지는 매우 성공적. 오늘의 1등 공신은 누가 뭐래도 엔젤이겠죠?
4: 어, 사 tingin ko po, mahahanap na po namin siya since nag mission accomplished na po kami nahanapin yung bus terminal papunta po sa nang Gwangmyeongyuk.
2: 엔젤의 말처럼 첫 번째 미션 성공. 이번엔 버스 터미널로 가야 하는데요. 한번 해봐서 그런지 일단 표정이 밝습니다.
4: 와라 나나 하나 나나 뱀.
3: Pero magtanong ka pa rin. Yung alam mong ano.
4: 아, 안녕하세요. 광명 종합 터미널 버스 어디서 타요?
5: 광명 종합 버스 터미널?
6: 아, 저기다. 저기 그 하얀 건물 보이세요? Can you see the white building?
5: 저기 네. 유리로.
6: Oh, over the window?
5: Yes.
6: Yes. There is the bus terminal. Walking around over there.
4: Okay. Thank you. 감사합니다.
3: Thank you.
4: Thank you.
2: 유창한 영어 실력과 친절함을 겸비한 시민의 도움으로 버스 터미널 찾기 단 5분 만에 성공. 와, 이 가족은 진짜 운도 좋아요. 곧바로 자동 발권기도 찾았겠다. 이제 당진행 티켓만 무사히 구입하면 되는데 엔젤한테는 이 정도야 뭐.
4: 광명도
3: 당진.
4: 당진.
2: 어라? 저거 5분 남았다는 뜻인데? 이게 되나요? 정말 5분 만에 버스에 오를 수 있냐 이 말이죠.
4: 안녕하세요. Where is this? 네네.
3: Thank you.
2: 그 와중에 인사도 하고 버스 타는 곳에도 무사히 도착. 정말 아빠 찾아 산 말리 역사에 길이 남을 가족이네요.
3: 오, magaling talaga siya kasi ano, medyo naiintindihan niya yung Korean language kasi nag-aral siya ng Korean language. Last year, nung basta bakasyon niya, nag-aaral siya ng basic language.
2: 여러 관문을 거쳐 이제 당진으로 향하는 가족. 그 시각 아빠는 무얼 하고 있을까요? 사실 아빠는 필리핀에서 세 자매와 아내가 엔젤의 졸업을 기념해 여행을 떠난 걸로 알고 있답니다. 당진에 도착한 가족에게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아빠의 회사가 있는 곳까지 다시 한번 버스를 타야 하는 건데요.
4: 마이타다 yung bus natin.
3: 오 nga. 아, 나 si papa.
2: 물론 우리 엔젤이 검색을 다 해놨죠.
3: Noon na kami ni Alena.

0: 그나저나 이 버스 맞겠죠?
1: 안녕하세요. 성문 사단지인가요?
2: 사단지요?
1: 네.
0: 이야, 마지막 시내버스까지 완벽하게 찾아낸 엔젤. 필리핀 집을 나선 지도 어느덧 24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3: 안 하바 낭 biyahe natin. Alam kaya ni Papa mo na darating tayo?
1: Hindi. Kasi alam niya nagpapasyal tayo sa Dragon Castle eh.
3: Sana ma-surprise siya.
4: Oo nga eh.
1: Oo yan.
4: Ano kaya yung reaction niya? Miss you.
0: 한동안 난 멍하니 지내. 시간은 아빠가 깜짝 놀랄 모습만을 상상하며 또다시 40분을 달려온 가족. 기사님의 도움으로 목적지에서 잘 내렸고요. 인간 내비게이션 엔젤의 대활약으로 쭉쭉 나아갑니다. 잘한다 엔젤.
5: 잘 makikita ko na rin. Yun, no?
3: Yung sun.
5: Parang sun po.
1: Malaki.
3: Malaki. Malaking kampanye.
0: 버스에서 내린 후에도 30분 이상을 걸었는데요. 이제 정말 아빠를 만날 수 있는 거겠죠? 설렘 반, 벅찬 반으로 마지막까지 힘을 내보는 가족. 이제 정말 다 왔네요.

0: 안녕하세요. 저는 엔젤입니다. This is my family, and I am daughter of Albert Cahayan, and we are looking for him.
1: 알버트스 더워라?
0: 네. We want to surprise him. He doesn't know that we are here. Can I ask if my mother can cook in the kitchen for a dish to surprise my father?
2: 흔쾌히 응해주신 회사 동료분들 덕분에 가족의 이벤트가 시작됐는데요. 사실 이들 가족에게는 준비된 계획이 있었으니 바로 알버트 씨를 위한 엄마의 깜짝 요리입니다. 가족의 부탁을 받고 제작진이 미리 준비한 갯농어와 각종 채소를 끓여주고요. 이제 푹 끓여주기만 하면 아빠의 최애 메뉴가 완성됩니다. 시니강에는 돼지고기나 새우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알버트 씨는 생선이 들어간 방우스 시니강을 가장 좋아한다네요.
3: 이거 이제 저도 해줄 수 있어.
4: 응? 마심?
3: 응.
4: 마심.
3: 마심.
2: 완성된 시니강은 저녁 메뉴로 입장합니다.
3: 아유, 오늘만큼은 정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오늘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2: 하루의 업무가 마무리되는 시간. 청소를 마친 알버트 씨가 작업장을 나서 식당으로 향합니다. 그 모습을 숨어서 엿보는 가족.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아빠를 지켜보는데요. 이 모든 것을 알리 없는 알버트 씨는 가족들이 숨어있는 방을 지나쳐 줄을 섭니다. 과연 아내의 음식을 눈치챌 수 있을지 자꾸만 새어나오는 웃음을 주체할 길이 없는데요. 드디어 아빠가 음식을 뜨기 시작합니다. 하나둘씩 음식을 담고 마지막 커다란 솥 앞에 섰는데요. 뚜껑을 여는 순간 서프라이즈! 야, 이 집 이벤트 맛집이네요. 너무 흥미롭다! 예상치 못했던 시니강 등장에 활짝 웃는 알버트 씨.
3: 오늘은 더 맛있게 드셔야 돼요. 많이 드세요. 왜 이렇게 오늘 밥을 자꾸 먹으려고 하세요?
5: 대박이 올려줬네라.
3: 패션.
5: 네 메란드는. 와우. 사람 맛임.
2: 화면 밖까지 전해지는 아빠의 행복한 모습에 가족들도 덩달아 미소가 지어집니다.
0: Essa olhinha sem a salema será fudão.
5: 맛 살아.
6: 남미스
5: gusto nila ma ano to. Pero ang hirap bumili naman dito.
6: Na to pad yung pangarap.
5: Laging niluluto ng asawa ko to pag ano. Pag alimbawa noon, pag baskasahon, bumibili ako ng kwan sa Pinas. Pinapaluto ko sa kanya. Batikak ma.
2: 고향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며 맛있게 식사를 하는 알버트 씨. 이제 두 번째 작전 시작입니다. 비밀의 방에서 조용히 나오는 가족. 시니강 산매경에 빠진 아빠를 향해 살금살금 걸어갑니다. 등 뒤에서 벌어지는 일은 꿈에도 모른 채 식사를 하는 알버트 씨. 말리길을 달려온 어여쁜 아내는 살포시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0: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일인지 3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하루도 아내와 딸들을 그리워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알버트 씨 가족이 신나는 여행에 나섰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바로 영상으로만 봤던 짚라인. 한국 여행 프로그램에서 보고 꼭 한번 타보고 싶었다는데요.
1: 샤드마다스야다. 나가 타고 배웠는데도나. 계란 수북한.
2: 어, 지금 봐봐. 일로 와봐. 엄마 지금 무서워.
3: 그저 같이 hindi ko pa na try mag fish line. 나인 팔랑 나 40 years old na ako, ngayon ko palang matra-try. Kaya excited naman, halong ka ba?

와, 정말 가족 모두가 천진난만하게 웃네요.

딸들이 한국에 오면 꼭 해보고 싶었던 또 한 가지. 바로 네컷 사진 촬영입니다. 그런데 처음 찍는 거 맞나요? 포즈가 완전 전문가들인데요? 가족에겐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지친 퇴근길 언제나 넌 현관에서 waiting for me. 촉촉한 눈, 코, 반가워 짖는 소리. 흔드는 꼬리 보면 올라가는 내 입꼬리. 말랑말랑 발바닥 구수한 냄새 꼬리꼬리. 입 밖으로 한참을 마중 나온 형. 수북수북 구부구부 부드러운 턱. 아무런 의심 없이 순간에 망설임도 없이 넌 내게 온몸을 던지지. 두 발로 뛰면서 심심했지. 나 없을 때 뭐해. 기다리다 지쳐 잠만 자니 너네. 늦어서 미안해. 우리 까까 하나 먹고 산책 갈까. 동네 구석구석 냄새 맡고 꼭 끼안.

날 끌어줘 집으로 나를 기다릴 곳에 새벽부터 넌 이만 내 얼굴에 비비고 알람도 아직 자는데 난 졸린 눈을 비비고 배 위에 올라타 끄끄 발톱에 찔리고 성가셔도니 그르릉 소리가 내게는 힐

박스 산책 나가면 집에서 뭐해 강아지들처럼 나가 걷고 싶지 너네 가둬서 미안해 우리 까까 하나 먹고 한숨 잘까 너무 달콤해 널 품고 자는

0: 네,
1: 커트
0: 넣어주세요.
1: 응? 넣었잖아.
0: 네, 커트 넣어주세요. 응?
1: 오늘
0: 시작합니다.
1: 아, 취소.
0: 맛있는 취사를 시작합니다.
1: 아, 뜨거. 브라질은 우리 한국하고 틀려가지고 아이들이 학교에 도시락을 사오고 가더라고요. 맛있는 김밥 좀 만들어줘 보려고요.
2: 사라,
3: this is so cute.
2: Wait up, wait for it, wait for it.
3: 아, the camera is on video now. 마리아, look.
2: No matter.

0: 우리는 충무김밥 집을 했어요.
1: 한 5년? 근데 한 지금 십몇 년을 안 해서 될까 했더니 그래도 그럭저럭 되네요.

0: 시계 입고 갈게요. 가서.
1: 아이고야, 눈이 엄청 부시네.
2: 무슨 빌딩 같이 되게 멋있네.
1: 어느 쪽으로 가야지? 저기서 그런가요?
2: 저기 있네.
1: 어? 어디 있어? 여기 있어?
2: 이리 가는 거예요? 우리도?
1: 트리니움? 네, 트리니움이라고 하는 학교 이름입니다.
2: 이 나라는 학교를 이렇게 짓는구나.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있다니까는 일찍 뭐 크기는 크네, 봐본다니까.
2: 다니엘이 시험을 봤는데 20점을
1: 그
2: 수학도 그렇고.
1: 수학도 20분 맞았다고?
2: 그러니까 손이 나야 돼.
3: Evo Seu Líder. 오케이.

0: Amei.
1: Amei? Ah, que bom. Então, muito obrigada. 그 애들한테 안녕하세요 가르쳐주고 갈래.
2: 그래.
1: Hola en coreano,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아, 안녕히 가세요.
4: 안녕하세요.
5: 내가 브라질까지 와서 우리 사미엘 학교를 다 가보는 설레고 행복한 마음으로 내가 잘 만들었구나 하고 기분 좋았고요.
6: 네. I was like, what? Like that.
1: 저도 막 같이 애들처럼 소리 지르고.
6: All 할아버지들 was...
7: 가는 곳이 뭐... 빨리 가야 4시간 반, 뭐 5시간, 6시간 그렇게 걸린다는데.
8: On the way there, come back, it's 8 hours of trip. It's not actually easy trip.
9: 가자! 가자! 맨 앞에! The front, 사무엘, 다니엘. 앞에 앉아, 맨 앞에.
6: Do me and Maria sit in the front?
9: 두 번째.
7: 어, 그쪽에서 붙어 타는 거야?
9: 아니야. 사무엘, 여기, 앞에.
5: 그럼 이 차를 타고 어디, 어떻게 가야, 가는 거고?
6: What about your hats? Really? The hats?
10: 그러니까, 아니야, 할아버지가 가운데 앉을게.
5: 아니, 사람이 가운데 앉아.
2: 네.
11: But it's my water bottle, the big one.
5: 사람 어린이니까.
2: 어, 그래, 떨어지는
1: 거 아니야? 더 큰 거 같은데, 할아버지는.
5: 아니, 그래도 어린이잖아.
2: 그래, 이리 가. 가운데.
5: 할머니 앞에.
6: 여기?
12: 저
6: 번
12: 뜨자.
13: 헬로.
14: 저 앞에 있는 나무가 이렇게
9: 생겨요.
5: 그지?
8: Look at the flower.
6: What flower? What flower? Oh, wow.
5: 진짜 이쁘다.
6: They got a hot.
15: I'm scared that my car.
9: 네.
5: 어디 학교가 있나 봐.
1: 그러겠지.
5: 저기 전 막 얘들.
1: 여기가 보면. 지금 시내 중심가로 가는 길이라니까. 어. 그러면 이제.
9: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5: 여기가 국립공원이라고?
1: 네.
5: 내려? 안 내려?
1: 아니. Bonjour.
6: Wow, so much.
11: Oh, look.
6: Yeah. Oh, wow. Yeah. I'm gonna hold on for dear life.
9: Hey.
11: Yep, we are going now.
13: Oh, yeah, touch your leg.
2: 야, 앉아왔다.

0: They're like they're in the beach.
1: 아이고, 파도도 치고.
2: 아.
1: 바다 같아. 먹어도 될까?
2: 아, 먹으면 안 되지. 아, 먹으면 안 돼.
1: 짜지는 않는데. 먹지는 좀 깨름직하네.
3: 얘들아, 물에서 놀자! Let's go!
2: 다니엘이 제일 신나게 노는 거야.
1: 재밌네. 자그라고 하는데 재밌네.
2: 너무 좋네요. 행복하고. 내가 노는 거 같지?
1: 참, 오늘 날씨도 좋고 참 좋네.
3: Excited, amazed, especially the whole clean water. And when we entered the water, it was cool. We also saw some small little fishes. It was really cool. Clean sand, very fun, good sun, enough water, everything.
4: I was super amazed, but I was mostly amazed by the sand. Yeah. I kept on joking to myself, that's the cleanest sand I've ever seen in my life. Because the beaches here, especially the beach we normally go to, that's close by, it has a lot of dirt and glass, but that one was super clean. Did you like it?
5: Yeah, I like making frog houses and playing in the water.
6: But do frogs? Do frogs live in the beach?
5: And I was suffering because we couldn't play.
7: 거기까지 가는데 너무너무 고생스러웠고 그 고생스러운 만큼 행복하고 좋고 신비롭고 그런 걸 내 눈으로 봤다는데 황홀했고 어쨌든 그냥 한마디로 너무 좋고 행복했어요.
8: 안녕, 잘 있어.
1: 언제 올 수 있을까?
8: 안 올 거야.
1: 마지막이야?
8: 진짜 마지막이야.
9: 재료 배추, 감자. 또 뭐 필요하지, 엄마?
10: 그 위에 고기 있지?
9: 응.
10: 그거 꺼내.
9: 잠깐만. 여기 더 물 좀 더 넣을까? 물 얼만큼 넣어야 되는 거야?
10: 그냥 감. 내가 직감적으로 공식이 없어.
7: 아니, 내가 이제 가기 전에 좋아하는 음식은 한 가지 해주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감자탕을 끓이려고 사가지고 왔어요. 또 조금 짠하기도 하죠.
1: 감사합니다. 그렇게 먹게 해줘서 좋아서.

0: 된장.
1: 된장. 그 고기를 된장을 넣고 끓인다.
0: 냄새 좀 덜하게.
1: 냄새 덜하게 이거 더 넣어도 되지.
0: 마늘.
1: 마늘.
0: 어, 마늘 있었는데.
1: 여기.
0: 도마에다가 자잘하게 썰어봐.
1: 썰으라고?
0: 한 두 번, 세 번.
1: 아, 이렇게 두 번, 세 번 정도? 거의 다 됐어요.
0: 어, 여기다 넣으면 돼.
1: 여기.
0: 지혜야, 너 오늘 20점이야.
1: 왜?
0: 이걸 얇아가지고 빨리 익어서 뭉그러지게 하려고 잘라라 그랬는데 전부 땡글땡글땡글 잘라나잖아.
1: 말을 하지.
0: 잘 자르고 있는 줄 알았지.
1: 이거 그냥. 아, 그냥 넣고 자른 거?
0: 와,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1: 냄새 좋은데? 맛있겠다.

0: 네?
1: 마리아, 자라.
0: 화장실. 네?
1: 잠깐.
0: It's a big book. It's a big thing.
1: 마리아. 할머니가, 마리아, 가방을 보니까, 가방이 책이 이렇게 많아갖고 무거운데, 여기 짊어지고 다니는 게 힘들어서, 할머니가 이렇게 밀고 다니는 가방을 하나 사왔어.
0: 진짜요?
1: 어.
0: 보다.
1: 짠.
0: 와. 와. 와. 감사합니다.
1: 공부 열심히 해.
2: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 가방부터 선물을 해.
0: Maybe like he was like holding useless stuff like trash, or maybe it was a present like toys. But whenever he opened it and I saw something blue with a handle thing, I knew what it was.
3: 감사합니다.
0: What is that?
3: A bag.
0: Brush?
3: 감사합니다.
0: I was amazed by the amount of space. Before.
2: 카메라 이렇게 가방 있잖아 이렇게. 그래 다니엘 형하는 가방이 다 떨어져서.
0: 아, what about me?
4: Oh boy, best present ever.
0: What about me?
1: 어느 날부턴가 중매쟁이가 집에 가지런히 오가기 시작했어. 며느리 까미로군요.

0: 3회였는데 지금 자기 것이 없다고 버릇처럼 해가지고 계속 울 것처럼.
1: 에버찬. 'Cause only he get it.
2: But you already have a so bad.
1: 수트케이스. I really want another bag like that one that has four wheels.
0: 그래서 좀 용돈 조건 덜 쓰고 하나 더 사줬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물은 거의 같이.
3: 마리아랑 사라가 알아들을지 모르겠다. 며느리가 배에 힘을 푹 주고 뽕! 뽕! 뿡 하고 어이구 태풍도 이보다 낫겠구나.
4: 그럼 생선 국물을 맨날 먹을 수 있지 않소?
0: 그리고 부인한테 역정을 냈다는 거예요. 다시 밥 한 술 먹고 또 먹고 굴비 한번 쳐다보면서 밥을 맛있게 먹었단다. 자 끝.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우리 사무엘은 그냥 잡으렀어? 다니엘, 자 이제 라이트 업, 라이트 업. 오, 됐다.
5: 마리아, 자.
3: 살아서 자자. 살아, 우리 살아는 어렸을 때 이 잠잘 때 할머니가 이 자장가 불러주면 잠을 잘 잤어. 그거 살아도 알지?
6: 응.

0: 아고 엄마랑 아빠랑 한 분씩 사진 독사진 하나씩 찍으셔. 온 김에 예쁘게 한 번씩 해서.
1: 하나.
2: 그 독사진을 찍으라 할 때 나는 어떤 생각이 그 한국의 장례 문화 있잖아요. 그 미리 영정 사진 찍어 놓는 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3: 아직 100세까지는 20년이 넘게 남았는데 벌써?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0: 아빠 누우셔.
4: very good. I like that. I like that. I say. I say.
5: Go seriously. That's your phone. Go seriously. That's your phone. Thank you.
4: 여기만 더 기울였어.
6: 짧은.
4: 다리.
7: 다운.
4: 아주. 다리.
7: 세라프.

0: Ai. Isso, bem aqui, aqui, bem, bem aqui.
1: Meio.
0: Bem aqui.
2: Mais close, hein, meu?
1: Mais close.
3: 목표가 즐거우면 모든 일에 즐거워요. 긍정적이고. 아, 그냥 해서 잘 마셔야 이렇게 그냥 좀. 아이고, 멋있네. 우리 다니. 그래.

0: 또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1: 건강하고 씩씩하게 이쁘게 잘 커가고 있어.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김치 아버지가 이제
2: 김치

0: 먹을까요, 일단?
1: 뭐 시켜야 돼?
0: 나는 못 먹겠다, 할아버지랑 말이야.
1: 마음 단단히 또 먹고 가는 거야.
2: 고장이나 사고로 멈춘 차량과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다른 차량 간에 발생하는 추가 사고. 매년 30명 가까이 사망자가 발생하는 고속도로 2차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치사율이 6배나 높습니다. 사고가 사고를 부르는 고속도로 2차 사고,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사고 발생 시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주변 차량에 사고를 알려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안전 삼각대도 설치합니다. 이에 앞서 차량 이동이 가능하다면 갓길로 신속하게 옮깁니다. 2차 사고 사망자의 약 70%가 차량 내부나 현장 인근에 머무르다 발생합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지 말고 가드레일 밖으로 빠르게 대피합니다. 이후 한국도로공사 또는 112, 119로 신고합니다. 신속한 대피가 생명인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법을 기억하세요.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1: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1: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0: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1: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2: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올라운더 존재.
1: 며칠부터 K-POP 씬의 안무 댄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신 존재이다 보니까.

0: 댄스계의 박찬욱이고 봉준호다. 정말 최고의 프로듀서라고 생각을 하고.
1: Art. I think Leah Kim is really the definition of art.

아, 이렇게 꾸며놓으셨구나. 어머나. 모든 곳에 다제 사진과 영상들이네요. 완전. 우와. 아니. 너무 잘 그리셨다. 이거, 아니, 이거 기념으로 집에 걸어놓고 싶은데? 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만의 방을 꾸며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제 어떤 타임라인을 딱다 진열해 놓은 방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네,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저는 아버지가 마이클 잭슨 얘기를 간혹 하셨어요. 그때 뭐, 야, 삐래, 몰라, 삐래. 그러면서 막 그냥 TV에 나와서 마이클 잭슨이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냥 뭐랄까? 이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그냥 순간 빠져들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딱 등장하는 순간부터 온 관객들이 막 미친 듯이 환호하고, 그 소름이 쫙 돋고, 그 전율이 있는데, 그때 진짜 저도 입 벌리고, 그 공연 장면을, 생중계를 그냥 입 벌리고 이러고 봤어요. 나도 뭔가 저런, 누군가 저런 관객들을 정말 저렇게 열정적으로 만들 수 있고, 이 관객들을 압도할 수 있고, 그런 저 아우라를 가진 사람이 되야겠다.

So hit even stronger. Boom, spang. So, what can I get? Very strong. Okay? 5, 6, 7, 8, and 1, and a 2, and go, go, go! Yes! 왼발, 오른발 벌리고, 다시 손 모을 때 발도 모으고, kick and, and 다시 와야 돼. Kick and, da! Yeah!

0: 야. 여기 오시고요. Can I come here?
1: Yeah, I'll go here.
0: Let's

0: 5 and 6 and 7.
1: Million 같은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하죠. 그리고 예전에는 춤을 가르치는 학원이었다면 정말로 지금은 밀리언 같이 문화 복합 공간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어떤 제품 이런 그 MD 상품도 와서 진열해서 커머셜적인 부분도 챙겨갈 수 있는 그 공간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대한민국에 놀러 왔다 그러면 거기 한번 들려보자라고 싶을 정도의 명소가 되는 핫플레이스가 됐잖아요.

0: 제가 또 혼자 길거리에서 프리스타일하는 영상들을 되게 많이 찍어서 그때 올렸어요. 그냥 지하차도 이런 데서 찍어서 올리고 했더니 또 몇십만 나오고 또 몇백만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와, 이게 뭐지? 그때 아, 이제 사람들이 춤을 여기서 보는구나.
1: 골반이 꼭 움직여요. 얘가 치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발보다도
0: The first movement is this. Very simple. And you're gonna hit your hip like this.

원밀리언을 통해서 댄서가 내가 이 안무가 치치가 아 리아킴이라는 댄서가 짠 안무구나 라는 걸 처음 인식하게 만든 어튜브 채널이지 않았을까? 이 안무를 짠 사람이 당연히 있는 건데 왜난그 사실을 지금 알았지? 이런 댓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안무가들 자체를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로서 메인에서 부각될 수 있고 내 작품을 내 주인이 돼서 내가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그런 환경을 원밀리언이 시작하지 않았나.

0: 어떻게 댄서가 되셨나요?
1: 마이클 잭슨에 빠져가지고 혼자 막 연습을 해봤는데 도저히 혼자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양아치들 이런 이미지였죠. 그러니까 좀 날라리들. 그때 춤을 추던 사람들은 뭔가 사회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반항적인 애들 이런 이미지가 좀 강했어서 춤춘다 그러면 어른들이 이랬을 시절이었죠.

댄서들이 막 이제 스테이지 나와서 막 배틀하고 막 춤추고 이러면 이제 제가 입구에서 딱 들어가고 걸어가면 홍해가 쫙 갈라지듯이 갈라지면서 제가 스테이지 가운데 와서 한턴 14바퀴 돌고 바로 가면 그냥 상황 종료. 아니 뭐 그랬어요. 그냥 옛날 얘기니까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런데 뭐 그리고 이제 뭐 양현석이랑 저랑 뭐 이제 거기 가면 춤잘 추는 친구들은 이제 선풍기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잘 추는 사람은 에어컨 앞에 서 있거든요. 에어컨. 그러니까 그게 약간 훈장 같은.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춤에 대한 급을 그런 식으로 나눴어요. 그 안에서. 반무대를 주로 뛰는 그 비보이들이 많았고,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 왜냐면 다 생계형이었고, 그 당시 댄서들 대부분 보면. 그러니까 저도 생계형으로 댄서를 시작한 거였기 때문에, 지금의 스트릿 댄서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예, 그래서 지금은 뭐 대회도 나오고, 유명하면 레슨도 막 비싼 가격에 레슨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가수보다도 더 유명해져서, 그 가수 안무를 해주는데 뭐 몇천만 원씩 받고, 이거는 꿈도 꿀수 없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

0: 표현주님은 스트리트 댄서 몇 세대라고 생각을 하세요?
1: 2세대 아닐까요? 박남정의 이 춤이랑 이 남정령이 이 웨이브 했던 거, 문워크한 거, 완성인너가 로보팅 했던 거, 준호형의 이 나나라요 때 나왔었던 이 중간에 이 무브먼트라든가 현진영 형의 헤드스피너라든가 이런 걸 보고 춤을 췄기 때문에 그 형들이 선배죠, 저한테는. 그리고 나서 그 형들의 영향을 받고 더 알아가고 싶은데 그 형들은 더 이상 춤을 안 추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길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연습실에서 이렇게 좀몇번 해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뭐랄까 무술 동처럼 하나를 갖고 오랫동안 수련을 해야 되는 장르예요. 파핑은.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계속 길거리에서도 그냥 진짜 버스 안에서도 계속 이걸 부위별로 다 나눠서 하거든요. 뭐 삼두근, 뭐 이거, 뭐 목팝, 가슴팝, 뭐 겨드랑이 아래고, 뭐 광배근, 뭐 허벅지 근육 이걸 따로따로 다 연습을 해야 돼요. 요것만 따로 연습하고 요것만 따로 그래서 막 버스에서도

그 어찌 보면 내가 처음 춤 시작할 때 목표로 한 거를 성공한 거죠. 그 나이에. 시작한 지뭐 5, 6년밖에 안 됐는데 춤. 세계대회 최고 1등 챔피언. 그것도 락킹과 팝핑 양쪽에서 다 1등 했어. 이게 저런 흑인들 등치 큰, 어? 저런 사람들 내가 다 이겼어. 진짜 내가 짜? 어떡하지? 내가 최고네. 그러니까 여기에 완전히 매몰됨과 동시에 그걸 뺏길까 봐 두려워. 제가 나중에 나이 기면 어떡하지? 아, 내가 나중에 이 챔피언 자리 뺏기면 어떡하지? 내가 최고를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고민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한 번은 중국의 10살짜리, 10몇 살짜리 남자한테 한번 진 거예요, 배틀에서. 팝핑. 팍!

하고 온 거죠. 내가 세계 챔피언인데 내가 쟤한테 졌다고? 자존심 다 긁히고 이러면서 인정하기 싫고 받아들일 수 없고 화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 마음들 때문에 춤을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혼자 어두운 곳으로 숨었죠. 네. 도망가서 도피해서 앉아서 울기도 하고 살도 찌고 맨날 밤마다 치킨, 족발, 맥주 시켜가지고 밤마다 먹고 계속 그러고 한 진짜 오래 있었어요. 그 슬럼프가 거의 원 밀리언 차리기 직전까지 계속 그랬으니까. 네. 7, 8년 정도.

0: 비 오는데 밖에 나갈 거야?
1: 나갈 거야?
0: 알았어. 비 맞는데? 진짜 이렇게 비 와? 진짜? 근데 아침마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오목눈이 붉은 머리 오목눈이라고 사람들이 귀여운 새로 알고 있는 새가 있거든요. 때로 무더기로 와서 막 먹고 가고 여기에서 물도 마시고 쉬었다 가고 이런 것들을 여기 창문으로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 기분도 너무 좋고

0: 김치말이 국수 해 먹어야겠지 이거.
1: 믿는지?
0: 아니 간이 뭐 모르는 거야. 간 왜 이렇게 완벽해?
2: 그때는 과도한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20대 초반에 가장 신체적으로 왕성했던 시기에 빛나는 시간이 조금 이제 지나가고 조금 이제 잦아드는 시기가 오니까 거기에서 본인이 많이 불안하기도 했었고 그게 저희가 결혼을 안 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3: 왜요?
2: 아줌마라는 딱지를 붙여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네. 더 젊고 예쁘고 그런 아티스트로 활동하기를 바랬어요.
3: 그럼 그렇게 힘드셨는데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4: 어느 날 유튜브에서 외국 댄서들이 코레오그래피 뭐 이제 LA에 있는 댄서들이 워크숍을 하는 걸 봤는데 학생들이 500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간간이 팝핑 락킹 클래스 열면 뭐 많으면 10명, 비 오는 날 뭐 2명, 어떤 날은 아무도 안 와서 수업 취소하기도 하고 그랬을 정도로 손가락 빨던 시절이었는데 500명을 꽉꽉 채워서 수업하는 LA 댄서들을 보면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와, 너무 부럽다. 아니, 이런 춤이 뭐가 이렇게 인기가 많아?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정통적인 그 스트리트 댄스가 아니야. 프리스타일도 아니고 안무를 짜가지고 막 근데 막 한 동작만 이렇게 갈고 닦은 그런 춤이 아니고 그냥 막 안무 뭐 탁탁탁탁 그냥 이런 거 하는 것 같은데 별로 기술도 없고 테크닉도 아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

코레오그래피 씬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막 후배들한테 가서 야, 이거 이번 프로젝트 나도 한 번만 껴주면 안 돼? 그러면서 같이, 야, 나도 같이 하자. 이러면서 가서 걔네들한테 사정사정해서 영상도 같이 찍고, 춤 무대도 같이 하고, 배우고, 야, 그렇게 안무 빨리 짜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도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서 다시 쌓는 시간이었거든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가짐. 그리고 내 그동안 쌓았던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걸 할수 있게 됐던 그 나이가 딱 30이었어요.

0: 주로 미국의 최대 음악 축제
1: 걸그룹 트와이스가 이번에 메인 무대를 데뷔 앨범이 오리콘 차트로
2: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정상에 올랐습니다.
3: 스트레이 키즈가 미국 빌보드 200에서 8장 연속 1위를 달성했습니다.
4: 케이팝 아티스트들의 정체성이에요. 퍼포먼스가. 네. 다른 나라의 음악 시장과 뭐가 가장 다르냐라고 하면 사실 퍼포먼스거든요. 굉장히 음악이 좋은 것도 굉장히 크지만 저는 최소 50% 정도는 퍼포먼스를 통한 매력이 있지 않을까. 지금 케이팝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이면 그 모인 장소에서 다 그걸 해요. 랜덤 플레이 댄스.

되게 자부심도 많이 있고요. 네. 그런 문화를 이끌어 왔다라는 안무가들의 그 되게 존경심도 많이 있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0: 안무 짤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1: 저한테 1순위는 캐릭터예요，사실은안무짤때제가느끼는거는그캐릭터성그아티스트만의그정체성이느껴지지않는퍼포먼스는저한테는큰매력이없어요그냥다비슷비슷해보이고내가아는선미그친구가가진매력이저한테는그안무로나온것같아요어떤날보면막너무해맑고그렇게웃다가도어떤순간엄청진지하고그런것들을어떻게안무로만들어볼수있을까해서그래서처음에쭈그리고앉아서이러고있는것도선미한테서보고는동작이거든요

리아킴 전과 후의 케이팝은,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이 춤이란 게 그냥 흘러가는 뭐 동작이 아니고 장면으로 만든 사람 같아요. 이 전에 케이팝은 어떠한 장면이라기보다는 아, 되게 멋진 춤이었지만 리아킴 후의 이 케이팝은 정말 그 무대에서 그 춤이 그냥 하나의 이야기가 됐어요.

한국 댄서들은 어떤 한 작품을 만들 때 이거를 여러 가지 요소를 같이 섞어서 스토리와 맥락과 그 다음에 동선과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서 관객들한테 그걸 대중적으로 해석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너무 잘돼 있어요. 그런 어떤 정제되어 있는 그 완성도. 그게 한국 댄스의 매력인 것 같고, 그게 한국 콘텐츠의 매력이기도 한것 같아요.

세븐틴 디노의 신작 안무인데, 그래서 여기다가 동작들을 지금 적고 있는 것들이 시공간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팔다리가 이게 어떤 동작이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무드였는지, 어떤 사운드에 이 비트를 맞췄는지, 그리고 박자는 정박으로 했는지, N박자로 했는지,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적어서 이제 유저들이 음악을 넣었을 때 비슷한 음악에는 아, 우리 AI 모델이 이런 동작을 이어줘야겠구나 라고 학습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0: 저는 댄스라는 컨텐츠가 다양하게 소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음악 AI나 영상 AI나 챗GPT라든지 손쉽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저희도 춤이라는 컨텐츠가 유저들이 누구나 만들 수 있게끔 하고 그 수익이 발생이 될수 있다면 저희는 안무가들한테 정산하는 구조를 그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춤을 가지고 수익화할 수 있는 컨텐츠가 생기면 생겨날수록 산업의 성장과 비례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1: 춤은 정말 여러 가지 산업의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그거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거를 뻗칠 수가 없는 게, 일단 이 안무의 주인이 내가 될수 없는? 그러니까 제 안무를 제가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도 눈치를 보게 되고, 그리고 뭔가 이 안무가 2차적으로 다른 곳에서 사용이 될 때, 안무가들은 추가적인 수익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 내게 필요하다.

0: 안무가들이 모든 재산권을 100% 양도하는 형태의 계약만 존재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옵션만 있었고 안무가들이 거기서 예를 들어 저는 제 안무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받고 싶습니다. 라던가 이런 딜을 할수 있는 분위기조차 아닌 상황이에요. 그 선택지에서 안무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는 게 저의 1차적인 목표예요.
1: 오히려 저에게 큰 영감을 주는 건 누군가가 봤을 때 저걸 춤이라고 봐야 할지.

요즘 하는 거 해드릴까?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평소에 리아킴이라는 분을 이제 프로젝트 K-탑스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난 이거 안무를 리아킴한테 좀 줬으면 좋겠다. 워낙 잘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제안을 드렸죠.

0: 와, 이거다. 춤은 이거였구나. 그 나이를 전혀 상관 안 하고 누군가가 춤을 추고 몸을 움직이는 그 시간이 스스로 살아있고 스스로 뭔가를 표현하고 있고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잡다구리한 스트레스들을 잠시 잊어버릴 수 있는 그 환상적인 아름다운 시간이구나. 춤추는 시간은.
1: 제가 제일 자주 쓰는 말이 "We are all dancers" 이거든요. 우리 모두는 댄서다. 근데 저는 이게 그냥 쓰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댄서라고 생각해요.

그 춤추는 그 춤을 추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신나서 막 미쳐버릴 것 같아. 막 너무 신나. 이거 하나만 해도 너무 신나. 이게 더 좋은 춤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0: 숨쉬기 엄청 잘 보이긴 해. 왜냐면 진짜 갑자기 딱 멈췄잖아. 그래서 진짜 잘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하고
1: 야 진짜 이거를 같이 해주셔야 돼요. 네.
0: 좀 잠깐 지금부터 좀 쉴게요.
2: 네. 아,
3: 23분인데 30분이 뭘까요?
2: 40분?
0: 어?
2: 너무
4: 네.
2: 네. 몇 시까지 해요?
1: 오늘 몇 시까지 하냐면 다 잘 해야 끝나죠. 그러니까 그걸 내가 모르지. 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 끝나는지는 다 돼야 끝난다. 다 되면 끝난다. 네.

그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보이는 것들이 좀 있긴 한것 같아요. 그때는 막 1등에만 목매달면서 달리고 거기에 안절부절하고 지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으로 임했을 때와 지금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또이 40살 넘은 언니가 춤추는 걸 보고 그 쇼츠에 좋아요를 눌러주는 젊은 세대들이 있다라는 것도 난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들. 뭔가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작업 과정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게 아니라 매 순간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게 좀갈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0: 리아킴님은 한국 대중문화에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고 싶으세요?
1: 제가 언제까지 직업 댄서로 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치만 언제까지 춤은 출것 같아요. 사실 기록되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괜찮아요. 예. 근데 뭐 기록을 해준다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하다 간 사람 정도로만 기억돼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역대 대통령들 못지않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1: 저희들이 원했던 것은 분명히 공정방송 그리고 민주노조였습니다.
2: 네가 뭔데 마음대로 대통령 줄이느냐. 어디서 구해왔는지 그 마대자루 같은 거를 뒤집어 쓰거든요. 너네 다 틀려먹었어. 다 기레기야.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
3: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4: 이것을 향한 시선을 돌리지는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 담당 부장이 저한테 사장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센세이셔널리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안 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5: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6: 이 분위기?
7: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6: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6: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8: 1조터와 함께 알아보는 가을철 야생 진드기 감염병 예방 방법. 첫 번째,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긴 옷을 입어 진드기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세요. 두 번째, 벌초와 등산 같은 활동을 할 때는 해충 기피제를 뿌려 미리 대비하고 야생동물을 함부로 만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야외에서 사용한 돗자리는 깨끗하게 세척하고 햇볕에 말려 소독해주세요. 네 번째, 입었던 옷은 바로 세탁하고 몸은 꼼꼼하게 씻어내세요. 야생 진드기 감염병 예방법을 숙지하여 안전하게 가을을 즐기세요.

0: 아니 여러분들은 혹시 웬월사입니까? 5월사입니까?
1: 웬월사?
0: 웬월사, 5월사 이 단어조차도 몰라요?
1: 아 왼쪽 얼굴은 알겠는데 사는 뭐지? 사망 아니야? 사망. 아,
2: 왼쪽 얼굴 사망.
0: 왼쪽 얼굴 사수 웬월사. 아~ 오른쪽 얼굴 사수 5월사. 아~, 아 왜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인턴제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지금 교수님이 계시는데 네. 사실 교수님을 위한 지금 이 발언 얘기도 해요. 아~ 이게 자리를 바꿀 기회가 지금 아, 온 저는... 겁니다. 어디 쪽이 더 잘 봤냐 이거예요.
3: 전 웬월사입니다.
0: 웬월사요?
3: 아~ 네. 왜요? 제가 이름이 우충환이잖아요. 네. 근데 학생들이 좌충환이라고.
0: 좌가났다. 네.
3: 아. 이게 한참 코로나 시절에 네. 제가 이제 그 온라인 수업을 많이 했는데 아. 이제 카메라를 여러 각도에서 해봤더니 이쪽이 제일 잘
0: 왼쪽이 낫다. 네.
3: 그래서 좌충환이라고 날 불러라.
0: 아, 다른 분들은요?
1: 저는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쪽에 앉았으면 좋겠다.
0: 아, 어. 오른쪽에요? 네. 오른쪽에 자신 있다?
1: 아, 그나마 낫다. 자신 있다라는 아. 얘기와는 좀 다르게 그나마 낫다.
0: 오른쪽이 최고다. 아, 왼쪽은 좀 그렇고.
1: 그렇죠.
0: 저도 방송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왼쪽이 잘 나오는지 오른쪽이 잘 나오는지 아. 신경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내가 왼쪽이 잘생겨서 사람들이 날 좋아하겠냐, 오른쪽이 잘생겨서 좋아하겠냐. 나를 좋아하는 건 그게 아니다. 넌 그냥 웃기기나 해라. 재밌어라. 네, 네. 진행이나 잘해라. 이게 이제 제 몫이니까.
1: 그렇죠.
0: 저는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는데, 이야, 참 대단들 하시네.
3: 우리 자리 배치가 아주 아이디어하게 잘 된 것 같아요. 아,
0: 그럼 지금 네. 되게 서로 만족하세요, 자리는요?
3: 네, 저는 아주.
1: 어, 네, 참 좋아요.
0: 좋습니다. 우리 취미는 과학에서 준비한 시간인데요. 얼굴 대칭이 잘 맞아야 더 아름답고 매력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진을 한번 합성을 해봤어요.
1: 합성을 했죠?
0: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합성을 해봤습니다. 예, 한번 봅시다. 예. 자, 황성 씨인데요. 황 박사님은 저 오른쪽 왼쪽 원본인데
4: 왼쪽이 난 것 같아요.
0: 왼쪽이 난데? 오른쪽은 너무 저기 뭐 사람이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1: 아니
0: 오른쪽은요 진짜 다이어트 심하게 한 사람 같아요.
1: 어? 자리를 잘못 앉았는데
0: 왼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어. 이제부터 웬월사예요. 예. 어?
1: 원본보다 왼쪽이 낫네요.
0: 선생님 왼쪽은 뭐 저거 합성이야 뭐야. 저게 아름다워야 되는데 왼쪽은 누구세요? 완벽하게 지금 왼쪽 오른쪽이 딱 정확히 일치했는데
1: 아니 이제 보니까 정말 아름답게 비대칭으로 생겼네요. 아,
0: 오른쪽은 진짜로 머리 길은 저기 매트리스 나오는 신기스러운이에요.
1: 오, 그러니까요.
0: 어, 원본이 아, 제일 낫네.
1: 그러니까요.
0: 야, 우리 우 교수님. 아, 우 교수님 원본.
3: 어, 저 오른쪽인데요?
0: 오른쪽이네. 우 교수님 오른쪽이
4: 괜찮은데?
0: 오른쪽이 오히려 사람이 나아 보이네, 더. 어. 왼쪽은 어, 좀 무섭네요, 사람이.
4: 아니, 이거 약간 남자답지 않아요, 왼쪽이?
0: 성격 파탄자. 오른쪽이 난데요, 우리 교수님도?
3: 네, 아, 네. 신기하네요.
4: 아까 저 정성 원하더니 저렇게 낫네.
0: 저는 원본이 낫네요. 저는 왼쪽으로 가면 와, 저 누구야? 와, 약간 그 만화 원피스에 나오는 아, 네, 원피스에 나오는 누군지 모르는 해군 대장 같은 느낌이 나는데
4: 대칭은 안 좋은 것 같은데.
1: 어, 진짜 이제 보니까 대칭은 네. 아닌 것 같아요.
0: 대칭은 거절합니다.
3: 이게 뇌과학에서 대칭에 대한 또 연구들이 있. 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시각적인 자극이 들어가면 네. 이렇게 순차적으로 처리가 되는데 네. 이 대칭에 엄청나게 더 반응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 뇌가 대칭을 되게 특별하게 다루는데 그게 또 아름다운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원래 좀 새로움이나 좀 적당한 복잡감.
0: 그렇죠. 적당한 네, 복잡감.
3: 그다음에 뭐 맥락이나 해석 이런 게 다 중요하게 작용을 하잖아요.
0: 그렇죠. 다들 눈치를 채셨겠지만 오늘 주제는 바로 대칭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대칭을 연구하는 대칭 전문가가 있을까? 이런 건 어떤 분야에서 연구를 하죠?
4: 대칭은 사실 뭐 물리든 천문학이든 화학이든 다 활용하기는 해요.
0: 그렇죠.
4: 근데 저희는 언제나처럼 이걸 일종의 도구로 쓸 뿐이지 그냥 뭐 양쪽이 비슷한 대칭이지 이 정도지 정말 대칭이 뭐고 어떤 원리고 의미가 있나를 보려면 역시 수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0: 아, 수학으로 가는구나. 아, 참 미치겠다. 아니 대칭인데 왜 이게 수학으로 가요? 아,
1: 마음에서 우러나왔는데요 지금?
0: 아, 어쨌건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대칭은 수학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네. 아, 자 수학 공부도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일단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0: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완벽한 대칭이십니다. 예.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송영진입니다.
0: 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 교수님, 대칭이라는 게, 데칼코마니가 아닙니까? 데칼코마니? 예. 이게 뭐 배울 게 더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예.
1: 예, 이게 데칼코마니를 이제 좌와 우가 똑같은 경우, 이런 걸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데칼코마니입니다만은, 뭔가 변환을 했을 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다 대칭이라고 부릅니다.
0: 아, 변하지 않는 게 있으면 대칭이라고 부른다.
1: 네.
0: 아.
1: 그래서 또 이제 수학에서만 대칭이 이제 등장하는 게 아니고 네. 자연과학에서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대칭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과학에서는 그러니까 복잡한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뭐 어떤 특별한 규칙 같은 거를 찾아내는데 대칭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0: 중요한 건 대칭으로 변하지 않는 규칙을 찾는다.
1: 그렇죠.
0: 근데 교수님도 그러면 수학 중에서도 대칭을 전문으로 연구하시는 분입니까?
1: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0: 콩으로 우주를 저기 지금 설명하는 분도 그분도 계시고.
1: 예, 저는 위상수학자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나오신 김상영 교수님도 위상수학을 하셨고요. 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주제고 네. 수학자들은 익히 잘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0: 아, 수학하는 사람이면
2: 네. 사실 교수님께서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 출전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이야, 분이에요.
0: 거기 그냥 그 이 수학으로 따지면 콜로세움 같은 데 아닙니까?
1: 아, 이제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기준으로 말씀을 천재들. 드리면 예, 세계 최고의 천재들이 모여서 예. 이제 실력을 겨루는 대회고요. 네.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117개국에서 이제 6위를 했는데.
0: 야, 117개국에서 6위면은 탑10 안에 들었네.
1: 그, 예,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저희가 아, 미국, 중국, 러시아와 더불어서 이제 4강 중에 한 나라이고 아. 한 지난 한 20년 동안 사실은 이제 1등, 2등, 3등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성적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제

0: 같이 이제 대한민국 같이 작은 나라가 이제 최상위권에 있다는 거죠. 것은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이고요. 예.
1: 듣기로는 6명 출전해서 6명 다
2: 6명 가요?
1: 수상을 했다고
2: 그러더라고요. 그죠.
0: 저희 올해 대표 중에는 42점 만점을 받은 학생도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3: 몇 살입니까, 그 학생?
0: 17살입니다.
2: 고1이요?
0: 야, 이제 나이는 학년은 고3인데.
2: 고3.
0: 예. 09년생입니다.
4: 근데 뭐 교육 시스템도 중요하고 학생들이 또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겠지만 솔직히 저는 이게 아무래도 나 같은 스승을 만난 덕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이 송용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끔은 좀 하시지 않습니까?
0: 안 합니다.
4: 주무시기 전에 가끔하면서 하이 기특한 녀석들 역시 나란 이러면서 뭐 얘기해요.
0: 아, 제가 그런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서 저희 장점을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제가 학생들하고 굉장히 금방 친해지고 학생들을 굉장히 잘 심리적으로 잘 케어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 아, 좋습니다. 어쨌건 좋은 스승님이 또 계시고 또 멘토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렇게 또 멋진 또 실력을 발휘하는 게 아닌가 국제대회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수님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영재 학습반으로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수준을 좀 많이 낮춰서 최대한 좀 쉽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칭.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그 데칼코마니는 그러면 대칭은 아닌가요?
0: 대칭이죠.
4: 대칭이죠.
0: 네, 선대칭입니다.
4: 선대칭. 네.
0: 근데 선대칭 말고도 이제 회전대칭이라는 것도 있고 뭐 점대칭. 점대칭도 사실 회전대칭의 일종입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정삼각형의 예를 들자면요.
4: 네. 아, 가져오셨구나. 규제를. 아이고, 나 감사합니다.
0: 예. 예. 이게 정삼각형이죠. 이게. 네. 정삼각형의 경우에는 사실은 120도 회전하고 또 240도 회전해도 네. 사실 모양이 똑같죠.
4: 정
0: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회전 대칭이라고 합니다.
4: 아, 회전에도 똑같은 네.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애들은 회전 대칭.
0: 180도 회전 이런 건 점 대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 정다각형은 다 대칭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5: 정삼각형은 선대칭도 되지 않나요?
0: 이건 이제 선대칭도 되죠.
4: 아, 그렇습니까? 반으로 나눌 수
0: 예,
4: 있습니까?
0: 예, 예, 그렇습니다.
4: 접어서 겹쳐지는 것만 우리가 어렸을 때 데칼코마니 그렇죠. 때문에 알고 있었는데 더 넓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0: 예, 맞습니다. 예. 이 대칭이라는 것은 뭔가 변환을 했을 때 변치 않는 그런 네. 상황을 이제 대칭이라고 하는데요.
4: 변치 않는.
0: 그때 그 변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4: 변환.
0: 변환이라는 변환. 것은 이제 돌리든 뒤집어서 겹치든 네.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변환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변환을 통해서도 똑같은 물건이 나오면 대칭이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준비해놓은 네. 사진이 있는데요.
4: 네.
0: 좋습니다. 여기 새. 이제 새가 두 마리 있죠.
4: 네.
0: 그럼 저게 두 마리가 대칭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이제 간단한 질문입니다.
4: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방향도 틀리고 분명히 미세한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1: 접어서 딱 맞는 것도 아니고.
4: 접어서?
5: 접어서. 회전한다고 또 딱 될 것도 같지도
4: 네.
5: 않고.
4: 네. 네. 네.
0: 그래서 이제 이것의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네. 네, 대칭이라고 합니다.
4: 얘도
1: 아, 이것도 예, 대칭이라고.
0: 예, 근데 이거는 잘 보시면 평행 이동을 한 다음에 그다음 회전 이동을 하면 되죠.
1: 네, 네.
0: 그러니까 겹치죠.
1: 새를 그래서 이제 움직여서 예, 움직여 돌리면
4: 이렇게 꺾으면
1: 맞기는 하죠.
0: 네, 예, 그렇죠.
4: 그러면 그 신기한 게 이동 같은 것도 이것도 그럼 대칭으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0: 뭐? 맞습니다.
1: 그럼 어떤 식으로든 변환을 해서 겹치게 되거나 원래 모양으로 맞아 떨어지면은 그거를 대칭이라고 부르는 거네요.
0: 예, 맞습니다. 우리가 A라는 물체가 있고 네. 또 A 프라임이라는 물체가 있을 때 네. A라는 물체를 어떻게 하든 변환을 해가지고 A 프라임과 겹치게 할 수 있으면 그때 A와 A 프라임은 서로 대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4: 어떻게든 겹치게만 할 수 있으면은 그냥 대칭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신 이제 여기서도 이제 변화하는 중요한 특징이 이제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합성.
0: 네, 합성.
4: 네.
0: 합성. 그러니까 A라는 변환, B라는 변환, C라는 변환을 합성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잘 모르던 것들도 어쨌거나 그 여러 번의 합성을 통해서 같은 것으로 만들 수 있으면 이 두 가지는 대칭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평면상에서는 대부분 이제 이동을 하거나 회전하면 겹칠 수 있죠. 그렇지만 의외로 사실 선대칭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대칭이긴 합니다.
4: 선대칭에.
0: 우리가 흔히 선대칭을 떠올리긴 하지만 선대칭은 사실은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서로 겹칠 수가 없죠.
4: 포기해야죠, 걔는.
0: 예, 포기하는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평면상에서 이동으로는 포기될 수가 없는 겁니다.

0: 제가 또 예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요거는 D고요. 요건 B입니다.
1: B죠? D와 B.
0: D와 B죠. 예. D와 B인데 이거를 이제 평면상에서 이동을 한다 그러면 아무리 이동을 해도
1: B, 아, D는 안 되죠.
0: 네, B는 없을 수가 없죠. 그럼, 예. 그렇지만 이걸 우리가 선대칭이라고 하죠. 예. 백각호만이랑 똑같죠. 그래서 이제 선대칭에서는 겹치기 하는 이동은 반드시 이렇게 뒤집어야 되죠.
1: 그러면 되지.
0: 그런데 예. 이렇게 뒤집은 행동은 뭐냐면 이건 3차원을 이용한 거죠.
1: 평면에서는 예.
0: 그러니까 이 공간을 떠난 겁니다. 네. 이 공간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대칭은 그래서 이제 거울 대칭의 일종이라고 하는데 거울 대칭을 한 차원 낮춘 것이죠. 그래서 평면상에서의 거울 대칭이라고 합니다. 전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3차원 거울 대칭도 있고 당연히 4차원 거울 대칭도 있고 5차원 거울 대칭도 있는데 2차원 거울 대칭을 선대칭이라고 하는 겁니다.
1: 네.
0: 근데 선대칭 혹은 거울 대칭의 특징은 뭐냐면 그 공간 내에서는 어떻게 변환을 해도 겹치게 할 수 없다.
1: 아.
0: 겹치게 하려면
1: 무조건 띄워야 된다.
0: 한 차원을 올라가야 된다.
1: 아, 차원을 올라가야 된다.
0: 네, 그런 그래. 이제 그런 중요한 차이.
1: 그러면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은 이제 저도 아까 좀 헷갈렸던 게 손바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손바닥도 봤을 때 똑같은 모양인데 이게 어쨌건 방향이 다르잖아요, 서로.
0: 그렇죠.
1: 성격이 다른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3차원으로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0: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손바닥도 예. 좌우가 있지만 이렇게 평면상에 놓여져 있다고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도 겹치지 않죠.
1: 겹치지가 않죠.
0: 근데 이걸 이제 한 차원 높여서 우리가 3차원에서 이제 이걸 들여다보면
1: 박수.
0: 가운데 거울이 있다고 생각을
1: 거울,
0: 하고
1: 예.
0: 얘와 얘는 거울 대칭이죠.
1: 아, 네네네.
0: 네, 근데 이 3차원에 있는 서로 거울 대칭인 것은 아무리 움직여도 서로 겹치게 할 수가 없죠. 겹치게 하려면 4차원에서 돌리면.
2: 4차원이 여기서. 4차원이
3: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4차원은 공간적인 4차원이 아니라 약간
2: 시간과 공간이 합쳐져.
0: 이제 수학에서는 이제 2차원이라는 건 평면이죠.
1: 그렇죠.
0: 그리고 3차원이라는 건 평면과 수직인 입체. 어떤 또 다른 축이 예. 있다고 생각하는 예. 겁니다. 그렇죠?
1: 그렇죠.
0: 4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3차원이라는 공간이 있고 거기에 수직인 또 다른 축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1: 아, 또 다른 축이 있다.
3: 야, 상상이 안 돼요.
1: 4차원은 진짜 상상이 안 돼요.
2: 그게 시간이 아닌 거구나, 그냥. 수학에서의 4차원과 물리에서의 4차원이 다른 거네요, 그럼.
0: 저는. 그렇죠. 우리가 4차원을 상상하기 어려운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건 누구에게나, 그건 수학자들에게나 4차원의 세계를 어떤 공간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3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2차원의 세계는 상상할 수가 있어요.
1: 그렇죠.
0: 평면상에서는.
1: 그렇죠.
0: 평면상에 사는 어떤 생명체가 있다면 이 얘는 평면상에서 움직이니까 위라는 개념이 없죠. 좌우로 돌아다니기만 하지. 그러니까 위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뒤집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가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울타리 좀 큰 원이 있고 그 안에 조그만 원이 있는데 이 조그만 원을 원 밖으로 끄집어내려도 못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렇지만 이걸 3차원으로 딱 드러낼 수는 있죠.
4: 그렇죠.
0: 위에서 보면
4: 옮길 수 있어요.
0: 이거 똑같은 예로 이제 농구공 안에 이제 야구공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 공간에서 볼 때는 닫혀져 있는 공간에 닫혀져 있는 어떤 물건이 있으니까 꺼낼 방법이 없지만 네. 4차원 축에서 보면 이게 뻥 뚫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싹 꺼내면 되죠.
1: 아.
0: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대칭 문제도 아까 왼손 오른손 얘기했지만 거울에 있는 사람들을 있을 때 나는 심장 왼쪽에 있지만 거울에 있는 나의 모습은 심장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내가 4차원에서 몸을 탁 돌리면 내가 내 심장이 오른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3차원과 4차원 혹은 3차원 위에 있는 또 다른 축 이런 걸 상상을 해보는 거죠.
4: 야. 지금 이렇게 2차원에서 이런 글자 같은 거는 3차원으로 올려야 되고
1: 얼마든지 올릴 수 있지.
4: 이게 손같이 3차원으로 돼 있는
1: 여기는 이미 3차원이니까 네,
4: 하나 더 올라가야 된다.
1: 하나 더 올려야 된다. 오케이.
2: 그냥 좋습니다. 옮기거나 회전만으로는 못 겹치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뒤집어진다. 약간 그 예전에 김상환 교수님이 공의 양쪽 끝 손가락에 다 닿는 것만 했었잖아요.
1: 맞아요.
2: 상상이 안 가는데 이제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다. 위상수학에서 이런 개념을 되게 하시는 분은 쉽게 하는데 저희가
3: 그러니까요.
2: 굉장히 힘겹게 이해하는 그들
1: 평면에서 겹치게 만들려면 3차원으로 가고 우리 같은 입체들이 겹치게 만들려면 그건 또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서 4차원이 돼야 된다.
0: 맞습니다.
1: 그 2차원에 있는 이런 애들 있잖아요. 우리 3차원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지금 끌어올려가지고 이렇게 한다.
0: 네네.
1: 그럼 이거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2차원 애들한테는 답답한 일인데 3차원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2차원을 다 이해해버릴 수 있는 뭐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까?
0: 그렇죠.
1: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짓들이 다 4차원에서는 귀엽게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1: 그들이 또 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데에서는 예. 우리를 다 파악하는데 자기네들 사는 데 도움이 된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대칭이라는 게 이제 데칼코마니만 있는 걸로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또 고급 정보들이.

0: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1: 네, 예. 근데 이게 수학을 배우다 보면요. 이게 다 우리가 늘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이 어려운 걸 배워가지고, 어따 써? 예. 쓸모가 과연 있냐. 예, 예, 예. 이렇게 어려운 거를 배워가지고, 우리한테 뭐가 도움이 될까.
2: 이게 수학적으로 보면 단순하게 도형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흥미롭다, 뭐 이해할 수 있다 정도지만, 화학 분야에서는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실용성도 엄청 높아요. 이게 제일 극단적인 게 왼손 오른손 얘기를 했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이게 안 겹쳐지는 이런 형태 모양을 우리가 카이랄성이라고 하거든요.
1: 카이랄성.
2: 이 카이랄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손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0: 손처럼 모양이 똑같은데 이제 방향까지는 완벽하게 안 겹쳐진다.
2: 그렇죠. 재료도 같고 네. 이 연결돼 있는 구조도 같은데 네. 서로 입체적으로는 그냥 안 겹쳐지는 다른
1: 안
2: 거다.
1: 안 겹쳐진다.
2: 이게 왜 쓸모가 있느냐? 우리가 쓰는 많은 종류의 의약품들이 카이랄성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져요.
1: 의약품들이요? 네.
2: 예를 들어서 뭐 그 해열제로 먹는 이부프로펜이라는
1: 네. 네.
2: 이것도 우리가 이 겹쳐지는 것만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느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몸에 훨씬 더 효과가 좋고 하나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1: 아, 그래요?
2: 그게 덱스라는 구조를 갖는 게 높아서 그 덱시부프로펜이라는 약이 따로 있어요.
1: 있어요.
2: 이게 그 하나의 종류만 만든 거예요. 이걸 하나만 만드는 게 우리들의 화학자들의 노력인 게 예를 들어서 왼손 오른손 장갑이라 치면 네. 장갑 만드는 공장에다가 자 장갑 만 개를 만들어봐라 시키면 당연히 어떤 걸 만들지에 대한 선택성이 없어요. 반반 나오겠죠.
1: 왼쪽이냐 오른쪽.
2: 근데 우리는 하나만 필요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비대칭 촉매라 부르는 분야라 노벨 화학상을 항상 받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만들 수 있는 형태로.
1: 필요한 대로 와. 네. 필요한 대로. 이게 표적이네.
2: 근데 그걸 표정만 만드는 기술이 이 대칭을 이해를 해야만 할 수가 있는 거라서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고 있어요.
1: 만약에 이제 그 대칭을 이해를 못하고 하면은 더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2: 그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네. 1957년 독일에서 콘테르간이라는 약이 출시된 적이 있었는데
1: 콘테르간.
2: 이게 화학 물질 이름으로는 탈리도마이드라는 의약품이었어요. 이것도 똑같이 두 가지가 왼손 오른손처럼 달라요. 근데 하나는 입덧 완화 효과가 있고 하나는 팔다리 기형을 신생한테 유발하는
1: 와 너무 다른 극단인데?
2: 근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처음에는 와. 그래서 이걸 썼을 때 야, 입덧 완화하고 좋다라고 복용했던 많은 사람들의 네. 자녀들이 이제 기형이 많이 나와서 이거를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나 없나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1: 기성류도가 똑같은데 부작용이 너무 심해버리네요 네.
2: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무게도 똑같고 다 그런
1: 내가 당장 필요한 입덧은 멈출 수 있지만 나중에 출산하는 아이들이 기형이 돼버리니까 기형아 출산이 돼버리니까 아 이 대칭이 중요하네요 대칭을 공부를 해야 되겠네
3: 그러니까요
1: 대칭 공부가 여러 지금 화학 쪽도 그렇지만 뭐 수학자분도 계시지만 다 써먹잖아요 그죠
4: 예 천체 물리학에서도 이제 복잡한 우주 공간을 설명할 때 네. 그런 대칭 개념이 중요하게 쓰인다고 들었습니다
1: 아, 천체 네. 천체 물리학에서도 대칭이 중요해요
5: 왜냐하면은 별의 구조라든지 이런 거를 설명할 때도 정말 많이 쓰이는 게 이 대칭이라는 개념이거든요. 별 자체를 대칭이라고 가정을 하면 구저구, 중심부로부터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한 점에 그 정보만 알면은 예를 들어 별의 온도라든지 압력이라든지 밀도를 알게 되면 대칭이기 때문에 중심부로부터 같은 점에 떨어져 있는 모든 영역은 다 밀도, 압력, 온도가 똑같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별의 내부 구조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대칭을 이용을 하면은.
1: 별이 구 대칭이라고 가정하면 계산할 게 좀 줄어드나요?
5: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봤듯이 3차원 문제를 2차원으로 단순하게 풀 수도 있는 거고 계산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 몰랐던 사실?
5: 예를 들면 모든 천체가 은하 중심을 돌고 있잖아요. 근데 별들이 도는 속도만 알게 되면은 이 안쪽에 물질이 질량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케플러 법칙을 통해서. 그런데 속도를 측정을 하고 안에 들어있는 먼지라든지 별의 양이라든지 이런 걸 다 측정했는데 어? 계산이 안 맞아요. 어? 이 속도가 나오면 안 되는데 안에 더 뭐가 있나? 이런 식으로 측정해서 알아낸 게 예전에 다뤘던 암흑물질이죠.
1: 아, 대칭이 그러면 암흑물질 연구까지 쓰이는 건가?
5: 그렇죠.
1: 대칭을 이용해서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도 다 알 수 있다.
5: 그래서 대칭 같은 성격을 우리 물리학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칭을 수학적으로 다루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등장을 하게 되는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1: 뭐예요?
5: 그걸 우리가 군이라고 불러요. 군.
1: 군.
5: 네. 근데 진짜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1: 군체의 군?
5: 어, 그 군체의 군.
1: 군체의 군?
5: 네, 그 어, 군체. 군이에요. 그룹.
1: 군. 그룹. 네. 어, 네. 그룹.
2: 네. 화학에서 많이 쓰고 이제 보통 학생들이 한 전공 3학년쯤 되면은 이 굴론이라 부르거든요. 그룹 시오리라고.
1: 굴론.
2: 이걸 배울 때 처음 애들이 절망에 빠져요, 한번. 내가 이렇게 공간 지각 능력이 떨어졌나부터 해가지고 되게 고생하면서 배우는 분야인데.
1: 이 수학하려면 그게 필수예요?

0: 대학 수학에서도 아마 굉장히 나중에 배우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못 배웠어요. 네. 저는 생물학을 했으니까 뭐 미적분학까지는 배웠는데 그 뒤에 군론은 못 배웠어요.
1: 군은 그 17살 그 천재 소년 있죠. 그 친구도 군을 알아요?
2: 아, 알죠.
1: 17살이라는데 나는 몰라.
3: 그렇다고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2: 고등학교 일부 이제 영재 학교에서는 그걸 미리 좀 배웁니다.
1: 아, 그게 겁나는 학문입니까?
2: 군이라는 개념이 조금 고급진 개념이긴 합니다. 예. 단순히 이제 수식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 어려워 이렇게 되는 것인데 알고 보면 쉬운데요. 예. 사실은 이제 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고.
1: 아, 그게 기초죠.
2: 하지만 이제 수학 외에 있는 자연과학을 하는 학원 공학을 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좀 어렵다 이렇게 되는데요.
1: 군을 이해하면 이 사람은 수학자로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스타트를 끊는 거나 보면 되겠네요.
2: 그죠. 아주 기초 중에 기초죠.
3: 아, 이거 어떻게 이걸 기초 중에 기초라고.
1: 기초를 오늘 그쪽 못 갔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간 거야.
0: 그거를 배우고 싶습니다.
2: 그래서 예. 이제 군이라는 거는 이제 간단히 이제 군이 왜 이해하기 어려운 거냐면 네. 연산이라는 개념을 머리에 넣는 게 쉽지 않아서 연산. 그런데요. 이제 군을 이제 수학적인 정의로 말씀드리면은 군이란 연산을 가진 집합을 말합니다.
3: 연산을 집합, 가진 집합.
2: 연산을 가진 집합.
1: 연산을 가진 집합이 군이다.
2: 네네. 근데 네. 이제 집합이라는 건 쉽죠. 원소들을 네. 모아는 예, 거니까. 근데 이거면 연산을 갖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거기에 이제 어떤 A라는 원소가 있고 B라는 원소가 있는데 이제 덧셈하고 뺄셈 같은 걸 연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곱하기와 더하기처럼 A와 B를 뭔가 연산을 했어요. 그걸 스타라고 할까요? 네. A 스타 B를 했을 때 또 다른 원소가 나오면 이걸 그냥 연산이라고 합니다. 이 스타를. 그 어떤 집합에 연산이 있으면 그걸 그냥 군이라고 합니다.
3: 그러면은 그 A하고 연산 B를 했을 때 나오는 답도 그 집합 안에 있어야 되겠네.
1: 근데 이게 대칭에서 왜 필요한 건지. 대칭은 그냥 겹쳐지는 모양을 대칭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하죠?
2: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칭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변환이라는 개념입니다. 변환이라는 개념. 근데 변환이 바로 군 구조를 갖는다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1: 야, 이게 대칭에서 왜 필요한
2: 건지. 이게 이제 12각형인데요. 예. 12각형.
1: 정이죠?
2: 정12각형. 정12각형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제 30도를 회전해도 그대로고
1: 또 그대로.
2: 60도를 계속, 회전해도 그대로고
1: 계속 그대로.
2: 뭐 120도 회전해도 그대로죠. 예. 그랬을 때 이게 이제 한 번 한 행위가 이게 이제 변환입니다. 그죠? 회전 변환. 네네. 그리고 또 한 번 해도 또 회전 변환이고. 네. 근데 그것들을 서로 합성할 수가 있다 그랬죠. 네. 변환이랑은 합성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30도 돌린 거랑 60도 돌린 거를 합성하면 90도 돌린 게 되고 그건 회전이라는 변환의 합성이 또 다른 별 합성을 낳은 것이죠. 네네. 이게 가장 간단한 구조의 군 구조입니다.
1: 계산이 되죠. 아.
2: 이게 가장 간단한 구조의 군 구조고요. 네. 변환 하나하나를 어떤 그 안에 있는 원소라고 생각을 하고 변환을 합성할 수 있으니까 합성 자체를 연산이라고 합니다.
1: 아, 합성을 연산이라고 한다? 예. 합친 거를요?
2: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변환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생각하면 얘네 군이 되는 거죠.
1: 정 12각형 돌리고 30도, 60도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2: 예, 어렵지 군이라면. 않죠. 예, 예, 맞습니다.
1: 아주 그냥 뭐 그냥 귀엽네요, 군인.
3: 예. 아직 맛을 귀엽군. 못 봤어요.
1: 귀엽군. 아, 귀엽군. 예, 요즘 더 귀여워요.
2: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주제가 대칭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대칭을 수학에서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고 싶은 건데 대칭은 사실 반드시 도형에서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대칭적이다 이런 개념을 많이 쓰고요. 예, 방정식의 근들 사이에도 대칭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정식의 해법을 구하는데 어떻게 대칭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지 왜 군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립니다.
1: 아, 방정식에서 이미 아, 이게 방정식은 수학인데 이게 그 막 x 값 구하는 막 그런 막 그 저기 수식 막 그런 거 그잖아 맞잖아요. 예, 근데 방정식에 대칭이 있다. 이 방정식이 저는 사실 이제 뭐 이 친구를 뭐 만나고 싶은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잘은 모르는데 이 우리 방정식 저처럼 아예 오래 전에 이미 수학을 놓쳤던 분들한테는 일단 이 방정식이 어떤 앤가. 얘를 다시 한번 좀 복기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2: 그 방정식이란 사실 당식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2차 방정식을 배웁니다.
1: 2차 방정식.
2: 그래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equal 0. 이런 것들에 이제 근의 공식이 어떻게 되냐, 그 해법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걸 이제 배우고요. 그리고 그걸 인수분해에서도 근을 구하기진 하지만 근의 공식을 써서 구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좀 더 확장을 해서 X3승 혹은 X4승, X5승이 들어가는 그러한 방정식도 근의 공식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방정식의 해법을 구하는데 대칭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요. 네. 근데 여기서 대칭이란 근들이 갖고 있는 대칭적인 성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예가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이 있으면 네. 이 방정식의 근이 뭐죠?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2: 예, 그렇죠.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가 이제 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이라고도 하고 해라고도 하는데. 근데 루트 2와 마이너스 2는 사실 대칭 구조를 갖고 있죠. 얼핏 보기에도 딱 대칭이지만
1: 딱
2: 실은
1: 보여요.
2: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게 왜 대칭인가 하면 사실은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뭐냐면 근을 이제 얘네들을 서로 바꿔도 걔네들의 덧셈이 차이가 없고 곱셈이 차이가 없고 변한 게 없죠.
1: 루트 2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얘네들을 서로 바꿔도 2. 변한 게 없죠.
0: 변화가 없다는 게 어떤 건지.
2: 그러니까 이제 그 플러스 파트의 근을 알파라고 하고 마이너스가 붙은 걸 베타라고 한다면 네. 알파 더하기 베타 혹은 알파 곱하기 베타가 변치 않습니다. 이걸 바꿔도.
1: 일단 얘네들 뭐 합치면 0이에요. 0이에요. 변화 없죠. 그거 맞죠?
2: 네.
1: 그리고 또요.
3: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돼요. 항상.
4: 이 변화가 없다는 게 루트 2 더하기 마이너스 루트 2를 해도 0이고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루트 2를 해도 0이니까 0이지. 이걸 바꿔도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이것들의 순서를
1: 대표적인 네.
2: 어떤 변한 게 없냐면은 사실은 그 방정식을 이루는 계수들의 관계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걸 대칭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0: 센서로 바꿔도 이 시계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죠. 그래서 대칭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3차 방정식이나 4차 네? 방정식이나 5차 방정식으로 가면 이 대칭 관계가 되게 복잡해집니다.
1: 아,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9는 연산의 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두 개를 연산을 해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중요한 거네요.
0: 그렇죠.
2: 바뀌지 않는 애들 그러니까 특별히 막 앞뒤가 이렇게 옆으로 바뀌어도 예. 어떻게 보면 크게 엇나가지 않는.
0: 그렇죠, 그렇죠. 예.
2: 그러니까 내 이름은 이효리, 거꾸로 해도 이효리의 그 이와 이가.
0: 아, 예? 맞아요, 맞습니다.
2: 그렇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2: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내 이름은 이효리, 그 앞에 있는 이와 뒤에 있는 이. 아무리 바꿔도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맞아요. 이효리잖아요.
0: 그래서
2: 그런 애들을.
0: 예. 근들을 막 바꾸는데도 방정식이 어떤 근본 형태가 안 바뀌면 그러면 그 바꾸는 그런 변환들을 모아놓은 걸 갈로아 군이라고 합니다.
2: 갈로아 군.
0: 갈로아 군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그러면 이제 이, 그게 왜 중요하냐. 예. 이렇게 그 갈로아 군의 어떤 군 구조를 보면 예. 그 군 구조가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를 예. 통해서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2: 아. 근데 이제 저는 아.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갈로아 씨는 알거든요.
1: 갈로아.
2: 네. 자 앞에 보는 이제 갈로아. 예. 갈루아, 갈루아 방정식, 갈루아. 사람 이름 같은데요?
0: 예, 네. 갈루아는 이제 19세기 초반에 이제 활동했던 그 수학자의 이름인데요. 예. 이제 사실은 이제 고전대수학이라는 게 있는데, 고전대수학이란 이제 방정식의 해법을 구하는 분야를 고전대수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 이렇게 이제 일반 해를 구한다는 게 뭐냐면 근해 공식을 구하는 건데.
2: 근해 공식을 구하는
0: 근데 그것이 이제 갈루아가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2: 아.
0: 예, 그래서 갈루아 이후의 대수학을 벌써 200년 됐죠. 그 이후의 대수학을 현대대수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갈로아는 현대대수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3: 현대대수학의 문을 연 사람.
0: 네, 맞습니다.
2: 근해 공식은?
0: 네, 근데 어떠한 형태의 2차 식이든 이 공식에다 넣으면 된다 하는 게 근해 공식입니다.
2: 근해 공식을 그러면
1: 2차는 존재, 2차는 우리 다 배우잖아요. 중학교 때.
2: 어, 뭐였죠?
1: 2a분의 마이너스 b.
2: 왜요?
1: 그렇게 배웠어요.
2: 왠지를 말씀해 주셔야지. 네, 그래, 우리가 이해하죠.
1: 아,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게.
2: 자, 일단 천문학자는 탈락. 자, 뇌과학자, 예.
3: 아, 근해 공식 구하는 게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 문제였어요. 첫 번째 문제였어요.
2: 그러니까, 예.
3: 그래서 A, 그거를 이렇게 그 X를 중심으로 인수분해를 이렇게 해가지고 풀면은 하여튼 나옵니다.
2: 하여튼이 뭐예요, 또?
3: 하여튼 나옵니다.
2: 하여튼이 아니라 이게 근해 공식.
3: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2: 근해 공식이 왜 생겼는지, 근해 공식이 무엇인지.

0: 예, 메커니즘을. 예.
1: 2차 방정식을 이제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기본형을 놓는다면 아무래도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A는 절대로 0이 나와서는 안 된다를 기본 조건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러다면 0이 아닌 수로 나눠서 우리가 깔끔하게 만들려면 모든 항을 A로 나눠주면 되는데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이라는 형태로 한번 바뀝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X라는 걸 구하고 싶으니까 X가 아닌 것들을 반대로 넘겨버리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는 마이너스 A분의 C라는 형태가 되고 우리가 이제 이런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 중 하나로 배우는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이 좌변을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려면 이곳의 절반값을 제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분의 BX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건 2A분의 B의 제곱이 더해진 형태로 만들어주면 될 것이고요. 그거를 반대쪽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되니까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한다라는 보편적인 규칙이 있으면 됩니다. 자, 이 형태면 왼쪽에 있는 식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라는 완전제곱 형태가 되고 오른쪽은 식만 풀어서 정리해준다면 당연히 4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형태로 바뀌게 되겠죠. 결국 X가 필요하니까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루트를 씌워준다 생각하면 X 플러스 2A분의 B는 루트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에 분모는 자연스럽게 2A가 되고 위에는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불필요한 2A분의 B만 반대쪽으로 넘기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스퀘어 마이너스 4AC라는 형태로서 근의 공식이 유도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거나 숫자를 넣어서 답을 때려 맞출 수도 있고 네. 뭐 인수분해랑 여러 방식을 통해 방정식 구할 수 있는데 그 답을 근의 공식은 어쨌든 여기 넣으면 답은 무조건 나오는 완벽한 풀이다. 모르면 그냥 이거 써라. 거의 이 수준의 모범 답안 개념으로 생각한 게 좋을 것 같아요.
2: 그래서 근의 공식은 사실은 이제 뭐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한 2000년 이상 전부터 알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사람들은 그럼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은 없을까? 또 4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3: 네.
2: 그래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1500년 정도 동안 수학자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마지막 순간의 승자는 이제 카르다노와 그의 제자 페라리가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일반해를 완성합니다.
3: 아.
2: 근데 그게 이제 또 많은 수학자들이 5차 방정식의 그럼 근의 공식은 뭘까? 이걸 연구하게 되는 거죠.
3: 네.
2: 근데 그 중에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수학자를 뭐 한 서너 명 꼽는다면 그 중에 이제 뭐 가우스, 뭐 오일러, 또 라그랑주에 이런 사람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5차 방정식의 일반해를 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한 수학자들이죠. 근데 그분들이 다 실패한 거를 17살짜리 갈로아가 성공했다는 게 대단히 놀라운 것이죠.
0: 야, 17살이면 우리 국제올림피아드 그거.
4: 올림피아드.
0: 오, 그 천재친구.
2: 네네네.
0: 환생한 거 아니야?
4: 환생.
0: 아니, 근데,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약간 좀 번뜩번뜩 떠지는 게, 예전에 이제 방정식을 무조건 근의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풀었는데, 갈로아는 근의 공식이 없이 대칭,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그 대칭만으로 방정식을 풀게 된 거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닌가요?
2: 정확한 얘기는 아닌 게 방정식을 예. 풀게 된 게 아니라 예. 풀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거죠.
0: 그러니까 그 이 대칭으로 방정식을 풀 수 없다.
2: 300년 동안 이제 못 찾았던 것을 이제 그 사실은 찾을 필요가 없었어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 그때 이제 갈로아 군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 근들을 막 변환하는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구조를 갈로아 군이라고 하는데 네. 갈로아가 찾은 건 뭐냐면 이 갈로아 군의 구조만 봐도 그 안에 내부 구조만 봐도 해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고 지금 근데 질문하신 대로 어떤 구조에서는 반드시 존재하고 네. 어떤 구조에서는 반드시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제가 하나 간단한 질문 퀴즈를 할까요? 그럼 하나 드리면
0: 좀 빼야죠. 예.
2: 그 갈로아 사실은 이제 갈로아의 그 정리, 갈로아 이론을 사실 우리 공식 명칭으로는 5차 이상의 방정식은 일반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해가 없다. 이건데 이거를 사실 갈로아 정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제 아벨 루피니 정리라고 부릅니다. 아벨 루피니 정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탈리아 수학자 루피니가 처음에 19세기, 18세기 말에

0: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주장을 해요. 자기가 증명했다고 주장하고 그걸 이제 1824년에 젊은 수학자 아벨이 그것을 완벽하게 다시 증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돋보이는 것은 갈로아는 그들의 증명보다는 훨씬 더 아름답고 간단한 방법으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보입니다.
1: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를 발견했다.
0: 예. 근데 여기서 제가 간단한 퀴즈는 무엇이냐? 자, 갈로아나 아벨이 증명한 것은 오차 방정식의 일반에는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오차. 근데 그 정리의 내용은 오차 이상은 다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이제 제 질문은 뭐냐면 왜
1: 이상과.
0: 오차만 보였는데 그보다 더큰 고차는 왜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의미, 그걸 증명한 것으로 칠까요?
1: 오차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예 그 위로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라는 걸 그냥
0: 예, 오차가
1: 가정한
0: 존재하지
1: 거예요?
0: 않는다는 것만 보였는데.
2: 네. 오차 이상이 다 같은 군에 속해서 그런가요?
3: 그럼 군의 어떤 특징이 같아서?
0: 네. 제가 이제 간단한 질문이라고 드린 이유는 이게 굉장히 쉽기 때문인데요.
1: 네. 쉬워요?
0: 네. 네. 그 이유는 6차의 경우에는 1차식 곱하기 5차식으로
3: 아, 그러네요.
0: 있다면 5차식의 해법을 모르면 어차피 6차식은 해법을 모릅니다.
1: 알 수가 없다.
0: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오차식이 뭐냐면 x5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퀄 0이라는 게 유명한 오차식이에요.
1: 네.
0: 이 경우는 군의 공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해법이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만약에 거기다 x 마이너스 1이라는 항을 곱해요. 그럼 금방 6차식을 만들 수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건 어차피 모릅니다.
2: 네. 네. 아, 그런 식이구나.
0: 근데 사실은 이보다 조금 더, 요거는 이제 사실 갈로아 이론의 아직 표상적인 부분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쉽게. 네. 사실 갈로아 이론이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굉장히 일반화될 수 있고 그것이 또 다른 수학의 여러 분야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것이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갈로아가 현대 대수학을 문을 열었다.
1: 네, 열었습니다.
0: 라는 표현보다는,
3: 아, 표현보다는
0: 갈로아가 고전 대수학의 문을 닫았다.
1: 아, 옛 것을 닫은 거예요?
0: 네네.
1: 아, 그리고 이제 새로운 판을 연 겁니까?
0: 네네.
1: 대수학이 붙네요, 앞에. 대수학?
0: 예, 대수학.
1: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업적을 세운 사람한테는 대수학자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 대수학계의 아버지. 갈로아.
3: 큰 대자가 아니지 않나요?
1: 왜 대가 왜 들어가요?
0: 대수라는 건 수를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1: 아, 대수구나.
0: 네, 대수란 수를 대신한다는 뜻이고 다시 말하면 문자라는 뜻입니다.
1: 아...
0: 우리가 문자 계산을 하잖아요.
2: 방정식에 네. 보면 A, B, C 쓰듯이.
0: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면 현대 대수학은 뭘 하냐. 방정식의 해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요.
2: 네, 어, 그래요? 네,
0: 왜냐면 문을 닫았으니까.
1: 어...
0: 아까 연산을 가지고 있는
1: 연산.
0: 집합을 군이라고 한다 그랬죠.
1: 예, 예, 예.
0: 군 말고도 여러 가지 타입의 이제 연산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1: 예.
0: 군, 뭐, 환, 뭐, 채 이런 애들이 있는데.
1: 환채?
2: 네. 오, 약간 군채인데요?
1: 환채? 와, 군, 환채?
0: 예. 예. 그런 개념 혹은 그런 애들을 다룬 걸 통해서 어떤 다른 수학적인 개념을 해결한다든가 예. 문제를 푼다든가 하는 분야를 현대대수학이라고 합니다.
1: 현대대수학.
4: 그 중에 군이 제일 쉽나요?
0: 그렇죠.
1: 아. 갈로아는 그래서 5차 방정식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라는 거는 이제 갈로아가 밝혀낸 거 아닙니까?
0: 네. 그 갈로아는 이제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수학사 쪽으로 볼 때
1: 네.
0: 라마누잔이라고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1: 엄청 유명한,
0: 라마누잔 또 20세기 중반에 활동한 이제 폰 노이만
1: 네.
0: 이들과 함께 세계 역대 최고의 천재로 꼽힙니다.
1: 아, 17살인데요.
0: 네. 근데 이제 갈로아는 사실은 20살에 죽었습니다.
1: 아...
0: 예, 20살에 이제 권총.
1: 20살에 죽어요?
0: 예,
1: 17살인데, 17살에 최고, 그 당대 최고의 수학자들도 못 푼 거를 17살, 고3이 풀었는데, 완전 미친 천재인데, 20살에
0: 예.
1: 죽어요? 왜요?
0: 예, 갈로아는 그 엄청난 천재성으로도 이제 주목을 받지만, 네. 그의 짧은 생이 굉장히 영화와 같은 그런.
1: 와, 이거 뭐야.
0: 있어요.
3: 아, 재밌다.
1: 이런 천재가 계속 오래 살아야 장수해야지, 왜요?
0: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프랑스의 최고 명문 대학교가 이제 에콜 폴리테크닉이라고 지금도 그랬는데 거기에 두 번이나 낙방을 합니다.
1: 어, 왜 그래요?
0: 면접 볼 때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이제 얘기가 있고요.
1: 네.
0: 대신에 이제 우리 고등사범학교라고 하는 에콜 로말에 입학을 하는데
1: 네.
0: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아주 굉장히 그 활발하게 그 뭐라 하더나
2: 연구
0: 그,
2: 놀았어요?
0: 아니요, 그 운동권 학생으로 활동을 합니다.
1: 아~
3: 아, 그 당시에도
0: 그럼. 예, 그래서 이제 네. 그 당시에 프랑스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제 그렇죠. 시기인데요. 이제 왕당파와 공화파가 치열하게 이제 다툼을 하던 시기인데 갈로아의 아버지가 어떤 지방 소도시의 시장이었는데 공화파였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모함을 받아가지고 고통을 받다가 자살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약골 뿌리 토크닉의 두 번째 응시했을 때 실패했을 때,

0: 때도 그 아버지 사망 직후여가지고 실패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에콜 로말에서도 이제 퇴학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에콜 로말에 다니는 기간 동안에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그 갈로아 이론을 논문화해가지고 두 번이나 투고를 하는데 두 번 다 이제 어떤 사고가 생겨가지고 세상에 알리진 않아요. 특히나 공교롭게도 이제 두 번째 투고했을 때는 당시에 이제 그 굉장히 가장 유명한 수학자 중에 하나는 프리에라고 있죠. 우리 프랑스 프리에 변환이라고 하는 그 프리에가 이제 그걸 접수를 했는데 접수한 지 한 얼마 후에 한 달도 안 돼서 사망을 합니다.
1: 프리에가
0: 예. 그래서 뭐야? 자연스럽게 이제 그 세상에서 잊혀지는데
2: 그거 우리가 못 봐요?
0: 예,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조차 모르고
2: 거기에 뭔가 또 다른 그 학문적인 그러게요. 어떤 그런 자기가 밝혀낸 게 있을 텐데 그걸 우리가 그러니까요. 못 봐요.
0: 그래도 근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제 권총 결투를 하기 전날
1: 상대방 예? 결투를 하기 전날
0: 갑자기 권총 결투로 사망합니다.
2: 권총 결투로 죽었다고요?
0: 예예.
3: 아니 서부의 영화처럼 이렇게 딱 꺼내가지고
2: 아니 그거는 저기 왜 미국에서 나는 거고 무슨 권총 결투입니까? 갑자기요? 수학자가?
0: 이제 프랑스에서는 이제 뭐 명예를 위해서
4: 아, 장갑 맞으면 싸우고 이런
0: 예예.
2: 빨래뽑기 이거요?
0: 네네네. 중요한 이제 운동권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쪽에서 음모를 해서 얘를 죽이기 위해서 그게 권총 결투에 빠뜨렸다라는 얘기도 있고
1: 권총 결투를 왜 하지?
0: 근데 이제 그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전날 밤에 이제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자기 제일 친한 친구인 시발리에에게 자기의 이론을 편지로 써서 남깁니다.
1: 자기가 죽을 걸 알고요.
0: 네.

0: 갈루아를 이렇게 나타내겠다. 자기 죽기 전날 밤에 쓴 그 것들을 토대로 이제 많은 그 또 수학자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나온 게 갈루아 이론이다.
1: 맞습니다.
0: 야, 근데 고작 17살인데 현대 대수학의 아버지가 된 사람이에요. 오래 살았으면 현대 대수학의 간달프, 현대 대수학의 아인슈타인. 뭐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 텐데, 권총 대결로 죽었다.
2: 권총 대결로 죽는
0: 거지. 너무 안타깝네요.
1: 한편으로는 이제 그 어떤 말도 있냐면 이제 갈루아가 그 일찍 죽었기 때문에 수학자들에게는 되게 다행이다.
3: 아, 왜요?
1: 만약에 더, 한 20년 더 살았으면 수학이 엄청나게 어려워져가지고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었을 거다.
4: 대수만 했을 거는 보장도 없어.
0: 자, 오늘 외널사, 5월사로 시작해가지고 갈루아 이론까지 진짜 좀 먼 길을 온 것 같습니다. 예, 과학자분들 대칭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떠셨어요?
3: 아, 저는 아직도 첫 번째 사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예. 대칭이 무조건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다.
4: 저는 그냥 아까 제일 신기했던 거는 점대칭이나 선대칭을 할 때 차원을 넘어가야 된다는 말이 계속 인상 깊어서 앞으로는 약간의 뭐 장갑을 뒤집든 양말을 뒤집을 때 내가 차원을 넘었다라는 전능감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0: 지금 우리 송 교수님이 한국의 수학 영재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 활동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이 학생들을 또 이제 책임지시면서 좀 얻게 되는 보람이라든가 또 스트레스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1: 아, 보람이 100이고 스트레스는 0입니다.
0: 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1: 아, 진짜 그렇습니다.
0: 진짜요? 아, 이거 세상에 보람이 100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 아, 수학 올림피아드 일은 그런 것 같습니다. 와, 노력한 만큼 이제 보람이 있고요.
0: 학생들 가르치는데 보람이
4: 100%입니다. 100%죠.
0: 포럼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수학계가 앞으로도 계속 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알아요? 한국에서 제2의, 제3의 갈루아가 나올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우리나라 수학 과학과 대표들에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우리 또 교수님을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뚱뚱한 사람이 오래 산다. 체지방률 막 뭐 10%에 도전한다. 빼? 아니면 그냥 봐라. 어쩌라는 거예요?
3: 지방만 30년 넘게 연구를 하신 분이라고
0: 하십니다. 지방 전문가래요.
5: 지방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서요.
0: 아, 예. 아. 지방세포의 개수가 어느 정도는 세팅이 된다.
5: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성인이 되기 직전까지. 그냥 갖고 사는 거예요. 그만큼의 수를.
0: 아, 이미. 그럼 살 때도 지방세포는 안 없어지겠네요.
5: 그게 바로 요요현상의 문제입니다. 지방은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기관이라는 뜻이죠.
0: 교수님 30년 동안 연구하시다 보니까 좀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5: 저는 결국 부르시죠.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전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와, 백지 수표라. 여보, 우리 인생을 바꾼 금액이 얼마지?

0: 오늘은 강원도 강릉, 강릉에 왔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오래된 냉동 창고 같은데?
1: 냉장이라고 또 써있는 거 보니까 네. 냉동 창고 들어가나 봐요.
0: 근데 오늘 백만장자분께서 여기 사시는 건 아니겠죠?
1: 설마요. 네.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0: 가보시죠. 여기 뭐
1: 우유값이 있네요? 말리시는 건가?
0: 우유를
1: 우유 많이 드시나 보다.
0: 여기가 오늘 우유와 관련이 있는 곳인가요?
1: 아, 아우, 여기 뭐가 많네요.
0: 작업실이네요.
1: 밖에랑은 완전히 다른데요?
0: 와, 아 여기 무슨 미술 어떤 작업실 같은.

0: 아, 일단 냉동 창고라서 그런지 뭔가 시원합니다.
1: 너무 시원한데요? 여기 보면 얼굴 그린 것 같기도 하고.
0: 아이고,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장훈 씨, 예원 씨, 아이고.
1: 여기와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여기.
0: 가운데 드시죠. 미술 작품들과 너무 어울리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1: 아니에요. 예.
3: 저는 대지 미술가 최옥경입니다. 그리고 조각하면서요. 그래서 여기는 작업실입니다.

0: 최오경 선생님, 오늘의 백만장자시죠?
1: 네, 근데 저는 돈은 그 정도 안 되는데 네. 미술관하고 작품이 백만장자가 아마 되지 않을까 이래서.
2: 그럼 백만장자 맞잖아요.
1: 아, 이거 좀 돈은 그럼 많지 않습니다.
0: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처음에 인사하실 때 전부 다 그 얘기를 하세요. 네, 근데 사실 백만장자라는 게 기준이 또 다 다르니까요.
2: 맞아요.
0: 네. 오늘 그럼 우리 미술관 백만장자. 미술관이 몇 개 있으신 건가요?
1: 강릉의 한라트월드, 영월의 첫날, 지금 오픈 준비하고 있는 삼척 한라트월드 세 개 있습니다.
0: 아, 미술관이 세 개.
2: 세 개 있는 거는 또 처음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0: 백만장자 맞으신 것 같은데.
1: 그래도 가난합니다.
0: 아니, 근데 여기가 냉동창고잖아요.
1: 네네.
0: 여기서 작업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1: 우리가 예술가가 이 좀 창작을 하기 위해서는 네. 공간이 좀 천장이 높아야 되고. 아하. 그리고 겨울, 여름에 좀 변화가 없어서. 그래서 여기 아주
2: 작업실에 좀 생각도 못했어요.
0: 이쪽에 굉장히 신기한 게 있는데 이게 뭔가요?
1: 제가 우유팩으로 그린 작품이.
0: 아, 이게 우유팩이군요.
1: 이제
2: 눈밖에 많더라고요.
1: 네, 이렇게 다 쓴 우유팩을 네. 갖고 이렇게.
0: 아, 그냥 이렇게 두고 그냥 계속 이어서 그리시는 건가요?
1: 아닙니다. 한 장씩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그려서.
0: 아, 그려서 여기다 갖다 놓고.
1: 네. 이게 지금 저.
0: 저는 이거 자체가. 이 자체가 하나의 네. 작품인 줄 알고.
1: 아, 그렇게 보이시니까.
0: 네, 예, 예.
2: 멋진데요?
1: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0: 이게 사람 얼굴을 그리신 건가요?
1: 이게 생각이 얼굴로 나타나기 때문에.
2: 맞아요.
1: 그 얼굴 자체를 매일 기록하듯이 나의 생각을 이 드로잉으로 하고 있습니다.
0: 여태까지 몇 장이나 그리셨나요?
1: 한 2만 장 그린 것 같습니다.
0: 2만 장?
1: 네.
2: 그러면 이 작품은 앞으로 몇만 장까지 만드실 생각이세요?
1: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 내가 일기 쓰듯이 그리기 때문에 숫자는 제 혼자 한 10만 장 되지 않을까 이러죠.
2: 와.
0: 너무 다작을 하시면 나중에 가치가 좀 떨어지게 될 수도 있는.
1: 그 작가가 작품이 다작이면 더 유명해집니다.
0: 아, 그렇습니까?
2: 의외인데요?
1: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화가
2: 피카소.
1: 피카소가 굉장히 많은 다작을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0: 이게 요 정도 드로잉은 한 장 그리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1: 평균 제가 봐서 한 20분 걸리는 것 같습니다.
0: 20분?
2: 20분이요?
1: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0: 아, 근데 저는 워낙에 그림에 소질이 없어가지고.
2: 저도 완전 그림에 소질이 없는 타입.
0: 저희 아버지가 미대 출신이신데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리는 것도 참 저희도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2: 살짝은 물려봤잖아요.
0: 근데 뭐 아주 조금만.
1: 제가 시범을 잠깐 보면 이렇게 드로잉을 해.
2: 네.
1: 자기 생각대 선을.
2: 네.
1: 그으면서 뭐 눈도 코도 넣으면서 붓으로 더 넣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 모양을 내는데 잘 그리려고 하면은 그림이 안 됩니다.
0: 어차피 잘 못 그리기 때문에 예, 뭐 크게 예.
1: 절대로 남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작품이 좋습니다.
2: 저는 음영을 주겠습니다. 음영.
1: 실제 잘 그리십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면 다시 붓으로 해도 거기 꽂혀있는 것도 되고 예.
2: 네.
1: 우와.
2: 요즘의 마음인가요?
0: 예.
2: 잘 그리시는데요? 오. 진짜로?
0: 오, 잘 그리시네요.
1: 아니 아버님이 미술선생이시라.
0: 아니 미술선생님 아니고 그냥 미술 전공하셨는데
2: 그래서 그
0: 아들이 너무 그림 못 그려서 굉장히 당황하셨었어요.
2: 아니 그냥 DNA가 있는데?
0: 아 DNA 없어요. 없고.
3: 있어.
2: 선생님 먹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1: 먹이 네. 그 재료 중에 제일 쌉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싼 재료를 할 수밖에 없어서 싼 걸 하고 싶어요.
2: 요즘 마음이 많이 어두우신가 봐요.
0: 아니 아니. 먹으로 네. 먹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네. 뭐 다른 색을 낼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가.
1: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0: 저는 뭐 그냥 저의 모습을 좀 살짝 그렸는데
2: 진짜요?
1: 너무 예술하신데.
0: 네.
2: 전 보자마자 뭘 느꼈냐면 쓸쓸한 서상훈을 느꼈어요.
0: 아, 약간 쓸쓸함. 쓸쓸함을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쓸쓸함.
2: 쓸쓸한 뒷모습.
0: 뭔가
1: 잘 그리셨는데.
0: 네. 쓸쓸함. 네.
2: 저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네. 어떤가요?
0: 뭔가요?
2: 네.
0: 저를 왜 그리셨어요?
2: 오늘의 주인공으로 한번 제가 서상훈의 젊은 시절 한번 그려봤는데 어떠세요?
0: 아, 너무 젊은데? 아, 저보단 낫네요.
2: 네. 근데 좀 멋지게 그렸잖아요.
0: 아, 실물보단 나아요.
2: 귀엽게. 네,
0: 다행입니다.
2: SAH. 내가 새겼어. 요 어린아이가 쓸쓸한 서상훈으로 크는 겁니다. 그쵸?
0: 근데 이 작품들은 나중에 이런 여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작품들은 파시기도 하나요?
1: 팔을 안 팔아 하는 저희 집사람이 할 것 같아요.
0: 아, 팔고 안 팔고는 우리 사모님께서.
2: 권한은 사모님이 갖고 계시네요.
1: 네.
2: 근데 그럼 이 3만 장을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1: 그것 또한 저는 뭐 그냥 그 아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그리는 작가로.
0: 누가 만약에 산다?
1: 저희 집사람이 판다.
0: 아,
2: 분업이 확실하네요.
0: 사모님한테 크게 뭐 잘못하신 게. 네. 이 조형물은 선생님 작품인가요?
1: 네, 그렇습니다.
0: 이거는 조각인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
1: 이제

0: 이걸 대지의 수라고 그랬는데 네. 땅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아. 그래서 땅과 어떤 지형을 갖고 그 드로잉 한 것을 대지의 수라고 그래요. 걸어 들어올 때 청허루가 있는데 정자를 아직 품으면서 들어오는 어떤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옛날 거와 우리 현대적인 어떤 보면서 같이.
1: 이건 파이프죠?
0: 네, 파이프.
1: 이건 파이프가 몇 개가 들어간 겁니까?
0: 한 6천 개가 들어갔고요.
1: 6천 개요?
0: 네.
1: 그 옆에는 어떤 작품인가? 약간 새 둥지 같기도 하고.
0: 나무로 만든 별입니다. 그래서 목성이라고 했고요. 우주의 행성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소우주,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주와 우주가 만내는 어떤 공간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1: 크기가 어마어마하네요.
0: 네. 크기는 위로 15m, 폭은 12m.
2: 나무가 엄청 많이 들어갔겠는데요?
0: 나무는 무게로 따지면 한 200톤?
1: 200톤?
0: 네, 그렇습니다.
1: 나무는 어디서 구매를 하셨나요?
0: 주로 나무가 요즘에는 도로 공사를 한다든지 네. 개발했을 때 나오는 걸로 부셔서 이렇게 만듭니다.
1: 일반적인 미술 작품들하고 좀 스케일이 다릅니다. 굉장히 크고 한데 이런 걸 이제 대지 미술이라고 네, 하시는 건가요?
0: 대지 미술입니다.
2: 선생님 쓰시는 재료들이 다 특이한데 더 특별한 재료가 있을까요?
0: 특별한 재료 상당히 많은데 그 많은 걸 바로 옆 칸도 있으니까 네. 한번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여기가 새로운
2: 공간. 또 다른 공간이구나.
0: 네. 여기가
1: 우와. 이거는 폐 타이어 같은데.
0: 폐 타이어도 있고 네. 고무입니다. 고무.
2: 고무? 그럼 여기 걸려 있는 건 만드신 작품이에요?
0: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 우유팩에 드로잉 보셨잖아요. 네. 그걸 이제 입체적으로 이렇게 고무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2: 다 재료네요, 선생님한테는. 네.
1: 이 조각인데 조각도 하시나요?
0: 제가 전공은 조소입니다.
1: 작품을 이렇게 보면 막 다 뒤틀려 있거든요. 목도 뒤틀려 있고 그다음에 앞에서 볼 때랑 또 옆에서 볼 때랑 또 다르고
2: 앞뒤가 아닌 것 같기도 앞뒤가 하고
1: 앞뒤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다리나 이런 것도 막 뒤틀려 있고
0: 한 팔은 이리 가려고 예. 다리는 이리 가려고 아주 복잡합니다. 이런 마음 먹으면 또 이런 예. 마음 먹고 균형 잡히지 않는 이런 마음을 좀 표현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2: 커다란, 아니, 엄청 긴 호수 있는데요?
0: 아, 이거구나.
1: 이 호수는 뭔가요?
0: 이거는 제가 새로운 창작을 만들려고 지금 그래서 갖다 놨습니다.

0: 그런데 뭘로 그리시는 거예요?
1: 지금 이거는 고된 꽃이.
0: 고된 꽃은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1: 해맞이 행사를 해요. 그 손님들한테 추운 날에 대접하고 나서 이걸 폐기하기 때문에 그걸 보니까 아 저거구나 이래서 좀 모아달래 하고 갖고 와서 지금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한 묶음씩 이렇게 모아주면은
0: 도화지는 우유팩이고
1: 네.
0: 붓은 오뎅꽂이면 다 재활용품만 쓰시는데
1: 첫 번째는 돈이 없어서 돈이 없다는 것 돈이 가장 적게 들어서 자유자재로 뇌를 표현하는 거는 그 재료비나 이런 데 너무 부담이 되면 안 돼.
2: 교수님. 네, 저 왔습니다.
1: 아이고, 이건 또 뭐야?
2: 아, 이거.
1: 이거 어디서 나왔어?
2: 이거 근처 폐공장에서 남은 자재, 버려지는 자재인데 작품 활동에 좀 도움 될 것 같아가지고.
1: 이야, 이것도. 또 이 나의 또 창작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이게 또 뭐야 이게 진짜 아이고야 이거 참 대단하네 어찌 좋은 구구했네 이걸 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더 갖고 올 수 있어?
2: 구하려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 이래서 새로운 작품이 나오는 거야
3: 돈이 그렇게까지 없지 않으신데 왜 이렇게까지
1: 예술가가 가장 이제 새로운 에너지와 새로운 창작은 고물상이나 쓰레기장 같은 데서 많이 합니다.
3: 그 혹시 사진으로 봤던 대지미술 그 작품도 저희가 좀 직접 볼 수 있나요?
1: 네, 있습니다.
3: 아, 그건 어디로 가야 되나요?
1: 산 하나를 제가 대지미술을 했습니다.
4: 오!
3: 진짜 넓습니다. 여기 총 몇 평인가요? 부지가?
1: 아, 15만 6천 평입니다.
3: 15만 6천 평이요?
4: 소박하게 말씀하셨는데 소박한 공간이 아니네요.
3: 소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기다리느라고 잠깐 봤는데
4: 그래요?
3: 진짜 심각하게 놀라운 장면이 펼쳐져요.
4: 아, 나 진짜...
3: 깜짝 놀랐어. 아까 이거 잠깐 여기 위에 올라왔다가.
4: 너무 궁금한데?
3: 자, 보세요.
4: 말씀하신 대로.
3: 제가 여기.
4: 우와, 대박이다. 혹시 뛰어가도 되나요? 뛰어가도 돼요? 우와, 미쳤다. 우와!
3: 이것도 다 작품인 거죠, 지금?
1: 네.
3: 여기도 있고, 우와. 이 작품들.
4: 아니, 뭐야? 미쳤는데?
3: 아니, 이렇게 깨끗한 바다를.
4: 처음 봐요.
3: 봐봐요. 이쪽 끝에서 네. 저렇게 파노라마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스팟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4: 아니, 진짜 저 소름 돋았어요. 저 소름 돋았어요.
3: 아, 나도 깜짝 놀랐으니까. 아까 여기 왔다가. 아니, 이게 너무 아니, 말도 안 되는 그림이라서. 아니.
4: 위치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3: 아무도 더, 몰랐을 거야.
4: 아무도 몰랐어. 저 강릉 되게 많이 왔거든요.
1: 저희가 미술관을 설계하고 계획할 때 네. 가장 크게 비중을 크게 한 게 바다의 뷰야.
3: 아.
1: 그리고 미술관 실내에서 나오면서도 바다 보이게 하고 공원에서도 보이게 하고 이런 어떤 최고의 작품이 바다다 해서 바다가 중심이 되는 아, 공간을 만들었어요.
4: 최고의 작품.
1: 네네. 우리가 하늘에서 봤을 때 아까 대지예술을 하면서 여기 모셔왔기 때문에
3: 네.
1: 하늘에서 봤을 때 이 전체가 하나의 대지예술로 도화지로 보고 만들었다. 조각 하나하나 놓으면은 다른 데 있는 조각공원하고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했고 산 전체가 하나의 작품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대지예술 정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죠.
3: 네. 네. 정상.
4: 정상으로.
1: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것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4: 우리가
1: 여기 둥글게 걷고 있는데
3: 글쎄요, 이거 저는 아까 손톱인가 했는데 손톱은 아닌 것 같고.
4: 모양이 뭘까요?
1: 이게 이제 해시계입니다.
3: 아~
1: 이게 툭 튀어나온 이 부분이
5: 해시계.
1: 시계에 침이 돼서.
4: 근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갑자기.
6: 네, 안녕하세요.
4: 어이구. 갑자기 저기서 나타나셨어요.
6: 네, 안녕하세요.
3: 어이구.
4: 갑자기 저기서 나타나셨어요.
3: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4: 어디서 오신 거죠?
3: 아, 혹시 대표님?
6: 네네.
3: 아, 예, 반갑습니다.
6: 반갑습니다. 네.
3: 아니, 아, 저 밑에 뭐가 있나요? 네.
1: 저쪽으로 아, 터널로 해서 나가는 길이
4: 있어요. 신기하다. 여기로 오시죠.
6: 네.
3: 아유, 안녕하세요.
6: 아, 네, 안녕하세요.
3: 가운데로 오시죠. 네,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0: 부부 백만장자를 저희가 모셨네요.
1: 아, 그러면 이 미술관이 명의는 대표님 명의로 돼 있네?
2: 네, 대표로 네. 돼 있습니다.
3: 그 주식회사인데 대부분의 주식이 여기고 저는 네, 노무장.
2: 아이구나. 아.
0: 대표님도 작가이신 거죠?
2: 네, 예, 그렇죠.
1: 작품 스타일이 좀
2: 완전히 달라요.
1: 완전히 다르시고. 예, 예.
3: 저는 이제 이런 대지예술이나 예. 공간을 만들고
0: 큰 거.
3: 큰 하고
1: 뼈대.
3: 그렇죠. 뼈대를 만들고 예. 여기는 옷 입히고 액세서리 하는 이런 어떤 좀 여성스러운 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미술관 백만장자이신 우리 최우경 작가님 그리고 박신정 대표님. 두 분은 어떻게 미술을 처음에 전공하시게 된 건가요?
1: 잘하는 게 미술뿐이 없어서. 그래서 다른 거 특별한 걸 잘하는 게 있었으면 그거 했겠죠. 미술을 하면 제가 대회를 나가면 거의 상을 많이 받은 거예요. 재능은 있었던 것이죠.
2: 원래는 미술을 안 하려고 하셨다고요?
1: 제가 좀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겨우 취직하려고 상고를 갖고 상고에 가서 보니까 미술 잘하는 우리 미술 선생님이 저보고 미술을 좀 알아야 되니까 저는 저 취직하러 왔습니다. 이러니까 취직을 미술 선생님이 시켜준다는 거예요.
0: 우와.
2: 진짜요?
1: 선생님 저를 어떻게 취직합니까? 이러니 추천해준다 해서 그때 얘기한 것이 교장 선생님이 혹시 추천을 약속을 하면 하겠다 이러니까 아... 그리고 일주일 후에 교장 선생님 교장실에서 불러서 그 교장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놈이요? 이러면서 그래서 아이고 네가 나한테 약속하면 미술한다 했다며 이래서 예 이러니까 내가 약속할게 이래서
0: 아니 미술 선생님이 근데 그렇게까지 미술을 시키려고 했던 걸 보면 굉장히 재능이 좀 있으셨나 봐요.
1: 있었 것 같아요. 네.
2: 다른 걸... 있으니까 그랬겠죠? 아니,
1: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니까.
0: 그러니까 아니, 뭐 아니죠. 교장 선생님한테까지 가서 네. 그렇게.
1: 그리고 미술을 한 것이 나가서 전국대회 1등을 하면서 제가 미술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0: 아까 취직한다고 하셨는데 미대를 가신 건가요?
3: 네, 취직했었죠.
1: 아, 취직했죠.
3: 학교에서 취직을 시켜주셨어요.
1: 그때는 제가 삼척 동세멘트를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다가 몇 개월 되니까 그 신문에 국립강릉대학이 생긴다는 거예요.
0: 아, 예.
1: 아, 이걸 나를 위해서 대학이 생기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취직을 했는데
0: 국립대학은
1: 네, 국립대학 그때 만 아무래도 11만 원이 예. 등록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래로 국립강릉대학을 들어가서 아. 졸업도 이래 하고 걔가 거기에 교수도 첫 번째 되고 이런 사람.

0: 대표님도 어릴 때부터 미술을 하셨어요?
1: 예, 뭐 그 반에서 그 당시에 우리 만화로 인형 그려주고 옷 입히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제 책상 앞에 친구들이 줄을 섰었어요.
0: 그려달라고.
1: 그려주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가서 친구가 저를 이제 같이 미술학원 가자 이렇게 해서
2: 아 친구분이 꼬시셨네.
1: 예, 꼬셔가지고 갔었는데 친구는 이제 포기하고 저만 이제 끝까지.
2: 아니 그럼 두 분은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건가요?
1: 전시장에서 만났어요.
2: 전시장에서?
1: 예, 예.
2: 대학 때요? 아니면?
1: 아니,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2: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1: 예.
2: 우리 처음 뵀을 때 작가님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1: 첫인상은 좀 이상했죠. 왜냐면은.
0: 그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0: 그 머리가 짧고 그 눈은 좀 지금보다 훨씬 부리부리하고 빛이 났었는데 꼭 비순영사 인민군 같은 말투에다가
1: 아, 약간 무장 궁비.
0: 예, 그런 스타일로
2: 강렬하셨구나.
0: 예, 머리는 짧고
1: 대표님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0: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말고
3: 이뻤죠.
2: 예뻤어요?
3: 그리고 세상에 그렇게 똥배가 이쁜 여자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 똥배 때문에 결혼해.
1: 사모님이 좀 전에 이상한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2: 언지를 하셨는데
1: 결국은 이상한 얘기를
3: 이렇게 서 있는데
2: 네.
3: 이렇게 서서 수다 떠는데 이 배가
2: 아이 배 얘기 말고요.
0: 엉뚱한 이야기 좀 하지 마. 아 진짜.
2: 아 그 배에 반하셔서 먼저 네, 표현을 그래서, 하셨구나.
3: 그래서 덤벼드렸죠.
2: 아
1: 연애할 때 좀 잘해주셨나요 작가님께서?
0: 아유 전혀 나쁜 남자 스타일.
2: 아, 진짜요? 네, 네.
1: 약간 그러셨을 것 같아요.
0: 네. 왜냐하면 작업장에 전화가 없었어요.
3: 아 그때는 삐삐도 없고 그거 할 때.
0: 네, 네.
1: 전화도 안 왔고 네. 그러니까.
0: 근데 그 옆에 공중전화 몇 시에 전화를 내가 걸면은 받아라 이렇게 했는데 한 번도 그 지킨 적이 없어요.
1: 왜안 받으세요?
2: 받기만 하면 되는데.
3: 아, 아니요. 그거는 그때 차이 시간이 어떻게 교묘하게 안 맞아서 그래요.
0: 그러니까 나쁜 남자 스타일.
1: 근데 왜?
0: 던져놓고 그다음부터는 빠지는 거지.
1: 약간 그 시절에 네. 사모님께서 약간 나쁜 남자 스타일 좋아하셨나 봐요. 네.
2: 그러니까 말씀을 맞아요. 이렇게 하셔도
0: 네? 그건 그래요.
2: 끌리잖아요. 네.
1: 약간 막 너무 잘해주고 스윗한 사람보다 그냥 전화도 안 받고 그냥 뭐 막 자기 멋대로 하고 막 근데 한번 만나면 막 되게 뭔가 잘해주고 막 이러니까
3: 뭐해요?
0: 작업하지.
3: 잘 돼가요?
0: 잘하고 있어.
3: 불치라네.
0: 불치. 그래서 평지와 그 왜 건드리고 그래 이거 이 풀을 바르는 게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계속 하다 보면 안 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왜 저거 안 바르지 막 이래 지금 이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방해하지 말고 지금 또 방해하고 있어.
3: 아 이거 고생이 많으시네.
1: 아, 그러면 이제 강릉이 두 분의 첫 번째 미술관이신 건가요?
3: 제가 왕산이라는 그 폐교된 학교에서 미술관을 처음에 시작했어요.

0: 그 미술관은 문을 왜 닫게 되신 거예요?
1: 그게 이제 그 태풍 물사. 그걸로 2022?
2: 아니, 2002년.
1: 2002년인가?
2: 월드컵 회입니다.
3: 국민의 목숨과 재산을 위협했던 루사.
4: 태풍 루사와 태풍 루사로 인해
5: 17시간 동안 900mm에 이르는 폭우로 저수지가 붕괴돼 마을 전체가 쓸려나가기도 했습니다.
1: 남편은 이제 학교 출근을 하고 못 들어오고 저희 애들하고 저하고 고립이 된 거죠.
2: 새벽에 산으로 가는데 뭐 입구에 경찰이 막더라고요. 들어가면 죽는다고. 천둥 번개가 계속 치게 돼 번개가 쳐서 아, 이 참 가족을 잃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인데 애들 목소리를 들을 쓸 때 그때 참
1: 그 다음 날 이제 비가 그치면서 모든 게 사라졌더라고요.
2: 모든 게 하나도 숟가락 모든 게 하나도 없이 태풍에 떠내려가고 막 박히고 모든 작품도 다 없어진 거예요.
6: 미술관 안에 작품이 다 떠내려갔나요?
2: 아.

0: 완벽하게 없어졌으니까, 한두 개가 없어졌으니까, 이거는 새로운 이 공간에 해야 되겠다 한 것이 대지예술이 된 거예요.
1: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산을 그대로 이용한 게 많아요.
0: 산 전체가 하나의 작품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산을 사서 이제 미술관을 만드신 네, 거잖아요.
3: 네.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자, 1억 2천만 원. 이게 어떤 돈인가요?
1: 이제 슬라 한 필지를 산 금액이에요. 네.
3: 이걸로 이제 그야말로 시작이, 시작이 된 거고.
1: 제가 이제 사표를 내고 이제 이걸 준비할 때.
3: 퇴직금.
0: 네, 그렇죠. 네. 네.
3: 처음에 사셨던 땅이 만 평. 그 나머지 14만 평은 무슨 돈으로?
0: 이거 국세청 직원도 듣는 얘기입니다.
1: 지나갈 집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고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 돈도 쏟고.
3: 두 분이 그럼 작품을 그쵸, 계속 우리가. 판매를 하신 건가요?
0: 네, 그렇죠. 네.
3: 얼마나 작품을 파셨는데 근데 그렇게 제가 건물을.
0: 엄청난 부자입니다,
2: 어, 갑자기요?
3: 작품을 계속 파신 건가요?
0: 네.
3: 예를 들자면 저 안에서 봤던 뒤틀어진 조각상 같은 거. 어느 정도 가격 될까요, 그 정도?
1: 그 정도 사이즈면은 이제 한 천만 원 정도. 천만 원 정도.
3: 천만 원. 네, 그 정도. 아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가님 작품이고 판매하신 작품 중에 감정가가 가장 높은 작품은 어느 정도 가격일까요?
0: 그 5만 원 화폐 만들 때.
3: 네.
0: 그 화폐 안에 있는 그 초상화는 그 이종상 교수의 네. 그리고 네. 오죽헌에 모셔는 조각은 제가 했다.
3: 아 오죽헌에 네. 있는 네. 조각을 네. 아 그럼 그분들의 동상이 가격이 어느 정도?
0: 한 10년 넘지 않나요?
1: 그치.
0: 그때 12억 5천인 것 같아요.
3: 12억이요?
0: 네.
3: 우와.
2: 진짜요? 그 당시에.
3: 그럼 여태까지 그 강릉 지금 그 미술관에 투자하신 돈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총?
1: 오신 분들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돈 받던지 다 팔았구나. 이렇게 아. 모자라서 뭐 진짜 대출도 받고 네. 막
0: 저희가 정말 돈 빌려 다니느라고 바빴어요. 정말 많이 빌리러 다녔어요. 그때 요 고생 많이 했죠.
1: 한 4년 걸렸던 것 같아요.
3: 4년.
1: 3, 4년 걸렸어요.

0: 미술관 열고 근데 손님이 누가 왔나요?
1: 오픈하고 한 10년 어려웠습니다. 아.
2: 그 10년 이상이죠.
1: 10년 이상이
3: 근데 긴데요? 길죠.
1: 나는 내가 하면 사람이 막모여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처음 오픈하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직원보다 관람객이 적더라고. 그때 참 힘들었어요.
4: 그렇게 힘든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버티셨어요?
1: 그 직원들을 나가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럴 때 지금 보완해야 될 것들을 좀 하자. 그래서 더 많이 만들었단 말이죠. 더 많이 보강하고, 야 이게 확 바뀌었네.
3: 이쪽으로.
0: 아 여기도 뭔가 산호들이 있는 약간 그 느낌도 좀 있고 굉장히 좀 신비로운 느낌이 좀 듭니다.
3: 거미줄 같기도 해요. 네.

0: 이 전체가 하나의 작품인 거죠?
1: 하나의
2: 너무 멋진데요?
0: 아, 저 바로 앞에
3: 바다 속을 들어가는
0: 바다를 들어가는 듯한 그냥 아까 바다를 제가 보고 감탄했을 때랑 또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은. 이게 비닐을 겉에 감으신 거죠? 파란.
3: 우리 저 음식 덮는 랩 있잖아.
1: 네. 포장재.
0: 아, 네. 예.
3: 파란 어떤 색 컬러가 있는 랩.
2: 작품처럼 너무 아름답다.

0: 여기는 어딘가요?
1: 들어가 볼게요.
0: 아.
2: 오, 요거는 또 이게 혹시 특이하네요?
3: 뭐 같은지 혹시 맞춰보시면.
2: 이거 에어팟 모양 닮았는데? 뭘까? 이유물 이런 느낌인데요?
3: 이렇게?
0: 이게 뭔가 똥 같은 약간
3: 왜 똥이라고?
2: 걸음, 걸음.
3: 그 소똥입니다. 소똥입니다.
0: 그러니까요. 제가 이게 왜냐면 이 저기 집들이 이렇게 같이 섞여 있고 그래서 제가 왠지 소똥인 것 같아서 똥이라고 그랬는데,
3: 이 소똥을 작업을 한 건 아마 세계에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2: 근데 왜 냄새는 안 나요?
3: 맡아보세요. 아니.
2: 괜한 질문을. 안 나요. 안 나죠?
3: 전혀 안 나요.
2: 네, 전혀 안 나요.
3: 저희가 이 소똥은 그 방목하는 그 풀 아주 자연 초지에 네. 방목하는 소똥만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조각 재료 중에 굉장히 비싼 재료입니다. 소가 항문에서 딱 떨어져서 한 5분만 있으면은 다른 곤충이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수거하느라고 이게 돈이 많이 듭니다.
0: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보통 이렇게 오랫동안 발효를 시키고 이렇게 되면 수분이 빠져서 팍 하고 이렇게 깨질 것 같은데 안 깨지고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게 너무 신기해서
3: 이게 96년도 했으니까 지금
2: 와 엄청 오래됐네요.
3: 30년 된 거.
0: 주변 반응은 어땠나요? 소똥으로 작품한다라고 그랬을 때
3: 어머니를 예를 하나 들면
2: 네.
3: 야, 니 하다 하다 안 되니 이제 똥꼬지 줄 모르냐. 이게 반응이고. 그 다음에 제가 소하고 관계되는 건 다 잘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아내인 박신정 대표도 소띠고, 저희 어머니도 소띠고, 딸도 소띠고.
2: 인연이 있네요.
3: 소하고 관계되는 일은 지금까지 다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똥 조각 때문에 제가 조각 걸어서 완전히 유명해졌습니다.
0: 지금은 미술관이 강릉의 명소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요즘은 굉장히 잘 된다고 들었는데.
4: 그렇다고. 그렇죠.
2: SNS에 예, 많이 예, 올라오던데요?
3: 국세청에서 듣고.
2: 개그로 쭉 미시는 건가요? 아니,
0: 대략
4: 지금 많이 오죠.
0: 방문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4: 30만 명.
0: 30만 명이요?
4: 왔다 갔다.
3: 저희가 제일 많이 오는 건 한 40만이 왔고.
2: 와.
0: 1년에 30만으로 잡아도 하루에 1,000명 이상 온다지.
3: 아니, 1,000명은 안 돼. 한 800명.
0: 800명.
2: 그래도 아니. 많은? 심지어 여기 되게 먼데.
4: 지역 관광에는 엄청나게 그 기여를 하는 거죠. 예.

0: 위에.
1: 이 주변이 워낙 자연이 녹색이라 녹색에 가장 대비되는 게 빨간 거라서 저 뒤에 산하고 조화롭게 만든 어떤 대지예술을 하려고 그랬어. 나무 사이로 어떤 에너지가 그 빛에서 들어오는 걸 보고
0: 눈이 올때더 아주 멋있어요.
1: 물이 쫙 떨어지는.
0: 이렇게 눈 자체 하나하나가 이렇게 느껴지는.
1: 예술 자체가 놀이기구로 만들고 싶었어요.

외부의 사람을 흡입하는 역할을 하고 소득은 주민한테 가는. 참 아이 고맙습니다. 지역을 살려줘서 이런 얘기를 할 때 돌아갈 때 참 기분이 좋은

0: 이거는 바스고 버린 철도 레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폐산업시설이 다시 문화공간을 바뀌기 때문에
1: 아까 보니까 남들이 쓰지 않는 재료로 많이 작품을 만드시더라고요. 네. 매번 새로운 거에 도전하시는 건데 두렵지 않으세요?
0: 아주 재밌어요. 계속 이렇게 하고 싶은 그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제자나 후배나 후배들이 그거에서 다시 또 다른 걸로 가는 도전이고 즐거움이죠.
1: 혹시 이루고 싶은 최종 목표가 있을까요?
0: 우리가 이걸 둘이 만들면서 그게 있어요. 아, 우리 그냥 문화유산을 만들자. 사실 가우디 성당도 여러 번 가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국의 강원도의 강릉에 동해에 내려다 보이는 어떤 이 지형에 가장 알맞는 어떤 우리의 생각과 손길로 문화유산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사실을 했습니다.
2: 바르셀로나에 가우디 성당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들겠다. 네. 이런 생각이시죠. 그러면 앞으로 뭔가 계속 더 투자를
0: 하고 있습니다.
3: 하고 계속 있으세요? 하고 있어요. 네. 계속 네. 이제 변화하고 있고.
2: 그림을
0: 제가 아까 그래서 10을 보면 12를 쓰려고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1: 말씀하셨잖아요.
0: 저희가 아주 가난합니다.
2: 그림을 뭐 많이 좀 작품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네?
1: 많이 두 분 다
2: 아니 우리 저 대표님도 아직도 작품을 하시나요?
3: 네, 계속 하고 있어요.
0: 아, 저보다 더 많이 합니다.
2: 아, 돈 들어갈 거를 대비해서 두 분이 아직도 열심히 작품을 계속 이렇게. 네.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 주세요.
2: 아니 뭐야? 저거는 뭐지?
3: 대한민국 1세대 자동차 디자이너 차만장자 박종서입니다.
0: 어떤 차들을 만드신 거죠?
3: 킵온, 쏘나타, 엘트라, 갑대, 산테, 스프, 엑스, 1톤 트럭 봇.
0: 막 수십억 갈 것 같은데.
3: 500억.
0: 500억이요?
3: 회장님이 당신을 데리고 오라 한다.
0: 이 정도로 기여를 하셨으면 큰 인센티브를.
4: 그래요, 뭐, 그냥.
2: 차를 매번 준다든지.
4: 아, 아닙니다.
3: 어느 순간에 몸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게 이제 점점 심해지니까.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방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오디세우스는 저승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빛의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이 저승 여정은 오디세우스의 모든 모험 중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긴 방황의 한복판에서 그는 죽음의 세계를

0: 처음에 닿았습니다. 사자와 늑대들에게 둘러싸여 마법을 부리는 여신 말이지요. 오디세우스는 다른 것보다 먼저 끝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하데스에서 만났던 가장 어린 부하 엘페노르를 기억하십니까? 엘페노르는 키르케의 궁전 지붕에서 떨어져 목이 풀어졌습니다. 그의 죽음을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 엘페노르의 영혼은 하데스로 내려갔습니다. 장례조차 치러주지 못한 상태였지요. 엘페노르는 오디세우스에게 자신을 화장해달라는 간청을 남겼습니다. 그리하여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은 땔나무를 베어다 화장용 장작더미를 쌓고 해안가에서 엘페노르의 시신을 태웠습니다. 그날 밤 키르케는 홀로 오디세우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닥칠 시련들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다가올 위험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적이 아니라 홀로 견뎌내야만 하는 시련이라고 말했습니다. 키르케가 경고한 첫 번째 위험은 바로 세이렌들이었습니다.
1: 그대는 먼저 세이렌들에게 가게 될 것이니 그녀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인간을 홀린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들에게 다가갔다가 세이렌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은 결코 돌아가지 못하리니 그의 아내와 어린 자식들이 기뻐하며 그의 곁에 서는 일이 다시는 없지요.
0: 그리고 키르케는 세이렌을 무사히 지나더라도 그 너머에 더 잔혹한 선택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쪽 봉우리의 안개 속에는 머리가 여섯 개 달린 괴물 스킬라가 숨어있고 반대편 봉우리 밑에는 거대한 소용돌이 카립디스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키르케는 무서울 정도로 바닷물을 빨아들이는 카립디스를 결코 지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1: 그러니 스퀼라의 봉우리에 바짝부터 배를 몰아 재빨리 지나가세요. 배 안에서 여섯 전우를 잃고 슬퍼하는 것이 모두를 한꺼번에 잃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요.
0: 이 얘기를 들은 오디세우스는 키르케에게 물었지요.
2: 내가 카립디스를 빠져나오면서 스퀼라가 공격할 때 내 부하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
0: 키르케는 전사로서 자부심에 가득 찬 오디세우스를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스킬라는 필멸자가 아니라 맞서 싸울 수 없는 불멸의 재앙이라고요. 스킬라로부터 도망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입니다. 키르케의 경고를 들은 오디세우스는 부하들과 함께 그녀가 보내준 순풍을 타고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곧 세이렌의 섬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세이렌의 섬을 무사히 지나갈 오디세우스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검으로 밀랍 덩어리를 잘라 모든 부하의 귀에 직접 밀랍을 발라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 자신의 귀에는 밀랍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이렌의 노래를 듣고 싶었습니다. 대신 부하들에게 돗대에 자신의 손과 발을 묶게 하고 밧줄 끝을 단단히 고정하게 했지요. 그리고 다시 노를 저어 나아갔습니다. 배가 가까워질수록 오디세우스는 오싹한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세이렌들의 초원 위에는 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이렌의 노래에 홀려 집으로 돌아갈 길을 잊어버린 자들의 유해였습니다. 그런데 오디세우스는 왜 세이렌의 노래를 들으려 했을까요? 왜 그런 위험을 감수했을까요? 그가 바로 오디세우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데스에 다녀왔고 퀴클롭스와 키르케에 맞섰습니다. 모든 시련은 그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지요. 그런 그가 어떻게 세이렌을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드디어 세이렌이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0: 세일에는 트로이아의 모든 고통과 이 세상의 모든 사건을 알고 있으니 오디세우스에게 공유하겠다고 유혹합니다. 이것은 술이나 미모로 하는 유혹이 아닙니다. 진실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 같은 남자에게 진실이란 세상 그 무엇보다 치명적인 유혹이지요. 마침내 배가 세이렌의 섬을 지나가자 더 이상 세이렌의 노래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은 귀에 발랐던 밀랍을 떼어내더니 그제야 오디세우스를 풀어주었지요. 잠시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세이렌의 노래는 왜 그토록 위험할까요? 사실 세이렌의 노래는 트로이아 전쟁의 전사들, 즉 불멸의 명성을 찬양합니다. 이 노래 속에서 오디세우스는 여전히 트로이아의 정복자로 불립니다. 하지만 이미 변해버린 세상에서 이 노래는 더 이상 영광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의 노래일 뿐입니다. 과거의 영광에만 머무는 순간 고향으로 돌아갈 길을 잃기 때문입니다. 오디세우스는 탁월한 지략인 메티스를 발휘합니다.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노래가 주는 지혜만을 영리하게 취하지요. 이를 통해 그는 과거의 자신을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영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진정한 지혜는 모든 것을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부름 대신 귀환의 길을 택한 오디세우스처럼 내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세이렌의 노래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세이렌의 섬을 지나자 그보다 훨씬 더 가혹한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깎아지는 절벽에 부딪히며 엄청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두 봉우리 사이에 좁은 해협이 있었습니다. 해협의 한쪽 봉우리 그 중간에는 안개로 덮인 동굴이 있었고 그곳에 스킬라가 살고 있었습니다. 스킬라는 발이 12개, 목이 6개, 각 머리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3줄씩 있었지요. 반대쪽 봉우리 밑에는 카립디스가 있었습니다. 카립디스는 하루에 3번 바닷물 전체를 빨아들였다가 다시 뱉어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동료들에게 키르케의 경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를 살리기 위해 6명이 죽어야 한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혹한 짐을 오디세우스는 홀로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배가 해협에 들어섭니다. 한쪽에서는 카립디스가 검은 바닷물을 들이켜며 포효하고 반대편 봉우리는 아직 조용합니다. 오디세우스는 두 개의 창으로 무장하고 뱃머리로 나아가 스킬라가 먼저 모습을 드러내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카립디스가 바닷물을 빨아들였다가 토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공포에 질려 있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1: 마치 돌출된 바위 위에 낚시꾼이 작은 물고기들을 속이려 미끼를 던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낚시꾼이 긴 낚싯대 끝에 솥불을 매달아 바다 깊이 내립니다. 그리고 낚인 물고기를 바닥거리는 채로 땅 위에 내동댕이 칩니다. 그 모습처럼 나의 부하들은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며 절벽 위로 끌려올라갔습니다. 스킬라는 동굴 입구에서 비명을 지르는 그들을 잡아먹었고 그들은 끔찍한 죽음의 사투 속에서 내 이름을 부르며 나를 향해 두 손을 뻗었습니다. 바다의 길을 탐험하며 내가 겪은 그 모든 고난 중에서도 그것은 내 눈이 목격한 가장 비참한 광경이었습니다.
0: 6명의 부하들이 단 한순간에 갑판에서 낚여 올라갔습니다. 6개의 목이 동시에 동굴에서 뻗어나와 각각 한 명씩을 낚아챘습니다. 키클롭스를 속이고 하데스의 심연에서 돌아온 자 세이렌의 유혹마저 견뎌낸 영웅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뱃머리에서 창을 든 채 그저 지켜보는 것뿐이었죠. 이전까지 오디세우스는 자신이 어떤 공경에서도 빠져나갈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스킬라와 카립디스 사이에서 오디세우스는 어떤

이런 위험은 결코 피할 수 없으며 그저 견뎌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상실은 그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하지만 오디세우스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태양신 헬리오스의 소떼와 마주하게 됩니다. 하데스의 집에서 만났던 눈먼 예언자 테이레시아스의 예언을 기억하십니까? 태양신의 소떼에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그 엄중한 경고 말입니다. 과연 오디세우스와 전우들은 테이레시아스와의 약속을 지켜낼 수 있을지 저의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시지요.

0: 우리는 오디세우스와 함께 참으로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식인 거인들의 위협과 저승의 그림자, 그리고 괴물들이 포효하는 공포의 해협을 지나 마침내 오디세우스는 예언자 테이레시아스가 말했던 운명의 시험대에 도착합니다. 바로 태양신 헬리오스의 섬 트리나키아입니다.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도 마녀 키르케도 한 목소리로 경고했었지요. 헬리오스의 섬에 닿게 되면 태양신의 솟대에 결코 손대지 말라고요. 이 마지막 금기만 지켜낸다면 그토록 그리던 고향 이타카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죽음보다 지독한 허기가 몰려온다면 과연 인간은 신의 명령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지요.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을 실은 배는 슬픔과 피로에 젖은 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괴물 스킬라에게 여섯 명의 동료를 잃었고 그들의 비명이 아직도 살아남은 자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각자 죽은 전우들을 생각하면서 말없이 항해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도착한 곳은 트리나키아 섬. 태양신 헬리오스의 신성한 소떼와 양떼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트리나키아 해안에 발을 내디딘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1: 헬리오스의 소떼에 절대 손대선 안 되네! 단 한 마리도!
0: 부하들은 지쳐 있었지만 순종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다. 다시 바다로 나설 수가 없었지요.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가고 그 다음 날이 되어도 바람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포도주도 빵도 사라졌습니다. 잡을 수 있는 물고기를 잡고 가까이 오는 새를 사냥했지만 결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은 배고픔에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주변의 들판에서는 헬리오스의 소떼가 자유롭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소들의 털은 햇빛 아래 눈부시게 일렁였습니다. 살찌고 건강하며 아름답게 살아있는 소들이었습니다. 부하들은 소들을 매일 지켜보았습니다. 자신들은 약해져가는데 소들은 먹으며 강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혹은 갑작스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천천히 자라났습니다. 그날 밤 피로가 오디세우스를 덮쳤습니다. 신들이 그에게 달콤한 잠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여러분은 어쩌면 불길한 기시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지난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올로스가 준 바람자루를 싣고 이타카로 향하던 그날 오디세우스는 바로 이 잠 때문에 눈앞에 두었던 고향 땅으로부터 멀어져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를 목격했습니다. 만약 과거의 비극이 동료들의 탐욕과 오디세우스의 잠이 만난 결과였다면 이번엔 어떨까요? 다시 한번 잠에 빠져버린 오디세우스에게 운명은 이번에도 똑같이 가혹할까요? 오디세우스가 깊은 잠에 빠져있는 동안 에오릴로코스는 동료들에게 사악한 계획을 속삭였습니다.
2: 온갖 고난을 겪고 있는 전우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가련한 필멸자들에게 모든 죽음은 가증스러운 법이지만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일이오. 자, 그러니 우리 헬리오스의 소들 중 가장 좋은 놈들을 몰아다가 넓은 하늘을 다스리는 불멸의 신들께 제물로 바칩시다.
0: 에오릴로코스는 헬리오스의 소떼를 훔치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옳고 그름의 선택이 아니라 두 가지 죽음 사이에서의 선택을 제안했습니다. 섬에서의 느린 굶주림이냐, 아니면 신들을 분노케 한 후 파도 속에서 빠른 최후냐. 그것은 교묘했고 설득력이 있었으며 그들의 파멸을 부르는 씨앗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에오릴로코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둘씩 찬성했습니다. 새벽이 밝기 전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소무리 중 가장 빛나고 좋은 소들을 골라 트리나키아 해안에서 도축을 하고 고기를 구웠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아침 공기 속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디세우스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기름의 달콤한 향기가 그를 휘감았고 그는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습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냄새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울부짖으며 신들에게 외쳤습니다.
1: 아버지 제우스여! 그리고 영원히 축복받은 다른 신들이시여! 진실로 당신들은 나를 파멸시키기 위해 무자비한 잠에 빠뜨리셨나이다! 그 사이 뒤에 남겨진 내 전우들은 이토록 끔찍한 일을 꾸미고 말았나이다!
0: 헬리오스의 신성한 소들이 죽임을 당했고 신들은 이미 그 모든 죄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공포스러운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소들의 가죽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바닥을 기어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 위 꼬챙이에 꿰인 고기들은 날것과 익은 것을 가릴 것 없이 살아있는 소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것은 기괴하고도 소름 끼치는 소리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재앙이 휘몰아칠지 오디세우스로서는 더 이상 손쓸 방도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트리나키아 섬을 떠나는 날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은 서둘러 돛을 올리고 너른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올 것이 오고야 말았지요.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신의 무시무시한 진노였습니다.
1: 바로 그때 제우스께서 천둥을 울리며 배 위로 벼락을 던지셨습니다. 배는 제우스의 벼락에 맞아 선수에서 선미까지 온통 뒤흔들렸고 유황 연기로 가득 찼으며 내 전우들은 모두 배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바다새처럼 검은 배 주위의 파도 위로 떠올랐고 신은 그들에게서 귀환의 기회를 영영 앗아갔습니다.
0: 배는 사라졌고 돛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헬리오스의 신성한 소를 잡아먹은 자들은 단 한 명도 남김없이 파도가 삼켜버렸습니다. 오직 오디세우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배도 생사를 함께했던 전우들도 그리고 그의 희망까지도 말이죠. 12척의 함대를 이끌고 당당히 트로이아를 떠났던 오디세우스는 이제 난파선의 잔해 조각 위에 홀로 떠 있었습니다. 9일 동안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열흘째 밤에 신들은 오디세우스를 오기기아 섬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머리를 곱게 따은 칼립소가 살고 있었으니 그녀는 인간의 말을 하는 두려운 여신이었습니다. 여신은 오디세우스를 남편으로 삼고 싶어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은 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고향이었습니다. 칼립소가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해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고향으로의 귀환을 애타게 그리워하며 그의 감미로운 생명은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무려 7년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오기기아 섬에서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며 고향을 그리워한 세월 말입니다. 마침내 지혜의 여신 아테네가 신들의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아테네는 오디세우스가

0: 제우스를 위해 탄원했고 드디어 제우스가 들어주었습니다. 제우스는 전령의 신 헤르메스를 오기기야 섬으로 보내 칼립소에게 오디세우스를 보내라고 명했지요. 그리고 칼립소는 오디세우스에게 최후의 제안을 했습니다.
1: 제우스의 혈통을 이어받은 나이를 테스의 아들,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여. 그대는 진정 지금 당장 그토록 그리운 고향 땅으로 가고 싶으신 건가요? 정 가야겠다면 부디 잘 가세요. 하지만 그대가 고향 땅에 닿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더 겪어야 하는지 진심으로 알게 된다면 그대는 나와 함께 이곳에 머물며 이 집을 지키고 불멸의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0: 다시는 늙지도 죽지도 고통받지도 않는 삶. 그것은 필멸자가 꿈꿀 수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단지 이타카를 잊는 것뿐이었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날마다 나의 고향에 닿기를, 그리고 나의 귀환의 날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워하오. 만약 또 다른 신이 포도주빛 바다 위에서 나를 치신다 해도 나는 고통을 견뎌내는 심장을 가슴에 품고 마땅히 인내할 것입니다. 이미 나는 파도 위에서, 그리고 전쟁터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고 고초를 치렀습니다. 그러니 이번 시련 또한 그 고난들에 더해지게 하시오.
0: 오디세우스는 왜 영생을 거절했을까요? 왜 영원한 젊음과 즐거움 대신 고통과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오디세우스는 근본적인 무언가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가 우리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임을 말이지요. 그는 유한한 것, 필멸하는 것, 불완전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인간답게 만드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집으로 가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하여 칼립소는 오디세우스에게 뗏목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7년 만에 고향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다시 한번 포도주빛 바다 위를 항해하며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도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오디세우스의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오디세우스는 포세이돈의 분노를 견뎌내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두 개의 허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배를 채워야 하는 허기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을 채워야 하는 허기입니다.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은 첫 번째 허기를 견디지 못해 결국 파도 속에서 파멸했습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견뎌냈습니다. 그의 두 번째 허기가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고향을 향한 그의 갈망은 육신의 배고픔보다 컸으며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보다도 훨씬 더 컸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디세우스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 이타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지요. 오늘 우리는 오디세우스가 매일 밤 꿈속에서 그리던 고향 이타카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디세우스가 10년간의 전쟁과 10년간의 방랑을 이어가는 동안 그의 왕자는 비어있었고 그의 가족은 위태로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오디세우스의 궁전은 100명이 넘는 구원자들이 침범했습니다. 날마다 그들은 오디세우스의 가축들을 잡아먹으며 연애를 벌였습니다. 오디세우스의 재산을 마치 자신들의 것이냐 탕진하고 있었지요. 이 남자들은 오디세우스의 아내인 페넬로페에게 구원하러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오디세우스가 죽었다고 말하며 페넬로페가 새로운 남편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요했습니다. 그들은 이타카의 왕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디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는 어떨까요? 20년 동안 페넬로페는 희망을 굳게 붙잡아왔습니다. 그녀는 오디세우스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책략과 전략으로 구원자들을 따돌리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녀의 책략은 바로 수위를 짜는 일이었습니다. 페넬로페는 구원자들에게 시아버지의 수위가 완성되면 남편을 선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원자들이 알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페넬로페는 낮 동안 짠 부분을 매일 밤 다시 풀어버렸던 것입니다. 3년 동안 그녀는 그들을 속였고 수인은 결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녀 중 한 명이 그녀를 배신했습니다. 속임수를 알아차린 구원자들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페넬로페를 거세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는 어땠을까요?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아로 떠날 때 텔레마코스는 갓난아기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100명이 넘는 구원자들이 집안을 장악했습니다. 이 남자들은 텔레마코스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위협하며 텔레마코스를 아이 취급했지요. 텔레마코스는 무력감을 느끼며 분노했지만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들은 오디세우스를 잊지 않았지요. 아테네는 오디세우스의 옛 친구인 멘테스로 변장해서 텔레마코스 앞에 나타납니다. 그녀는 그에게 아버지는 죽지 않았으며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텔레마코스에게 사명을 부여합니다. 가서 당신의 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찾으시오. 필로스로 가서 현명한 노왕 네스토르를 만나고 스파르타에서 메넬라우스를 방문하시오. 어쩌면 그들이 오디세우스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을 것이오. 생애 처음으로 텔레마코스는 가슴 속에서 용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지요. 그는 곧바로 선원들을 모아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텔레마코스가 아버지의 소식을 찾아 헤매는 동안 오디세우스는 포도주빛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17일 동안 바람은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18째 날 포세이돈인 오디세우스를 발견했습니다. 포세이돈은 무시무시한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파도는 산처럼 솟구치고 뗏목은 산산조각 났으며 오디세우스는 거친 바다에 내던져졌습니다. 이틀 밤낮 동안 그는 파도 속에서 사투를 벌이다가 마침내 파이아케스 사람들이 사는 섬의 해안가로 떠밀려왔습니다. 탈진에 죽음 직전이었던 오디세우스를 해변에서 발견한 이는 알키노우스 왕의 딸 나우시카 공주였습니다. 공주는 이 낯선 이에게 옷과 음식을 주고 아버지의 궁전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성대한 연애를 베풀어 그를 예우했고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이름과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외눈박이 거인 키르케와 세이렌, 스킬라와 카립디스, 헬리오스의 소떼와 칼립소까지 오디세우스의 이야기에 감동한 파이아케스인들과 알키노우스 왕은 그의 귀향을 돕기로 약속합니다. 파이아케스인들은 배에 선물을 가득 싣고 오디세우스를 고향으로 인도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깊은 잠에 빠져있는 사이 배는 이타카의 해안에 닿았지요. 선원들은 잠든 오디세우스를 조심스럽게 받들어 해변의 모래 위에 뉘어놓았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잠에서 깨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지혜의 여신 아테네가 섬을 안개로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테네가 나타나 진실을 말하지요. 그가 드디어 이타카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테네가 지팡이로 그를 건드렸습니다. 그녀는 그의 탄력있던 팔다리에 고운 살결을 시들게 했고 머리 위에 금빛 머리카락을 없애버렸으며 온몸에는 노인의 살갗을 입혔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그토록 아름다웠던 그의 두 눈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그에게 다른 옷을 입혔으니 그것은 더러운 연기에 그을려 때가 찌든 형편없이 해지고 누더기가 된 겉옷과 속옷이었습니다.

0: 오디세우스를 늙은 거지로 변장시킨 아테네는 오디세우스에게 그의 하인인 돼지치기 에오마이오스의 오두막으로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돼지치기의 오두막을 방문하는 것은 오디세우스의 최종 점검이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이조차 거지로 변한 오디세우스를 몰라본다면 구원자들을 완벽히 속일 수 있다는 증거니까요. 또한 오디세우스는 함께 싸울 진정한 동료가 필요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돼지치기의 속내를 파악하면서 그가 신뢰할 수 있는 동료인지를 테스트하는 것이지요. 거지가 된 왕. 돼지치기는 과연 오디세우스를 알아볼까요? 에우마이오스는 거지 차림의 오디세우스를 알아보진 못했지만 신성한 환대의 법도에 따라 이방인에게 고기와 포도주를 대접하고 잠자리를 내어주며 마치 오디세우스를 대하듯 낯선 일을 대했지요. 에우마이오스는 오랜 세월 오디세우스에게 충성을 다해온 하인이었습니다.
1: 내가 어디를 가든 그렇게 인자한 주인님을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설령 나를 낳아주시고 직접 길러주신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간단들 말이지요. 이제는 그분들을 내 눈으로 직접 뵙고 고향 땅에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함에도 내가 그토록 슬퍼하는 것은 부모님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떠나버린 오디세우스 주인님을 향한 그리움이 나를 온통 사로잡고 있지요. 낯선이여, 그분이 비록 이곳에 계시지 않지만 나는 그분의 이름을 경외심 없이는 부를 수 없답니다. 그분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셨고 마음 깊이 보살펴 주셨던 분이니까요. 비록 그분이 지금 이곳에 없으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나의 사랑하는 주인님이라 부른답니다.
0: 이타카의 가장 낮은 곳 돼지치기의 오두막에서 오디세우스는 자신이 잊히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이 단순히 왕이나 전사가 아니라 사랑받는 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오디세우스가 돼지치기의 오두막에서 지내는 동안 아버지를 찾아 여정을 떠났던 텔레마코스가 돌아왔습니다. 텔레마코스는 필로스에서 노장 네스토르를 만나 트로이아 전쟁에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스파르타에서는 메넬라오스와 헬레네와 함께 앉아 영웅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처신하며 어떻게 존경을 받는지 배웠지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아테네가 왜 텔레마코스를 아버지의 소식을 찾아 여정을 떠나게 했는지 말입니다. 텔레마코스는 더 이상 무력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아버지 곁에서 함께 싸울 전사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테네는 오디세우스의 귀환만을 돕고 있던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와 나란히 싸울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테네는 텔레마코스를 이타카까지 안전하게 인도했고 궁전이 아닌 돼지치기의 오두막으로 가장 먼저 찾아가게 했습니다. 돼지치기가 텔레마코스의 무사 귀환을 알리러 궁전으로 떠났고 텔레마코스와 거지로 변한 오디세우스가 단둘이 남게 되었을 때 아테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테네가 지팡이로 오디세우스를 건드리자 텔레마코스 앞에는 강하고 고귀하며 위엄 넘치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텔레마코스는 너무 놀라 뒷걸음질 쳤지요. 그가 틀림없이 신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 나는 신이 아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란다.
0: 오디세우스가 말을 마치고 자리에 앉자 텔레마코스는 고귀한 아버지의 목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무치는 비탄의 그리움이 솟구쳤습니다. 그들은 구슬피 울어댔으니 새들이나 수염술이, 굽은 부리의 독수리보다 더 격렬하게 사냥꾼들이 아직 깃털도 다 나지 않은 새끼들을 둥지에서 가로챘을 때처럼 그토록 애처로운 눈물이 그들의 눈썹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사랑과 믿음을 잃지 않은 충직한 돼지치기를 만났고 갓난아기 때 헤어진 아들을

0: 품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구원자들이 궁전을 점령한 채 오디세우스의 재산을 바닥내고 있고 그의 아내는 남편이 돌아온 줄도 모르고 그를 기다리고 있지요. 이제 마지막 시험이 오디세우스와 그의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어떻게 자신의 집을 되찾게 될까요? 그리고 자신의 집을 욕되게 한 구원자들에게 과연 어떤 정의의 심판을 내릴까요?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트로이아의 영웅 오디세우스가 20년 만에 고향 이타카로 돌아왔습니다. 돼지치기의 사랑과 충성을 확인하고 아들인 텔레마코스와 뜨거운 재회도 나눴지요.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궁전을 차지하고 있는 구원자들도 몰아내야 하고 아내인 페넬로페의 마음도 확인해야 하지요. 오늘 오디세우스는 늙은 거지의 모습으로 드디어 궁전에 들어갑니다. 돼지치기의 오두막에서 재회의 눈물이 마를 무렵 오디세우스와 텔레마코스는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텔레마코스는 궁전 안에 구원자가 100명이 넘는다고 말했지요. 두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숫자를 당해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아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아테네가 우리 곁에 있고 제우스가 직접 도우실 것이라고요.
1: 그러니 지금은 동이 트는 대로 집으로 돌아가 저 오만한 구원자들 무리에 합류하거라. 나중에 돼지치기가 나를 비참하고 늙은 거지의 모습으로 시내까지 인도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집안에서 나를 모욕하더라도 내가 학대당하는 동안 내 가슴속의 심장은 꼭 참아내야 한다. 설령 그들이 내 발을 잡아 궁전 밖으로 끌고 가거나 내게 물건을 던져 나를 때리더라도 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끝까지 견뎌내야만 한다.
0: 진정한 승리는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더 큰 뜻을 위해 굴욕까지도 견뎌내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오디세우스와 텔레마코스는 집을 되찾을 준비를 합니다. 다음 날 오디세우스와 돼지치기가 궁전문에 다다랐을 때 걸음더미 위에 누워있던 노세한 사냥개 한 마리가 머리를 치켜들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직접 길렀던 아르고스였습니다. 거기에 사냥개 아르고스가 벌레들로 뒤덮인 채 누워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곁에 서있는 오디세우스를 알아본 순간 아르고스는 꼬리를 흔들고 두 귀를 축 늘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주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고개를 돌려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잠시 후 아르고스는 20년 만에 만난 주인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세상을 뜨고 말았지요. 오디세우스의 충견이 걸음더미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은 그가 없는 동안 그의 집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디세우스는 늙은 거지의 모습으로 궁전에 들어섰습니다. 구원자들은 역시나 그의 재산을 축내며 연애를 벌이고 있었지요. 거지로 변장한 오디세우스는 그들 사이를 다니며 음식을 구걸했습니다. 이것은 아테네가 제안한 시험이었습니다. 어느 구원자가 자비를 베풀고 어느 구원자가 잔인함을 보이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지못해 음식을 주었고 어떤 이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2: 어떤 신이 우리의 잔치를 망치려고 이런 재앙덩어리를 이리로 데려왔느냐. 참으로 뻔뻔하고 염치없는 거지로구나.
0: 그러자 기지가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뒤로 물러나며 말했지요.
3: 아, 이제 보니 당신은 그 아름다운 외모에 걸맞은 지혜는 갖추지 못한 모양이구려.
0: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말하자 구원자 중 한 명인 안티노우스는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발받침대를 내던졌습니다. 그것은 오디세우스의 오른쪽 어깨뼈를 정통으로 때렸지요.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침묵 속에서 복수를 다짐하며 바위처럼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텔레마코스는 아버지가 구원자에게 맞자 가슴 속에 커다란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침묵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복수를 꾀했지요. 한때 무력한 분노만을 느꼈던 소녀는 이제 그의 아버지와 똑같이 절제된 분노를 내뿜고 있습니다. 그날 밤 페넬로페가 늙은 거지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돼지치기로부터 그가 오디세우스의 소식을 알고 있다고

0: 주장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거지는 오디세우스가 입었던 옷, 황금 장식이 달린 브로치, 그의 동료들까지 완벽하게 묘사했지요. 거지의 말을 들은 페넬로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자신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페넬로페를 보며 그녀의 사랑이 절대 시들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거지는 그녀에게 오디세우스가 살아있고 가까운 곳에 있으며 이번 달 안에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페넬로페는 늙은 유모 에오리 클레이아를 불러 거지의 발을 씻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늙은 유모는 발을 씻기던 중 거지의 다리에 난 흉터를 만지게 됐지요. 오래전 멧돼지가 하얀 엄니로 오디세우스를 들이받아 생긴 흉터였습니다. 노파는 두 손바닥으로 그의 다리를 감싸주다가 손끝의 감촉으로 그 흉터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발을 놓아버렸고 다리가 대야 안으로 떨어지며 청동 그릇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울렸습니다. 대야가 기울어지며 물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영혼에는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몰려왔고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목소리가 가로막혔습니다. 늙은 유모는 자신의 왕이자 자신이 길러낸 아이였던 오디세우스를 알아보았던 거지요. 그녀가 비명을 지르려 입을 여는 순간 오디세우스가 속삭였습니다.
1: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아직은 안 됩니다.
0: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테네가 페넬로페의 주의를 돌려놓았기에 페넬로페는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페넬로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궁전에 남아있는 오디세우스의 활로 활 속의 시합을 열기로 한 것입니다. 오디세우스는 12개의 도끼를 세워놓고 그 12개의 도끼 구멍을 모두 통과하도록 화살을 쏘곤 했었습니다. 어떤 구원자든 이 일을 해내는 자가 그녀의 남편이 될 것이었지요. 페넬로페는 청동과 금, 그리고 철로 된 남편의 보물들이 보관된 보물창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디세우스의 활과 화살들이 담긴 화살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앉아 무릎 위에 활 케이스를 올려두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러고는 주인의 활을 꺼냈습니다. 한참 동안 서럽게 통곡한 뒤 그녀는 당당히 대전으로 발걸음을 옮겨 오만한 구원자들 무리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뒤로 굽은 활과 화살통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신음을 암겨주는 화살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페넬로페는 누구든 활 시위를 당겨 화살이 12개의 도끼 구멍을 통과하면 오디세우스와의 추억이 깃든 이 집을 떠나 그를 따르겠다고 했지요. 하지만 구원자들이 나서기 전 텔레마코스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텔레마코스가 땅에 긴 홈을 파내더니 직접 12개의 도끼를 세우고 주변의 흙을 단단히 다졌습니다. 구원자들은 깜짝 놀라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텔레마코스는 이 도끼들이 세워지는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마치 예전부터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정렬해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직접 활을 시험해보기 시작했지요. 그는 활을 당기려는 열의로 세 번이나 활을 떨게 했지만 세 번 모두 힘을 풀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활 시위를 걸어 화살을 도끼 구멍에 통과시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네 번째 시도에서 그는 온 힘을 다해 활 시위를 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가 고개를 저어 반대 의사를 표하며 열의에 찬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텔레마코스는 곧바로 이해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을요. 무력했던 한 소년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진짜 힘을 기르게 된 것이었지요. 그 후 구원자들이 차례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활을 불에 쬐거나 돼지 기름을 발라가며 온 힘을 다했지만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활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디세우스의 활은 시위를 풀어놓으면 활대가 바깥쪽으로 완전히 휘어버리는 곡궁 형태였습니다. 화살을 쏘려면 엄청난 힘으로 우선 활대를 안쪽으로 깊게 구부려 시위를 걸어야만 했지요. 그들은 시위를 걸 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거지가 말했습니다.
1: 나도 해봐도 되겠소?
0: 구원자들이 거지를 비웃었습니다. 안티노우스는 분노했지요. 거지가 성공한다면 자신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페넬로페가 모든 손님은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다.

했다며 중재했고 거지도 활시위를 당겨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텔레마코스는 어머니 페넬로페에게 활은 남자들의 일이니 방에 가 있으라고 했지요. 아들의 권위에 놀란 페넬로페는 그 말에 따랐습니다. 거지는 마치 소중한 보물을 확인하듯 조심스럽게 활을 살폈습니다. 그가 활의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핀 뒤 마치 리라 연주와 노래에 능숙한 악사가 새 줄감개에 양의 내장을 꼬아 만든 줄을 가볍게 매듯 오디세우스는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그 거대한 활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러고는 오른손으로 시위를 튕겨 시험해보자 그것은 제비의 울음소리처럼 감미로운 소리를 내며 울렸습니다. 활이 마치 주인을 알아본 듯 너무나 쉽고 부드럽게 시위가 걸렸습니다. 구원자들은 얼어붙었지요. 그들은 갑작스러운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거지를 멍하니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신들의 왕 제우스가 엄청난 벼락을 내리쳤습니다. 하늘이 오디세우스의 귀환을 세상에 선포한 것이자 이제 곧 벌어질 심판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시위에 화살을 걸고 활을 당겼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은 채 의자에 앉아 그대로 화살을 날려보냈습니다. 화살은 어떻게 됐을까요? 화살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날아가 첫 번째 도끼 구멍을 지나 두 번째, 세 번째 12개의 구멍을 완벽한 일직선으로 통과했습니다. 마침내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가 돌아왔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텔레마코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칼과 창을 움켜쥔 채 아버지의 곁에 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보호가 필요한 소년이 아니라 왕의 첫 번째 전사였습니다. 무장한 아버지와 아들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100명이 넘는 구원자를 상대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지요. 다음 시간 오디세우스가 어떻게 자신의 집을 되찾고 페넬로페에게 자신을 드러내는지 오디세이아의 마지막 이야기와 함께해 주십시오. 카이레.

0: 모든 이야기는 끝이 나기 마련이지요. 지난 시간 오디세우스의 활시위는 당겨졌고 화살은 12개의 도끼 구멍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오디세우스와 구원자들의 활쏘기 시합은 오디세우스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에게는 아직 마지막 임무가 남아있습니다. 저는 오늘 12,000줄이 넘는 제 서사시에 장엄한 마침표를 찍으려 합니다. 그 모든 방랑과 호통 끝에 오디세우스가 어떻게 진정한 귀향을 이루어내는지 말입니다. 그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화살이 12개의 도끼 구멍을 통과하고 오디세우스는 누더기를 벗어던졌습니다. 거지가 왕으로 돌아온 것이었지요. 오디세우스는 활과 화살 가득한 화살통을 들고 대전의 문턱 위로 뛰어올라 첫 번째 복수의 화살을 쏘았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오디세우스에게 발 받침대를 던지며 모욕했던 구원자 안티노우스를 향했습니다. 포도주가 든 황금잔을 들어올리던 안티노우스의 목에 화살이 관통했고 그는 쓰러졌습니다. 다른 구원자들은 너무 놀라서 온 집안을 뛰어다녔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최후의 심판을 선언했지요.
1: 너희는 내가 트로이아 땅에서 결코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구나. 그래서 내 가산을 축내고 여정들을 강제로 범했으며 내가 살아있는데도 내 아내에게 몰래 구원했지. 너희는 넓은 하늘을 지배하는 신들도 훗날 닥쳐올 사람들의 분노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제 너희 모두에게 파멜의 밧줄이 단단히 조여졌다.
0: 놀란 구원자들은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0: 축낸 모든 음식과 포도주에 이자까지 보태어 전부 갚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복수를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때 암피노모스가 영광스러운 오디세우스를 향해 곧장 돌진했습니다. 그는 오디세우스가 문 앞에서 물러나기를 바라며 날카로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하지만 텔레마코스가 그보다 더 빨랐습니다. 텔레마코스는 창을 던져 뒤쪽 어깨 사이를 맞췄고 청동 창 끝은 그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암피노모스는 쿵 소리를 내며 쓰러졌고 이마로 땅바닥을 정면으로 내리찧었습니다. 후원자들 앞에서 떨던 소년 텔레마코스가 노련한 천사처럼 일격을 가했습니다. 아들은 비로소 아버지에게 걸맞은 사내가 되었지요. 그러고 텔레마코스는 무구들이 놓여있는 방으로 가 방패 넷과 창 8자루, 말총 장식이 달린 청동 투구 넷을 챙겼습니다. 그것들을 아버지와 그들을 돕는 충직한 돼지치기 소치기에게 건넸습니다. 오디세우스는 활 속이 시합 전 돼지치기와 소치기에게 이미 자신의 정체를 밝혔답니다. 어느덧 오디세우스는 화살이 다 떨어지자 활을 벽에 세워놓고 무구를 착용했지요. 그는 자신의 어깨에 네 겹의 가죽을 덧댄 방패를 맸습니다. 육중한 머리 위에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말갈기 장식 투구를 썼는데 그 장식이 그의 머리 위에서 무시무시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고는 청동촉이 달린 육중한 창 두 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제우스의 딸 아테네가 오디세우스의 오랜 친구인 멘토르로 변장해 나타났습니다. 구원자들은 오디세우스와 텔레마코스, 돼지치기와 소치기를 향해 날카로운 창을 던졌지만 아테네는 그 모든 창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구원자들이 던진 창은 문설주와 문을 맞히거나 벽에 부딪혀 떨어질 뿐이었습니다. 반면 오디세우스 일행이 던진 창은 던지는 족족 구원자들을 맞혔습니다. 아테네는 그에게 구원자들을 남김없이 처단하라고 명한 후 제비의 모습으로 대전 천장을 향해 날아올랐지요. 여신은 대전의 천장 높은 곳에서 아이기스 방패를 들어올렸습니다. 아이기스는 대장간의 신 헤파이토스가 제우스를 위해 만든 방패였습니다. 아이기스 방패가 등장했다는 것은 이 전투가 단순히 인간들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 신성한 정의가 실현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구원자들은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대전 안을 가로질러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 일행이 그들을 덮쳤고 대전 곳곳은 온통 피로 넘쳐 흘렀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구원자들과 내통했던 여정들까지 살육한 뒤 불과 유황으로 궁전을 철저히 정화했습니다. 한편 페넬로페는 오디세우스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그녀는 위층에서 내려와 오디세우스와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20년을 기다린 끝에 매우 신중해진 페넬로페는 눈앞의 남자가 자신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페넬로페는 하나의 시험을 떠올렸답니다.
1: 자, 에우리 칼레이아여, 견고한 침실 밖으로 그가 직접 만든 튼튼한 침대를 내어다 그를 위해 잠자리를 마련해드리세요. 침대를 그곳으로 옮기고 그 위에 침구와 양털, 외투와 밝은 덮개를 깔아드리세요.
0: 그러자 오디세우스가 울컥 화를 내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2: 부인이여, 참으로 가혹한 말씀을 하시는구려. 누가 내 침대를 다른 곳으로 옮겼단 말이오? 신이 직접 오셔서 뜻대로 옮기지 않는 한 아무리 숙련된 장인이라도 그것을 옮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오.
0: 오디세우스가 침대를 옮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지요.
2: 안뜰에는 잎이긴 올리브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소. 그 기세가 강건하고 싱싱하며 굵기는 기둥과 같았다오. 나는 그 나무를 둘러싸고 방을 지었지. 빈틈없는 돌들로 벽을 쌓고 지붕을 얹고 잘 맞는 문을 달아 방을 완성했소. 그러고 나서 나는 올리브나무에 잎이 무성한 가지들을 쳐냈고 밑동부터 줄기를 다듬어 자기로 매끄럽고 정교하게 깎아 기둥을 세웠어. 그러고는 송곳으로 구멍을 뚫었지. 그 기둥을 시작으로 나는 침대를 깎아나가 완성했다오.
0: 오디세우스의 말을 듣자 페넬로페는 눈물을 터뜨리며 그에게 달려

0: 여갔습니다. 오디세우스의 목을 껴안고 그의 머리에 입을 맞추었지요. 살아있는 대지에 뿌리박힌 올리브 침대는 두 사람의 사랑과 결혼을 상징하는 완벽한 징표였습니다. 기나긴 이별 속에서도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 깊은 뿌리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헤어져 있었던 오디세우스와 페넬로페의 긴 이별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아내와 재회한 오디세우스는 홀로 과수원을 가꾸고 있는 아버지 나에르테스를 찾아갔습니다. 영웅의 아버지이자 위대한 왕이었던 나에르테스는 남루한 차림을 한 채 아들이 죽었다고 믿으며 슬픔을 견디고 있었지요. 오디세우스는 슬픔에 잠긴 늙은 아버지를 보고 배나무 밑에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달려가 그를 품에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나에르테스는 사랑하는 아들의 목을 끼어안고 감격에 겨워 그 품에 쓰러지듯 안겼습니다. 아버지가 기운을 차리자 오디세우스는 과수원 가까운 곳의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텔레마코스와 충직한 하인들이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두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한편 재빠른 소문은 도시 곳곳을 누비며 구원자들이 맞이한 끔찍한 죽음과 운명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구원자들의 가족이 보복을 위해 무고를 챙겨들고 오디세우스가 있는 과수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오디세우스와 그의 아들 텔레마코스 그리고 늙은 아버지 라에르테스는 청동 갑옷을 갖춰입고 결전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멘토르로 변장한 아테네도 그들 곁으로 가까이 다가왔지요. 오디세우스는 아들인 텔레마코스에게 말했습니다. 텔레마코스, 이제 너는 최고의 전사들이 시험대에 오르는 이 전쟁터에서 이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너는 네 조상들의 가문에 결코 수치를 안겨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예부터 온 세상에서 힘과 용맹함으로 이름을 떨쳐왔느니라. 지혜로운 텔레마코스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아버지. 아버지만 원하신다면 제가 지금 이 기상으로 우리 가문에 결코 수치를 안겨주지 않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대로 말입니다. 그 말에 나에르테스는 기쁨에 겨워 외쳤습니다. 자비로운 신들이시여, 오늘이 제게 어떤 날입니까? 기쁨이 넘치나이다. 먼저 나에르테스가 창을 던져 구원자 안티노우스의 아버지인 에우페이테스의 투구를 꿰뚫어버렸습니다. 그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쓰러졌지요. 그러자 오디세우스와 텔레마코스가 칼과 양날창으로 그들을 몰아붙였습니다. 과거의 영광인 나에르테스, 현재의 영웅인 오디세우스, 그리고 미래의 희망인 텔레마코스가 하나가 되어 싸웠습니다. 그때 아테네가 말했습니다.
1: 이타카인들아, 이제 고통을 안겨주는 싸움을 멈추어라.
0: 아테네의 목소리가 전장에 울려 퍼지자 겁에 질린 사람들은 무기를 버리고 도시로 달아났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그들을 뒤쫓으려 했지만 제우스가 벼락을 내려 아테네의 발 앞에 떨어뜨렸습니다.
1: 제우스의 혈통이자 지략이 뛰어난 자, 라에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여, 이제 그만 손을 거두어라. 전쟁을 멈추어라. 멀리서도 그 음성이 울려 퍼지는 제우스, 곧 크로노스의 아들이 내게 진노하시지 않도록 말이다.
0: 아테네의 말에 오디세우스는 순종했고 아테네가 양측 사이에 평화의 맹세를 세웠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온 오디세우스는 마침내 칼을 내려놓음으로써 새로운 시대의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났지요. 하지만 우리는 오디세우스의 해피엔딩 뒤에 감춰진 불안도 보아야 합니다. 이 평화는 완전한 것이 아니니까요. 오디세우스는 왕권과 가문을 재건했지만 유력한 가문의 후계자들을 모두 처단했고 또 테이레시아스의 예언에 따라 다시 고향을 떠나야 합니다. 이로써 오디세우스의 긴 여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저의 서사시 오디세이아는 한 인간이 어떻게 고통과 유혹을 이겨내고 어떻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곳으로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도 끝없는 방랑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이타카를 향해 길을 찾고 있습니까? 오디세우스는 여정의 끝에서 복수 대신 용서를, 전쟁 대신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란 타인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영혼을 되찾는 일임을 가르쳐 주었지요. 여러분도 오디세우스처럼 삶이라는 여행에서 언젠가 평온한 안식처에 닿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이 장엄한 서사시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이레.

0: 한글이 없다. 이런 상상 해본 적 있으십니까? 거리의 풍경에서도, 아이들의 교과서에도, 주고받는 문자 메시지에서도 단 한 글자의 한글도 없는 세상.
1: 이제부터 국어는 일본어다.
2: 교육의 목표는 일본어를 더 잘 가르치기 위한,
3: 그 교육을 통해서 바로 일본 사람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0: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불과 100여 년 전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글 신문과 교과서는 사라지고 불태워 없어졌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한글을 지켜내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의 이름은 어떤 글자로 남아있을까요?
4: 한글이 사라진 대한민국. 다행히 우리가 조금 전 본 세상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그저 상상에 불과했을까요? 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우리는 이날을 한글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100년 전 누군가는 한글을 위해 굳이 기념일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이름은 가갸날. 왜 하필 그때 우리 글자를 위한 날이 필요했을까요? 어쩌면 그날은 한글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한글을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한 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1926년 경성, 그날의 비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0: 한글날 100주년 기념 전시를 앞두고 전시 준비가 한창입니다. 귀한 유물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이건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 한글 사전 원고인 말모이 원고. 말모이는 말을 모아 만든 것이라는 뜻으로 오늘날 사전을 뜻하는 순우리말입니다. 그 외에도 1910년대 국어 연구에 대한 비망록인 온갖 것, 우리나라 최초의 청년 교양 월간지 청춘도 전시될 예정입니다. 전시 제목의 1926은 1926년을 뜻합니다. 왜 하필 1926년일까요?
5: 한글날이 생긴 지 100주년이 되었고요. 그 한글날은 1926년에 시작된 첫 가갸날 기념식에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그 해를 계기로 해서 어떤 특정한 날을 기념해서 우리 한글을 기념을 하고 우리 말글을 좀 지켜내고 소중히 여기고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면서 첫 기념식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한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한글을 좀 더 다시금 생각해보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었던 1926년을 좀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0: 가갸 거겨에서 유래된 가갸날. 가갸는 오래전 한글을 가리키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1926년 11월 4일. 이날은 음력으로는 9월 29일.

0: 9일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요리점에서 한글 학자를 비롯해 조선인 지식인들이 대거 모였습니다.
1: 기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0: 일제 감시를 피해 2년 넘게 준비해온 행사였습니다. 1926년은 한글에 있어 특별한 해였습니다.
2: 훈민정음이 1443년에 창제가 되고 그 다음에 1446년에 반포가 되었거든요. 그때 봤을 때 1926년이 훈민정음 반포 480돌이 되는 거죠. 이제 480이라는 숫자는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60갑자라 그래야죠. 60년 단위로 이렇게 저기 그게 돌아가거든요. 이게 이제 팔주갑이라고도 해요. 여덟 번째의 60년을 맞는 그런 해다라고 해요.
0: 세종실록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글 학자들은 음력 9월의 마지막 날, 9월 29일을 각이한 날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훈민정음 해례본의 발견으로 한글 반포일이 음력 9월 상한, 즉 9월 1일과 9월 10일 사이의 어느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9월 상한의 마지막 날은 9월 10일. 이날을 양력으로 환산한 것이 10월 9일입니다.
2: 그 의식의 전환이랄까 그런 게 일어났다고 볼 수 있죠. 각이한 날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한글이 있고 이 한글이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민족적으로 그 어떤 뭉칠 수 있는 그런 그 핵심적인 그 이제 장치가 있다고 이제 깨닫게 된 거죠.
0: 하지만 한글날이 생기기까지 한글이 걸어온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백성을 위한 글로 창제됐지만 언문으로 낮춰불리기도 했고 나라의 글자라 불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조선의 글자로 강등됐습니다. 한글은 그렇게 살아남아 왔습니다.
3: 조선시대 양반 사대부들이 얼마나 이 한자함을 중요하게 여겼냐면요. 조선 말까지 한글을 문자다 문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를테면 18, 19세기 때 실학자들, 정약용, 박지원, 박재원, 이런 실학자들조차도 한글 서예 사용을 거부하다시피 해요. 이런 훌륭한 분들도. 그만큼 그 한자 함문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한글이 쉽고 과학적이지 않으면 그런 문자가 아니었다면 살아남기 어려웠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0: 한글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료로 꼽히는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 해례본의 발견은 한글사에서 획기적 사건으로 꼽힙니다. 1940년 경상북도 안동의 고가에서 발견된 해례본을 한 문화재 수집가가 사들입니다. 그가 바로 간송 전영필 선생입니다.
4: 이 책은 너무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위험한 책이기 때문에 집 한 채값 1,000원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간송께서는 반대로 1,000원은 수고비로 주고 책 가격은 10,000원을 주겠다라고 거꾸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이상한 제안이죠. 가격을 깎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붙이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정말 목숨을 걸고라도 가지고 와야 될 정도의 귀중한 그런 문화유산이다.
0: 훈민정음 해례본은 1446년 간행된 일종의 한글 해설서입니다. 새로운 글자 한글에 대해 창제 원리에서 사용 예시까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세종이 직접 쓴 어제 서문에서는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이 담겨 있고 다음에 이어지는 예의에서는 자음 모음 28자의 소리값과 사용법을 설명합니다. 풀이와 예시라는 뜻의 해례에서는 사용법을 자세히 풀어놓았습니다.

0: 한글 자음은 소리를 낼 때 발음기관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발음기관 모양과 글자가 닮아 있습니다. 모음은 천, 지, 인. 하늘, 땅, 사람에서 따왔습니다. 28글자로서 전환이 무궁무진한 글자. 수십 개의 글자와 그 조합 원리만 알면 누구라도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1: 최소의 글자로 최소의 움직임으로, 그것도 규칙적인 움직임으로 최대의 글자를 만들어냅니다. 자음자, 모음자 각각도 과학적이지만 그것을 결합해서 하나의 음절자로 만드는, 이게 대단히 놀라운 어떤 합리적인 어떤 과정과 짜임새로 되어 있고요. 바로 우리 말 그대로, 뭐 낱말이면 낱말, 뭐 문장이 문장, 이렇게 마음껏 적을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문자가 됐다는 게 가장 놀라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0: 그래서 세종은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에, 어리석은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는 게 한글이라 했습니다.
2: 한글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배우기 쉬운 문자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1886년 유경공원에 처음으로 그 이제 영어 교사로 왔던 그 헐버트 선교사, 헐버트 박사님. 이분이 사흘 만에 한글을 다 이해했다고 하거든요. 한글이라는 문자는 굉장히 쉽게 배우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문자다. 그 분명한 거죠. 그만큼 이제 실용적인 문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0: 정말 한글은 그렇게 배우기 쉬운 글자일까요? 우리는 실험을 하나 해보기로 했습니다.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루 1시간씩 총 5일간 한글과 한자를 번갈아 배워보게 했습니다. 실험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세계 12개국 30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실험 설계는 언어 심리학과 언어 학습 기억 연구를 해온 남기춘 교수가 맡았습니다.
3: 이제 우리 한글은 배우기가 쉽다고, 그러니까 글자를 보고 소리 내는 그런 규칙을 배우기가 쉽다고 그렇게 알려진 게 많았는데, 한 4시간? 한 4일 만에 정말로 모르는 문자를 배워서 그거에 해당되는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려고 했습니다.
0: 먼저 실험에 사용될 단어의 소리를 녹음합니다.
4: 네, 알겠습니다. 네. 모, 개, 매.
0: 다양한 자음과 모음을 결합한 단어.
4: 추.
0: 5일 동안 학습하게 될 270개의 음절과 단어입니다.
4: 매.
0: 외국인 실험자들은 글자를 보고 소리를 들으며 한글과 한자를 익힙니다. 그렇게 4일간 학습 후 5일째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5: 지.
0: 학습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 글자는 그르칠 오인데요. 오라는 소리를 듣고 이 글자를 익힙니다. 한글 역시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5: 지.
0: 공부 시간도 단어도 똑같습니다.
5: 지.
0: 한글과 한자 모두 실험자들에겐 낯선 글자. 하지만 학습 과정에서 실험자들의 반응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5: 배, 배, 포,
6: 포,
5: 포,
6: 거,
5: 거.
7: The comparison with the anja was obviously I gave up on the anja really for the first lesson. No, the angle is more, I'll say. is definitely easier to approach as a nation language.
0: 그렇게 5일간의 실험이 끝났습니다. 시험 정답률을 비교해 봤더니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첫째 날 시작을 했을 때는 한자를 배우는 조건이나 한글을 배우는 경우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날에 가게 되면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고요. 그 차이는 셋째 날, 넷째 날 가면 더 벌어지게 됩니다.
0: 실험자들은 한자보다 한글을 더 쉽게 익혔습니다. 속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어떤 참가자는 한자를 포기하고 아예 한글만 학습하기도 했습니다. 한글의 정답률은 한자보다 3배나 더 향상됐습니다.
3: 한자는 뜻 글자지 소리 글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외운 것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증진이 없어요. 근데 한글은 외워서도 할 수 있지만 규칙을 먼저 아는 게 먼저였죠. 어느 순간에 아 이런 규칙이 여기 숨어 있구나. 그걸 알게 되면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정말로 쉽다. 진짜로 세종대왕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일이 진짜로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거를 보여준 게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1942년 어느 날 사전을 만들던 한글 학자들이 차례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집에서, 누군가는 학교에서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끌려왔습니다. 그들의 손에 쥐어진 것은 총도 폭탄도 아니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은 우리말 원고와 작은 연필 한 자루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제는 그들을 독립운동가로 규정했습니다. 잔혹한 고문이 이어졌고 끝내 감옥에서 살아나오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일제는 왜 한 권의 사전을 이토록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 학자들은 왜 목숨을 빼앗기면서까지 우리말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철문 너머에 감춰졌던 한글 학자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 한글에 대한 탄압은 1930년대 후반 중일전쟁 이후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처음엔 교과서를, 다음엔 이름을 빼앗겼습니다.
2: 조선 사람들을 군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일본말을 보급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시체제에 들어가면은 초중등학교 교육을 통해서 일본말을 강제로 주입시키려고 한 거죠.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언어도 다 일본말로 하라고 강제를 합니다.
1: 그러던 어느 날 한 여학생이 조선말을 쓰다 붙잡힙니다. 그 학생의 스승은 정태진, 조선어학회 편찬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조선어학회 회원 검거로까지 이어집니다. 한글 학자들이 잇따라 붙잡혔고 모두 33명이 검거됐습니다. 일제는 사전 편찬을 독립운동으로 규정했습니다.
3: 조선말 사전을 왜 만드는 거지?
4: 우리말을 기록하려는 것입니다.
3: 일본말을 쓰는 시대에 왜 굳이 조선말을 연구하지?
1: 죄명은 치안유지법 위반, 이른바 내란죄였습니다. 혹독한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2: 윤재 선생을 고문한 형사가 조선인이었습니다. 이윤재 선생의 제자였어요. 아유, 선생님 고생이 많으시죠. 곧 풀려나실 겁니다. 이렇게 아마 유혹을 했겠죠. 그러고는 정작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내놓지 않으니까 고문을 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나라도 버틸 수 있을까? 나는 하루만 고문 나가면 그냥

0: 원하는 대로 다 답을 했을 것 같은데 싶을 정도의 고민을 가는 거예요.
1: 끝내 풀려나지 못한 한글 학자도 있었습니다. 이은재와 한징은 광복을 보지 못하고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0: 최은배 선생이 1930년대에 그 한글이 목숨이라는 그 휘호를 쓴게 있죠. 뭐 대단히 유명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절절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분들이 1930년대를 살고 있었고, 머리가 있는 사람은 머리로 싸우는 거고,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싸우는 거고, 힘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싸우는 거고, 이분들은 펜을 들고 싸운 거죠.
1: 펜을 들고 싸웠던 그때로부터 100여 년이 흘렀습니다.
2: 이게 잘때 구호흡을 해서
1: 이비인후과 전문의인 최용식 씨. 그의 진료실 책장에는 빼곡한 의학서적 가운데 보자기에 쌓인 특별한 책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은 바로 훈민정음.
2: 제가 후두 질환이나 이 목소리 문제 이런 전문 과목을 택하게 된 거는 이제 할아버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면은 이제 한글이나 훈민정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연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 그 선택은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1: 그는 외술 최연배 선생의 손자. 최연배 선생은 한글 학자이자 독립운동가로 우리말 문법 연구와 한글 보급에 평생을 바친 분입니다. 최용식 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울산에 있는 할아버지의 기념관을 찾아갑니다. 이곳엔 최연배 선생의 유품과 한글 관련 저서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학술서와 교과서를 남겼던 오로지 한글을 위해 살아온 최연배 선생. 가족들이 기억하는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2: 이 사진은 여기 가운데 제가 앉아 있습니다.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됐을 것 같고요. 여기 체크무늬 소년이 접니다. 우리가 그 외래어를 쓰는 거, 그거 싫어하셨고, 한자어를 많이 쓰는 거 싫어하셨고, 물건도 정말 국산품 애용, 이 모자를 이제 간혹 쓰고 다니셨거든요. 예, 그거는 그때 국산이 없어가지고, 이제 미제, 예, 이렇게 챙이 있는 그 모자를 쓰고 다니셨는데, 그거 하나만 미제고 나머지는 정말 100% 국산만 사용하셨어요.
1: 할아버지의 삶을 보고 자란 그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유품은 할아버지가 후손들에게 남긴 이 글귀입니다.
2: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한 가닥으로 쓰라. 하나를 마치고서 다음을 잡으라. 날마다 날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일생을 통하여 변찮는 하나의 일을 지으라. 우리는 이거를 이제 가보로 생각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제가 느끼기에는 그 할아버지가 살아왔던 그것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1: 한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머나먼 연해주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일제 탄압을 피해 떠난 조선인들이 모여 만든 마을. 그곳은 신안촌으로 불렸습니다.

0: 블라디보스토크에 정착한 그 한인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었거든요. 이름 그대로 새로우신 한국인 한, 즉 새로운 한국인의 마을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연해주로 이주한 사람들하고 독립운동가들이 이렇게 모이면서 이 신안촌은 생활터전이자 독립운동의 거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낯선 땅에 정착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는데 바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1: 우리 글이 잊혀선 안 된다. 어떻게든 한글을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연해주의 조선인들은 학교를 짓고 또 한글신문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한글신문은 또 다른 독립운동의 수단. 신문을 통해 나라 안팎의 소식을 고국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0: 일제 침략을 비판하고 그 신문을 그 내용을 그대로 담아가지고 국내까지 보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은 당황했겠죠. 압력화했고 결국 해조신문은 창간 석 달 만에 75호를 끝으로 폐간됩니다. 학교는 문을 닫고 신문은 폐간됐지만 그 한글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계속 살아남습니다.
1: 일제강점기 한글이 살아남았던 또 다른 땅은 뜻밖에도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상업도시이자 제일교포들의 삶과 역사가 깃든 도시 오사카. 오사카 동남부 코리아타운으로 불리는 이곳은 골목마다 한국의 맛과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특히 한류를 좋아하는 젊은 사람들에겐 인기가 많습니다.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3: K-POP?
4: やっぱり K-POP.
3: グッズとか コスメとか? いろいろだと思います.
1: 한글 간판 아래로 김치와 한국 음식이 놓인 이 풍경. 하지만 오래전 이 코리아타운이 이카이노로 불리던 시절에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제일교포 2세인 홍성익 씨는 이곳 이카이노에서 나고 자란 토박입니다.
5: 내가 어릴 때는 오사카는 소위 일본에서도 물의 수도, 일본말로 미즈노 미야코라 해서 하천이 지금 도시 반반곡곡 그냥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가지고 제목 같은 걸 나르거나 하는 것들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는 여기 그냥 이런 나무 덩어리 한 1m.
1: 일제강점기 고향에서 생계를 잇기 어려웠던 조선인들은 일자리를 찾아 오사카로 건너왔습니다. 낯선 땅에서 차별과 가난을 견디며 고된 노동으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5: 돈보들을 직업하는 세 가지. 하나는 콧나물. 콧나물 그냥 자기가 물 뿌려 콧나물 해갖고 시장 바닥에서 파는. 막 김치 만드는데 제일 많은 것은 신발 밑에 그 불 붙어갖고 이렇게 접착시키는. 그러니까 그게 신나 냄새도 나고.
1: 하루하루 살아내기도 버거운 삶. 그 속에서도 제일 조선인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글을 배울 수 있는 학교.
5: 나라가 뺏기면서 여기 불고거나 여기 옮게 되면서 아기들이 생기고 아기들이 자기 나라 말도 못하고 풍습도 모르고 이런 걸 그냥 고향에 돌아갔다가 하면은 그냥 챙피하기 때문에 좀 일단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0: 그리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교사가 되고, 그리고 땅이 있는 사람은 땅을 제공하고, 이렇게 해갖고 옛날 우리는 향교나 소당식으로 학교가 생긴 거죠.
1: 쫓겨나고 또 쫓겨나면서도 학교는 계속되었고, 한글 신문 역시 발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로 필요한 정보와 고국의 소식을 나누기 위해 한글을 쓰고 읽었습니다. 그때 한글은 고단하고 핍박받는 삶 속에서 고국과 맞닿아 있는 단 하나의 연결고리였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폐쇄됐고 교사들은 잡혀갔습니다. 서슬퍼런 일제강점기, 그들은 왜 끝까지 한글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2: 한글을 배워야 다음에 그 부모님 고향에 가서 살 수도 있고, 뭐 대화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가는 건데, 일본 정부는 그런 전치의 공간이다 라고 봐서 당합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당합이 시작했는데, 애들은 그때 와서야 배울 수 있었던 한글 글인데, 그런 건강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제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의 기회를 일본 정부가 빼앗기려고 하는 거에 대한 제한이었어요.
1: 그렇게 이카이노의 한글은 살아남았습니다.
3: 1945년 9월, 해방된 지 불과 한 달. 바로 이곳 서울역의 한 창고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커다란 자루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종이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종이는 평범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일제가 빼앗고 한글 학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 그리고 조선 어학회 사건 이후 행방조차 알 수 없었던 조선말 큰 사전 원고였습니다. 만약 이 자루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우리말의 수많은 기록도 함께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체 누가, 왜 이 원고를 서울역에 남겨놓은 걸까요? 사라졌던 우리말의 운명을 바꾼 기적 같은 발견의 순간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4: 대표님! 찾았어라! 원고 찾았어라!
5: 그게 해방이 되고 이 조선어학회가 풀려나왔을 때 이분들이 제일 먼저 찾은 게 큰 사전 원고입니다. 근데 없었어요. 그 모든 서류, 그러니까 큰 사전 원고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다 그 증거물로 압수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사방팔방 수소문을 했는데 이게 찾지를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서울역 운송창고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6: 저 구석에 있더라고요. 이게 있는지 모르고 누가 이 위에다가 짐을 쌓았나 봐요. 이게 맞지요?
7: 네.
1: 그렇게 되찾은 원고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조선어학회는 1949년 한글학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한글 학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조선말 큰 사전 원고는 지금 이곳 한글 학회에서 소장, 보관 중입니다. 이게 바로 서울역 창고에서 발견됐던 그 원고입니다.
8: 뒷부분. 뒷부분 한 일부.
9: 이제 붓다에서 빗다까지가 여기에 있다 이거죠.
1: 조선말 큰 사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대규모 국어 사전.

0: 한 글자 한 글자 직접 모으고 뜻을 정리해 몇 번을 고치고 또 고친 소중한 원고입니다.
1: 우리가 이제 각 지역마다 곳곳에 말을 모아서 이걸 이제 사전을 내려면 낱말 하나하나를 한 카드에다가 일일이 다 적어서 그 카드를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이거를 이제 그 인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카드에 있는 낱말을 이 원고에다 다 적습니다. 적어서 인쇄해서 이제 넘기려고 했던 그 원고인데 이건 지금 보물이고 현재 이제 국내에 딱 18권이 남아있어요.
0: 사전의 시작은 낱말 모으기였습니다. 단어 하나에 한 장씩 그 말의 뜻과 쓰임을 정리했습니다. 말 하나를 모으고 뜻을 확인하고 하나하나 고쳐 쓰는 일까지 낱말 카드 한 장에는 우리말을 지키려는 이들의 끈질긴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이 필요하다. 조선말 큰 사전이 있기 전 그 마중물이 된 것이 말모의 원고. 말모의 원고는 1910년대부터 주시경 선생과 제자들이 우리말 사전을 만들기 위해 작성한 원고입니다. 현재 남은 건 기역부터 갸일쭉까지의 낱말까지입니다. 주시경 선생은 말모의를 책으로 펴내지 못한 채 1914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출판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조선말 큰 사전에 중요한 토대가 됐습니다. 우리말이 한 권의 사전으로 서기까지 오랜 세월 수많은 이들이 애써왔습니다.
2: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일단 사전을 만들려다 보니까 아무 말이나 모아서 적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선 저기 맞춤법이 제대로 잘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어학회는 무엇보다도 그 맞춤법 통일안 이거를 만드는 데 굉장히 힘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1933년에 드디어 그 맞춤법 통일안이 나왔습니다.
0: 우리말을 일관된 표기로 담기 위해서 우선 맞춤법을 정리하고 표준말을 정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2: 1936년에는 표준어를 정했습니다. 어떤 사전에 모든 말을 다 올리지만은 그래도 어떤 말은 이건 표준말이다. 이거는 방언이다. 이렇게 구별해서 올림으로써 이제 그 전체 국민의 언어 생활이 이제 어느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한 것이죠.
0: 사전을 편찬하면서 무엇보다 심혈을 기울인 건 사투리, 즉 지역어의 수집이었습니다. 조선어학회에서 발행했던 잡지에 직접 방언 수집 광고까지 실었습니다. 조선어학회는 사투리도 우리말의 어휘를 풍부하게 하고 지역마다 전해온 말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여겼습니다. 각 지역 사람들의 삶의 흔적을 품고 이어져 내려온 사투리. 2026년판 말모의를 시작해봅니다.
3: 아이고 몰래 멋을 하는 거 서울서로 왔단다. 서울서로 개미는 받는 게. 이 개미 봐라.
4: 개미라 그래요.
3: 여기. 여기 개미. 그거는 뭐라고 하는 서울은?
4: 개미.
3: 개미. 그건 똑같네.
5: 뺏더라 그랬지. 그런데 강원도 사람 걸로 가서 뭐 말하면 어디서 저 북한에서만 줄 알아. 어디서 왔어? 막 이래.
6: 저희가 그림을 준비해 왔거든요.
0: 이거 보시면 같은 것도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먼저 무부터 시작해 볼까요?
7: 농비. 농비.
8: 무수?
9: 무수.
8: 무수?
10: 무시,
11: 무시.
3: 무시.
10: 무시. 응.
12: 묵구.
10: 묵구.
12: 묵구.
0: 무는 서로 닮은 듯 조금씩 닮은 듯.

0: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1: 우리는 정오지. 정오지.
2: 부원추.
3: 아, 솔잎이다.
4: 솔잎. 새우리, 새우리.
5: 새우리. 새우리. 옛날은 우리 새우리.
4: 새우리.
6: 조경도 하자 그래,
7: 졸. 그건 사투리 아니잖아?
6: 아, 졸이 사투리지. 원래 부추가 저게 되게 졸.
0: 부추는 발음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넘어 아예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8: 강냉이.
9: 이빨 강냉이 턴다고 하는 게 옥수수 턴다고 하는 거 아니요?
5: 돼지 뿌레기.
2: 돼지 뿌레기.
5: 돼지 뿌레기.
6: 돼지.
5: 강냉이.
2: 돼지.
6: 돼지는 우리가 먹는 거. 단 달게 씹어 먹는 거고 이건 큰 대자 큰 대나무 뿌레기. 옥수수
5: 돼지 뿌레기.
6: 아니 사투리를 마치니 너만 그 사투리를 확실히 알아왕하네. 우리 신부님도 대사 빨리라. 대사 빨리. 동 죽어지거라.
0: 제주도의 어르신들은 아직도 옥수수를 대죽부레기로 부릅니다.
10: 나의 살
0: 말은 우리의 삶을 담아내는 그릇. 조선 어학회가 지역어까지 품고자 했던 건 조선 팔도의 모든 삶을 담아내려는 노력은 아니었을까요?
11: 지역어가 이렇게 사전에 들어간다는 자체는 그 지역어 자체의 어떤 가치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어를 많이 발굴하면 발굴할수록 그만큼 한국어는 어휘력이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지역어를 받아들이겠다고 한 조선어학회의 어떤 그 말보의 어떤 그런 지필 기준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조선어학회가 사투리까지 품기 위해 노력해온 것처럼 요즘 우리 국어에서는 외래어를 어떻게 우리말에 녹여내느냐가 고민입니다.
12: 그래서 다시 신자로 가고.
13: 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제3차 국어심의의 국어순화분과 안건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0: 국어순화분과위원회는 언론인부터 학자들까지 우리말을 잘 아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외래어를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심의에 오른 단어는 웨딩플레이션, 신조어입니다.
14: 웨딩 업체들이 결혼식 전에 문제, 식후에 문제까지 다 반영해가지고 하나의 그 뭐라 패키지를 만들어가지고 하거든요. 엄청 돈이 들어갑니다.
15: 번호라는 게 용어가 가지고 있는 툴을 이제 더 그걸 고집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marriage inflation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16: 결혼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슬슬 해놨기 때문에
17: 네.
16: 시기국한 게
17: 다
16: 맞겠죠.
17: 네. 그러니까 결혼 비용이 결혼식을 포함한 거예요.
16: 네. 네. 네.
18: 웨딩이 사실은 뜻은 결혼식이지만 사실은 이미 결혼이라고 하는 것보다 폭발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니 식자는 빼는 게 좋겠다.
0: 치열한 논의를 거쳐 웨딩플레이션은 결혼 비용 상승으로 순화됐습니다. 그 외 우리에게 익숙한 외래어들도 이렇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9: 우리말을 가꾼다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노견이란 말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갓길로 바꿨어요. 아주 잘 정착된 말인데 어려운 한자어 노견보다는 갓길이 쉽잖아요, 우리말로. 그러면 그 우리말이 좀 풍부해지는 거죠. 우리 표현이 풍부해지고.
0: 1957년 10월 9일 마침내 조선말 큰 사전 6권이 완간됐습니다.
19: 9일 서울시공관에서는 이 민의원 의장 최문교부 장관을 비롯한 많은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민의원 의장에게 승정했으며 또한 관계 공로자들을 표창했습니다.
0: 감옥에서 동지들을 잃고 숱한 방해와 탄압에도 끝끝내 지켜낸 한글. 살아남은 한글은 이렇게 6권의 사전으로 탄생했습니다. 편찬을 시작한 지 30여 년 만에

0: 이야기였습니다. 한글은 저절로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빼앗길 위기에도 끝내 쓰고 가르치고 기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글로 적는 모든 말에는 그들이 지켜낸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1: 한글은 피땀으로 지킨 언어다.
2: 한자로부터 소외받았던, 권력부터 소외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어떤 사람다운 가치를 꿈을 이루게 한 문자였기 때문에 한글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 일본 사람은 한자하고 가나 문자 쓰지 않습니까? 영국 사람은 영어하고 알파벳 쓰는 거죠. 그게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한국 사람은 한글을 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글이 사라진 세상을 상상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말을 쓰는 것조차 자유롭지 않았던 시대. 누군가는 글자를 모았고, 누군가는 사전을 만들었고, 누군가는 감옥에서조차도 우리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글은 살아남았습니다. 어쩌면 한글의 가장 위대한 힘은 문자 그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한글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지켜낸 한글은 이제 한반도를 넘어 아주 먼 곳으로 또 다른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글은 어떻게 국경을 넘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을까요? 생존을 위협당하던 한글은 어떻게 세계인이 사랑하는 문자가 되었을까요? 이제 그 위대한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모두 잠든 밤, 신문사 직원 황동훈이 챙긴 건 다름 아닌 한글 활자. 다음 날이면 그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나야 합니다. 강제 이주 열차에 실려 쫓겨가는 순간에도 그가 절대로 놓지 않았던 것. 한글은 그렇게 연해주를 떠나 멀리 중앙아시아로 갔습니다. 척박한 땅, 힘든 삶. 그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남은 한글.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글자. 한글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향합니다. 한국인의 글자에서 세계인의 글자로, 핍박받던 글자에서 사랑받는 글자로. 먼 길을 이어온 한글의 여정. 그 위대한 한글 로드를 따라가 봅니다.

0: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 알마티. 알마티는 오래전 강제 이주한 한인들의 후손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알마티 시내 중심가 한켠에는 한글로 된 간판을 가진 고려 극장이 있습니다. 곧 공연을 앞두고 연습이 한창입니다. 배우들의 생김새가 낯익습니다. 배우들 역시 대부분 고려인. 한창 연습 중인 이 연극도 오래전 강제 이주에 관한 것입니다.
1: 헌장군님, 우리를 화물 열차에 태워보내는 겁니까?
2: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를 어디로 가요?
1: 멈춰!
3: 슈어라스가 어디에 있어?
1: 쌀 한 가마니나 가져왔으면 좋아하지 않나?
2: 배장.
3: 쌀 한 가마니면 몇 사람을 살릴 수 있네.
0: 그리고 좌석에서 조용히 무대를 지켜보는 이 사람. 극장장입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이나탈레입니다. 고려 극장 극장장님입니다. Его история начинается в 32 году, в 1932 году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 в этом году театру исполняется 95 лет. Корейский театр – это уникальный культурный феномен и важнейшая часть истории Корёсарам.
0: 고려 극장의 시작은 1932년 블라디보스토크. 다시 이곳으로 강제 이주되면서 극장도 함께 옮겨왔습니다.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곳에선 한글 대본, 한국어 대사의 작품을 올려왔습니다.
4: Я смотрю на пьесу как раз в этой пьесе. Эта пьеса называется «Деревенская кадриль». В этой пьесе используется корёмаль исключительно. Этому спектаклю больше 20 лет.
0: 여기엔 오래전 고려인의 말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4: 당신이들이 거기서 어찌동 자지 않고 자킴둥 놀랐지야?
0: 극장 창고엔 수십 년 전 대본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모두 단원들이 직접 손으로 써내려간 친필 대본들. 손으로 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4: Вы знаете, есть такая небольшая традиция у нас в корейском театре. Наверное, это определенная тоже вот какая-то театральная школа. Нам всегда старшее поколение прививало именно дисциплину и никогда не носить ничего в гаджетах, то есть ни на телефонах, нигде. Всегда мы должны были приходить на сцену и быть готовыми к спектаклю, то есть с собственноручной пьесой, написанной от руки, своей рукой. То есть каждую пьесу мы брали, был, потому что единственный экземпляр, и каждую пьесу артисты собственноручно передавали друг другу и переписывали свои роли.
0: 대본 옮겨 적기가 전통이 된 이유는 한글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말과 글을 쓸 수 없었던 시대. 그들은 연극을 통해 한글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공연 날, 극장은 관객으로 만석입니다. 고려인 관객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90여 년 전 아무것도 없이 이곳으로 쫓겨와야 했던 그날의 이야기.

0: 멀리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중앙아시아까지 열차로 6,500km. 화물열차에 실려 한 달간을 떠돌다 마침내 도착한 곳. 그곳은 아무것도 없던 허허벌판의 땅 우슈토베였습니다. 여긴 90여 년 전 고려인들이 제일 처음 도착했던 우슈토베입니다. 당시 우슈토베는 집도 생활 기반도 없던 메마른 들판에 매서운 바람만 몰아치던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고려인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것은 늦가을, 겨울을 눈앞에 둔 시점이었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 그들은 토굴을 지었습니다. 땅을 파고 들어가 그 안에 볏짚으로 벽을 세우고 수십 명이 모여 서로의 온기에 기대 겨울을 났습니다. 아궁이가 없어 얼어 죽은 이들도 허다했습니다.
1: 그냥 등에 짐만 지구들 와가지고 토굴에서 한겨울을 지내고 4월 10일까지 살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원동이라고 하는데 여기 거기하고 다른데 그 주위에 이런 집들을 만든 거예요.
0: 우슈토베는 겨울이면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혹한의 땅. 살아남기 위해 땅속으로 들어간 고려인들은 그렇게 첫 겨울을 났습니다.
1: 턱을 짓고 그다음에 그 자기네들이 이런 집을 짓는 데마다 다 학교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0: 살아남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삶 속에서도 그들은 한글을 가르치고 또 배웠습니다. 언젠가 돌아갈 고국, 그 말과 글을 잊어서는 안 됐습니다.
2: 이건 뭐야?
3: 우리 글. 잊어버리면 안 된다.
0: 그때로부터 90여 년이 흘렀습니다. 토굴에 살던 고려인의 후손 중 상당수는 아직 우슈토베에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때 배웠던 우리말을 기억하며 말입니다.
4: 불기. 불기라 하고 이래.
5: 우리는 그거 상추라고 하는데.
4: 야, 어째 그렇게 그랬는지 모르겠어. 불기라 하지. 우리 옛날 듣던 말로 그거 하지, 우리. 이기서 태어났지. 내 45년생. 우리 저 가정에서는 할머니 있고 아버지 그러니까 우린 고려법 많이 했지. 그래도 나 우리

0: 네?
1: 야.
0: 원더서?
1: 야.
0: 37년에 오셨어, 어신이, 부모네 같이.
2: 37년에?
0: 야. 37년이다.
3: 고단한 정착 생활에 치여 할머니는 오래전 배웠던 한글을 잊어버렸습니다.
0: 조금 젊었으면요, 이거 한국말을 배웠으면 글을 써서 배웠으면 이렇게 생각이 있어. 생각이 있어, 나는. 글을 읽었으면 좋겠어. 한국말을 어떻게 조금, 야.
3: 글을 미처 다시 배우지 못했던 것이 평생의 아쉬움입니다. 그 아쉬움을 달래준 것이 손자. 손자는 얼마 전부터 한국어와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4: 안녕하세요. Потому что как-то, ну, все равно же, ну, уже, допустим, поколение, когда проходит, как бы все вот это уходит, и язык там, и, можно сказать, традиции, все. Я когда выучил, ну, когда начал понимать, что она говорит, она обрадовалась тоже. Ну, как бы за меня и этот, что как-то как будто ближе к ней, что ли, стал. Не знаю. Хальмуни. Ападимасео. Конганхасео.
0: Конганхата.
4: Хэнбок чукахео.
3: 한글은 잊고 살았던, 하지만 늘 그리웠던 고향.
0: 옛날본 남판에 씨를 뿌려 가을이 풍년이 돌아오면 노랗게 노랗게 뱅이 싹 우거우거자 파도 친다. 에라 뿌려라 씨로 활활 뿌려라 땅에 젖을 잘 먹고 왓싹왓싹 자라나네.
3: 말과 글을 잊으면 우리를 잊는 것이다. 그렇게 지켜낸 한글은 우슈톱의 혹독한 겨울을 넘어 다음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0: 한글의 여정에서 빠질 수 없는 도시가 있다면 바로 오사카입니다. 오사카는 제1동포들의 오랜 이주 역사가 쌓여있는 도시.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가슴 아픈 역사도 있습니다.
1: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1945년 광복 직후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광복을 맞은 그 제1조선인들한테는 사실은 큰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아이들이 조선 사람인데도 우리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 이름조차 한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학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0: 1945년 해방이 되자 일본에는 한글을 가르치는 조선인 학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본 전역에 만들어진 학교와 강습소만 500여 곳. 학생은 약 6만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1948년 일본 문부성은 청천벽력 같은 조선인 학교 폐쇄령을 공포합니다. 조선인들은 저항했고 시위는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2: 그 목적은 일본 사람으로 그 바뀐 거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자기 말이죠. 그거를 없어지게 그 강제적으로 하면 그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을 자손들이 모르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어떤 말을 하셨는지 대화가 안 되는 그런 관계성을 끊긴 것이 그 문화 그 당합 정책이죠.
0: 학교 폐쇄령에 반대해 약 1만 5천 명의 제1교포가 오사카 부청 앞으로 몰려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1: 4월 26일 이곳 오사카 부청 앞 오데마의 공원에도 정말 수많은 사람이 모였거든요. 이유는 뭐였냐면 조선인 학교의 폐쇄 명령을 철회하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경찰이 그 시위대를 향해 발포합니다.
0: 이날 시위에 참가했던 17살 김태일 군이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더 거센 반발이 일어났지만 결국 대부분의 조선인 학교는 폐쇄되고 맙니다.
1: 그러니까 광복된 이후에도 제1조선인이 자신의 말과 글을 배우기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신교육투쟁이 남긴 의미는 분명하죠. 한글을 지킨다는 것, 그는 어떤 탄압 속에서도 우리의 기억과 정체성, 존재를 빼앗기지 않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요. 한신교육투쟁은요, 후에 일본 내 민족학교들의 그 교육에도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0: 오사카에 자리한 백두학원 건국학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제1교포들이 세운 한국계 민족학교입니다.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한 학교에서 공부하는데요. 일본 학교 교육법에 따른 정식 사립학교입니다.
3: 1950년 6.25 전쟁 그 전에 1946년 전 잔립했으니까 돌아가기 전에 교육을

0: 통일시켜서 우리 조국을 다시 건국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시작했습니다.
1: 당시 한국계 민족학교로서는 최초였는데요. 일본의 정규 교육 과정에 더해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2: 애들아, 이제 수업 시작한다. 앉아, 앉으세요.
1: 한국어 수업 시간. 제1교포와 일본인 학생의 비율은 비슷합니다.
2: 오늘도
1: 이 학교 학생이라면 일본 학생들 역시 한국어 수업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이 학교에선 한국어와 한국 역사가 필수 과목이기 때문이죠.
2: 가? 아닙니다. 4번. 서울은 한국이 주부가 가수가.
1: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일부러 이 학교를 찾아온 일본인 학생도 적지 않습니다.
3: 3개월 공부한 애들이에요. 예, 엄청 빠른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예.
4: 선생님입니까?
1: 강용자 선생님 역시 이 학교 졸업생. 제1교포 2세로 이곳에서 한글을 처음 배웠고 후에 서울대학교에서 유학하며 국어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3: 걷기 남을 수도 있었고 도쿄에서 통역자로 같이 회사를 만들자 하는 선배들이 계셨는데 계속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에 돌아와서 한국어 교육을 하라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어 교육을 하러 파경 선생님이 오시는데 수업이 진행이 안 돼요. 여기 있는 애들의 습관도 모르시고 잘 모르시는 곳이 많고 또 한국어 교육을 공부를 하고 오신 선생님들이 아니시니까 수업이 잘 진도가 잘 안 나가죠. 그래서 저를 많이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은사들이.
2: 아, 민나데 여름방학 때 뭐 했어요? 선생님이 기대해 주세요.
5: 한국에 갔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재밌었어요.
2: 재밌었어요. 알겠습니다.
1: 한국어 수업이 자리 잡기까지 고생도 많았습니다. 지금이야 한글 교과서도 많아졌지만 그때는 손으로 써가며 교과서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6: 컴퓨터가 없는 시대. 손으로 만들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애들한테 배부를 해서 교과서로 썼어요.
1: 일본 땅에서 한국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우리 글을 배운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사무치게 잘 알기에 선생님은 그렇게 한글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7: 마지막으로 한글은 뭐뭐다 라고 하면 뭘까요?
3: 아, 저의 인생이에요. 예, 그런 것 같아요.
7: 왜요?
3: 인생. 왜? 어떻게 대답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배웠고 공부도 했고 여기서 가르칠 수 있었고 예. 제 인생인 것 같아요.
1: 추석 연휴, 세계 각지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합니다. 뭔지 모르게 좀 신이 난 표정인데요. 성별도 인종도 출신 국가도 모두 다른 이들은 한 대학원의 한국어 교육과 학생들입니다. 추석을 맞아 다 함께 한국 명절 음식을 사러 나온 길입니다.
8: 음식을 많이 팔아요. 제가
9: 아 그래요?
8: 네. 오. 디저트도 있어.
9: 디저트요?
8: 오.

0: 혹시 떡볶이 많이 매워요?
1: 안 매워요.
0: 안 맵대요. 그러면 그게
2: 다들 한국어가 유창하죠?
3: 6점 있죠? 어떤 거죠? 이거?
0: 이거 어떤?
4: 이거는 동태전, 이거는 호박전.
3: 동태전.
4: 하나 천 원.
0: 하나 천 원.
3: 동태전 뭐야? 몰라. 어떻게 되지?
0: 동태전 생선.
3: 생선.
2: 한국어를 배우는 보통의 외국인 학생들과는 또 다릅니다. 이들은 한국어 교사가 꿈입니다.
5: 감사합니다.
2: 음식을 싸들고 이들이 다시 향하는 곳은 학교. 명절인데도 갈 곳 없는 외국 학생들을 위해 오늘 작은 파티가 열립니다.
6: 내년에
7: 해야겠는데?
2: 오늘 주제는 명절 음식 포트럭 파티. 각자 싸온 고국의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눠볼 참입니다.
8: 오늘은 이제 광장시장에서 사온 음식들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선생님들 음식도 나눠 먹으면서 이게 어떤 음식인지 소개하는 자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9: 제가 오늘 준비한 음식은 모키모라는 음식인데요. 모키모는 보통 감자, 옥수수, 그리고 채소 삶은 다음에 으깨서 만드는 음식이에요.
10: 세계 체코에서 세계 파티 때 만든 레비치키라고 하는 음식 만들었는데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2: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어하는 외국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신 국가도 점점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0: 그냥 먹어요? 이거 두 개 같이?
10: 아. 또 맛이 감자 맛? 근데 제가 감자 많이 좋아하니까.
2: 이 친구들은 한국어와 한글을 자신의 미래와 함께할 언어로 선택했습니다.
0: 정답입니다.
9: 한국에 대해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한국어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케냐에서 한국어 가르치고 싶어요.
11: 그 제 후배들, 그 한국어를 배우는 후배들은 그 기회가 그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봐 후배들 위해서 그 교정해서 제가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네.
2: 세계 속 한글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해온 곳이 세종학당.

0: 전 세계 세종학당 중에서도 한글 배움의 열기가 가장 뜨거운 곳이라면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타슈켄트 시내에는 서울문이라는 대규모 복합 문화 공간이 있는데요. 젊은 친구들에겐 여기가 새로운 코리아타운으로 불립니다. 10대 또래 친구인 이들 역시 서울문을 자주 찾습니다.
1: 서울문이에요? 인생 내 곳에 가고 싶으면 여기 꼭 와요. 그리고 한국 화장품을 사고 싶을 때 여기 와요.
0: 거리엔 한국 음식점들이 즐비합니다. 2000년대 초반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한국 드라마 방영을 계기로 한류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친구들 역시 K-POP 댄스 동아리에서 만나 서로 친해졌습니다.

0: Извините, поставим? Одну сюда, одну сюда. Ага.
1: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음식은 한 번씩 다 찾아 먹어봅니다. 요즘엔 로제 떡볶이와 불닭 김밥이 인기입니다. 사실 이들은 모두 타슈켄트 1 세종학당의 학생들. 한국 문화를 좋아하다 보니 한국 음식이 좋아졌고 한국어도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2: 저에게는 그 방탄소년단에서 위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그 위에 안내가 되고 싶어요. 안내가 되기 위해는 그 한국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기를 시작했어요. 다시.
1: 참 발랄하고 재밌는 학습 동기입니다. 세종학당의 가을 학기가 시작되는 날, 여긴 1세종학당입니다. 학생 대부분은 청년들, 그 중에서도 10대 청소년이 유독 많은 것도 이 학당의 특징입니다. 각자 레벨에 맞춰 새 교과서가 지급됩니다. 세종학당은 초급, 중급, 고급 3단계 6개의 레벨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초급은 간단한 인사와 대화 나누기, 중급은 자신의 의견 이야기하기, 고급은 논리적 대화가 학습 목표입니다. 중급반 수업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3: 자기소개 할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몇 살이에요? 그리고 왜 한국어를 공부해요? 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1: 오늘은 첫날이니만큼 간단한 자기소개로 시작합니다.
4: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5: 한국에서 되고 싶어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6: 잘했어요. 제 이유는 한국에 가고 유학하고 싶어서예요.
3: 이유 말하고 싶어요, 브리치나. 그러면 아서, 어서 사용해요. 괜찮아요? 책 있어요? 네, 책 있어요. 우리 같이 세종...
7: 특히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어 열풍이 뜨거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한국어를 통해서 한국에 유학도 가고 일자리를 구하러 한국으로 가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꿈을 갖고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좀 더 꿈을 구체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종학당이지 않을까 싶어서
1: 이제 한국어는 이들에게 새로운 꿈.
3: 마리아나 씨는 뭘 잃어버렸어요?
8: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3: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카브라 씨 지갑을 가져왔어요?
9: 네, 저는 지갑을 가져왔어요.
3: 저요. 여러분,
1: 한글을 통해 또 다른 내일을 꿈꿉니다.
10: Так как мне интересно стала история Южной Кореи, история, ну, раньше она была Корея, и мне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 стало, что народ, несмотря на сложный период жизни, были люди, которые захотели сохранить этот хангль, этот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они начали создавать, начали сохранять от японцев. Вот этот язык. И меня это захватило, и я решила изучать этот язык,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11: 네, 3년 동안 이런 느낌을, 감정을 느꼈어요, 저는. 왜냐면 그 매일 한국어를 공부하고 배우고 옆에 한국인들도 있어서 우리 선생님도 한국인들이니까 그런 느낌을 느꼈어요.

0: 오사카 한국문화원 세종학당. 여기에선 좀 색다른 한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어 문학 번역입니다.
1: 우리가 지금 은희경 씨의 에세이 여덟 번째 이야기 떠난 사람을 기억하는 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0: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 은희경 씨의 에세이를 번역해보는 수업입니다.
1: 내가 그를 깨우치자마자 엄마는 소년소녀 세계문학전집을 할부로 들여놓았다. 유카리 씨?
2: 제가 문자를 외우려 엄마는 소년소녀 세계문학전집을 문과지에 갖다 그랬다.
1: 할부는 예를 들면 이렇게 나누어서 내는 거죠. 와리비키노 할에다가 네, 뭐 세금을 부과하다 할 때 부를 써서 이게 한자어인데 일본에서는 또 할부를 쓰지 않죠.
0: 번역은 한국어만큼 일본어도 잘 그리고 많이 알아야 합니다.
1: 정말 그 문학작품 번역 수업의 묘미는 한국어가 어렵네요가 아니고 일본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어에 대한 어떤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묘미가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큰 뒷바라지인데, 그러니까 내 말은 그때 어쩐지 목이 메었다. 뒷바라지 무슨 뜻일까요? 뭐 예를 들면 남편 뒷바라지, 오빠 뒷바라지, 공부 뒷바라지, 그 다음에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자식 뒷바라지. 이 뒷바라지라는 말은 뭔가 엔조스르 간단하게 말하면 세화수르. 이거의 또 엔조스르와 원조화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부자연스럽고 지원하다는 호우가 있거든. 네, 시엔스르. 원조하다는 조금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되니까 그냥 뒷바라지 하다 라고 해서 하나의 동사로 써요.
0: 미묘한 어감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안에 녹아있는 한글의 의미를 쫓아가는 공부.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해가며 굳이 한글을 배우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느끼는 한글의 매력이 궁금합니다.
3: 완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국 문화에는 강한 부분, 강력한 부분이랑 섬세한 부분이 좀 공존.
4: 한글은 새로운 문이에요. 그 문을 열으면, 한번 열으면 새로운 세계가 빌려졌어요.
0: 한때는 낯선 땅에서 우리를 잊지 않기 위해 배웠던 글자. 이제는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새로운 꿈을 이루기 위해 한글을 배웁니다. 우리가 지켜온 말과 글이 서로를 잇는 언어가 되어 지금 더 넓은 세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0: 앞으로 학생들에게 잘 가르치는 생각이 들고 오늘 한글의 날 축하합니다.
1: 한글의 날 축하합니다. Happy 한글 Day!
2: 한글의 날 축하합니다. 여러분 한글의 날 축하합니다.
3: 축하합니다.
4: 한글의 날을 축하합니다.
5: 한글을 잘 가르치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여러분 모두 파이팅 하셔요. 이
6: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7: 아, 이 분위기?
8: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7: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6: 뭐야 이거?
7: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9: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확인! 띠용띠용 어디까지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약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본인의 경험을 또 영어로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어떤 경험들을 저희가 좀 골라봤냐면요, 이번 주엔 우리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주제를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다음에 누군가 싸운다든가, 갈등을 좀 가족과 빚는다든가,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라든가, 어디 다쳤던 경험이라든가, 이렇게 본인의 어떤 개인사나 경험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흔하게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자, 이런 어떤 테마마다 쓸수 있는 단어들과 어떤 표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하나 친절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본인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 자, 요거는 제가 왜 잡아봤냐면요. 그냥 잃어버렸다도 있고, 어디 두고 왔다도 있고, 뭐, 제자리에 안 뒀을 때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깜빡깜빡 하면서 자꾸 건망증이 생겨가지고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찾으려고 정말 온 방을 뒤집어 놨다. 약간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표현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상당히 쉬운 단어들인데, 이게 막상 잘 떠오르지 않아서 영어로 잘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좀 나눠볼게요. 잘 보세요. 그냥 물건을 잃어버렸다의 분실이 있고요. 두고 왔다가 있고요. 마지막이 잘못 어디에 뒀다. 즉, 제자리에 둬야 되는데 두지 않은 거죠. 열쇠 같은 걸 항상 여기다 두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없어요. 제자리에 안둔 거죠. 자, 이건 다 아시겠지만, lose 쓰면 됩니다. 간단한 동사부터 시작할게요. lose something. lose something. I lose things very often. 그러면 난 물건을 잘 분실하는 편이다. 예를 들어, 이제 잘 분실 안 하면, I do not lose things very often. 그냥 lose, lose. 과거형은 당연히 lost가 되겠죠. 자, 먼저 들어볼게요.
1: Lose something. Lose something.
0: 오케이. 그러니까 이 동사 자체를 여러분이 못쓸것 같진 않고, 여기서부터 일단 시작을 해야 되는 거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어디에 두고 왔다. 자, 요거는 그냥 lose만 갖고는 약간 부족합니다. 뭘 쓰면 좋을까요? 두고 왔다. 두고 왔다. Leave behind. Leave behind. 느낌 오시죠? Leave는 두다고요. Behind는 뒤에요. 그러니까 뒤에 두고 온 거죠. 예를 들어 휴대폰을 차에다가 두고 왔어요. 그럼 나는 이미 왔고, 내 뒤에, 즉, 두고 온 거죠. 그래서 leave something behind. leave 뭐뭐뭐, 여기 뭐뭐뭐가 들어가야 되죠? leave 뭐뭐뭐 behind. Oh, I think I left my phone behind the car. I think I left my wallet behind at home. 아이고, 집에다 지갑을 두고 온것 같네. 이런 식으로. 그죠? leave behind. leave behind. 이건 강세가 요 뒤쪽에 가고, 이거의 과거형은 left가 되겠죠. left behind. 이렇게요. 자, 먼저 이렇게 들어볼게요.
1: Leave something behind. Leave something behind.
0: 자, 여기까지도 선생님

0: 여기까지 아는데요? 이러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잘못 두다 아시는 분. 아유, 이 제자리에 없네. 아, 어디 간 거야, 열쇠가? 원래 두둔 자리에 두지 않고 어딘가 잘못 둔 거죠? 자, 영어로요. 동사.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동사. misplace입니다. 그죠? 허를 찌르는 동사죠? 아, place란 건 우리가 다 알아요. 명사로도 쓰는 친구인데, 동사로도 씁니다. place 자체를 어디에 두다의 의미로. 근데, misplace. 잘못 둔 겁니다. 느낌 오시죠? 이러면 훨씬 더 기억 잘 나실 거예요. misplace something. misplace something. I tend to misplace my belongings. 그러면, 제가 제 소지품을 제자리에 잘안 두는 경향이 있어서 잘못 찾아요.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들어볼게요.
1: misplace something. misplace something.
0: 좋습니다. 자, 이 중에 뭘 이용해서 영작을 해볼까요? 요거 한번 이용해볼까요? 두고 오다? 네, 두고 왔다. 아유, 차에 휴대폰 두고 온것 같다. 요거 아주 많이 쓰는 말이죠. 자, 그럼 두고 왔다. 과거니까. left가 되겠고요. my phone 하면 되겠고, in the car 붙이면 되겠네요. 자, 두고 온것 같다니까. I think I left my phone behind in the car. 선생님, 이 behind 없어도 되지 않나요? 맞아요. 없어도 되긴 돼요. I think I left my phone in the car. 가능합니다. 가능한 문장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집중하고 싶은 거는 두고 왔다를 확실하게 완성형으로 쓰는 걸 연습을 먼저 해놓고 나중에 생략할 때 하더라도 이렇게 가자는 얘기입니다. I think I left my phone behind in the car. I think I left my phone behind. 한번 살짝 끊고 in the car 붙이면 됩니다. 강세 다섯 군데 들어보세요.
1: I think I left my phone behind in the car. I think I left my phone behind in the car.
0: Very good. 자, 그 다음 친구들 나옵니다. 이렇게 물건을 좀 분실하고 두고 오고 그렇죠? 제자리에 안 두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성격 탓도 있겠지만서도 약간 좀 덤벙거린다든가 건망증이 있다든가 자 건망증이 생긴다든가 뭔가 좀 요즘에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이런 느낌의 말들을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 물건 분실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죠. 자, 요 덤벙거리다는요 그냥 딱 드릴게요. clumsy 읽어볼게요. clumsy, clumsy, I'm a bit clumsy, he's a bit clumsy, she's a bit clumsy. 그러면 덤벙거리는 에 해당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꼼꼼하지 못하고 좀 덤벙덤벙거리다 보니까 뭘 두고 오고 잊어버리고 그런다는 얘기야. 읽어볼까요? clumsy. 들어볼게요.
1: Be clumsy. Be clumsy.
0: 오케이. 자, 건망증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요. 하나가 absent-minded. absent하면 결석한이라는 형용사로도 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absent-minded 하면은 오락가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신이 오락가락, 즉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생각이 났다 안 났다. 그래서 물건을 자꾸 분실한다는 얘기예요. Be absent-minded, be absent-minded. 강세님 앞쪽에 좀 주는 게 좋아요. 앞 단어에 be absent-minded 들어보세요.
1: Be absent-minded, be absent-minded.
0: 자, 이게요. 그런데 꼭 건망증이 현재 있는 상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깜빡깜빡 거리는 그런 상태로 바뀐다라는 의미로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forgetful 이란 단어가 있고요. 자, be 동사는 현재의 상태고 get은 그렇게 된다라는 상태 변화입니다. get forgetful. get forgetful. 건망증이 생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있다와 생기다 이 차이입니다. get과 be 동사의 차이는 forgetful. 들어볼게요.
1: Get forgetful. Get forgetful.
0: 오케이. 자, 문장의 예와 예를 넣어서 한번 영작을 해봅시다. 그 친구가 약간 좀 덤벙거리고 건망증이 있는 경우가 있어. forgetful 넣어볼게요. 자, 여기는 clumsy 쓰면 되겠죠? 약간 덤벙거린다. 그러면 a bit 붙여주면 되겠죠? He is a bit clumsy. You know, he is a bit clumsy. And he gets forgetful quite often. He gets forgetful quite often. 가끔씩 건망증이 있다. 건망증이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요. 들어볼게요.
1: He is a bit clumsy and gets forgetful quite often. He is a bit clumsy and gets forgetful quite often.
0: 모든 걸다 찾아봤다. 여기저기 다 찾아봤다라고 할 때, look for it everywhere. look for it everywhere. 그거. 분실한 물건을 그냥 이수로 받았어요. 그것을 다 찾아봤다. 여기저기. look for it everywhere. 이렇게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물건을 여기저기 다 찾아봤다의 첫 번째 의미. 들어보세요.
1: look for it everywhere. look for it everywhere.
0: look은 그냥 보다인데 look for 하면 찾다예요. 이렇게 의미 받아들이시면 되고. 자, 이건 뭐냐면요. 방에 물건을 다 뒤집어 놓고 찾아봤는데도 못 찾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turn upside down. upside가 down이 된건 뭐예요? 위쪽을 아래로 가져왔다는 얘기입니까? 즉, 이렇게 뒤집은 거예요.

0: 우리말에 뒤집어 놨다가 그래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Turn upside down. 그러니까 이게 위아래를 바꾸란 얘기인데 결국에는 발칵 뒤집어 놨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나 핸드폰 없어져가지고 방을 발칵 뒤집어 놨어. 근데도 못 찾았어. 그러면 turn upside down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볼게요.
1: Turn upside down. Turn upside down.
0: 재밌는 표현이죠. 물건 분실의 결과로 붙일 수 있겠죠. 그거 찾으려고 내가 방을 발칵 뒤집어 놨다. 방을 다 파헤치고 그래서 찾아봤다. 자, I turned my room upside down to find it. 그 발칵 뒤집어 놓은 대상을 중간에 넣어주면 돼요. I turned my room upside down to find it. 찾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봤어요. 들어볼게요.
1: I turned my room upside down to find it. I turned my room upside down to find it.
0: Okay, 자, 오늘 정리 좀 해볼게요. 오늘 물건을 분실한 경험에 쓸 수 있는 표현 8가지 배워봤습니다. 물건 어디 두고 오다. Leave something behind. 기억하세요. 들어볼게요.
1: Leave something behind. Leave something behind.
0: 건망증이 생기다. Get forgetful. Get forgetful. 들어보세요.
1: Get forgetful. Get forgetful.
0: 발칵 뒤집어 놓다. Turn upside down. 들어볼게요.
1: Turn upside down. Turn upside down.
0: 좋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렇게 나의 어떤 경험을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주제별로 묶어서 여러분과 연습을 해볼게요. 유용한 시간 되실 것 같습니다. 방송 여러분이 놓치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다시 보기 저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하실 수 있고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Innovation versus renovation. Innovation versus renovation.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입니다. Innovation 그리고 renovation. They sound very similar, don't they? 네, 첫 번째 단어부터 볼게요. 네,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Innovation. 마지막은 SH 소리로 shun. Innovation. Innovation. Very good. Okay. Innovation은 새롭거나 혁신적인 생각 또는 방식을 innovation이라고 하고요. 기존에 없던 혁신적인 신제품이 출시되는 것도 innov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없던 것을 뭔가 새롭게 이제 혁신적인 신제품이 생길 때 innovation.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Companies need innovation to survive. The rate of innovation is increasing rapidly. This is a very innovative product. Innovation. 혁신, 쇄신. Innovation. Very good.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Companies need innovation to survive. 네, 회사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해. Companies need innovation to survive. Companies need innovation to survive.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rate of innovation is increasing rapidly.

네, rate는 속도죠. 그래서 혁신의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The rate of innovation is increasing rapidly. The rate of innovation is increasing rapidly.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Oh, this is a very innovative product. Wow, this is a very innovative product. 무슨 말일까요? 네, 이것은 매우 혁신적인 제품이네요. This is a very innovative product. 네,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This is a very innovative product. This is a very innovative product. 다음은 renovation입니다. 네, 발음은 앞부분만 다르고 마지막 부분은 비슷해요. renovate 그다음에 sh 발음으로 shun. renovation. renovation. 여기는 강세가 어디에 들어가죠? 네, they 부분에 좀 강세 주시면 좋아요. Renovation. Very good. 네, renovation은 기존의 것을 뭔가 개선하거나 발전시키는 것을 renovation이라고 하고요. 제품이나 구조물이 개선되는 것을 renovation. 그래서 innovation은 없던 거를 새롭게 만드는 거고, renovation은 기존에 있는 것을 이제 좀 다르게 약간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이렇게 문장들 좀 볼게요. The shop is closed for renovation. Did you renovate your home? This is the renovated product. Renovation. 수선, 수리. Renovation.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shop is closed for renovation. The shop is closed for renovation. 그 가게는 수리를 위해 문을 닫았어. The shop is closed. 무엇을 위해서? For renovation. 수리를 위해서. The shop is closed for renovation.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네, 여기서는 renovation이 아니고요. renovate 동사입니다. 그래서 수리하다가 되겠죠? Did you renovate your home? Did you renovate your home? 너는 집 수리를 한 거야? 너는 집 수리를 했어? Did you renovate your home? Did you renovate your home? It looks nice. 네, 세 번째 문장입니다. This is the renovated product. 이것은 개선된 제품입니다. This is the renovated product. 네,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This is the renovated product. This is the renovated product. 좋아요. 정리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innovation. 이거는 혁신, 쇄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사로 사용할 거면 innovate. innovate. 혁신하다. 그리고 renovation 이거는 수선, 수리를 뜻하고요. 이것도 똑같이 동사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거는 renovate. 그러면 수리하다가 되겠죠? innovation, renovation 앞으로 헷갈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Companies need innovation to survive. Companies need innovation to survive. Companies need innovation to survive. Companies need innovation to survive. Companies need innovation to survive. The shop is closed for renovation. The shop is closed for renovation. The shop is closed for renovation. The shop is closed for renovation. The shop is closed for renovation.
Well done.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innovation 그리고 renovation 배웠죠? 네, 오늘은 두 단어 제대로 배웠는데 매일매일 이렇게 쌓이면 얼마나 많은 단어들 배울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끝나고 나서 일단 중요한 거는 그냥 TV를 끄면 안 되고요. 바로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문장 이상을 만드셔야죠. Renovation 하고 innovation을 사용해서요. Okay, remember, reviewing is so important, okay? Alright, and of course, you can re-watch any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Alright, have yourselves an amazing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again soon. Bye for now!

0: 책을 펼치면 도시가 가장 큰 도서관이 됩니다.
1: 지금 이제 개강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잠시나마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2: 뭐 야외라서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됐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읽고 싶은 책 직접 가져와서 읽을 수 있다 보니까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조금 시끄러울 때도 있고 한데 그 안에서 느끼는 고요함이 좋아가지고
0: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years ago, something like that. I know when I was a kid, I used to see my father exhibit very friendly behavior with people that he had never met before.
1: The world does seem to be changing so quickly these days.
2: The world does seem to be changing. 세상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Mm-hmm. 일단 그냥 변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the world seems to be changing 하면 되는데 does를 쓰므로써 정말로 그렇다라는 강조의 의미를 살려주고요. So quickly, these days, 요즘에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는 것 같긴 해요.
1: For sure. And he says next, and it feels like in the United States, it isn't quite as friendly as it once was maybe 40 years ago or 50 years ago, something like that.
2: 마지막에 40 years ago, 50 years ago, something like that. 이 something like that 하면은 뭐 그런 거인데 여기서는 그 숫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40 years ago, 50 years ago, maybe 60 years ago. 그냥 그런 것, 그 언저리를 말하고 있어요.
1: Yeah. A number similar to those.
2: 예, 비슷한 숫자를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고. Mm-hmm. And it feels like 뭐뭐처럼 느껴지냐면 mm-hmm.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는 it isn't quite as friendly as it once was. Mm-hmm. Once는 한 번이라는 뜻도 있지만 예전에 과거에 네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mm-hmm. 과거에 그랬던 것만큼 it's not as friendly as before.
1: Yeah.
2: 과거만큼 사람들이 친근감이 있지 않다. 친화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고 mm-hmm. 말하고 있습니다.
1: And he says next, I know when I was a kid, I used to see my father exhibit very friendly behavior with people that he had never met before.
2: I know 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알고 있다 정도로 번역을 할 때가 많은데
1: right.
2: I know when I was a kid. 어렸을 때는 지금 I know when I was a kid를 빼고 생각을 해보시면 mm-hmm. 어렸을 때 I know I used to see. 예전에 어렸을 때 이런 걸 보곤 mm-hmm. 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이 mm-hmm. 말이 굳이 이제 알고 있다라고 번역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1: Yeah.
2: 제 경험을 이야기를 해보면 확실히 이런 일이 있었다.
1: Right.
2: When I was a kid, I used to see my father.
1: Exhibit.
2: 저희 아버지가 보여주는 모습을 복원했습니다.
1: Yeah.
2: Very friendly behavior를 보여주는 거죠. 아주 친근감 있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을 내 눈으로 봤다. With people that he had never met before. 그날 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사람들과 친근감 있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걸 본 적이 있어요.
1: Oh, nice. And I think he learned it from his dad. Let's find out more.
0: I learned this behavior from him. I'm very comfortable now when I'm out in public. If I need to strike up a conversation with somebody that I don't know, a stranger.
1: I learned this behavior from him.
2: I learned this behavior from him. 저는 아버지에게서 이런 행동을 배웠습니다. Behavior가 행동이잖아요. 이것을 동사형으로 바꾼 것이 이제 behave인데요.
1: Behave.
2: 물론 behave가 먼저 생기고 behavior가 생길 수도 있는데 behave는 behave이라고 씁니다.
1: Mm-hmm.
2: 그래서 행동을 하다라는 동사로 쓰여서 그 만약에 그냥 behave 이렇게 말하면 행동하세요처럼 들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1: right.
2: behave yourself라든지 behave, you need to behave 말하면 잘 행동한다.
1: Yes, it means you need to act well,
2: 네.
1: right? Not just behave. Behave in what manner?
2: 그렇죠.
1: If we say behave, it means you need to follow directions,
2: 네.
1: follow the rules,
2: 네.
1: act right.
2: 그래서 명사일 때는 behavior 하면은 그냥 행동이라는 약간 중립적인 느낌으로 쓰이는데 동사로 behave가 쓰이게 되면 참고로 예의를 갖춰서 행동한다.
1: Yes, behave yourself.
2: 그렇죠. 딱 그쪽으로 좀 기울어서 표현이 yeah. 됩니다. So I learned this behavior from him.
1: Mm-hmm.
2: 아버지에게서 이런 friendliness를 배운 거예요.
1: Right.
2: 그래서
1: He says, I'm very comfortable now when I'm out in public.
2: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을 보았고 배웠기 mm-hmm. 때문에 I'm very comfortable now. 이제 저는 when I am in public.
1: Mm-hmm.
2: 공공장소에 있을 때 아주 편안해요인데요.
1: Ah.
2: I am in public로도 충분하지만 I am
1: out
2: in public. public도
1: yeah.
2: 같은 의미입니다. 밖에 In public이라는 것은 대체로 집에서 나와 있으니까.
1: Yeah, out in public.
2: Mm-hmm.
1: Nice. He says, if I need to strike up a conversation with somebody that I don't know, a stranger.
2: If I need to strike up a conversation, 대화를 시작하다라는 표현, strike up a conversation.
1: Strike up a convo.
2: 네, convo라고 하기도 하죠.
1: Yeah.
2: 줄임말로. 그렇지만 대화에서는 굳이 convo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0: strike up a conversation with somebody that I don't know.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면은 저는 I'm very comfortable out in public 이렇게 말을 한 거고요. 그 somebody that I don't know가 다른 말로 쉽게 바꾸면
1: a stranger이기
0: 때문에 제가 모르는 사람, 즉 낯선 사람과 대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And it can feel like sometimes I've known that person a very long time, right from the beginning of the conversation. And if somebody has a similar personality to me, maybe they can feel that too. Culturally in Korea, this is a little bit different than here.
1: And it can feel like sometimes I've known that person a very long time, right from the beginning of the conversation.
0: 네, 어떤 느낌이 든다라고 할 때 이거를 주어를 I로 생각해서 갈 수도 있고 it라고 바꿔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 feel like 하면 내가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고 it feels like 하면 이 상황 자체가 그렇게 느껴진다는 건데
1: the situation feels.
0: 그런데 같은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1: yeah,
0: 같은
1: of course,
0: 거예요.
1: Same meaning.
0: 그래서 it can feel like sometimes 가끔씩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말은 I can feel like sometimes 해도 괜찮습니다.
1: Yeah.
0: 어떻게 느껴질 수 있냐면 I've known that person a very long time. Mm-hmm. 여기서는 for가 안 들어갔지만 I've known that person for a very long time.
1: Yeah.
0: 같은 의미로 바꿀 수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을 오랫동안 안 것 같은 느낌이 언제 드냐면 Right from the beginning of the conversation. Mm-hmm. 이 beginning이라는 단어가 beginning 자체는 beginning, 삼음절로 그렇게 짧은 건 아닌데
1: yeah.
0: 언제든 beginning이 쓰인다 하면 좀 빠르게 발음돼요.
1: Yeah.
0: It's not a difficult word to say.
1: No, it's not. But we usually say it pretty quickly.
0: 네.
1: In the beginning. No, beginning.
0: 네.
1: Beginning.
0: 그렇게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뭐 방송에 시작 부분에 in the beginning of the show 예를 들어서 어떤 학기의 시작 부분에 in the beginning of the semester beginning of the beginning
1: 그래서 beginning of the semester
0: the 하고 beginning of the 이 네 단어가 거의 세트로 많이 뭉쳐 다니기 때문에
1: yeah.
0: 빨라집니다.
1: beginning of the conversation
0: 여기서도 그 똑같은 이유 때문에 굉장히 빨라졌어요. right from the beginning of the conversation
1: yeah right from the beginning of the conversation
0: 네, the beginning of the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언제든 버튼만 누르면 나올 수 있게끔 yeah. 연습을 해두시면 좋아요.
1: Beginning of the.
0: The까지.
1: Beginning of the.
0: The beginning of the.
1: The beginning of the.
0: Okay. 그래서 you sounded like a robot just there. 가끔은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그 사람을 오래 알고 지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1: Right. Okay, next. And if somebody has a similar personality to me, maybe they can feel that too.
0: 네. 맞아요. 저도 공감하고요.
1: Mm-hmm.
0: If you were, I saw that you were nodding
1: mm-hmm.
0: very, very eagerly. Mm-hmm. So, if somebody has a similar personality,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비슷한 성격은 뭐와 비슷한 거죠?
1: Yeah, to me.
0: To, 사실은 my personality잖아요.
1: Right, 그래서, of course.
0: 네, 엄밀하게 따지면은, has a similar personality to mine인 게 엄밀히 맞아요. 그런데
1: mm-hmm. my personality or mine.
0: 네, 그 사람의 성격이 나와 비슷하다기보다는 나의 성격과 비슷한 거니까요.
1: Mm-hmm.
0: 둘 다 괜찮습니다.
1: Yeah.
0: Maybe they can feel that too. 성격이 비슷하면 그 사람도 어쩌면 느낄 수도 있어요.
1: Yeah. It's like your friends
0: yeah.
1: in another life or something. Next, he says, culturally in Korea, this is a little bit different than here.
0: 한국에서는 문화적으로 this is a little bit different. From here, then here.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1: Uh-huh.
0: 이곳 미국에서 하고는 조금 다르죠.
1: Uh-huh.
0: 이러면서 이제 한국 이야기를 할 것 같이 보였지만 아니에요.
1: Yeah, he didn't mention about that. Let's see what he said then.
2: But even here, I feel like the younger generation, the millennials, don't feel the same friendliness out in public as maybe we did 50 years ago.
1: But Even here, I feel like the younger generation, the millennials.
0: 한국하고는 다르긴 한데 이곳에서도라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서 But even here, I feel like the younger generation, the
1: millennials.
0: 네.
1: Millennials.
0: 1980년부터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좀 굉장히 넓은 범위이긴 해요.
1: 그런데
0: yeah. 어떤 한 세대를 가리키면서 millennials가 저도

0: 영어 문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seem to be 동사 ing라는 패턴을 이용해서 첫 번째, 그 사람은 그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요, he seems to be dreaming. 뭐 누가 잠깐 잠들었는데 he seems to be dreaming 말할 수 있겠죠?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He seems to be dreaming. He seems to be dreaming. Great. Let's look at our next example.
0: 네, 다음으로 전화기에 충전 케이블을 연결했거나 한 다음에 아니면 어떤 패드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전화기가 충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The phone seems to be charging. The phone seems to be charging 하면 됩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 The phone seems to be charging. The phone seems to be charging. Great. Let's look at our next pattern.
0: 다음 패턴은 뭐뭐부터 바로, 뭐뭐로부터 바로라는 걸 이용할 건데요. 첫 번째, 처음부터 바로 저는 헷갈렸습니다. Right from the start, right from the start, I was confused. Right from the 뒤에 start를 붙인 형태 같이 읽어볼까요?
1: Right from the start, I was confused. One more time. Right from the start, I was confused. Great, let's look at our last example.
0: 마지막 예는 그들은 첫날부터 숙제가 있었어요. They had homework right from the first day. Right from the 뒤에 first day.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 They had homework right from the first day. They had homework right

0: 네, 오늘은 사람들 앞에서 friendly,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친근감 있게 대하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같이 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 hate when I'm friendly to strangers or new people and they could care less. I love saying good morning to random strangers in the morning, especially when they don't look like they expect it. I don't know why. I'm friendly.
0: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 TJ says,
0: I hate when, 저는 이럴 때 싫더라고요 하면서 I am friendly to strangers or new people, 모르는 사람이나 아니면 처음 만난 사람, 새로 만난 사람들에게 친근감 있게 대하는데 and they could care less 라고 했어요. 보통 couldn't care less라고 하잖아요.
1: Right.
0: 어떤 차이가 있죠?
1: Could care less?
0: Yeah.
1: I think they're the same.
0: I think
1: some people just use it incorrectly.
0: Yeah, I think this is originally supposed to be couldn't care less. 그래서 일부러 소셜미디어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길래 가져와 봤는데 원래는 couldn't care less입니다. 왜냐하면 덜 신경 쓸 수 없다니까 정말 신경 하나도 안 쓴다는 의미거든요.
1: But if you could care less, that means that you actually care.
0: 네. 아시겠죠?
1: You care a lot.
0: 원래는 couldn't care less예요.
1: Yeah.
0: 그리고
1: Danielle says,
0: I love saying good morning to random strangers in the morning. 아침에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good morning이라고 말하는 걸 좋아한대요. Especially when they don't look like they expected. Mm-hmm. 딱 보면 이제 눈이 마주치면서 예상하는구나 보일 때 있잖아요.
1: Of course.
0: 엘리베이터에서 봤는데 하면은 hey, hi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기대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한테 good morning 하는 거 좋아한대요. I don't know why.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I'm friendly. 그냥 친근감
1: I'm
0: 있는
1: friendly.
0: 사람이니까요. Okay.
1: Not bad at all.
0: Not bad at all.
1: Perfect. Those were some great posts that we had for today. And this i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0: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Bye.
0: Bye.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long for 동사로 쓰면은 간절히 원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long 길다, 뭐 short 이게 아니라 to long for something. I long for 정말 원하는 거예요. 이제 아이를 원했는데 없는 거 없죠. 그래서 굉장히 슬펐는데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 해안가를 이렇게 두고 걷는데 뭐가 보이는 거예요. So she saw fur shivering and squeaking out on the ice. 친구들 여기 가까이 보세요. 이 오른쪽에 이 얼음 이한 덩어리 위에 조그만한 어떤 곰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it was a bear cub. 친구들 cub는 아기, 새끼 곰이에요. 그래서 베이비 베어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cub, 뭐 호랑이, 새끼는 거기도 cub, lion cub. 그래서 cub는 새끼 뭐뭐. 네, 그렇게 아시면 돼요. Alright, so there's this little bear. Let's continue reading. The cub looked so small and alone on the vast white ice. He didn't try to run away. He was too frozen with cold. He just looked up at her and blinked his big black eyes. The old woman spoke softly to the bear. Oh, poor little thing. Come with me. And she carried him home.
1: 친구들, 북극곰, 폴더베어, 너무 귀엽죠? 세상에. 자, 여기 첫 문장에 보면은 The cub looked so small and alone on the vast white ice. 자, 우리 세 번째 단어인데요. Our third word for today, vast. 어마어마한. 그래서 막 얼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조그만한 곰, and alone, 혼자 있고. 근데 이 곰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너무 혼자 그렇게 얼마나 춥겠어요. 새끼니까. 그래서 아주 이렇게 저 도와주세요. 그런 표정을 갖고 있죠. And so the woman says, poor little thing. 네, poor little thing은, 아이고, 우리 불쌍한 것. 네, 그런 뜻입니다. Alright, let's see what happens. Inside her house, the lamp glowed. The old woman held the bear cub close until he was warm. He wriggled and yawned in her arms. Gently, she rocked him. Softly, she sang to him. 네, 친구들, 여기 보면은 아기같이, 정말 애같이 이렇게 안고, 네, 왔다, 이렇게. She rocked him. 뒤로 이렇게 흔들흔들 해주는 거예요. 뭐 애기처럼. 네, 그리고 노래도 해주고. 네, 그래서 이 곰이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래서 이불도 덮어주고. 그러고 he wriggled and yawned in her arms. 그러니까 이게 꿈틀거리고 애기처럼. 그리고 이제 따뜻하니까 이제 좀 졸리는 거죠. 그래서 하품을 했대요. Oh, he yawned. And look at this picture. It's so cute. 이 곰이 할머니를 이렇게 쳐다보는 게 너무 귀엽죠.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From that day, when the old woman ate, she fed the little bear from her hand. When she went out, she carried him in her hood like a child. And when she slept, the bear cub slept beside her. He sat at her feet and looked up at her, and she scratched his ears and stroked his soft fur.
0: 네, 친구들, 거의 아이 키우는 것처럼, 네, 이 아기 곰을 항상 같이 이 할머니 옆에 있네요. 자, 같이 밥도 먹고, 그리고 여기 그림 보면은, 이게 왜 우리 한국에 왜 어부박, 네, 하다, 네, 이렇게 할머니들이 어부박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등에다가,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아주 행복하네요. 네, 그리고, 잠도 같이 자고요. 네, 할머니가 그래서 she stroked his soft fur. 자, soft fur. 아주 그냥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So, 자, 오늘 여기까지 읽고요. This was the beginning of the folk tale from Greenland. So, this old woman was very lonely. 정말 외로웠죠? 근데
1: 이 아기 곰, bear cub을 발견을 해서 이제 she started taking care of him. All right, we are going to continue this lovely story next time. Take care and I'll see you soon.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1: 예.
0: 네, 한 주의 시작 영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물론이죠.
0: 자, 오늘은 가정 영어 해볼 텐데요.
1: 네.
0: 제목이 세탁으로 줄어버린 내 후드티.
1: 아...
0: 아들의 옷을 세탁한 상황인데요.
1: 네.
0: 지금 아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1: 아이고.
0: 이게 뭐지? 이런 느낌.
1: 저는 이거 남편하고 꼭 신랑이 버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제 세탁물을 다 넣고 이제 빨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빼가지고 저 건조기에 다 넣거든요.
0: 네.
1: 건조기에 넣었다고. 세탁은 내가 돌리겠다고. 내 빨래는 내가 돌리겠다고. 그것 때문에. 아우, 신혼초에 정말 많이 싸웠어요.
0: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빨면 다 무조건 건조기 아닌가?
1: 그렇죠.
0: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네. 옷에 따라 또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옷의 재질에 따라 뜨거운 열이 가해지면 또
0: 맞추었어.
1: 줄어드는 옷이 있는데
0: 아.
1: 그런 거에 예민하더라고요.
0: 가끔 유아복이 될 때가 있어요.
1: 그렇죠. 네, 그래서 제 옷 됐어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아, 일부러 노리신 거 아니죠?
1: 네. 약간.
0: 오케이.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를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했지. 케첩으로 얼룩 졌었어. 아, 이게
1: 오.
0: 엄마가 세탁을 돌렸다는 얘기
1: 그렇죠, 그렇죠.
0: 같아요.
1: 케첩으로 얼룩진 옷을
0: 네.
1: 본인이 직접 손빨래를 하지 않을 거면 그건 즉시 돌려야
0: 아,
1: 됩니다.
0: 즉시 돌려야 되는 거죠.
1: 아니면은 어차피 못 입는 옷이 됐을 거예요.
0: 그럴 수도 있죠,
1: 예,
0: 그렇죠?
1: 그럼요.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이제 내 남동생 옷이 된것 같네. 아,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들었을 때 이게 왜 그런 거죠?
1: 그쵸.
0: 왜 제가 이렇게 뺏겨야 되는 거죠?
1: 왜냐면 또이 후드티 같은 거는 굉장히 아끼는 옷일 수
0: 아,
1: 있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아, 뭐
1: 맞습니다.
0: 약간의 긴장감이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연 아들의 옷을 세탁한 그 결말은 어떻게 될지 한번 엿들으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짜잔!
1: 도전!
2: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1: 응?
2: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1: 후디, 아!
2: Did you wash it?
1: 아, 했지, 했지, 당연히. 케첩으로 얼룩졌었어,
2: What
1: 케첩.
2: about ketchup?
1: I did, I did. You hoodie turned red because of ketchup, right?
2: It shrank.
1: 응?
2: It won't fit me now.
1: Fit me?
2: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1: 아, small?
2: It's too small now.
1: 아이고, 아이고. 이제 네 남동생 옷된것 같네.
2: What? Why are you laughing?
1: 아니, 아니, 아니. It looks your brother's hoodie. Small, small, too small.
2: 어, that was my
1: 너한테 안 맞아.
2: favorite.
1: 아이고.
0: 아, 그 슬픔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만약에
1: 예.
0: 새로 산 거였으면 어떡해요, 또.
1: 아, 그쵸, 그쵸.
0: 아이.
1: 또 절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뭐, 어떡해요, 이미 지난 일.
0: 어쩔 수 없는 거.
1: 그럼요.
0: 안 되겠습니다. 영어라도 우리 건져야 됩니다.

0: 네.
1: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2: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3: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2: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3: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1: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0: Yeah.
1: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0: 응?
1: 자, 지금 아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0: 그죠.
1: 본인의 후드티에 뭔가 발생했어요, 지금.
0: 그쵸.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일단.
1: 설마 제 후드티 세탁하신 거 아니죠, 엄마?
0: 이거는 불길한 예감을 직감하고 묻는 질문이에요.
1: 맞아요.
0: 예. Don't tell me. 어? 말하지 말랐는데요? Don't tell me까지 그러면은 이렇게 해도
1: 저에게
0: 되겠어요.
1: 말하지 마세요.
0: 예. You washed. 당신이 washed
1: 오,
0: 해도 씻었다고.
1: 뭐를요?
0: My 후드티를. Mom. 그죠?
1: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0: 그럼
1: 거기?
0: 여기에 후드티에
1: That's
0: 해당하는
1: right. 후드티,
0: 음?
1: 여러분들.
0: 후드티가
1: 모르실 것
0: 영어로
1: 같은
0: 뭘까요?
1: 느낌입니다.
0: 아!
1: 틀려도 됩니다.
0: 아, 후드가 영어예요. 그죠?
1: 후드. 그죠? 맞아요.
0: 후드?
1: 후드는 이거는 영어입니다. 실제로.
0: 후드티는 근데 이건 너무 콩글리시고.
1: 저기, 죄송한데, 너무
0: 예.
1: 후드티 아니에요?
0: 후드티 셔츠. 네.
1: 오케이.
0: 후드티 셔츠.
1: Okay.
0: 예.
1: Alright. 자, 맞는지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 t-shirt, mom. 이라고
0: 응?
1: 했습니다. 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0: 네?
1: and I don't blame you. Okay, but, 자, 후드티는 실제로
0: 아?
1: 후디라고 부르게 됩니다.
0: 아, 그래요?
1: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이런 패션 쪽에서 있잖아요.
0: 예.
1: 제대로 된 영어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0: 맞아요.
1: 여기저기 표기할 때 후디로 아예 해놓는 거저본적 있어요.
0: 오.
1: 그런데 사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우리 대부분은 이거를 후드티라고 해놓죠. 그래서
0: 네.
1: 아마 후드 셔츠라든가 이렇게 쓸 텐데, 영어에서는 후디가
0: 후디.
1: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0: 네.
1: 근데 읽을 때 보통 D가 부드럽게 플랩 현상이 나서 후리처럼 비슷하게 되기는 해요. 그래서 후디 이거보다는 후리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자, 근데 여러분들 전에 아마 한번 정도 우리 패턴이 나왔을 거예요. 설마 아니지? 믿기 싫은 거잖아요. 설마 아니지, right?
0: 오.
1: 그러면 설마가 영어가 단어가 따로 있나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영어에서는 이렇다고 말하지 말아줘, 말하지 말아줘.
0: 아,
1: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0: 네네네.
1: 왜냐하면 나 그거 듣고 싶고.
0: 듣지
1: 지도
0: 않아.
1: 않고 인정하기도 싫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니까 말하지 마. 이게 의역이 되면서 설마가 되거든요. 그래서
0: 네.
1: 여기서는 Don't tell me 나한테 말하지 마. 이 뒤에 사실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직역으로 느껴줘도 좋겠습니다. Don't tell me 형소문 하면
0: 네. 응?
1: 이렇다고 말하지 마. 의역돼서 설마 이거 아니지? 아닐 거야. I don't wanna hear. 막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Okay? So for example. 이런 거 일요일인 줄 알았던 거예요.
0: 아이고.
1: 근데 설마 오늘 월요일 아니겠지?
0: 아.
1: 나한테 오늘이 월요일이라고 말하지 말아줘.
0: 그쵸?
1: 그럼 일단 어떻게 해요?
0: Don't tell me.
1: Don't tell me 오늘이 월요일이다.
0: Today is Monday.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Don't tell me today is Monday. 그래도 친구가
0: 오.
1: It is Monday. 이러면 Oh my. 이렇게 되는
0: 절망의
1: 거죠.
0: 이로 말할 수
1: 그렇죠.
0: 없죠.
1: 자, how about this? 우리 설마 방금 진거 아니겠지?
0: 응?
1: 지금 축구를 봤는데
0: 네.
1: 알아요. 이미 진 거예요.
0: 응.
1: 그런데도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lose가 지단데 과거형 뭐예요?
0: Lost.
1: lost.
0: 예.
1: just lost 하면 진 겁니다.
0: 네.
1: 방금. 그러면 설마 우리 방금 진거 아니겠지?
0: Don't tell me
1: we just
0: we just lost.
1: 그렇죠. Don't tell me we just lost. 그럼
0: 아.
1: 친구가 we did. 이러면서
0: 정말
1: Right,
0: 속상한데요.
1: right, right. So, 여러분들이 설마라는 걸 표현하고 싶다. 다른 방법이 몇개 있지만 이게 정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0: 네.
1: 듣고 싶거나 뭐 인정하고 싶거나 하지 않은 것을 뒤에다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대신에 연기를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단순 명령어가 되잖아요. 그러면
0: 그쵸.
1: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Don't tell me today is Monday.
0: Don't tell me today's Monday.
1: Don't tell me we just lost.
0: Don't tell me we just lost.
1: 네, 이런 느낌.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엄마, 내거 봐. 이렇게 세탁하신 거 아니죠? 이렇게 했잖아요.
0: 네.
1: 이거 비슷하게 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런
0: 오.
1: 것도 괜찮아요.

0: 자, 두 번째 문장 보면 You didn't wash my hoodie, did you? 이거는 엄마, 내 후디 와시하지 않았죠? 그렇죠? 이렇게
1: 오,
0: 확인하는 느낌 있죠? Did
1: 네.
0: you? 이렇게. So 느낌 보세요. 표정이나 이런 것도 Oh,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이거나
1: 응?
0: Oh, you didn't wash my hoodie, did you?
1: 오,
0: 비슷하죠?
1: 네,
0: 비슷해요. 오케이.
1: 뉘앙스가,
0: So
1: 네.
0: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연기 연습을 하면서 흡수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1: 알겠습니다.
0: 자, 본문 읽어볼게요.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1: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0: 그랬을 때 보통 이 엄마들은 해맑으시잖아요. 그러니까
1: 맞아요.
0: 아 뭔가 나에 대해서 아우 감사해요 엄마 뭐 이런 걸 기대를 할것 같단
1: 어떻게
0: 말이에요.
1: 엄마는 이렇게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을 꿰뚫고 있어요? 이런
0: I
1: 칭찬.
0: love you, mom. 약간 이런 느낌인 줄
1: 그렇죠.
0: 알았는데
1: 에 반전.
0: 했지. 케첩으로 얼룩졌었어. 이렇게
1: 그렇죠.
0: 나옵니다.
1: 맛있났거든요.
0: 신났어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이
1: 에.
0: 상황에서는.
1: I did. It was stained with 케첩.
0: 아하.
1: 케첩과 함께 스테인이 됐었어.
0: 아, 이거 분명히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
1: 그쵸. 여기가 비워져 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거든요. 예. 케첩이니까,
0: 네.
1: 케첩은 케첩이잖아요.
0: 이거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인데
1: 그쵸.
0: 틀리면 안 받으신 거예요, 선물을.
1: 그러면은 케첩은 일단 K로 시작하겠죠. K. 케첩.
0: 아하.
1: 케첩. 케첩. Yeah.
0: 오케이. I did.
1: 케첩.
0: It was stained with ketchup. 이거를 비유나 저거를 비유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느낌이
1: 왜요?
0: 들면서요. 스펠링
1: 케첩을,
0: 완전히 틀렸습니다. 네.
1: 아, T가 또
0: Yes,
1: 있었구나.
0: yes.
1: 네.
0: ketchup이라고 하는 것은 스펠링이 K-E-T 그리고
1: 예.
0: C-H-A-P가 아니고요. UP입니다.
1: UP, ketchup.
0: ketchup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 자, 여기서 참고로 마요네즈도 알아야 됩니다.
1: 네.
0: 사실 이게 더 어려워요. 세 배는 어렵고요. 참고로 원어민들도 틀립니다.
1: 마유 아니고 마요죠.
0: 한번 해보세요.
1: 예,
0: 틀려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필기해 주세요.
1: 마요. 네즈.
0: 역시 예상을
1: 즈.
0: 빗나가지
1: 이까지
0: 않습니다.
1: 썼어요.
0: 그거까지요?
1: 예.
0: 감사합니다.
1: 좀 다르죠?
0: 자, 이렇게 돼 있는데
1: 예.
0: 마요네즈 스펠링은 실제로 이게 맞습니다.
1: 아우.
0: 엄청나죠?
1: 너무 헷갈리게 만들어
0: 네.
1: 놨다.
0: MAYONNAISE.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기
1: 네.
0: 때문에 원어민들도 이걸 잘 쓰지 않죠. 이 스펠링 자체를. 읽으면 mayonnaise, mayonnaise에서 마요도 아니라 mayonnaise가 맞아요. 자, 그런데
1: 매요.
0: 너무 힘들죠?
1: 네.
0: 그래서 원어민들은 보통 여기까지만 줄이게 됩니다.
1: 매요.
0: 그래서 mayo. Can I have some mayo? 훨씬 쉽죠?
1: 네.
0: 대신에 그것도 마요가 아니라 메이요입니다.
1: 매요.
0: 그리고 가끔가다 저를 마유쌤이 아니라 마요쌤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마스터
1: 그쵸.
0: 유진입니다. 네.
1: 마요네즈를 좋아하실 것 같아,
0: 저
1: 생겨가지고.
0: 엄청 좋아해요.
1: 예, 그쵸.
0: 아, 거기다가 또, 지금 말하지 마세요. 지금 침이 또
1: 예, 침이
0: 고입니다.
1: 고여요.
0: 오징어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1: 네.
0: 자, 지금 보면 it was stained가 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stained 돼 있는 게이 흐름상 무슨 뜻이겠어요?
1: 스테인드가 얼룩이겠네요?
0: 맞아요. 얼룩진입니다.
1: 얼룩진.
0: stained라고 하면. 원래 stain 자체가 얼룩이란 뜻이에요. 맞아요.
1: 아.
0: 그런데 이것은 형용사로 얼룩진이라는 느낌.
1: 네.
0: 그래서 비동사랑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 아하.
0: 얼룩져 있다. 근데 도대체 뭘로 얼룩져 있는지를 더 추가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1: 예.
0: So, with
1: With
0: something.
1: something.
0: Okay? 이렇게 덩어리로 가면 with를 잊어버릴 일이 거의 없겠죠. 그쵸?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거 해볼게요. 그녀의 드레스는 그 소스로 얼룩져 있어.
1: 아,
0: 새로 샀는데.
1: her, 그쵸. Her dress
0: Is 현재형으로 해볼게. Is
1: is stained with
0: 그 소스로
1: the
0: with the
1: sauce.
0: sauce. Yes. Her dress. Her new dress 이면 더 슬플 것 같아요. Her dress
1: 그럼요.
0: is stained with what? With the sauce.
1: 잘 지워지지도 않거든요,
0: 아휴,
1: 소스는.
0: 맙소사.
1: 에.
0: 아무리 지워도 티 나요. 네.
1: 그렇죠.
0: 자, 이번엔 과거형으로 해볼게요. 그럼
1: 네.
0: is 대신에 과거형으로 바꾸겠습니다. 너의 shirt는 커피로 얼룩져 있었어. 너의 셔츠는 얼룩져 있었다. 과거로
1: Your shirt was
0: was
1: stained with
0: 커피.
1: coffee.
0: 그렇죠. Your
1: 예.
0: shirt was stained with coffee.
1: Yes.
0: 뭐 예를 들어 세탁소에 뭔가를 맡겼는데
1: 네.
0: 내가 못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1: 그쵸.
0: 거기서 아 사실 손님 거기에 커피가 스테인 돼 있었는데 제가 뭐 서비스를 해드렸어요.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1: 네.
0: 자, 그래서 아 이건 사실 복잡하다고 볼 수도 없는 게 Stained가 그냥 형용사구나. That's it. You know, her dress is stained. Your shirt was stained. 근데

0: with what만 추가한 것뿐입니다.
1: 네.
0: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응?
0: Her dress is stained with the sauce.
1: Her dress is stained with the sauce.
0: Your shirt was stained with coffee.
1: Your shirt was stained with coffee.
0: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있는데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on't tell me you wash my hoodie, Mum. Don't tell me you wash my hoodie, Mum.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0: 자, 다음 볼게요. 자, 고맙다는 게 아니었어요. 줄어들었잖아요.
1: 아유.
0: 이제 저한테 안 맞을 거라고요. 그래서 진짜 슬퍼합니다.
1: 엄마 입장에서는 사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0: 근데
1: 진짜 이게
0: 이게 진짜 입장 차이인 것 같아요.
1: 속상해요 정말.
0: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1: 그렇죠. 네. 좋아하는 또 후디가
0: yeah.
1: 네, 망가졌으니까요. It, it won't fit me now. 나한테 맞지 않을 거예요.
0: 여기에 맞는 게 뭐일 것 같아요 뒤에서?
1: 뒤에? Fit.
0: 맞아요.
1: 예.
0: 우리 뭐 피팅 이런 거 들어갔잖아요.
1: 예.
0: 오케이.
1: 예.
0: So, 그건 나한테 핏하지 않을 거다 이제.
1: 그렇죠.
0: 그럼 앞에 뭐가 들어가야겠어요?
1: 줄어들었다.
0: 오케이. 여러분 한번 미리 써보세요.
1: 줄어들었다. 줄어들었잖아요.
0: 네. 이거는
1: 작아졌잖아요.
0: 쉽지 않을 겁니다.
1: 이 소린데요?
0: 네.
1: 근데 우리가 줄어들다라는 말을 저 알거든요.
0: Small, maybe.
1: 예, small인데 스몰인데 스몰은 작다잖아요. 작은.
0: 오.
1: 그죠?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줄어들다는 우리가 그거잖아요. reduce.
0: 오.
1: Oh, reduce. It reduces가 되나요?
0: 오.
1: 예, it이니까.
0: It reduces.
1: 예.
0: It won't fit me now.
1: reduce가 저기 깎아주는 그런 개념.
0: 맞아요.
1: 줄어드는 개념.
0: reduce.
1: 예.
0: 오케이. 자, 맞는 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또 어려운 것도 하나 써가지고
0: 오히려
1: 또 감동 많이 하시네요.
0: 또. 아, 진짜 굉장히 제가 요즘 감정이 메말랐나 봐요.
1: 아.
0: 뭔가 감동이 좀 안 되고 있는데.
1: 네네네.
0: 정답은?
1: 어?
0: It shrank. 쉬링크 들어보셨어요?
1: 상어 아니에요? 상어? 상어?
0: 아, 그거는 샤크죠?
1: 샤크
0: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오케이. 자, 요거 일단은 이렇게 슈랭크를 놔두고요. 기본형을 네. 보여드릴게요. 바로 줄어들다. 우리 흔히 왜 쪼그라든다고 하죠?
1: 네.
0: 옷이 쪼그라들거나 이런 거 사이즈가 갑자기 급격하게 슉 주는 것을 슈랭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1: 정말 처음 봐요.
0: Yes.
1: 네.
0: S-H-R-I-N-K. 앞으로
1: shrink.
0: 여러분들 옷을 잘못 shrink. 빨아가지고 뭐 스웨터든 뭐가 요만해지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거 쓰시는 거예요. 오케이? Okay? So shrink는 사이즈가 아주 급격히 줄어들다라는 뜻이
1: 네.
0: 들어가고요. 자, 얘는 과거형 PP 형태. 일단 과거형은 여기 나오긴 했죠.
1: 그러네요.
0: 다시 한번 쓸게요.
1: shrank.
0: PP 형태는
1: 똑같지 않을까요?
0: 틀려도 됩니다. 틀려도
1: 네,
0: 됩니다.
1: shrank 똑같을 것 같아요, 왠지.
0: 오케이.
1: 예.
0: 자, 정답은요. shrank, shrank, shrunk.
1: 오?
0: 가 되겠습니다.
1: 아,
0: Alright?
1: 또 이렇게 헷갈리게 또.
0: 네, 그래서, 네. 줄어들다, 줄어들었다, 그리고 PP 형태. 항상 여러분 아시죠? 기본으로 갖고 가야 됩니다.
1: 네, 이거 자, 저거네요. drink, 네. drank, drunk.
0: 그런 개념이죠.
1: 오, 그러네요.
0: 오케이. 근데 그것도 예외가 좀 있기는
1: 아,
0: 하죠. 그렇죠?
1: 예.
0: 자, 참고로, 줄어드는 게 이게 된다면은, 사이즈가 막 늘어난 거 있잖아요. Right? 너무 오래 입어서 왜 그런 거 아세요? 셔츠 여기 모기 부분 완전 늘어나고
1: 모기 늘어나가지고
0: 옷 자체가 헐렁헐렁되고
1: 너무 없어 보이는 거 알죠 알죠 알죠
0: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무슨 아웃된다고 할까요?
1: 어 그래요?
0: 이거는 이 단어 자체는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1: 아 아는 단어예요?
0: 어 그 뭐랄까 뭔가 몸이 찌뿌둥할 때 몸을 이렇게 약간
1: 아
0: 그냥
1: 스프레드인가 보다 스프레드 아웃 어 스프레드 아닌가요? 아 스트레치인가? 스트레치 둘 중에 하나니까 두 개 다 써볼게요. 스트레치.
0: 어, 저는 당연히 이걸 쓸 줄 알았는데
1: 예.
0: 뭔가를 펼치는 느낌을 스프레드로 썼습니다. 정답은 스트레치 아웃. 오케이. 스트레치 아웃 자체가 옷이 이렇게 늘어나다라는 느낌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입을 수라도 있잖아요.
1: 네. 그러게요.
0: 자, 그리고요. 여기 중요한 주인공은 fit이라는 동사예요.
1: 네.
0: fit은 누구에게 맞다라는 뜻입니다.
1: 그쵸.
0: 사이즈가 맞다라는 뜻. 여기서 fit 이 맞다가 되겠고요.
1: 예.
0: 자 여기 지금 fit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동사 원형 쓴 거거든요.
1: 네.
0: won't, will,
1: 다음으로
0: you know, will not 같이 마찬가지로 과거형 PP 형태를 먼저 하나 써놓을게요.
1: 똑같을 것 같은데요. fit, fit, fit. yeah.
0: fit, fit, fit.
1: 예.
0: 맞습니다. 이게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영작하기가. fit이 모양이 같다 보니까
1: yes.
0: 그리고 심지어 동사입니다. 맞다.

0: 라는. 그러다
1: 아.
0: 보니까, 과거형 휙? 이제 3인칭 단수에 S 붙여야 되나? 엄청 처음에 헷갈려요. 이거는 제가 보장하고
1: 이게
0: 말씀드립니다.
1: 또 우리가 한국에서는 통용하기로, 야, 너핏 좋다. 약간 이렇게 쓰다 보니까 명사로 여겨져요.
0: 뭐 명사, 형용사 완전
1: 예,
0: 헷갈리게 되죠. 자,
1: 맞아요.
0: 그렇지만 여기서 fit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맞다. 그리고 to, for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1: 오.
0: if fit me, fit you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아요.
1: 편한데요?
0: 네. 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let me just show you.
1: 네.
0: Okay. 자, 이런 식입니다. 그 shirt가 finally fits me.
1: 으흠.
0: 다이어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1: 오.
0: 입어봤는데, 나 이거 못 입던 건데.
1: 부럽다.
0: The shirt finally fits me.
1: 다 버렸는데.
0: 그러니까 다
1: 아,
0: 버렸는데, 이제
1: 네.
0: 맞아 버려요. 자, 근데
1: 그러게요.
0: 여기 지금 보세요. me 앞에 뭐, for me, to me 이런 거 없죠.
1: 전혀.
0: 그냥 fit me인데,
1: fits.
0: shirt가 3인칭 단수니까 fits me. 이렇게 하면 나한테
1: 아하.
0: 맞는다.
1: 네.
0: 자, 두 번째는 보세요. The skirt didn't fit me. 치마를 어제 입어봤어요. 과거 얘기잖아요.
1: 네.
0: 입어봤는데 안 맞는 거예요.
1: 에.
0: 슬프게도, right? 그래서 그게 나한테 fit하지 않았어.
1: 안타.
0: 그래서 동사 원형, 또 fit을 썼습니다.
1: 예.
0: Okay? 여기서는 과거 동사로는 나오지 않았네요. 근데 과거 동사로 쓰는 순간 엄청 헷갈려요.
1: 아우.
0: 그게 나한테 맞았어. 과거형으로 쓰면 it fits me가 아니라 it fit
1: Fit me.
0: me라고 해야 됩니다. Okay? So again, if fit은 동사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험상 제 학생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동사였어요. 여러분들
1: 그러게요.
0: 집중해서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1: 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The shirt finally fits me.
1: The shirt finally fits me.
0: The skirt didn't fit me.
1: The skirt didn't fit
0: 본문
1: me.
0: 갈게요.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1: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0: Alright. 자, 마지막으로요. 엄마 쿨하게.
1: 어우.
0: 이제 내 남동생 옷이 된것 같네.
1: 어우,
0: 물려
1: 엄마 이제,
0: 주면 되잖니
1: 그러게
0: 이런 느낌.
1: 조금 이제 웃음 들어갔을 것 같아요.
0: 맞아.
1: 아, 이제 네 남동생 옷이 된것
0: 약간
1: 같다. 이렇게.
0: 멋쩍어서요.
1: 그쵸, 그쵸.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빌롱이 뭐뭐에 속하다 이렇게 외웠던 것 같은데,
0: 맞아요.
1: 예,
0: 맞아요.
1: 근데 뭐가? 그것이 속했다. 아, 이제. 이젠 여기 있는데?
0: 누구에게?
1: 된것 같다.
0: 누구에게 속했어요?
1: 남동생.
0: 네.
1: 예.
0: 자, 여기서는 뭐뭐인 것 같네가 빠졌습니다.
1: 아, 갔네?
0: 뭐뭐인 것 같네. 이제 뭐 그런 것
1: 어?
0: 같네, 뭐.
1: 갔네? 그럼 like. Like it belongs to your brother
0: 눈물이 좀
1: now.
0: 납니다.
1: 오,
0: 자,
1: 감동받았어.
0: 정답은 I
1: I guess.
0: guess입니다. 이걸 틀릴 줄이야. 자,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1: 응?
0: 얘 없어도 말은 돼요. It
1: 네.
0: belongs to your brother now. 팩트로
1: 그러니까요.
0: 만들어 주는 건데 말투가 I guess, guess가 추측하는 거죠. 뭐
1: 아.
0: 이런 것 같네라는 말투를 주는 거가
1: 에.
0: 되겠습니다. I guess. 자, 그리고 오늘은 사실 얘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학창 시절에 보통 문법 책에 얘를 안볼 수가 없어요.
1: 그요.
0: belong to 누구? belong to 누구? 이러면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뭐 something
1: 오.
0: like tha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딱딱할 필요 없이 그냥 누구의 거다, 누구의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1: 오.
0: 베이스컬리,
1: 너무
0: 오케이?
1: 쉬운데, 그렇게
0: 예,
1: 하면?
0: 속해 있다 이러면, 에이, 이거는 안쓸것 같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것도 아마 처음이니까
1: 예?
0: 보여드리자면, This parking spot belongs to me.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1: Parking spot belongs to me.
0: 이
1: 이
0: 주차
1: 자리는
0: 자리는,
1: 내 거야.
0: 나에게 속했어. 너무 딱딱하죠? 그냥 내 거야
1: 내
0: 라는 뜻이에요,
1: 자리야.
0: 사실은요. 그럼요. The land belongs to nobody.
1: 이
0: 자.
1: 땅은 누구 땅도 아니야.
0: 맞아요. 그 땅은, 뭐, 흔히 속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 땅은 속해 있다, nobody에게. 그 얘기는 아무의 것도 아니다, 이거는. 누구의 것도 아니다, 이거는.
1: 그럼 내 땅하고
0: 아, 내
1: 싶다.
0: 땅 하고 싶다. 오케이. 자, 그래서 belong to라고 하는 거를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오케이.
1: 그러네요.
0: So 이것도 결국에는 it belongs to 뭐 속해 있다 하지 마시고 너의 brother 거다. 이렇게
1: 아하.
0: 익혀주시면 됩니다.
1: Yes.
0: Alright? 자, 읽어볼게요.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1: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네, 미션.

0: 정리할게요. 했지. 케첩으로 얼룩
1: I
0: 졌었어.
1: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0: 두 번째. 이제 내 남동생 옷이 된것 같네.
1: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2: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0: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2: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0: 자,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be stained with something. 목소리 키워서 해주세요.
1: 예.
0: 케첩으로 얼룩졌었어. 그건 얼룩졌었어, 케첩으로.
1: It was stained with ketchup.
0: 그렇죠. 내 셔츠가 커피로 얼룩졌었어. 이거 과거형으로요.
1: My shirt.
0: 너의 셔츠.
1: Your shirt was stained with
0: coffee. There you go. 세 번째. 그녀의 드레스가 그 소스로 얼룩져 있어. 이건 현재형으로 해주세요.
1: Her dress is stained.
0: 그 소스로?
1: Stained죠. Stained with the sauce.
0: 그렇죠. 이거는 단순히 형용사일 뿐이에요.
1: 그쵸?
0: 과거 뭐 그런 동사가 아닙니다.
1: 아, 헷갈려요.
0: Alright.
1: 네.
0: 자, 같이 읽어볼게요. It was stained with ketchup. Your shirt was stained with coffee. Her dress is stained with the sauce. 자, 다음은요. belong to.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 것이다. 자,
1: yes.
0: 첫 번째. 그 땅은 아무의 것도 아닙니다. nobody에게 속해 있어요.
1: The land belongs to nobody.
0: 두 번째. 이 주차 자리, 이 주차 스팟 제 건데요. 저한테 속해 있어요.
1: This parking spot belongs to me.
0: 자, 이번에는 I guess로 출발하면서 이제 내 남동생 옷이 된 것 같네. 자, 뭐뭐인 것 같네. 어떻게 한다고요?
1: I guess.
0: I guess. 그건 너의 brother 것이다, 이제.
1: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0: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The land belongs to nobody. This parking spot belongs to me.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네, 잘하셨습니다. 자, 전체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4: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3: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4: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0: 네,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2: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1: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2: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1: Uh-oh.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2: I want a new hoodie.
1: Huh? No. Don't buy it. Don't.
0: Great job, you guys. 너무 좋은 스타트였습니다.
1: 네.
0: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이거 버스 타는 줄인가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s this the line for the bus?
0: There you go. Is this the line for the bus?
1: Yep.
0: 정답이 되겠고요. 그럼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1: 네.
0: Belong to 목적어. 요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1: 네.
0: 그 모자는 제 친구 거예요. 그 모자는 제 친구 겁니다.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한 주의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네. 조금 느슨해 있더라도 네, 다시 한번 출발해보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이윤철 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네. 자, 한 주의 시작은 가정 영어로 해야죠. 오. 자, 제목이요. 새 신발을 사달라고 조르는 딸.
1: 아하.
0: 아이들이 신발을 네. 참 좋아하잖아요.
1: 진짜 좋아하고 저는 특히나 이제 딸 둘을 키우다 보니까 신발에 일단 보석 박혀야 되고요. 가끔 가다 불 들어와야 돼요.
0: 불도 들어와야
1: 돼요. 걸 때마다 반짝반짝.
0: 막 삑삑 소리도 나야 되고.
1: 근데 어떻게 하세요?
0: 아기들은 네. 발이 또 빨리 크니까 나 이거 조금 다른 것도 원한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1: 맞아요.
0: 같고.
1: 맞아요. 그리고 금방 작아지니까 네. 솔직히 새 신발 사서 신기기가 좀 아까울 때도 있더라고요.
0: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한 중학생 정도 되고 뭐 네. 고등학생 되면은 또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1: 그렇죠.
0: 이거 방금 산 지 얼마 안 됐어도 이게 조금만 지나면 이거 너무 옛날 거예요.
1: 엄마 나 이거 괜히 샀어. 그렇죠.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0: 자, 그런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니, 첫 번째 미션은요. 나만 빼고 다들 이 신발이 있어요. 아,
1: 아우,
0: 이런 게
1: 그럼
0: 또
1: 안살
0: 좀
1: 수가 없어요.
0: 그러니까요.
1: 꼭 사야 돼요, 그러면은 또.
0: 이거는 특히 그러니까 뭐, 나이가 더 들면 그때는 뭐, 별 상관 안 하는데
1: 그쵸.
0: 이또 트렌드에 민감한 나이면은
1: 다른 친구들이 하는 거 나도
0: 아,
1: 해야지.
0: That's right.
1: 예, 그런 마음 알아요.
0: 자, 두
1: 예.
0: 번째 미션은요. 완전 작년 스타일이라고요. 신기 싫어요. 아, 그러니까 이미 하나 사줬었네요.
1: 그러네요. 근데 유행이 벌써 지나버렸네요.
0: 아, 그러니까요. 민감,
1: 아이고,
0: 민감.
1: 예.
0: 자,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럼 새 신발이 사고 싶다고, 유행에 뒤처지고 싶지 않다고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나만 빼고 다들 이 신발이 있어요.
0: What's wrong?
1: I have not these shoes. Everyone have shoes.
0: You have not these shoes.
1: 네, so I need this. I need.
0: Everyone else has these.
1: Everyone, 진짜로. Real.
0: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1: 어?
0: I
1: Why?
0: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1: 이거 완전 작년 스타일이라고요. 신기 싫어요. 이거 아예 벗을 거야.
0: What?
1: 응?
0: What's wrong?
1: This is past. Past.
0: Past?
1: 네. Everybody hate this. So, I hate wear these shoes.

0: What? Oh,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1: 아니,
0: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1: 나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는 거예요, 아빠?
0: Huh?
1: Tree?
0: Yeah, money doesn't grow on trees.
1: 아, 나무에서 돈이 안 자란다고? 아니, 그래도 이거는 좀 아니야. New shoes! New
0: Last
1: shoes!
0: week.
1: No, no, that shoes is
0: Oh, my
1: not famous. Very, these shoes, please.
0: No.
1: Please.
2: 아, 이 아빠와 딸의 이제 대화 같아요, 느낌
1: 그쵸, 그쵸,
2: 보니까.
1: 그쵸.
2: 근데 이게 또참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막, 뭐, 아, 이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산지,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또
1: 그쵸.
2: 동시에 또, 그 아이 입장에서는 조금 그럴 수도
1: 아,
2: 있겠다.
1: 서운하죠.
2: Right.
1: 왜냐면 그때는 진짜 친구가 거의 전부인 시절이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면 친구가 이거 샀는데 좋다더라, 이거 샀는데 좀 약간 어깨 올라가더라 하면, 그래? 그럼 나두가 되죠.
2: 이게 진짜,
1: 네.
2: 왜냐면 우리도 사실 다 겪어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1: 그쵸.
2: 또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1: 그쵸.
2: Right. 자,
1: 예.
2: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4: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3: They'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4: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2: Alright, you guys. 오늘의 대화문, 다이얼로그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네.
2: 자, 미션부터 갈게요. 아니, 나만 빼고 다들 이 신발이 있어요. 들고 가볼게요.
1: Everyone has this but me.
2: 자,
1: 아,
2: everyone, 모두가.
1: 모두가 has, 갖고 있대요.
2: 뭘요?
1: These, 이 신발들.
2: 근데 난 있어요?
1: But me. 하지만 나는.
2: 오, 하지만 나는, 좋은데요?
1: 그렇죠. 느낌 자체가 자기는 없단
2: 네.
1: 얘기예요. 예. 그 여기에는 shoes겠네요.
2: 아하.
1: shoes.
2: 오케이.
1: 예.
2: 지금 아슬아슬했어요. 살짝
1: 그쵸.
2: 멈췄을 때 스펠링 틀릴 뻔했는데.
1: 에.
2: 자, shoes, right? Shoes.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정답. 맞습니다. Right.
1: 오호.
2: 자, 당연히 신발은 shoe이지만
1: 네.
2: 일반적으로 뭐한 켤레를 얘기를 하게 되면 그냥 shoes, 복수형으로 쓰게 되겠죠. 그렇죠?
1: 그쵸.
2: 자, 그리고 참고로 운동화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우리 운동화.
1: 운동하는 스니커.
2: 맞아요. 자, 스펠링을 한번 써보세요. 틀려도 돼요.
1: 아. 자, 스니커, 즈.
2: 복수라면
1: 네.
2: 그렇죠. 자,
1: sneakers.
2: sneakers 스펠링이 아쉽게도
1: 오! 오!
2: 틀립니다.
1: 언제 바뀌었죠?
2: 예전부터 원래 그랬어요. 네, 영어 생길 때부터.
1: 그래요?
2: 자, EA라고 하는 그 sneakers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얘도 운동화인데 복수로 취급하는 걸 대부분 그렇게 쓰겠죠. 그렇죠?
1: 네.
2: 자, 여기 보면 주어가 뭘까요?
1: 주어가 여기는 has겠네요. has.
2: has가 주어인가요?
1: 아, 주어는 everyone.
2: 그렇죠.
1: 예.
2: 저 이건 동사라고 하는
1: 그렇죠.
2: 건데요.
1: 예.
2: 모두가 가지고 있다. 자, everyone이라고 하는 건 모두 다들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같은 단어가 또 하나 있죠.
1: everybody.
2: 뭐?
1: 에, everybody. everybody는 아,
2: 저희 죄송한데요.
1: 아, 빠르게 해야죠.
2: 빠르게 해야
1: 더 많은
2: 되니까.
1: 정보를
2: 더 많은 정보를
1: 예, 우리
2: 위해서.
1: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려야 되니까.
2: 빨리.
1: everybody.
2: 알겠습니다. 멀어서 그렇다고 칠게요.
1: 예.
2: Alright. Everyone, everybody. 다 모두 다들입니다.
1: 네.
2: 그런데 주의하셔야 돼요. 얘는 여러 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1: 그쵸.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단수 취급해줘야 돼요.
1: 어,
2: 그래서
1: 그러게요.
2: everyone have가 아니라
1: has가 됐네요.
2: has. 그렇습니다. Everyone has.
1: 아.
2: 이거만 좀, 헷갈리지 않으면 문장 쓸때 문제가 없어요. 오케이?
1: Okay? 아,
2: So just be careful.
1: 네네.
2: Alright. 자, 그런데 보세요. Everyone has these shoes. 여기까지만 쓰고, 그 뒤에 더 섭섭한 거는 나를 뺐기 때문에. 나만 빼고, right? 우리가 뭔가를 빼고라고 할 때, 대부분 많은 분들이, 뭐뭐를 제외하고, 빼고라고 하는 단어 혹시 아는 거 있어요? E로 시작하는 거?
1: 알죠.
2: What is it?
1: except.
2: Except.
1: except.
2: 그거 쓰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꼭
1: 아.
2: 그게 뭐 격식이다, 뭐 이럴 것도 없는데, 그거 써도 되고요. 더 캐주얼하게, but을 쓰는 사람도 많아요.
1: 오.
2: So, but 쓰고 나서 목적어 쓰면, 목적어만 빼고란 뜻입니다.
1: 으흠.
2: Alright, everyone but you. 그러면 너만 빼고 모두들 이렇게 실제로 써요.
1: 네.
2: Alright, 자 그런데 저는 슬기 씨의 해석 방법도 너무 리스펙트해요. 아까 하지만 나는 이런 느낌 맞잖아요, 실제로. Right? 오케이.

0: 그만 빼고 이 장난감 다 가지고 있다. 모두가 이 장난감 가지고 있어. 그럼 어때요?
1: Everyone has these toys,
0: 그만 빼고
1: but him.
0: but him. Right?
1: 네.
0: This toy but him.
1: This toy.
0: 이런 식으로 써 주는 거죠. So but 뒤에는 사실 없어도 말은 돼야 돼요. 그렇죠?
1: 이렇게. 네.
0: That's 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Everyone failed the exam but me.
1: Everyone failed the exam but me.
0: Everyone has this toy but me. But him.
1: Everyone has this toy but him.
0: Alright, 본문 읽어볼게요.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1: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0: Alright, 자, 이랬을 때 반격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새 신발 사줬잖아.
1: 아우, 정말. I bought you. 나는 너에게 사줬어. A new pair of shoes를 끊을까요?
0: 요 정도부터
1: 거기서도 끊어도
0: 끊을게요.
1: 되고, 예,
0: 언제 사줬어요,
1: 그리고
0: 근데?
1: 지난주.
0: 지난주에.
1: 그러면 여기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지난주를 뜻하는 last week. 네,겠네요.
0: 원 워드인가요? 투
1: 아니요,
0: 워드인가요?
1: 띄워주세요.
0: 오케이, 알겠습니다.
1: 네.
0: Alright, so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정답?
1: Yes.
0: Perfect. Last week 자체가 이미 지난주에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뭐 in, at, on 이런 전치사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
1: 네.
0: Hold on one second, right? 여기 지금 보면 그냥 new shoes 해도 되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A new pair of shoes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1: 그러네요.
0: One pair. A pair가 무슨 뜻이에요? Pair, any?
1: 한 쌍.
0: 응? 한 쌍, 맞아요.
1: 네.
0: 그래서 한 쌍의 신발인데 이게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한 켤레?
1: 그쵸?
0: 그렇죠. 이런 식으로
1: 예,
0: 이제 쓰게
1: 켤레.
0: 되죠. 그래서 a pair이라고 하는 거 진짜 이렇게 두 개가 하나를 이루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A
1: 그쵸?
0: pair of something. 뭐뭐 한 쌍. 여기서는 신발 한 쌍, or 신발 한 켤레 이렇게 된 건데 이거는 사실 신발뿐만이 아니라 진짜 다양하게 쓸수 있어요.
1: 예.
0: 예를 들어서 양말은 왼쪽 오른쪽 같이 팔잖아요.
1: 그쵸, 그쵸.
0: 그거 한 쌍을 뭐라고 해요?
1: Pair of socks.
0: 쓰. 그렇죠.
1: 예.
0: 그러면 바지도 양쪽 다리 들어가는 걸로 쳐가지고 한 쌍으로
1: 그렇죠.
0: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벌이라고 얘기를 할때 어떻게 할까요? A
1: A pair of pants.
0: pants. 청바지면 a pair of
1: Jeans.
0: jeans. 이런 식으로 엄청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는 샀어. 양말 한 켤레를 샀어.
1: I bought a pair of socks.
0: 그죠? I bought a pair of socks. How about this? 그녀는 바지 한 벌이 필요해. 그런데 새로운 바지 한 벌이 필요해. 그래서 얘까지 넣을게요. 자,
1: Yes.
0: 그러면은 일단은 그녀는 필요해. 어떻게 해요? 그녀는 필요해.
1: She needs
0: She needs 새로운 바지 한 벌.
1: a new pair of pants.
0: Pants. 오, very nice. 네. 그래서 a pair of라고 하는 거는 장점은 이렇게 뭔가 꾸며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요. 읽어볼게요. I bought a pair of socks.
1: I bought a pair of socks.
0: She needs a new pair of pants.
1: She needs a new pair of pants.
0: 오케이? 자, 여기서 오랜만에 응용 문장 챌린지 한번 해볼게요.
1: 아우, 그런 건 하지
0: 아,
1: 마시지. 아니에요,
0: 아니야,
1: 할게요.
0: 해야 돼요. 자, 보세요. 나는 그쵸? 신발 한 켤레를 산게 아니라 두 켤레, 한마디로 두 쌍을 샀다.
1: 오.
0: 돈이 좀 그날 있었어요. 그럼
1: 와,
0: 어떻게 할까요?
1: 좋겠다.
0: 나는 샀다 일단 어떻게 해요?
1: I bought.
0: I bought. 자, 한 켤레가 아니라 한 쌍이 아니라 두 쌍이에요.
1: 아, 그러면 어가 아니라 two pair of 뭘 샀다고요?
0: 신발이요?
1: 아, two pair of shoes.
0: Shoes. 너무 좋았는데
1: 예. 네.
0: paired 복수로 해줘야죠.
1: 왜요? 그래서 two pair 했잖아요.
0: two pairs.
1: 아우.
0: one pair 있는데요.
1: 하는 봐줘요.
0: 안 됩니다.
1: 아우. 정말
0: 네.
1: 너무하시네.
0: 오늘 저 봐드릴 수가 없어요.
1: 예.
0: 자, 이렇게
1: Pairs.
0: a pair는 결국 one pair잖아요. So one
1: 네.
0: pair, two pairs, three pairs. 그냥 단순한 거 pair도
1: Pairs.
0: 뭐 이미 복수로 돼 있지만 묶음이기 때문에 걔도 복수로 써줘야 돼요. 오케이?
1: 알겠습니다.
0: Okay?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요. 얘는 그냥 단순히 형식 문제일 뿐인데요. 여기 보면 I bought you. 이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1: 네.
0: 내가 너를 샀다고? 이렇게 잘못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1: 그쵸.
0: 이건 그게 아니라 난 너에게 사줬다.
1: 네.
0: 이것을.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누군가에게 뭔가를 사준다라고 얘기를 할 때, by someone something. 이렇게도
1: 네.
0: 하고요. by something.

0: for someone. 이렇게도 써요. 이게 흔히 뭐 문법책에서 나오는 몇 형식인데
1: yeah.
0: 그건 사실 예문을 많이 쓰는 게 더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이거 하나 정리해 볼게요. Buy me a book. 누군가가 저한테 책 사주세요 하잖아요. Buy someone something. 얘는 전치사 이런 거 필요 없죠.
1: 그쵸?
0: 그런데 얘를 다른 형식으로 보면 Buy a book. 사주는 거 먼저 써요. Buy a book. 북 사줘요. 근데 나 이렇게 안 하고 나를 위해라고 씁니다.
1: 나를 위해면 for이겠네요.
0: Buy a book for me.
1: 네.
0: 그래서 뭐예요? 쟤를 쓰면 전치사를 써야 되는 좀 단점은 있죠.
1: 그렇죠.
0: 하지만 또 장점은 나름대로 딴 사람이 아니라 날 위해 사달라. 나에게 사달라. 라고 강조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And again, 이런 형식 문제는 사실 이게 몇 형식임 아는 것과 의미가 없어요.
1: 그쵸.
0: 그냥 많이 써야 돼요.
1: 네.
0: 이 어순을 바꿔가면서.
1: 오케이. 오케이.
0: 자, 읽어볼게요.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1: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도어 트레이닝 할게요.
2: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0: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완전 작년 스타일이라고요. 신기 싫어요.
1: 아유. 산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Last week에 샀다며요. they are so last year.
0: 그러니까 지난주에 사긴 했는데 그럴 수도 있죠. 이미 오래 지난 걸 자기도 모른 거죠.
1: 그쵸.
0: 그런 걸 수 있어요.
1: 그리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엄마가 옆에서 야 이거 좀 싸다 이걸로 하자. 이런 입김이.
0: 그래서 얼결에.
1: 예, 제가 많이 하는 수법입니다.
0: 아니, 잠깐만요. 지금 이걸 보고 있다면.
1: They are so last year. I don't want. 아 나는 원하지 않아요. 신는 걸. I don't want. 신는 거? 신는 거는 그건데요. 그거 take off는 벗는 거고. 신는 거. wear인가요? I don't want to wear. 약간 입는 거랑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0: Okay. 예. Right. So, they're so last year. I don't want to wear. 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원래 wear 쓰려면 I don't want to wear them. 해야 돼요. 뭘 wear 하는지. 자, 여기서 신기 신어요는 사실은 제가 의역을 한 것뿐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그냥 그것들 싫어요 라고 하려고 했던 거예요. So don't worry. I mean, 둘 다 가능하니까.
1: 네.
0: So they'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1: 아, 그냥 them으로.
0: 네, them이라고 하는 거. 왜냐면은 한쪽이 아니죠? A pair, right? So 그것들이라고
1: 네.
0: 표현을 하는 겁니다. So I don't want them 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1: 네.
0: 자, 여기 굉장히 재밌는 게 하나 나왔어요. 이거는 진짜 거의 슬랭이라고 봐야 돼요.
1: 뭐죠?
0: 자, they're so last year. 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1: 예.
0: 이 so last year 같은 경우에는 자, let me just show you. 이거는 정식 글에 쓰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1: 예, 예.
0: 그냥 회화나 아니면은 뭐 소셜 미디어 같은 데 글 쓸 때 어울립니다.
1: 아하.
0: 아, 완전 작년 스타일이야라는 뜻인데 이게 실제로 이거는 이미 작년에 유행했던 거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그만큼 완전 유행 이제 지나서 아무도 안 입어. 이런 얘기 일 수 있어요.
1: 사실 이거 진짜 해석하면 they are so last year 하면은 걔네 완전 작년이야 이건데
0: 맞아요.
1: 근데
0: 스타일이... 꼭 작년일 필요는 없다 라는 거 하는 겁니다. 아 스타일이
1: 거.
0: 스타일이 예. 예, 그래서 also last year. 오케이, 예를 들어서 노란색이 작년에 유행을 했던 거예요.
1: 맞아.
0: 근데 이번에는 핑크가 유행이에요.
1: 오.
0: 그랬는데 딱 그거 보면서 아 노란색은 완전 작년 스타일이야.
1: Yellow is so last year.
0: 그렇죠. Yellow is so last year.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 노래, 야, 요즘 대박이잖아. 이 노래 너 들어봤지? 했더니, 야, 이 노래 완전 작년 스타일이야.
1: 유행 지났어. This song is so last year.
0: 그렇죠. This song is so last year.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1: 요거는 입용자기 좀 쉬운데요.
0: 나쁘지 않죠, 그렇죠? 예, 예. 그대로 주어만 바꿔주면 되니까요.
1: 그렇죠.
0: 자, 한번 느낌 살려볼게요.
1: 예.
0: Yellow is so last year.
1: Yellow is so last year.
0: This song is so last year.
1: This song is so last year.
0: 네,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아예 연도를 쓰기도 해요. 와 그거 완전 2020년대 스타일이야. 20년도 스타일이야.
1: 그거?
0: That's
1: so 2020.
0: That's it. That's so 2020. 이런 식으로 뭐

0: 2020.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1: 네.
0: Okay. 자,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Oh, they'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1: They a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0: 네. 자,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데요.
1: 네.
0: 나름대로 야심작으로 제가 만들어 본게 있습니다.
1: 아.
0: 무엇이냐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야, 아가씨.
1: 예.
0: 아빠가 얘기를 했어요.
1: Money doesn't on trees, lady. 돈이 나무 위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는 이제 어쨌든 하늘, 나무 다 위에 있으니까. 예. 그러면 떨어진다. Money doesn't 떨어진다. 떨어진다가 drop이잖아요. Doesn't drop on the tree, lady.
0: 오케이.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어에서는 좀 달라요.
1: 아,
0: 아이디어는 좋았어요. 하늘에서 떨어진다. 근데 여기 자체가 나무로 바뀌어 있죠. 그
1: 네,
0: 얘기는 의미가 아주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표현이 아주 비슷하지만 또 다르다 하는
1: 그래요?
0: 겁니다. 자,
1: 오,
0: 오늘 사실 보여드릴 거는 grow라는
1: 아,
0: 거예요. 이 돈은 자라지 않는다, 나무에서.
1: 그쵸.
0: 이런 표현이 실제로 영어에 있는 속담 같은 겁니다, 나름대로.
1: 나무에서는 왜 열매가 자란다?
0: 맞아요.
1: 나뭇잎이 자라고 새싹이
0: 맞아요. 뭔가
1: 자라니까, 아,
0: 자란다는 느낌이죠. 오케이?
1: 그쵸.
0: So,
1: grow.
0: money doesn't grow on trees. 이렇게 얘기하면, 야, 돈이 그렇게 쉽게 생기는 게 아니야. 막 펑펑 쓸수 있는 게 아니야. 라든가, 한국에서도 왜 땅을 파도 돈이 나오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1: 그래.
0: 비슷한 거
1: 땅을
0: 있잖아요.
1: 파봐라.
0: 돈이
1: 돈이
0: 나오나.
1: 나오나.
0: 정말 그 느낌이라고 볼수
1: 근데
0: 있겠습니다.
1: 실제로 놀이터에서 돈을 땅 파서 죽는 사람들
0: 아,
1: 있어.
0: 그건 죄송하지만 그건
1: 요즘에는 근데 놀이터가
0: 뉴스에서는
1: 흙으로 안돼
0: 미국에도
1: 있어서.
0: 많아요, 그게.
1: 그쵸?
0: 네, 그런 무슨 뭐
1: 주머니에
0: 뒤에서
1: 옛날에.
0: 백야드에서 뭐 갑자기 고대
1: 그쵸.
0: 뭐가 나온다든가.
1: 아, 왜 옛날에 주머니에 동전 가지고 다닐 때는 철봉 매달려서 많이 떨어뜨렸잖아요. 예.
0: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1: 맞아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0: 갑자기 엉뚱한 데로 넘어가긴 했지만
1: 예.
0: 아무튼 땅 파서 돈이 나오는 거 아니다. 그걸 영어에서는 tree에서 자라지 않는다.
1: 아하.
0: 자, grow라고 하는 거 나온 김에 자라다라는 동사 과거형 PP형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1: 요건 제가 알죠. 예, grew인가요? grew 그리고 grown. 예,
0: Okay.
1: grown.
0: grow, grew, grew 아니라 grew,
1: grew.
0: grown. 정답
1: yes.
0: 맞습니다. Have PP는 항상 시간 날 때마다 PP 형태는 계속 익혀두세요. 언젠가 계속 씁니다, 이거는 진짜.
1: 네.
0: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는 제가 뭐 바꿀 게 없어요.
1: 네.
0: 그냥 이대로 고정이 돼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그나마 제가 바꿔볼까 해서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1: 상황을.
0: 예.
1: 네.
0: 한번 읽어볼게요. Money doesn't grow on trees, son. 뭐, lady, 이거는 딸한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좀
1: 네.
0: 재밌게 lady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1: 그쵸.
0: 아들한테 son, 뭐이 정도 부르는 걸 넣을 수 있다던가.
1: 너무 이 소비욕이 강한 아들에게 할수 있는 말이죠.
0: 두
1: 예.
0: 번째 거 한번 읽어주세요.
1: Do you think money grows on trees?
0: 너 돈이 나무에서 자라는 줄 알아? 이거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1: 그쵸.
0: 그렇죠?
1: 그러니까 돈은
0: 아하.
1: 아껴 써야 된다라는
0: 맞습니다.
1: 메시지네요.
0: 그렇죠. So 여기서는 doesn't가 아니라 do you think에 이런 식으로 조금 응용한 케이스다.
1: 네.
0: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깔끔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Money doesn't grow on trees, son.
1: Money doesn't grow on trees, son.
0: All right. Do you think money grows on trees?
1: Do you think money grows on trees?
0: 오케이. 자, 본문 읽어볼게요.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1: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0: All 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비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They'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They'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네, 오늘의 미션 정리 한번 해볼게요. 나만 빼고 다들 이 신발이 있어요.
1: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0: 네, 두 번째는 완전 작년 스타일이라고요. 아, 신기 싫어요.
1: They a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0: Alright. 진짜 그 따님의 역할을 느낌이에요.
1: 네, 아까 양갈래로 운동
0: 양갈래로.
1: 해가지고 찡찡거려야
0: 컨셉
1: 돼요.
0: 좀 있었군요.
1: 네.
0: 오케이.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0: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1: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0: They'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They'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1: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2: Yes, 소리내서 참여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2: 네, 첫 번째는 but 목적어. 네. 누구만 빼고 해보겠습니다. 걔만 빼고, 그만 빼고 다들 이 장난감이 있어. 자, 이거 나눠볼게요. Yeah. 모두가 이 장난감 가지고 있다.
3: Everyone has this toy.
2: 그만 빼고.
3: But him.
2: But him. 하지만 그는 이런 네. 게 되겠네요, 진짜로. 오, 너무 좋았어요. 어, 해석이. I like that. 자, 이번엔. 나만 빼고 다들 그 이 신발이 있어요. 자, 모두가 이 신발 가지고 있어요. 나만 빼고.
3: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2: But me. 마지막. 나만 빼고 다들 그 시험 낙제했어. 그 exam, the exam을 낙제했다.
3: Everyone failed the exam but me.
2: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3: 예, 나는 성공했거든요.
2: 남 삶은 돼. 막 이러면서.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0: Everyone has this toy but him.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Everyone failed the exam but me.
2: Alright, 자 다음은요. Oh, so last year.
3: Aha.
2: Alright, so 이거는 너무 문법을 따지시면 안 돼요. 그죠, 굉장히 그죠. 약간 좀 굉장히 구어체이기 때문에 네. 해보겠습니다. 완전 작년 스타일이라고요. 이거 주어를요. they로 잡아주세요. They.
3: They are so last year.
2: Oh, they are so last year. Yeah. 이런 느낌. 자, 이번에는 노란색은 완전 작년 스타일이야.
3: Yellow is so last year.
2: Yellow is so last year. 자, 하나 더요. 이 노래 완전 유행 지났어. 완전 작년 스타일이야.
3: This song is so last year.
2: 그렇죠. This song is so last year. 참고로 이렇게 쓴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안 좋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3: 그렇죠.
2: 아, 진짜 옛날 스타일이네. 우리 막 옛날 기억나네. 막 이렇게도 문맥에 따라 이 전달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3: 왜냐면 요즘 또 레트로가 유행이니까.
2: Oh, yes. 에이. 읽어볼게요.
0: They're so last year. Yellow is so last year. This song is so last year.
2: Oh, 좋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5: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4: They'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5: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2: 미션 해결할게요.
3: 슬기롭게 미션 해결! Everyone has these shoes but me.
1: I bought you a new pair of shoes last week.
3: They are so last year. I don't want them.
1: Money doesn't grow on trees, lady.
2: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우린 너무 오래 기다렸어 라는 문장인데요. We waited for too long.
2: 아, 그렇죠. For too long.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So last year. 이게 뭐 완전 작년 스타일이라는 것도 되고요. 진짜 유행이 지났다라는 느낌이 될 수도 있겠죠. 자,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3: 네.
2: 이 셔츠는 완전 작년 스타일.
3: 아,
2: 아, 이 셔츠는 완전 작년 스타일이다.
3: 네.
2: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3: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2: 네, 발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그것보다 어휘하고 문법에 총력을 더 해야 그렇죠. 오히려 사실 뭐라 그럴까 말할 때 더 도움이 많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3: 그럼요. 거침없이 나오죠.
2: 맞아요. 그래서 뭐 어순 무슨 뭐 단어 이런 거 무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렇죠? 기억하시고요. 저희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3: See you.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everyone,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Yes, it's time for business English. But business English is just too hard. And we don't want to have, you know, a boring time. We want to have a good time. 네, 그래서 조금 이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영어. Like really natural English that we can use with maybe, you know, foreign clients or when we go on a business trip.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영어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소통이죠. Communication. That is the key. Alright, we've got a dialogue for you today. So let's first take a look at the dialogue. Here's our main dialogue. Let's begin. Mr. Lee 씨, 계속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Oh, Mr. Lee, sorry to keep you waiting. 아, 괜찮습니다. 최근 배송과 관련해서 전화드렸습니다. No worries. I'm calling about the recent shipment. 아, 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Okay. 자, 그 다음에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Alright, let's think about it. Let's find out very quickly. So this is our main dialogue for today. Let's look at it one more time. Okay, so Brian says, he picks up the phone. Oh, Mr. Lee, sorry to keep you waiting. 자, 아마 Mr. Lee가 계속 기다린 것 같아요. 통화가 안 되고 이제 통화 중이었는데 드디어 끊고 이제 Oh, Mr. Lee, sorry to keep you waiting.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죠. 네, 계속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Sorry to keep you waiting. 이거는 그냥 Just memorize the whole thing. Sorry to keep you waiting. 자, 정말 I'm sorry I'm late. Sorry to keep you waiting.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Mr. Lee says, no worries. 네, don't worry. 야, 이렇게 많이 아시죠? But 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이 어떠한 것을 너무 그냥 뽐내고 자랑할 때 아, 너 그거 자랑 좀 하지 마 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뭐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몇 번 살펴봤는데요. 자랑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뭐 자랑 좀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이 표현 사용해 주세요.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바로 don't show off 하고 나서 자랑할 것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요. 그 자랑 좀 하지 마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 돈 많다고 막 자랑하는 친구에게 야, 너 돈 있다고 그렇게 자랑 좀 하지 마. 야, 너 돈 많다고 자랑 좀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바로 don't show off 하고 나서 자랑할 것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너무 그냥 뽐내서 사람들에게 너무 그냥 부정적인 그런 것 어떻게 보면 이펙트를 줄 때 네거티브 이펙트를 줄 때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don't show off 자랑할 것 요 핵심 패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하지 말라 앞에 don't를 많이 붙이죠. 그래서 don't 동사로 얘기를 하면 그 동사를 하지 마세요. 그 행동 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근데 오늘은 자랑하다 라는 show off를 여러분 한번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don't show off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야, 너 뽐내지 마, 자랑하지 마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뽐내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뒤에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don't show off 자랑할 것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야, 너 다른 사람들에게 그거 잘한다고 혹은 그것도 우월하다고 뽐내지 마, 자랑하지 마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brag about 혹은 여기처럼 show off를 넣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show off 뒤에 자랑할 것을 넣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야, 너 집자랑 좀 하지 마.

0: 과거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야, 너집 넓대매, 혹은 뭐집 비싸대매, 뭐 혹은 뭐집 좋대매. 야, 그런 거너 사람들한테 자랑하면 안 돼.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집이니까 house를 넣으세요. Don't show off your hous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집 자랑 좀 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Don't show off your house. 한 번만 더. 시작. Don't show off your house. 라고 얘기를 해서 야, 너집 자랑하면 안 돼. 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돈만 타고 너 자랑하면 안 돼.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럴 때 돈은요, money 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부라고 얘기를 해서요. 여러분, 부를 축적하다 라는 좀 어려운 말 있죠. 그럴 때는 money 대신에 wealth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on't show off your wealth 혹은 your money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돈 많다고 자랑하면 안 돼. 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Don't show off your wealth. 한 번만 더. 시작. Don't show off your wealth. 야, 너돈 많다고 그렇게 자랑하면 안 돼, 사람들한테. 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야, 너차 좋다고 막 그렇게 자랑하면 안 돼.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차량은, 그쵸? car 넣어서 don't show off your car.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차 자랑하면 안 돼. 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Don't show off your car. 한 번만 더. 시작. Don't show off your car. 해서 이번엔 차 자랑하면 안 돼.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네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야, 너 약혼 반지 받았다고 그거 자랑하지 마.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시면 될까요? 그냥 ring인데, 여러분, engagement가 바로 약혼입니다. 자, 그래서 don't show off your engagement r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야, 너 약혼 반지 그거 받았다고 막 자랑하면 안 돼. 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번에 약혼 반지 받은 거 자랑하지 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Don't show off your engagement ring. 한 번만 더. 시작. Don't show off your engagement ring. 이라고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Wedding ring이라고 얘기를 하면 결혼 반지가 되니까 이것도 구분 지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죠. 자, 오늘은요, 상대방이 너무 그냥 막 뽐내갖고 자랑할 때, 야,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 자랑하지 마. 라는 표현으로 don't show off 하고 나서 자랑할 것이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거 원어민 음성으로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죠.
1: Don't show off your house. Don't show off your house. Don't show off your wealth. Don't show off your wealth. Don't show off your car. Don't show off your car. Don't show off your engagement ring. Don't show off your engagement ring.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연습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하죠. 집자랑 좀 하지 마세요라는 표현으로 Don't show off your hous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운 문장들은요, 자랑을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꾸 너무 자랑해가지고, 야, 너 자랑 좀 그만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만하세요. 하지 마세요와 그만하세요는 의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만하세요라고 얘기를 할땐 동사 뭐 쓰죠? 그만해. 그쵸? stop이라는 동사 씁니다. 하지만 stop이라는 동사는요, 뒤에 ing를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stop show off가 아니고, 그쵸? stop showing off your house. stop showing off 자랑할 것. 요렇게 얘기를 해야, 야, 너 그거 그만 좀 자랑해라.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Don't show off와 stop showing off의 의미 차이 여러분 구분 지어 주시면서 stop showing off your house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Stop showing off your house. 한 번만 더. 시작. Stop showing off your house에서 don't show off, stop showing off. 요거 의미 차이도 한번 구분 지어 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야, 너돈 자랑하면 안 돼. Don't show off your wealth라고 배웠거든요. 자, 그러면은 되게 여러분이 자랑하는 거는 어떤 대상에게 자랑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럼 그 대상을 한번 또 넣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 자랑 좀 하지 마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땐 전치사가 뭐가 필요하겠죠? 그 전치사는요, 바로 t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on't show off 무엇 to 대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대상에게 어떤 거 자랑하면 안 돼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야, 너돈 많다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자랑하면 안 돼. 라는 표현으로 don't show off your wealth to people 혹은 to others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to people 이렇게 넣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Don't show off your wealth to people. 한 번만 더. 시작. Don't show off your wealth to people.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어떤 대상에게 자랑하다라는 얘기 여러분이 to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자랑하고 뽐내는 거를 바로 show off라는 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걸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don't show off 하고 나서 자랑할 것으로 또 자랑 좀 하지 마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always great, fantastic, and marvelous to have you back here. 매일 10분 영어. 자, 그 중에서도요,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바로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배웠던 내용들을요, 오늘 한꺼번에 묶어서 정리해보는 시간, 바로 The Weekly Review입니다. 자, 대화를 중심으로 쭉쭉쭉 상황을 연상하면서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요. 공부한다, 외운다 라는 생각 절대 갖지 마시고요. I always say this. 제가 이거 매번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는 습관이라는 게 무엇인가 좋은 습관은 계속 반복될수록 그게 기억에 남잖아요. 또 습관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Until you make it your habit, I'll keep saying this. 자,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Today's mission possible. 빠라밤, 빠라밤, 빰빰, 빠람빰빰, Mission Possible. Okay, let's get started with Monday first. 첫 번째 대화는 뭐였어요? 그가 그녀의 묘안을 훔쳤을런지도 몰라. 그랬더니 반응이 그럴지도 모르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 나는 I'm not sure,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죠. 했을런지도 몰라. 말한 사람 스스로도 확실성이 떨어지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Might have, 다음에 지나간 일이에요. 그래서 might have stolen. He might have stolen the idea from her. 빨리 하면 might have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Might have stolen, might have stolen. 그렇죠? Her idea 이렇게 써도 되고 the idea from her. 그랬더니 반응도 maybe or maybe not. 자, 하나 주의하실 것은요. 우리말로 똑같이 아마도로 번역된 단어가 영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maybe고요. 또 하나는 probably. 그것도 아마도라고 번역되잖아요. 근데 실제 영어에서 쓸 땐 완전 다릅니다. maybe는 가능성이 50대 50이에요. 그래서 얘는 maybe or maybe not 이렇게 붙여서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probably는 가능성이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probably or probably not 이런 말은 쓰일 수가 없어요. 왜? 어, 꼭 될 거야, 꼭 안 될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maybe or maybe not.

이 구문에는 maybe밖에 안 쓰이고 probably를 쓸 수 없더라. 똑같이 아마도로 번역되지만 probably는 70% 된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더라 까지 추가 조언 말씀드렸습니다. 화요일 내용은요. 자, 만일 그들이 이 일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난리가 날 거라고 했더니 야, 이거 조용히 하자. 세간의 이목을 피하자고 난리가 날까 뭐 한다면 if they find out about this, 그렇죠? If they find out about this, they will freak out. F-R-E-A-K가 난리를 피다, 난리를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막 아! 이런 식의 느낌인 것이 바로 freak죠, freak. 그렇죠? 예, 그래서 freaking out. 그래서 stop freaking out. 이거 할 때 쓰잖아요. 너무 난리 피우지 말란 뜻으로. 그랬더니 let's keep a low profile. 알려지지 않으면, 눈높이로 올라오지 않으면 밑에 있으니까 low profile. high profile, 눈높이로 올라오면 눈에 잘 띄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세간의 이목을 피할 때 high profile은 예, 바로 눈에 확 띄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수요일 날 나왔던 내용은요. 원래 마사지 받고 나면 이렇게 아프고 결리는 거야? 결리다 어려울 것 같지만 sore, S-O-R-E. 원래 뭐뭐 하는 거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Am I supposed to예요? 그래서 Am I supposed to be sore? 그렇죠. 이거 아픈 거야? 결리는 이란 단어예요. sore냐, sore. 그 다음에 after getting a massage.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발음이요. 메시지가 아니고요. massage. massage. 액센트가 뒤에 액센트입니다. 뒤에요. 아니면 메시지도 좋아요. 그런데 메시지보다 저는 massage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편하신 대로 하세요. 단, 메시지가 아니고 massage. massage 액센트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랬더니 내가 아는 바로는 결리는 게 없어야 되는데 not that I know of. 그래서 it's not that I know of. know는 알다고요. of는 뭐뭐의잖아요. 그래서 존재를 알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know of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Tom Cruise를 알아? I know Tom Cruise. 이러면 개인적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근데 Tom Cruise라는 인물이 있다는 건 내가 알지. 그러면 I know of Tom Cruise예요. Tom Cruise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지? 그러면 I know about Tom Cruise고요. I know Tom Cruise. 그러면 개인적으로 as a friend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는 뜻으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존재를 안다는 뜻으로 of가 쓰여서 뭐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모르겠는데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Not that I know of. 자, 목요일은요. 언제 어디로 갈지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어. 계획을 잡지 못했다고 그랬더니 때로는 아유 그냥 계획 없는 게 제일 좋은 계획이잖아. I haven't planned something yet. 됐죠? 언제 어디로 가야 될지, when and where to go. 뒤에 의문사 쓰이는 거. 그랬더니 sometimes the best plan is 바로 not having any plans. 그래서 다른 말로 the best plan is no plan.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계획을 잘 세워서 무언가를 하다가 한 번쯤 계획이 없는 게 좋은 거지 매번 무계획이면 정말 이게 복잡해집니다. 아시겠죠? 일정 계획은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게 너무 많으면 문제지만. 자, 그 다음에 금요일 함께 일하게 돼 정말 신나네요.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신난다. I'm so excited to work with you. 근데 지금 이미 일하고 있다면 to be working with you. 이걸 진행형의 부정사라고 외우지 마시고요. 그게 제일 바보 같은 짓이에요. 공식 외우는 게. 그래서 그냥 어감이요. 뉘앙스가 얘는 이미 일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같이 일하게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느낌인 거고요. 그 다음에 반응은 the feeling is mutual. 그렇죠? I feel the same way. 됐습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요. 토요일은요. 일요일에 바로 오늘이잖아요. 너무나 지나치게 수면을 많이 하는 것은 건강에도 안 좋고 좋은 생각이 아니죠. 반응도 믿음을 깨트린다고 나왔고요. 그래서 sleeping too much. 그렇죠? 예. 아니면 too much sleeping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아요. sleeping too much on Sundays. 일요일마다 자는 거라 Sunday에 S가 있는 거예요. isn't a good idea. 그래서 여기에 복수형임에도 불구하고 sleeping이 주어기 때문에 뒤에 주어란 말이 부담되시면 잠자는 게 안 좋은 거잖아요. 너무 많이 자는 게. 일요일이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됐고요. I know it breaks my rhythm. Rhythm, 주의하세요. R-H-Y-T-H-M, rhythm. 그쵸? Rhythm이에요, rhythm. 그래서 it breaks my rhythm. Don't break your rhythm. 아시겠죠? 자, 바로 이어집니다. Today's quote. 네, 오늘의 quote는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자,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한다거나 지나치게 휴가를 많이 즐긴다거나 그 어떤 한 가지도 지나치면 절대 좋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영어로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했던 거예요. 뭔가요? 그렇죠? Too much work. 아니면 too much vacation. 휴가가 너무 많은 거죠. Too much of any one thing. 그 어떤 것도 너무 많으면 is unsound. 이거 뭡니까? 사운드가요. 들리다 혹은 어떻게 소리가 나다 아니면 소리란 뜻도 있지만 이게 형용사로 건전한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다. A sound mind is in a sound body라고 하잖아요. 똑같이 그 사운드의 반대말로 un이 붙은 겁니다. 자,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무엇이든 지나치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렇게 지나치게 하는 것은 인생의 행복감을 깎아내리더라. 아주 안 좋더라라는 뜻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갈비 맛있고 불고기 맛있지만 그거 삼시세끼 365일 1년 내내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그러면 거의 한천끼 가까이 되는데,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써요, 기분이요? 예, 당연히 물리겠죠. 며칠만 먹어도. 똑같습니다. 남이 정해놓은 어떤 직업, 또 어떻게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어떤 학원을 다니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고요. 그 학원을 다닌다 하더라도 내 마음, 내가 그런 마음이 실제로 들어서 열심히 하는가가 더 중요하겠죠. 자, 인생은 life is about balancing everything. 자, 모든 것을 균형 잡는 거라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실 테니까. I'll see you next time. If you wanna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visit our website. 여러분, 다음 시간 뵐 때까지 stay healthy and happy all the time.

0: 고!
1: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파크골프 강사 아누나입니다. 여러분은 이 파크골프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1강부터 8강까지 이 파크골프를 저와 함께 만나 뵙도록 할 건데요. 파크골프 어렵지 않아요? 라고 항상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파크골프를 생애 처음으로 받아들인 스포츠거든요. 파크골프를 처음 받아들였을 때 어렵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내가 건강을 지킨다고 시작했는데 내 몸이 더 아프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을 하고 시작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정말 나의 건강이 더 증진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파크골프는 말 그대로 파크, 공원에서 골프, 골프를 하는 겁니다. 파크골프는 1983년도 일본 홋카이도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2004년도에 본격적으로 우리 한국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시는 집 앞에 하천부지가 있을 거예요. 자, 파크골프는 왜 하천부지나 유유지나 이런 곳에서 이루어질까요? 파크골프는 최소한 만 평 정도의 땅이 필요합니다.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공간에 파크골프장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걸어가셔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또 밝은 햇빛을 받으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 나의 몸에, 나의 뼈에 좋은 에너지들이 투과가 되면서 건강해집니다. 파크골프를 하게 되면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더 건강해지겠죠. 두 번째는 파크골프로 인해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또그 친구로 인해서 즐거움도 찾으시고 건강도 찾으시고 파크골프는 단순히 우리가 운동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운동을 하려면 또 멀리 또 원정까지 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초 훈련이 끝난 다음에는 내집 앞에 있는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것보다 친구분들과 멀리 이동하게 되는데 이런 파크골프장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는 거죠. 또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되는 놀라운 파크골프 프로그램입니다. 파크골프의 이념과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크골프는 자연 친화적 스포츠입니다. 농약을 쓰지 않는 천연 잔디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에 좋겠죠? 두 번째는 엄마, 그다음에 자녀분, 또 어르신과 함께 같이 할수 있는 3세대의 교류, 커뮤니케이션 스포츠입니다. 파크골프는 젊은 분들이 안 하고 나이 드신 분들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아버지가 먼저 알았더라면 자녀분들에게 손쉽게 알려줄 수 있는 스포츠죠. 세 번째, 공이 굴러갑니다. 일반 골프는 공중을 향해서 공이 날아가지만 저희는 잔디 위에서 잔디를 가르면서 가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배우시고 수칙을 지키신다면 안전하고 즐거운 최고의 스포츠로 하실 수 있습니다. 파크골프 용구는 간단하게 두 개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수 있어요. 첫 번째는 파크골프 채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명칭은 클럽입니다. 여러분이 보셨을 때 클럽의 길이가 얼마 정도 돼 보이나요? 네, 한번 이렇게 한번, 네, 길이를 한번 보시면, 네, 정확하게 공인 인증된 길이로 86cm 미만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키가 크신 분이나 운동을 하셨던 분이시더라도 86cm 이상을 사용하시면 공인인증 규정에 어긋나요. 이 클럽도 제가 정확히 오늘 한번 재고 왔는데요. 86cm입니다. 여기 보시면 헤드 공을 맞추는 부분이에요. 정타를 맞으면 하고 예쁜 소리가 들리는데요. 헤드 부분, 이 기다란 부분은 샤프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손을 잡고 하는 이 부분은 그립이라고 하는데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분리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손재주가 있어요. 집에서 좀 뚝딱뚝딱 만들고 싶은데요. 안 됩니다. 네, 공인인증 스티커가 반드시 붙은 것만 파크골프장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무게는 어느 정도 될까요? 오, 제가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요. 각 클럽마다 무게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이 클럽은 길이는 86cm 미만, 무게는 600g 미만이어야 됩니다. 600g 그러면 아마 느낌이 안 오실 텐데, 600g은 소고기 한근 무게 정도 된다고, 네, 생각하시는데, 이 클럽은 정확하게 545g 정도 되거든요. 또 다른 클럽은 520g도 있고요. 515g도 있고요. 정확히 600g도 있습니다. 자,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600g 미만이어야 돼요. 610g, 620g은 파크골프장에 입장이 안 되십니다. 자세한 이유는 제가 이 강의에서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공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크골프 공은 지름이 몇 센치 정도 돼 보일까요? 6cm입니다. 골프공보다 커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골프공은 4.27cm인데 우리 파크골프 공은 6cm입니다. 그러면 8cm 공도 있나요? 안 돼요. 10cm 공안 됩니다. 저희는 공인 규정에 의해서 6cm 공으로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무게는 저희가 80g에서 95g 사이에 있는 공을 쓰셔야 됩니다. 공의 종류도 많은데, 이 강에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파크골프 채와 공 하나로 즐기는 우리 파크골프,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파크골프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영장에 가면 수영복을 입으시고 수영모도 쓰시잖아요.

네, 저희 파크골프에서도 복장 규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자 꼭 쓰셔야 됩니다. 하지만 아무 모자나 쓰시면 안 되거든요. 안 되는 모자 세 가지 있습니다. 군인 모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파리 모자. 사파리 모자 아시죠? 밀림 모자예요. 밀림 모자 쓰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양복 모자입니다. 얼굴을 보여줄 수 있게 모자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치앙이 있는 모자

네, 볼 마커입니다. 볼 마커는 볼과 볼끼리 충돌을 막기 위해서 이 볼 마커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공이 앞에 있을 때 볼 마커 해주세요 라고 하면 모자에서 떼어서 바로 공 뒤에다가 놓는 거를 볼마커라고 합니다. 이 예전에는 이 작은 거를 동전으로 대신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매너 위반입니다. 반드시 볼마커를 준비해 주세요. 이번에는 장갑입니다. 저는 한 손을 꼈는데 어떤 분은 한 손을 장착하시고 어떤 분은 두 손을 다 하는데요. 자유입니다. 파크골프는 맨손으로 하기에는 저희가 많은 샷을 하기 때문에 손 까짐도 있고 또 자외선에 노출되기 때문에 손은 한 손, 양손, 자유입니다. 하지만 장갑에 밀림 방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목장갑도 끼고 오시고 또 자외선 차단만 되는 미끌미끌한 장갑 가지고 오시는데 그걸로는 저희가 그립 잡기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반드시 전문 장갑을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는 반드시 속에다가 넣어서 입으셔야 되세요. 치마나 바지, 네, 허용이 가능한데 반드시 상의는 속에다가 넣어서 입으셔야지 저희가 샷을 할 때 옷에 걸림이 없습니다. 신발은 어떤 걸 신어야 될까요? 네, 운동화 신으셔야 되십니다. 어떤 운동화 신어야 되나요? 골프화 좋습니다. 저는 골프화가 없는데요. 일반 운동화 신으셔도 됩니다. 골프와 파크골프의 차이점이 어떤 운동화를 신어도 된다는 게 최고의 장점이죠. 하지만 안 되는 신발이 있어요. 뭘까요? 등산화 안 됩니다. 등산화는 잔디를 움켜집어서 자연을 훼손시키거든요. 두 번째, 장화 절대로 안 됩니다. 장화는 잔디에서 물기가 있었을 때 넘어지기 쉽거든요. 건강을 지키러 오셨다가 오히려 다치게 되면 안 되니까 저희 신발에는 운동화 꼭 신으셔야 됩니다. 안 되는 거에는 장화 안 돼요. 등산화 안 됩니다. 네, 오늘 배우셨던 거를 네 저희가 다시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할 건데요. 파크골프 발상지, 또 파크골프 기초 이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준비물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파크골프를 하면 좋은 점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친구를 만날 수가 있고, 파크골프를 위해서 내 건강을 지킬 수가 있고, 파크골프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이 됩니다. 네, 파크골프는 농약을 쓰지 않는 자연 친화적 스포츠였어요. 또 나와 내 자녀와 내 부모님과 3세대가 같이 할 수 있는 제3세대 커뮤니케이션 스포츠고요. 공은 날아가지 않고 안전하게 잔디로 굴러갑니다. 교육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경기 규칙을 아신다면 안전한 최고의 스포츠가 되겠습니다. 저희 이 강의는 파크골프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3: 이거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0: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2: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게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0: 그럼 출처를 써야지.
2: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0: 아, 이게 뭐야?
2: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0: 점심 뭐 먹을까?
2: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0: 아, 안 돼!
2: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0: 자네인가?
4: 아니에요!
5: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날강도가 따로 없구먼.
1: 쪽물 한번 드리는데 손이 몇 번 가는 줄 아시오? 이래도 남는 게 없어.
2: 이보시오, 점 한번 보고 가시겠어?
3: 이보시오, 뭐 하나 물읍시다. 혹시 이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 있어?
0: 아, 유명한 분이 아니오? 요즘 저잣거리에 도는 말로는 뱃속에 8알 동안 있다가 100발로 태어났다 하더이다.
4: 어허, 그게 말이 되는가?
0: 정말이라네. 200살 가까이 살았다고도 하고.
4: 그러고 보니 서쪽 어딘가로 응거했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 뒤로는 아무도 그를 못 봤다더군. 헌데, 애초에 없던 사람 아니겠어? 누군가 지어낸 인물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
3: 알겠소. 고맙소이다.
5: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온통 신비에 쌓인 한 사상가.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말이라고는 몇몇 소문이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참인지 거짓인지 아무도 가려낼 수 없습니다. 노자. 그에 관해 확실히 알려진 것은 없지만 그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잊히지 않은 이름의 주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일설에 따르면 노자는 춘추시대 마렵의 인물로 황하 남쪽의 고연이라는 작은 구월 사람이었습니다. 춘추시대는 천자의 나라인 주나라가 급격히 쇠락하면서 수많은 제후국이 우후죽순 일어나 세력을 키우던 시기였습니다. 천자를 받든다는 명군 아래 제후국들은 저마다 패권을 다투며 나날이 강성해졌고 도읍을 동쪽으로 옮긴 주나라는 걷잡을 수 없이 기울어 갔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노자가 몸담은 곳이 바로 그 무너져가는 주나라의 수장실.

0: 뛰었습니다. 수장실은 왕실의 서구로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에 걸친 문헌과 제후국들이 올린 문서, 천문과 역법, 제사와 의례에 이르기까지 천하의 모든 기록이 흘러들어오는 자리였습니다. 이곳의 장소를 관리하고 기록을 지키는 사관이었던 노자는 수백 년의 흥망성쇠를 한자리에 앉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축관 속에서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왕이나 제후의 이름이나 시대를 호령했던 나라들의 명성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인물이 어떻게 알려졌다가 어떻게 지워졌는지, 어떤 나라가 어떻게 일어섰다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보면서 노자는 그 높았던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거대한 힘을 이뤄냈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생사와 고락 너머에 있는 천지 만물의 이치에도 조금씩 다가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이가 노자를 찾아왔습니다. 천하의 기록이 모이는 서구의 사관에게 옛 예법을 묻고자 온 것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훗날 유가의 문을 연 공자였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1: 예란 무엇입니까?
0: 공자의 물음에 노자가 답했습니다.
2: 그대가 말하는 옛 성현들은 뼈가 이미 썩어 없어지고 남은 것이라고는 그 말뿐이요.
0: 만물의 이치를 탐구하던 노자에게 예란 빈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따져 묻는 공자에게서 오만과 야심을 읽어낸 노자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2: 훌륭한 상인은 물건을 깊이 숨겨두어 가게가 텅 빈 듯이 보이게 하고, 덕이 두터운 자는 모양새가 도리어 어리석어 보인다고 하였소. 그대의 교만한 기색과 지나친 욕망을 버리시오.
0: 후에 공자가 노자에 대해 남긴 말은 이러했습니다.
1: 달리는 짐승은 그물로 잡고 헤엄치는 것은 낚싯줄로 잡으며 나는 새는 주살로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용은 바람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오르니 나로선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다. 오늘 나는 노자를 보았는데 그는 마치 용과 같았다.
0: 이는 공자조차 헤아리지 못할 만큼 노자의 사상이 남달랐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통찰을 지녔으면서도 노자는 자신의 이름도 자신의 사상도 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를 기르지 않았고 학파를 세우지 않았으며 자신의 말을 글로 남기는 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노자가 남겼다고 알려진 도덕경은 어찌 전하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도 전해진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주나라의 쇠락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노자는 관직을 버리고 소 한 마리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렇게 서쪽으로 향하다가 이내 함곡관에 다다랐습니다. 함곡관은 그 무렵 문명에서 벗어난 서쪽 지대로 가는 관문이었습니다. 이 문을 나선다는 것은 곧 나라도 법도도 기록도 없는 곳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었습니다. 노자가 이 관문을 지나려 하자 관문직이었던 윤희가 그를 붙들고 한 가지 첨언하였습니다.
1: 선생께서 이제 응거하려 하시니 수고스럽더라도 부디 글을 한 편 지어주십시오.

그 간곡한 정에 노자는 마침내 붓을 들었습니다. 이때 지은 글이 훗날 도덕경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쪽으로 길을 떠난 노자는 그 후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 한 줄 남기지 않은 채 후련히 사라졌습니다.

노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애초에 그런 사람이 존재하기는 했을까요? 그리고 저는 어찌하여 그를 찾아 나선 것일까요?

제가 바로 그 노자입니다. 제가 저에 관해 오가는 말을 찾아다닌 것은 세상이 저를 안다고 하면서도 실은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은 저를 이이라 하고 노담이라고 하며 또 다른 이름으로도 부릅니다. 허나 그중 어느 것이 제 본래 이름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그저 노자라 불릴 뿐입니다. 제가 백발로 태어났다는 소문부터 왕실의 서구를 지켰다는 이야기, 공자를 만났다는 일화와 함곡관에서 글을 남겼다는 기록까지 그 가운데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름이든 무슨 이야기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 너머에 있습니다. 도가도 피상도 명관명 피상묘 도를 도라고 말할 수 있다면 늘 그러한 도가 아니다. 이름을 이름 지을 수 있다면 늘 그러한 이름이 아니다. 어떤 이름도 그 사람 자체를 온전히 담지 못합니다. 이름은 언제나 그것이 가리키는 사람보다 작습니다. 도 역시 그렇습니다. 정의하려 애쓸수록 그 말은 도 앞에서 더욱 작아집니다. 붙잡으려 애쓸수록 그만큼 도에서 더 멀어집니다. 그러니 저도 이 도덕경도 도를 선념하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지혜를 구할 때 스스로 도와 마주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덕경을 통해 도를 만나는 그 순간 그 깨달음의 자리에 함께하는 이가 바로 저 노자일 것입니다.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